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종이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푸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푸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상속 여행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풍경은 계속 바뀌었으며 차 안의 분위기는 밝고 활기찼다. 차가 상숙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11시가 넘었다. 눈앞에는 고급 저택이 펼쳐졌다. 푸른 기와에 흰 벽이 조화롭게 어우러졌고 집 앞에는 련못이 있었으며 뒤쪽으로는 푸른 산이 둘러싸고 있었다. 이곳의 주인인 서총재는 나이 60살이 훨씬 넘었으며 체구는 중간 정도였다. 서총재의 곁에는 절강 지방 출신의 친구인 정 사장과 40살쯤으로 보이는

여비소 소환이 나란히 서서 일행을 맞이하고 있었다. 차가 멈추자 리리는 아버에게 먼저 내리도록 권유했다. 곧 서청재가 앞으로 나와 반갑게 악수를 청했고 리리도 차에서 내렸다. 정 사장은 이 저택의 구조를 친절하게 설명했다. 서청재가 이 집을 얻은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정성껏 공사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가장 표준적인 저택으로 완성했습니다. 집 전체에 전국 각지에서 수집한 옛 건축 부품들을 사용했습니다. 대문의 벽은 안희성 지방에서 가져온 것이며 거실에는 출련이 하나도 빠짐없이 걸려 있습니다. 집 내부에는 서양식 소파, 소규모 객실, 긴 탁자가 구비된 회의실, 자체 보일러 시설, 깊은 욕조, 사우나 시설, 전문 안마기계까지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우측에는 1930년대 상해 중산층 스타일로 꾸며진 객실이 다섯 칸 마련되어 있었다. 객실 안에는 세면대와 화장대, 흔들 의자는 물론 구식 선풍기와 옛날 달력판까지 세밀하게 마련되어 그 시대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끼게 했다. 뒤정원에는 인공 연못이 있었고 방 안에는 탁구대와 여러 가지 오락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다. 서청재는 자신의 저택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이곳은 소중한 기물들을 마음대로 만져도 안전하다고 얘기했다. 항상 일꾼들이 대기하고 있고 교대로 4명의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으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리리는 이 모습을 보며 소환이 마치 이 집의 안주인처럼 보인다고 농담으로 말했다. 소환은 공손하게 자신은 그저 비서로서 함께할 뿐이라고 정중하게 말했다. 아버는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온 집안이 귀중한 소장품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서청재는 웃으며 물건들은 정 사장의 소장품을 잠시 빌린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이때 집사가 들어와 식사가 모두 준비되었다고 보고했다. 모두 주방으로 들어섰다. 서청재는 집주인 자리에 앉으며 리리를 곁에 앉히려 했지만 리리는 왕아씨에게 그 자리를 양보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 자리를 사양했고 정 사장은 왕아씨와 리리가 서청재의 왼쪽 오른쪽에 편하게 앉으면 된다고 말했다. 왕아씨는 즉시 자리에 앉았고 어쩔 수 없이 리리도 자리에 앉았다. 리리는 손짓으로 아버를 곁에 앉히고 그 옆에는 장아씨가 앉았다. 이때 아주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요리를 차례로 내놓기 시작했다. 찜닭, 기름에 튀긴 닭, 뼈를 제거한 물고기, 흰 소스로 맛을 낸 죽순, 맑은 국물로 조리한 토끼 요리 등으로 화려하게 식탁을 채웠다. 소아는 일어나 음식들을 하나씩 정성껏 소개했다. 특히 죽순은 이곳의 전통 음식이라고 설명했다. 죽순 껍질을 말아서 자르고 생선살과 새우살을 싸서 쪄낸 뒤 다시 죽순과 채소, 황금 햄을 넣어 걸쭉하게 만든 요리라고 자세히 알려주었다. 왕아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우 맛있다고 말했다. 서청재는 이 말을 듣고 곧바로 그 요리를 왕아씨의 앞으로 옮겨놓았다. 이때 게요리가 식탁 중앙에 올라왔다. 소아는 일행 모두에게 이 대게에 대해 전문적으로 소개했다.
이 개의 가장 중요한 영양 부분은 바로 인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름하여 개 인삼이라고 부르고 실제로는 여덟 가닥의 가는 발끝 부분이라고 알려주었다. 이곳이 개에서 가장 영양이 풍부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왕아 씨는 말없이 듣고 있었고 다른 일행 모두는 소환이 15만 원대로 개발의 가장 가늘고 뾰족한 끝부분을 먼저 꺾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꺾으니 정말 가느다란 살 한 가닥이 빠져나왔다. 아버는 이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며 오늘 인삼을 먹었다고 감탄했다. 모두가 개 인삼을 맛보았다. 오직 왕아 씨만 여전히 말없이 있었다. 소아는 왕아 씨에게 배가 불편한 것이냐고 물으며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라고 권했다. 왕아 씨는 아까의 열정이 모두 사라진 듯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왕아 씨는 갑자기 오래된 술을 마시고 싶다고 말했다. 이 말이 나오자 자리에 있던 모두가 놀랐다. 소총재는 왕아 씨를 바라보았다. 정 사장은 원래 계획대로 개를 먹고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왕아 씨는 갑자기 몸을 흔들고 애교를 부리며 그냥 황주만 마시고 싶다고 고집했다. 술 이야기가 나오자 소총재는 리리를 바라보았다. 리리는 어쩔 수 없이 좋다고 승낙하며 조금만 마시고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했다. 리리의 승낙을 얻자 술을 마시기로 결정되었다. 소총재는 이곳에 아주 좋은 황주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항아리에 넣어 오랫동안 숙성시킨 양조주이며 맛이 진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소총재, 정사장, 왕아 씨 세 사람만 술을 마시기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대개를 맛보았다. 소총재는 왕아 씨가 술을 마시려 하니 술자리의 규칙에 따라 먼저 세 잔을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리리도 이에 동의하며 왕아 씨가 드물게 술을 마시려 하니 세 잔은 기본이라고 말했다. 왕아 씨는 입술을 살짝 부풀리고 애교를 부리며 자신이 여자인데 이렇게 엄격하게 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리리는 적어도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배하며 한 사람씩 한 잔씩은 마셔야 하지 않겠냐고 다시 권했다. 왕아 씨는 이에 동의했다. 리리는 아버에게 가까이 다가가 속삭이며 자신이 예상했던 장면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다. 아버는 가볍게 웃을 뿐 별다른 말 없이 경청했다. 만찬이 끝난 뒤 소총재와 아주머니는 왕아 씨를 부축하며 우측으로 올라갔고 다른 일행들은 모두 정원으로 따라 들어갔다. 소아는 말없이 걸으며 사람들을 2층 객실이 있는 곳까지 이끌었다. 소아는 한 사람 한 칸씩 정성껏 객실을 배정했고 모두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오후 3시에 다시 아래로 내려와 차를 마시기로 약속했다. 아버가 방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 사장이 찾아왔다. 아버는 웃으며 소환이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크게 웃으며 소환은 여러 일들을 경험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 잘 조절할 줄 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웃고 수다를 떨며 차를 마셨다. 창밖에서는 맑은 새소리가 들려와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아버는 정 사장에게 소장품을 수집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물었다. 정 사장은
처음에는 사업 때문에 자주 사람들이 직접 물건을 배달해 왔고 가격도 매우 저렴했다고 회상했다. 그래서 점차 수집하기 시작했고 계속 수집하다 보니 흥취가 생기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정 사장은 목소리를 낮추고 비밀스럽게 요즘 자신은 청동기 화집을 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책은 분명 전문계에서 큰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말했다. 정 사장은 아버가 방법을 찾아준다면 어떤 조건이든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눈 뒤 다시 가벼운 수다를 이어갔다. 3시가 되자 정원에서 소환이 손님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아래로 내려와 차를 마시라는 안내였다. 아버와 정 사장은 아래로 내려가 뒤정원으로 향했다. 잠시 후 여성 일행이 소환의 안내에 따라 따라왔고 리리는 물방울 모양이 그려진 치마 정장으로 갈아입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장아 씨와 오아 씨는 단정하고 고운 차림으로 나왔고 진아 씨는 평범하게 방 슬리퍼를 신은 채 편안한 모습으로 나왔다. 리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소청제는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소아는 여전히 말없이 있었다. 이때 정원의 작은 극장 안에는 남녀 두 명이 앉아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남자 배우는 푸른색 긴 옷을 입고 위엄이 있었고 여배우는 붉은 바탕에 매화 모양이 그려진 둥근 기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허리가 매우 가늘었다. 두 사람은 목을 풀고 현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상해에서 온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인사했다. 그리고는 멋진 시 한 수를 읊었다. 이어 현악기 연주 소리가 다시 울렸고 상숙에서의 첫 공연이 서서히 시작되었다.

소모의 어머니는 해덕이 탄 배가 이제 막 부두에 정착했다고 말했고 은봉은 아이를 안고 해덕을 맞이하러 갔다. 밤 10시가 조금 넘어서 뒷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은봉이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곧 우측으로 올라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고 은봉은 주변에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열쇠로 문을 여는 작은 소리가 이어지고 바닥 틈새로는 열두 세줄의 가느다란 빛이 새어나왔다. 그 뒤로 짐을 내려놓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소모는 은봉의 아이가 갑자기 크게 울어 주변을 시끄럽게 할까봐 걱정하지만 아이는 예상과 달리 전혀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안겨있었다. 삐걱거리는 소리 사이로 해덕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다. 소모의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은봉이 장을 보고 정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고 이때 2층 아저씨도 아래로 내려와 은봉을 조용히 쳐다봤다. 해덕도 아래로 내려와 소모에게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소모는 이웃 형이 돌아온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해덕은 치약을 꺼내 소모의 칫솔에 정성껏 한 줄로 치약을 짜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 이를 닦고 얼굴을 닦으며 아침을 시작했다. 해덕은 시간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말하며 친절하게 대하고 소모는 기쁘게 응했다. 이날 아침 소모는 옆과 저택으로 향했다. 격투기 선생님은 밤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이 넘치는 모습이었다. 선생님은 소모에게 주먹이 예전보다 단단해졌는지 물어보고 소모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답했다. 선생님은 소모를 제자 영근에게 소개해 주었다. 영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리 준비한 석쇠를 가리켰다. 소모는 이 석쇠를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해하고 영근은 공장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멘트를 붓고 무게만 맞추면 되는 간단한 구조이며 실제 무게는 200근 조금 넘었다. 석쇠는 한 쌍이 30근, 다른 한 쌍이 42근이었다. 영근은 꾸준히 연습하면 몸이 아주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모가 석쇠를 직접 들어보려 하자 선생님은 함부로 다루면 손을 다치기 쉽다며 주의를 줬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은이었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0: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길시 도강 중로는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강충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 중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 중요인은 규모가 크고 최근에는 우수한 새로운 과실들이 많이 들어앉아 있고 여기서 병 보고 진단하고 처방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기본으로서 나라적으로 성적으로서 우리 연결시내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기에 우수한 새로운 과실들이 들어앉았기 때문에 전 뭐 나라적으로 다 알아주는 이런 특수한 의료기기도 여기에 지금 3층에 안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가운데서 의료기기 이료기계는 1류, 2류, 3류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1류라 하게 되면 아주 안전한 이런 의료기계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이 의료기계는 이미 여기에 들어온 시간이 한 며칠간 지나갔는데 이 며칠간 시간에도 사람들이 그 환자분들이 끊임없이 여기에 찾아서 그 치료하게 되어 있는데요. 치료 그 이기 이름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척추감압치료이기 이렇게 말하는데요. 척추감압이라는 것은 척추에 우리가 곧게 서 있는 그 사이에 되면 자연적으로 척추의 마디마디가 경추 7마디 위로부터 내리해서 7마디 결국 흉추가 12마디고 요추가 밑으로부터 올리해서 5마디 이런 총체적으로서 척추마디에는 압력이 많이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이 온다든지 요추관반 탈출이 온다든지 펑추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며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며 어떤 분들은 다리가 저리고 발이 저리고 마비가 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여기에 척추감압치료이기 치료는 스피인 MT라고도 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이기가 들어오자마자 손님들이 아주 많이 모이게 되어있어서 이분들은 실사에 없이 저녁에도 늦게 퇴근하는 이 정도 끝이 된다고 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의료기기는 주요하게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의료기기에 속하는가 하면 미국, 한국, 중국 여기에서 연합으로 만들어진 의료기계에 속하는데 인류가 지금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해도 원래는 파형부터 립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인류가 진화하면서 척추에 가해지는 이런 압력이 세면서 여러 가지 척추모병으로 인해서 단순 척추에서 척추모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모로서 불편을 하게 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유럽, 한국 여기에서는 기본을 일본까지 포함해서 이 의료기계는 기본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국에서 지금 우리 연변에서는 이 의료기계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벌써 방송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60대 중반의 한 여사분은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서 손이 저리고 그리고 그 발이 저리고 다리가 저리고 손과 발이 늘 그 접에 와서 만져보라고 했는데 오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확실하게 효과가 좋으니까 세 번째 한 번 또 다시 하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손과 발을 만져보니까 완전히 손과 발이 따뜻해지고 본인도 와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신하고 허리도 아프지 않고 다리 어깨 아프지 않고 결국 손발이 따뜻해나더라 이렇게 말씀한 이런 환자분들도 계시고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여기에 관한 요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 주약에 지금 이 치료 방법은 아주 우수한 치료 방법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그 부작용 같은 것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위창 수술 같은 것은 전자 칼로서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외부 상처는 크지 않지만 그런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척추 이걸 할 때면 그게 통통이 그렇게 전달되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자국 깨나니까 25분, 30분 사이로서 한번 치료 과정은 25분 내지 30분입니다. 결국 한번 치료 단계는 열흘 내지 20알인데 하루간 내시 하면 되는데요. 이 세 번 받은 여사님은 중풍 후유증 환자가 그런 다음부터는 재미를 붙여갖고 와 이렇게

0: 이렇게 좋은 의료 기계가 있었더라면 내가 소리 중풍도 오지 않았겠는가 그런다면서 계속 여기 와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이라 하게 돼 있거든요.
1: 네, 이래서.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지금 약도 하여 몇 년간에 많이 썼습니다.
1: 그랬겠죠. 예.
0: 예, 예. 그러다가, 예, 지금, 이 예, 소문도 듣고, 이래가도, 그, 조인만 선생님이 인제 가서, 예, 지금 치료로, 지금 도화체 받고 있습니다.
1: 예.
0: 예, 가약도 더 먹고 하는데, 지금 요즘에는 효과 참 좋습니다. 그, 잠깐 치료 봐서, 예, 받을까나, 약 갖다 더 먹고 할까나, 그 며칠 아이 될까나, 예, 봐서, 사람이, 예, 혈압도 잘 되고, 저기, 뭔가 심리가 봐서, 예, 이렇게 고르게,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리 아픈 걸 들어서가지고, 이렇고, 이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지 가서 이번에 약을 취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완전히 요즘에는 영 편안하고, 잠도 잘 자고, 지금 몸도, 발, 손발도 요즘 따뜻해나고, 예. 지금 이게 오랜만에라고, 여름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수면장애가 기본상 풀리기 시작했다는 걸 말합니다. 예.
0: 예, 예. 그래서, 야, 이번에 이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약, 그, 그래서 먹어봐 효과도 좋고 예, 참 빠르고 또 이러니까 나, 또 약 가격이라는 게 또 다른 데마다 또 저렴합니다.
1: 아,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예.
0: 예, 예. 그래서 저기 뭐 인각이 되게 되면 오늘은 좀 시간이 또 바쁘니까 내일쯤 가려고 예, 또 그럽니다.
1: 됩니다.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 보시게 되어 있습니까? 찾아오세요. 이분은 많은 환자분들이 원래 어디서 봤다면 이사 선생님 어디를 가시겠다면 이사 선생님 계속 따라다니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한 사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오고 곁에 뭐 가까운 식구들이라든지 친구들이 같이 오는 패단이 많으니까 제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0: 예, 그럼 선생님 한 가지 내가 전번에 길에 가서 약 집에서 조인반 선생님 보면서 그 척추 이력기에
1: 척추 이력기에 예.
0: 예, 거기 가서 우리 집사람 치료로 저렇게 갔던 김에 또, 예, 그, 냄비를 해줄 때다.
1: 아, 두 번까지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쪽에 그, 병원이 그 CT 검사단 같은 게, 그 허츠공전한 그런 검사단 같은 게, 큰 병원에 이런 게 있겠다면, 완전히 의료보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그날에 갔던 김에 저래 그 올라가서 치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게 그 뭐, 아이 와서 전화기 오후에 온다면 영 그 자리에서 봐서 치료받는다 이거 편안해 하고 있죠.
1: 그렇게 편하답니다.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0: 아,
1: 예.
0: 그래, 이상한 이게 생각보다도 치료기 거 간단 얼마 오래 아이 하고 한 시간 이상 예. 했는데 효과가 그 좋고요. 지금 아이 이 집에가 특수하게 이렇게 여기 연기된 지금 그런 게 없죠.
1: 예, 이 집이 한 집입니다. 예, 예, 예.
0: 야, 이런 좋은 기회마다 또 멘디라가 치료하고 갈까나 이거.
1: 그렇죠. 사님이 너무 많아서 접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모인답니다. 예, 예. 한번 하면 한 번의 효과, 두번 하면 두번 효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통통이 없고 다른 후유증이 없고 안전한 치료 방법에 속하니까 해본 분들은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자기 것이 한답니다. 이 해산하고 그두 위에 골반이 제대로 잘 교정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한테도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인정해요. 젊은 딱 노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여성들 가운데서 남성들을 포함해서도 여기 지금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예. 네,
0: 그럼 내일쯤만 내일 가게 되면 또 치료 받자고 좀 예약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거기 기록이 다 되어 있으니까 두 번까지는 무료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해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치료에 넓은 이런 흥취를 갖고 있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세요.
3: 예. 네. 저는 동황중년 그 삼촌 그 김주희 개냐.
1: 예. 경추치료이기. 예, 예.
3: 예. 척추치료실이라고 써요.
1: 척추치료이기. 예.
3: 예, 예, 예. 그거 전문가 하면 어저는 세 번 했습니다.
1: 그랬습니까? 어떠세요?
3: 예. 허리 아픈 것도 막 나사지는 게 알깁니다.
1: 예, 많이 편할 겁니다. 이제 좀 차. 예.
3: 예. 머리 아프고, 그래, 잠도 못 잤는데, 이거 세 번 하고 나니까, 나 그 전문가 하면 지금은 잠도 잘 자고, 예.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경추도 아픈 것도.
1: 그렇죠. 예, 예. 다리 아프고 그래, 발이 그래. 아프고 이런 분들 심장과 뇌혈관까지도 관리합니다. 콤파트 관리하고 이게 척추 그게 관리하는 부위가 비교적 그 척추 그 신경 그 통로를 통해서 여러 개 기관을 관리하게 되었으니까 그렇죠. 해보시는 게 편리합니다. 예.
3: 예 그래 다른 그 뭐 장기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따라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명이 아, 그렇게 예. 나왔습니다. 예.
1: 예, 예, 예. 어, 그래서 내 뭐, 또 뭐, 예약하겠습니다. 계속 하려고.
0: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금병은의 CT단이 있으면, 그리고 MRI 그런 단지가 있겠다면, 의료보험으로 예, 완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갖고 오세요.
1: 예.
0: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본 등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조일만 선생님 데가서 예, 배운 환자입니다. 저는 장검입니다. 왜냐하면 예, 또 보험 잡아서 어찌 어림쥐 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어제 또 유행하고 그저 예, 그래서 가서 전번에 가서 두 번 갖다 먹은 게 예, 많이 낫고 밤잠 잘다고 할까나 정신합니다. 그래 오늘도 한번 질병 또 가서 한번 더 재워오자고 그래 예.
0: 어, 그렇게 하세요.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는데요. 어, 이 시간에만 찾아오시겠다면 원만한 치료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 중풍 후유증 환자들 중풍은 오지 않았지만 해도 혈압이 높고 심내혈관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나도 뭔가 도강 병원에 갔어. 3층에 있는 그, 제니아, 이렇게.
0: 제니아, 예, 예. 척추, 예. 치료이기, 예.
4: 예. 허리, 뭔가 요축한 탈출이 있으면서, 저녁에 뭐 자지 못하겠으면 둘러도 눕지 못하지, 다리 펴지 못하지, 그냥 꼬부리로 잤댔습니다.
0: 예.
4: 그리고, 아프게 통증이 얼마나 겠었어. 거기다 뭐 다리 내리저리고, 마하고, 근데 꼭 뻗어나면 걷지 못했댔습니다.
0: 예.
4: 근데 4번 치료받았는데, 어, 인간 좋습니다. 편안하고.
0: 이 제품에 대해서 치료를 받은 예. 분들은 100% 거의 접근하게끔 여기에 대해서 호감이 예. 있고 치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4: 예. 예. 저녁에 잘 자서 다리도 쭉 펴고 잘 수 있고, 이렇게 둘러 누울 때도 계속 지내면심하게 해도 계속 얼어서 자다 돌아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0: 어, 그렇죠. 요즘에. 예, 예.
4: 요즘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얼마나 잘 자겠습니까? 너무 잘 잡다 지금.
0: 그렇죠. 예, 예.
4: 어, 요즘에 다 편안하고 그다음에 이 뭔가 뭐 조리던 것도 어렵고 차갑던 것도 어렵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적지 않은 분들 그래, 그렇게 예. 말해서 손발이 그렇게 그래. 차갑던 게 따뜻해졌다고. 예.
4: 예, 그래 우리 언니는 뭔가 뭐 경수병이 있어서 나도 같이 데리고 갔댔다 말 우리 언니도 전에 두 번 다 무려 치료 받았댔습니다.
0: 예.
4: 그래서 우리 언니도 세 번 네 번째 봤는데 머리 그냥 얼리 아프고 하던 게 얼리 아프면 혈압이 막 올라간다 미래빼다 근데 요즘에 그 치료 받았는데 목대퇴도 서로 아프고 혈압이 올라가서 손상된단다.
0: 어 그래요 그렇죠.
4: 예.
0: 어 그 말이 맞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4: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다른 거 뭐 침을 맞고 가서 앉아서 그
0: 아픈 침을 맞을 필요 이건 예, 시원하고 예. 예. 예.
4: 목에다 어깨인데도 침 맞아 얼마나 바쁜 거 아픈 그렇죠. 거 그러면서 그거보다 낫다면서 이혼해서 온가 미래빼다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또는 가겠다 미래빼다 그래 내가 우리 언니 오늘 둘이 같이 가려고 또 예약하기시오.
0: 어 그렇게 하셔. 예. 두 분이 예.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3층에 예. 직접 찾아가시면 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저는 장난염이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입이 쓰고 달걀 한 개도 먹지 못했는데 이민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지금 예, 달걀 먹어도 되고 새벽에 일어나도 입이 쓰겁지 않습니다.
0: 예.
5: 그리고 예, 허리 다리 아파서 잘 먹고 그랬는데 지금 걷는 데는 문제 없고 예. 또 빈간에서 땀내선 아팠습니다.
0: 예.
5: 땀내성 쌓이고 이 주소위원 있고 어, 그래서 예, 소화한다고 속이 굳게 밥을 못 먹는데 제대로 밥 먹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0: 예, 예.
5: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예,
5: 김민길 선생님 약을 치료 더 받자고 예, 오늘 예약하고 우리 언니 또 예, 삼층에 가서 척추 이력 기계를 했습니다.
0: 예.
5: 했는데 지금 효과 좋습니다.
0: 예.
5: 누워서 돌아도 못 넣던 게 어쩌나도 오랜다 좀.
0: 예.
5: 그래서 이 음식도 봐서 못 먹습니다. 조금만 먹으면은 배가 불룩 해나고, 그 다음에 이 얼리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0: 예.
5: 그 어떨 때는 이 막 가끔씩 막 입에 이 뭐랄까, 콧물이 또 막 올라오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조금만 음식 먹으면 배가 부르는 소리 흐림도 하고 폐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소리 영 애놨습니다.
0: 예.
5: 또 좀 써보고 했는데 효과가 그냥 거기에서 거기던 게 이번에는 이 조일만 선생님 약을 쓰고 소리 벌써 두 번 쓰니까 나의 이게 낫은 게 알긴다. 이 벌써 트림이 나고 팩이 나고 이런

0: 문제도 예, 많이 가가지고, 예, 이 음식 먹어도 이렇게 막, 이렇게 얼리지 않고, 예, 내려가는 게 좀 알리는 것 같아서, 영 변한다.
1: 그렇죠. 예, 예.
0: 음식, 예, 음식도 뭐, 가림없이 예, 잘 먹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 입안이 또 용, 이렇게, 특히 이 봄 가슬 되게 되면은, 입구채 자꾸만 생겨가지고, 예, 야, 영 애난다, 이게. 그래서, 뭐, 한 달에도 한 두세 번씩 그렇게 자주 입구채 생겼습니다.
1: 네.
0: 근데 이것도 지금, 예, 이 지금, 예, 첨약은 두 번 쓰고,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이 세 번째 거 지금 쓰는데, 이어가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 증상이가.
1: 그렇죠.
0: 야, 어쨌든, 예, 먹어 먹어도 막, 이, 이빨 다 아프고 막 이랬는데, 이게 또 다 낫고요. 그렇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나, 이전에, 그, 뭐랄까, 이 났을 때 지금 세 번째 약을 거진 쓰게 되니까, 나 또 가서 약을 또 짓자고 서래, 예, 선생님 배우고 서래.
1: 예, 절만 선생님 찾아보시면 그, 됩니다. 예, 예.
0: 예, 그리고 그 3층에서 나는 이 무릎 관절하고 이 허리가 아픈 게 있어서, 예. 예. 이 날이 좀 이렇게 어느 층이 흐린다면 벌써 이 동통이 막 생긴다.
1: 제일 힘들죠.
0: 그 안절부절, 예, 예, 예, 못하고 이랬는데, 그 3층에 가서 치료를 내 지금 두 번 받았습니다.
1: 예.
0: 예, 두 번 받은 게 지금 영 효과가 떴습니다.
1: 아,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순서를 잡지 않게 되면 앞에 그 배려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모입니다. 이미 받아보신 예, 분들은 이렇게 좋은 이력기가 있었더라 내 그런 고통을 아이퍼뱅겠는데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0: 예, 야, 좀 어떨 때는 이 통신한다면 어떻게 막 어쩔 수 없습니다. 막 뭐 앉아도 안 되고 서도 안 되고
1: 그렇죠.
0: 막 이 정도로 그랬는데 용 지금이 편한다. 이래서 지금 그 저희만 선생님이 이제 치료받으려고 가고 지금 이 치료도
1: 이력기계 치료, 척추 이력기계 치료. 예, 예, 예, 그렇게 하세요.
0: 예, 내일 예. 지금 가게에서 예약하려고 전화했어요.
1: 아, 이름이 예약됐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 되면 쉽게 그 가서 앞순서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예.
0: 예, 수고하세요.
1: 아,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땀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예, 임영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3: 담낭이 결석이 있어서 예, 수술할 정도는 암튼 아이 됐답니다. 그런 게 예, 일이 죽었고 소화 되고 그게 결석이 움직일 땐 전에 아팠어요. 전에 뱅뱅 돌다시피 했습니다.
1: 그 정도 그렇죠.
3: 예, 그래서 예. 이제 전기 침하고 약을 같이 쓰니까 예, 지금은 예, 그 움직일 때 아프던 게 그게 이렇고 예, 지금 소화도 되고 지금 예, 입도 쓰럽지 않습니다.
1: 예.
3: 암튼 달걀은 먹지 않습니다. 제대로 예. 먹지 않습니다. 먹어 아예 봤습니다. 암튼 예.
1: 예,
3: 주의를 하느라고. 그리고 예, 지방간이 있어서 예, 거기다 또 담낭결석에 지방간이 있으니까 예, 오른쪽 옆구리에 무지랑이 개어내서 예, 저녁에 돌아 누울 때는 손을 받들고 돌아 누울 때 있었습니다. 그랬던 게 이 증상이 없습니다. 이 당시 이 증상이 없으니까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좋으니까 예, 이명규 선생님 치료를 아직까지는 계속 받으려고 하면서 예, 내일에 예, 우리 옆집 할머니 삼촌 치과를 이빨에 어째 그런 때는 아이 됐는데 그렇게 지내 모질 아이 흔드는 게 모질 아파서 그 치과를 가서 이사님 이사 선생님이 보이고서 어떻게 하겠다고 내일 같이 가려고 합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지금 도강중현 치과에서는 여름으로서 우선 이사 선생님 오랜 이력 경험을 갖고 치과 경험을 갖고 있는 이사 선생님 여기에서 치아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틀니라든지 치아를 고정한다든지 임플란트 한다든지 여기에 우수한 그 이사 선생님 여기에서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절 맞으면서 따봐서 합니다. 80% 우대하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세요.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도강중에는 우수한 이사 선생님들 우수한 과실이 많이 들어앉아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치료에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인정합니다. 리명결 선생님 이분은 뭐 적극적인 중이 어제는 20몇 년간의 이런 중이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장춘 중이대 졸업한 다음 줄곧 중이 사회에 종사하면서 특히 많은 분들이 찾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체험되고 있지만 해도 간, 담낭, 위장, 비장, 장도 여기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찾아보시고 특히 간경화, 간경화, 복수까지 그리고 담낭에 결석이 있어서 통통이 힘든 분들 밥을 먹을래 먹을 수 없는 이런 분들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0: 뭐 하루에 여러 번 변을 보시거나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변비가 있어서 변을 본다는 분들이 모두 리명길 선생 찾아보시고 좋은 해결을 가져왔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지금 조일만 선생께서는 뭐 4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길림성에서 알아서는 로 명문 중리의 심내 혈관 질병의 중리로 불리우면서 특히 여기에서 병 보시면서 북경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가서 꽤나 긴 시간 동안 연수까지 받아왔고 갑상선에 문제가 결절이 있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 신경내과 여러 가지 메뉴종합증이라든지 말초신경염이라든지 식물신경문란이 있다든지 골가질병 완고성 예인이 있거나 완고성 구강궤양이 있거나 이러한 분들 모두 조일만 선생 찾아보시면 좋은 치료과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도강중윤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선생 피부 원장 선생님 최기명 선생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기명 주임선생 이학적으로는 주임 행정적으로는 그게 원장인데요. 이분은 주약의 여러 가지 완고성 피부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명문 처방을 여러분들한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미 그 연변중의병원에서 장춘중대 졸업한 다음에 줄곧 피부과 주임으로 있다가 거기서 퇴직하고 너무 오란 데 많은데 여기에서 간곡하게 오시라고 해서 여기 와서 지금 기본 피부병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기본으로서 위해져서 오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10년 30년 한 번도 발병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버짐이라든지 그리고 백점포이라든지 대상포진이라든지 그 외에 지금 여러 가지 피부병 너무 가려워서 견디기 힘든 분들 이런 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 가지 후이지자병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이런 분들 찾아보시고 좋은 효과를 거두신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피부병은 최주임한테 맡기는 게 귀합니다. 지금 남방에서 자가용 차를 몰고 와서 여기 와서 숙박을 정하고 있으면서 치료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같은 건 오늘은 치료됐지만 해도 금방 얼마 되지 않아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2차, 3차로 보면서 고통이 심한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이런 병을 포함해서 화, 목, 토, 오전에 병보시게 되었습니다. 화목토, 오전에 병보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강중연 2층에 올라가게 되면 리광호중이 안마사 선생님 계시는데요. 이분은 안마 지압법이 특수합니다. 받아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말려서 오지 말라 해도 2차, 3차로서 연속 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일본에서 23년간 중리 안마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고향에 돌아와서 여기 도강중연 2층에서 중리 안마를 하고 있는데요. 리광호 선생 중리 안마는 이미 받아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완전히 그 지압에 대해서 특수성을 깊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어깨가 아픈 분들, 견주염이 있는 분들, 그리고 왕출종, 손목, 발목 아픈 분들 가운데서 근만석, 허리 동통이 있는 분들, 네. 요트럼반 탈출이 있는 분들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강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요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비 오는 날이면 창밖이 흐릿해지고 공기는 후줄근해지며 출근길은 항상 더 막히고 걸어다니면 신발은 금방 젖고 납니다. 실외 작업을 해야 하는 군체에게 비 오는 날은 정말 달갑지 않은 날이 되겠죠.
1: 근데 저는 왠지 밖에 추우면 추울수록 실내 공간이 더 아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따뜻한 음료 한 잔에 손을 감싸쥐고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를 바라보면서 뭐 빗소리 재생 목록 속에 잔잔한 음악에 몸을 맡기면 그 불편했던 상황이 오히려 도시의 섬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하나의 온신 보호막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0: 그렇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달갑지 않은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 스타일로 재구성하느냐는 겁니다. 비는 분명히 달갑지 않지만 한편 그것은 감도수가 되어 세상 만물을 적시고 또 성장시킵니다. 그런 고마움을 기억하면서 비가 내리는 동안만은 일손을 멈추고 상념에 젖어보는 건 어떨까요?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네, 5월에 들어서면서 영변의 대지는 짙어지는 녹음만큼이나 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조 전역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다채로운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관광봉사의 질적 향상과 소비 진작 그리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지난 5.1절 연휴 기간 우리조는 문화와 관광의 융합이라는 전략을 통해 관광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꾀했습니다. 기림성 유니온페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번 연휴 연변을 방문한 관광객은 지난해 동기 대비 13.5% 증가한 약 31만 명으로 추산되고 관광 지출 역시 지난해보다 8.44% 늘어난 22.14억 원을 기록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네, 이처럼 화창한 날씨와 더불어서 연변의 각 현지에서 다채롭게 쏟아진 관광 행사들이 있는데요.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는 행사에 욕심 같았으면 모두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네, 그렇다면 연변의 각종 문화 행사 중 어떤 활동이 관광객들한테 유혹으로 다가갈까요? 네, 연변의 문화 관광 행사가 기타 지역과 구별되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주 문화 행사 중에 특별히 추천할 만한 행사는

0: 관광객들한테 유혹으로 다가갈까요? 연변의 문화관광 행사가 기타 지역과 구별되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주 문화 행사 중에 특별히 추천할 만한 행사가 있다면 여러분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는 이번에 봄의 운치가 있는 연변 다채로운 료정이라는 조지 아래에서 다채로운 활동을 기획했는데 특히 다채로운 연변 예술로 하나 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문화시연은 낮에는 장터와 대회, 밤에는 공연이 어우러지는 혁신적인 운영 형식을 선보였습니다. 네, 전민이 참여하는 경품 추첨을 통해서 800여 개의 미식 쿠폰과 특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며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의 인파를 불러모았습니다. 또한 민족적 색채와 역사적 소사를 담아낸 장작무역 진달래는요, 젊은 층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어내면서 이번 시즌 최고의 문화관광 콘텐츠로 급부상하기도 했습니다.
1: 곳구경 경계를 겨냥한 행보도 두드러졌습니다. 2026 연변 주 곳구경 시즌 및 화룡시 진달래 문화관광 시즌 개막식에서는 진달래 인물 형상 발표와 함께 상업 상담, 민속 음식 체험 등 18가지 주제 활동이 펼쳐졌는데요. 이와 더불어 곳구경 전용 관광 노선을 개통하고 농특산물 장터를 운영하는 등 입체적인 계획을 통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관광지들의 봉사 성격은 곧바로 폭발적인 인기로 이어졌는데요. 연변 전역의 핵심 관광지들의 새로운 볼거리를 도입하고 운영체계를 최적화하면서 방문객 수와 매출액 모두 안정적인 상승선을 그렸습니다.
0: 네,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무형문화유산 공연을 상설화하고 고전국 춘향전과 실경공연, 인상연길 등을 잇따라 선보이면서 13만 2,300여 명의 관광객을 불러모았습니다. 네, 도나 륙정산 문화관광풍경군은 민족화합을 주제로 한 꽃차 행렬 공연과 발해 왕자, 민족공주 인물 형상을 활용한 이색적인 소통형 종목을 앞세워서 연 5만 3,100명을 매료시켰습니다. 네, 역사적인 소사와 이국적 풍광이 어우러진 훈춘 발해 거진에서는 300여에 달하는 음악축제와 공연이 펼쳐지면서 연 7만 2,400명의 발길을 끌었고 룡정 비암산 풍경군은 홍색 역사를 접목한 관광용 캐릭터 순회 공연과 특산물 전시를 통해서 연 48,300여 명의 방문객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안도현 송화촌은 몰입형 시골 체험으로 어린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면서 온라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또 민속 음식과 시골 숙박을 결합한 작지만 강한 향촌 관광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면서 연 13,700여 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1: 연변의 매력을 전국으로 알리기 위한 입체적인 선전 전략은 기대 이상의 파급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 조는 주요 언론사와 뉴미디어, 소셜 플랫폼, 그리고 여행 인플루언서 등 채널을 통했고 이는 온라인상의 뜨거운 관심이 오프라인 방문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선전 모델을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중앙매체 집중 보도로 이어졌는데요. CCTV 뉴스 라이브룸은 훈춘 통상구의 역대급 인파를 조명하며 중로 변경 관광의 열기를 특집 보도했고 인민넷 역시 봄의 운치가 있는 연변 다채로운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활용시 진달래 축제의 성황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0: 네, 디지털상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연길의 완벽한 인증사진 분위기라는 해시태그는요, 틱톡 지역 순위 1위를 차지했고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쇼와 발에 고진 개장, 가수 김지문의 특별 공연 등 화제성 넘치는 내용들이 연일 소셜미디어를 도배하면서 관련 화제 지수가 533만 건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0: 네, 이번 연휴 기간 우리주는 명절 소비 수요를 파악한 맞춤형 판촉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정체됐던 소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네, 상무부 업무 시스템 통일 플랫폼에 따르면 우리주에서 중점적으로 감축하는 27개 주요 유통업체 로정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8.6% 성장한 9,143.5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실질적인 혜택을 전면에 내선 연변은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전방위적인 소비 진작 공세를 펼쳤습니다. 2026년 봄 여름 소비 시즌의 서막을 알리면서 시작된 이번 활동에서 우리주 상무 분야는 실물 서비스, 융합 소비라는 3대 핵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특히 연변 1표통, 상품 온라인 쇼핑 축제 등 50여 개 특색 있는 판촉 활동을 전개하면서 립체적인 소비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1: 특히 5.1절 연휴 전후로 몰리는 혼수용품 및 가전가구 교체 수요를 총조준했는데 우리주의 70개 가전 디지털 기기 전문 매장은 소비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온라인 생방송을 통한 온라인 유입 유도, 세트 구매 할인, 업종 간 협업 마케팅 등 파격적인 혜택을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 연휴 기간 가전 및 디지털 제품 보조금 지원을 통해 총 2,616건의 구매가 이루어졌으며 921.6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활기와 온라인 플랫폼의 실적을 리듬감 있게 연결했는데요. 즐거움이 곧 소비로 이어지는 추세에 맞춰 연변의 주요 상권은 다채로운 체험형 종목으로 소비자의 오감을 사로잡았습니다. 각 기업들은 인증사진 이벤트와 온라인 생방송 등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몰입형 소비 환경을 구축해놨습니다.
0: 네, 오프라인에서는 연길백화정사그룹이 마트와 가전제품, 캠핑용품을 아우르는 여러 분야에서 판촉 활동을 전개하면서 명절 대목의 활기를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롱마트는요, 틱톡, 메이투안, 위챗 미니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할인권을 배포한 뒤 매장 방문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혼춘 유라시아 연결백화는 나들이객을 겨냥한 전용 쿠폰백과 소셜미디어 인증활동을 결부해서 상권 전체 활력을 끌어올렸습니다. 네,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도 눈부셨는데요. 제8회 상품 쇼핑 축제 참여한 업체들은 냉면과 김치 등 연변의 대표 특산물을 앞세운 파격적인 혜택을 선보이면서 10만 건 이상의 주문량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경동 연변관, 연길관과 금강산 리교주 등 브랜드 대표성 매장의 활약이 돋보였고 연변의 맛 선물 세트 맞춤형 기획전의 인기에 힘입어서 연변 브랜드 제품들이 경동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으며 평균 매출액이 18% 이상 급증했습니다.
1: 전 부문의 역량을 하나로 모은 융합 전략은 연휴 내내 지역 상권의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조 상무국은 새로운 고객 유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유니온페이와 손잡고 연변 티켓 한 장의 초대장이라는 플랫폼을 출시했으며 여행 예약 플랫폼 쥐나을넷의 문화관광 전용 페이지를 개설해 잠재 고객을 선제적으로 공략했습니다. 특히 연결백화청사그룹을 포함한 27개 주요 상업무역기업과 유명 관광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최대 25%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소비 체험, 2차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협력의 결과 배달 플랫폼 메이투안의 통계에 따르면 연휴기간 우리주의 생활서비스 분야 온라인 소비액은 길림성 내 2위 전국 95위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0: 이번 연휴 기간 연변 전역은 철저하고 치밀한 대응 체계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든든한 안전 방패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건의 중대 사고나 돌발 사건 없이 주요 관광지는 질서 정연한 모습을 유지하며 사회 전반이 평온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 연휴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급증하는 여객 수요에 맞춰 항공과 철도의 운행 노선을 과학적으로 재배치하고 운송 능력을 극대화하여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했습니다. 연휴 동안 총 695편의 열차가 투입되어 지난해 동기 대비 8.4% 증가한 27만 1,000명의 여객을 안전하게 실어 날랐으며 연길공항 역시 15개 노선에서 165회 운항을 차질없이 소화하며 22,800명의 승객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전주 교통 부문에서는 16곳의 집법 소화, 274곳의 림시 초소를 운영하며 현장 대응력을 대폭 강화한 결과 대형 교통사고나 장시간의 교통정체 없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사수했습니다.
1: 네, 전주 공안기관은 연 1.1만여 명의 경찰 인력과 2,100여 대의 순찰차를 도입해서 보나가와 기차역, 주요 관광지 등 인파 밀집 지역을 집중 관리했습니다. 각 부문이 협력해서 상시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친 결과 중대 형사 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주에서 열린 6건의 대규모 행사와 12개 핵심 관광지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안 대책을 세우고 1,500명의 경찰 인력을 현장에 고정 배치해서 관광지 내 안전사고 제로를 달성했습니다.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장감독관리부문의 발걸음도 바빴습니다. 주요 관광지와 교통요충지, 왕국맛집과 거리, 민속식당 등을 대상으로 주방위생부터 식재료, 가공, 또 식기소독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정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 총 329곳의 외식업소를 점검해서 식재료, 증빙서류, 미비 등 8건의 경미한 사항을 즉각 시정 조치했으며 식품 안전 관련 돌발 사고 없이 쾌적한 요식업 환경을 사수했습니다.
0: 또한 주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은 일일 점검 및 분석 체계를 가동하며 소방, 공안, 위생건강 등 관련 부문과 강력한 현장 감독이 나섰습니다. 5개 종합감독반과 19개 전담점검팀이 사전 통보 없는 현장 불시 점검 방식으로 현장에서 소방 및 특수설비 등 핵심 시설의 안전 상태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연휴 기간 총 12,226개 감독관리조 2,811명의 조사일꾼이 4,798곳의 생산 경영 단위를 샅샅이 조사하여 1,518건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조사하고 정비를 마침으로써 연변의 안전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0: 네, 지난 5.1절 연휴 기간 다채로운 연변에서 변경의 봄경, 지구경, 여러 민족 청년 왕래, 교류, 융화 활동이 펼쳐졌는데요. 길림성에서 근무하는 125명의 시가제 청년 간부를 연변에 초청해서 현지 청년들과 함께 변경의 봄경지를 구경하면서 민족의 정을 나누고 사명과 담당을 담론했습니다.
1: 네, 교류 활동의 개막 활동인 동심 충무컵 여러 민족 청년 축구 침묵 경기를 통해 이들은 단결의 힘을 응집했으며 결음 속에서 민족의 정을 돈독히 하고 지역을 뛰어넘어 마음을 잇는 민족 단결 연심교를 구축했습니다. 경기장에서 다채로운 장면이 끊임없이 나타나면서 현장 분위기가 달아올랐고 경기장 밖은 예의와 문화정치로 인해 온정이 차넘쳤습니다. 시가제 청년 간부들은 연변 청년들에게 새하얀 하다를 선물해 고운의 진심어린 축복을 전했고 연변 청년들은 이에 열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굳게 맞잡은 두 손은 서로의 거리를 좁히고 완강하게 분투하고 단결 협력하는 체육 정신을 생동하게 구현했으며 더욱이 여러 민족의 한마음 한뜻으로 손잡고 분진하는 시대적 풍모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0: 네, 이어서 시가제 청년 간부들은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연변 대중들과 함께 대형 창작 가무국 오세가리량을 감상하면서 민족 특색과 시대적 내포를 겸비한 문예성의를 통해서 연변의 인문 저력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물의 조명과

0: 아름다운 춤사위, 또 소박하고 고풍스러운 가야금 연주는 시가째 청년 간부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들은 공연에 흠뻑 빠져들었고 연변의 여러 민족 대중들이 일치 단결해 함께 아름다운 토스를 건설한 이야기에 깊이 몰입했습니다. 네, 활동 마지막 날인 4일, 이들은 도문 동상구, 연변 박물관, 중국 조선족 민속원 등에서 몰입식 변경 견학 관광을 펼쳤으며 현장 방문과 직접적인 체험 과정에서 변강 발전에 거대한 변화를 느끼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했습니다.
1: 연변 박물관에서는 진귀한 문물들과 역사 사진, 복원된 실경들을 둘러보면서 연변 지역의 발전 맥락을 요약하고 여러 민족이 이 땅에서 함께 생활하고 발전한 왕래, 교류, 융화의 눈부신 노정을 통해 민족 문화를 전승하고 민족 역량을 응집하는 행동 자각을 1층 깨우쳤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이들은 화려한 조선족 전통 복장을 차려입고 고색 창렬한 민속원을 거닐었으며 널뛰기, 근해 등 전통 무형문화유산 종목을 체험하고 막걸리, 궁중떡 등 조선족 특색 음식을 시식했습니다. 교류와 소통 과정에서 이들은 각자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서로 어우러진다는 깊은 내포를 몰입감 있게 체득했습니다.
0: 네, 다양한 행사들이 아직도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연변에 사는 분들도 외지선 분들도 우리 연변을 더 잘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1: 네, 그만큼 우리 연변이 지금 인기 도시로 부상하고 네. 있는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연변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0: 네, 고맙죠. 네,
1: 그래서 더욱이 또 우리 연변에 계시는 우리 연변인민들은 또 이들을 정말 따뜻하게 네. 맞아주시고
0: 그렇죠. 예. 또 이제 좋은 체험을 하고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1: 저희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메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메미껍질 등 진귀약재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5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4곽을 사시면 2곽을 더 드리고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R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7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사지원액과 명서방 우대활동은 이번에 특선 우대활동이라고 17일까지 진행하는 우대활동입니다. 잠깐 진행하는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월 지금 사지원액은 한 각에 124원인데요. 40각을 싸면 50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를 높게 많이 싸지 않고 적게 싸도 퍼센트를 높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먼저 번에 60각에 70각을 드리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20각 적게 싸 40각을 싸도 50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황차 지금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포기하시게 되면 이 제품 자체는 특수한 전 지구적으로서 인정을 하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2억 3천만 전의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서 분리 추출한 420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누가 선택하면 바로 그분은 장수의 길에 첫걸음을 내디딘 걸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인삼독행이 5에서 10배의 효과, 그리고 은행잎이 20배의 효과, 면역력이 올라가고 콤파치 좋아지고 혈관이 좋아지고 하는 데는 뭐 아주 우려가 있을 정도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었다. 5년, 10년 그보다 더 긴 시간 복용하셔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명서방이 우대활동은 한강에 598원인데요. 30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야드각을 싸면 7각을 드립니다. 이왕에는 12각을 싸야만이 12각을 드렸는데 이번에 우대활동 여러분들 사용하는데 아주 편리한 기회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되 501-7766번 연락하시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쪽으로 항상 머리 어지럽고 아프고 그리고 어떨 땐 메스컴에 아예 특히 손발이랑 차고 차갑습니다 조금.
1: 예.
2: 네, 그리고 그래서 소리 나고 혈압도 온다든지 아예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약 먹었는데 효과 큰 못 보다가 싸주고 야드달 반 먹었습니다 조금.
1: 예.
2: 그러니까 혈압 어느 정도 머리 어지럽더니 어지럼 정도 좀 이렇습니다.
1: 아, 예, 예.
2: 예, 그리고 손발이 차갑던 게 조금 손에 온화한 감 들고, 예. 하여튼 여러 방면에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1: 기혈부족을 해결했습니다. 인삼독행이 5~6배의 효과니까 손발이 차가운 원인 자체는 기가 모자라고 혈이 모자라 끝까지 갔다 돌아서는 힘이 약하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삼독행이 5~6배 효과니까 이 제품 자체가 그런 걸 풀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랬습니다, 예.
2: 에이저 명세방 좀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항상 눈을 깎아라고 조금 바라만 아이 눈물 나고 자주 눈물을 눈에 피지입니다 이 벌겋기. 그래 방송도란 명세방에게 딱 맞을 것 같은데 어떤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1: 그런데 해결 받는 데는 이 제품 시작하게 되면 해결 받지 100날이 한계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을 겁니다. 눈에 피가 자꾸 친다는 게 그게 각막 출혈인데 일종 그거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안저 출혈 끄지 가게 되면 완전히 눈앞이 색감에 납니다. 먹어 뿌린 것처럼. 그래서 이 정도에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명서방 이 제품 자체 너무 해결을 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 눈물이 나거나 혹은 또 이제처럼 쉽게 피지거나 혹은 또 여러 가지 그 자각 증상들이 많이 해결을 가져오는 데는 명서방입니다. 눈병 치료에서는 식전에 소근이 허락되면 식전에 사지원에 식후에 명서방 이렇게 드시게 되면 일거다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2: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약을 예, 그러면 받아 좀 쓰겠습니다. 예.
1: 그렇게 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영도 없으면 내 사지원에 선택 영도 안 했습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명서방 같이 쓰는데 명서방은 그런 때문에 아까 수술을 앞에다 백내서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고 이거 내 어떤 이것도 이것도 썼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눈이 보통이 말수간 감이 나고 예. 그렇게 침침하고 눈물이

0: 이나등에 지금 기본상 이롭습니다. 용도습니다.
1: 예.
0: 그래, 네, 이거 두 가지를 다 지금 오늘이 할등이 용도습니다. 예. 그럴 때 두 가지를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1: 그렇게 하셔. 이번에 무대 할때에서 오니까 제품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사지원액은 3고에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에 혈압이 조절받고 혈지가 조절받고 이제 이거 반년째가 아주 신심있게 말씀드리죠. 반년 1년 견제하신 다음에 병원에 가 혈액검사를 받아보시라고. 화살이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거의 적어지거나 없어질 거라고. 눈병치료에서는 명서방이니까 선택이 잘 되셨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우대활동은 17일까지 하는 우대활동이니까 잠깐 네. 하는 우대활동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심사지원액을 저는 거진 1년 되게 견지에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이거 먹으면서 예, 나는 계속 그러니까 혈지가 아마 높습니다. 예.
1: 예.
3: 그래서 그러는지 잠을 제대로 자는 것 같은데 이튿날에 일어나면 계속 아픔이 나며 자부름이 오는 것 같고 이렇게 피곤한 이런 상태 됐습니다.
1: 예.
3: 그런 게 지금 이 증상가에 벌써 한 반년 정도부터는 이 증상 지금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1: 예.
3: 그렇게 피곤하고 막 그러던 게 이롭습니다. 그리고 얘 항상 머리가 오지름증이 나고 혈압이 좀 온정 안 되면 오지름증이 나고 머리가 그냥 아프고 이런데 그래서 혈압약 두 알씩 먹던 거네 지금 하나씩 줄였습니다.
1: 아, 점차적으로 혈압약을 끊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3: 예, 그리고도 예. 지금 이 혈압이가 온정
1: 두 알씩 된 게 한 알씩 점차적으로서 예.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돼 있는 거죠. 믿어도 됩니다.
3: 예. 예. 그리고 가끔씩 심장이가 이게 현우들이 답답하고 이러면서 맥이 떨어지면 신두리가 정상화 돼가지고 예, 맥이 떨어지고 식은땀이 나고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이 증상도 지금 기본상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3: 그러고 보니까 이 사지원액을 먹으면서 이 여러 가지가 예, 뭐 이 상세하게 말해도 이 내 몸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개선되는 게 확실하게 알립니다. 이게 선명하게.
1: 그렇죠. 428가지 영양소를 어디에 가서 어들끼리 이 제품을 제외하고는 다른 데서는 아주 천 가지 만 가지 제품이 있다 해도 이 제품이 428가지의 영양활성소가 2억 3천만 전의 고로한 제일 장수 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으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방면의 효과를 볼 수밖에요. 예.
3: 예, 그래서 나는 이 사지원액은 아마 계속 꾸준히 쓰려고 그런다. 그래, 지금 활동이가 오라지면 끝난다고 하는데 오늘도 40가 주문받다고 전화했습니다.
1: 아, 그렇죠. 이번에 이 활동을 사기도 좀 편한 이런 우대 활동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지금 사지 원액 쓰고 있습니다.
1: 예.
4: 내가 이 위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이 사지 원액 썼는데, 야, 정말 이제라 이게 그 밥은 뭐 그저 두 숟갈 떠도 무슨 한 술이나 두 술이나 먹으면 어쨌든지 아래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울고 올립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냄새가 자꾸 나면서 소화가 안 나옵니다. 이래서 이거 복용한 지 얻으면 반년이 넘었었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 벌써 한 달 뿐 있으니까니 이 배가기가 꺼진 게 아니라. 그러면서 알을 내리밀기 시작하는데 이래서 좋으니까 꾸준히 이렇게 이날 때까지 저 반년 넘었었는데 어제는 마음대로 음식이 내려간다면 그리고 예. 혈지도 걸고 혈압도 높고 이런 게 이 증상도 많이 좋았었습니다. 혈압이 완전히 오늘 제대로 제정살 됐다면 그리고 이
1: 눈병치료 명서방 예.
4: 명서방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랜 병나자랍니다. 백내장이 그러니까 어떤 심이 많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이날 때까지 계속 꾸준히 쓰면 이러다 보니까 딱 벗어냈는데 이 민서방에서 도대체 이 눈이가 확실히 좋아지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에서도 딱 저쪽에 보던 게 뭐 저기 먼저서 본다만 합니다. 우리 둘 다 다 이게 지금 내 도우니까 이게 둘 다 같이 씁니다 지금.
1: 보통 그렇게 쓰는 분들이 많이 예. 내가는 연세가 비슷하게 올라가니까 예. 비슷한 증상이 그러니까 나타나죠.
4: 그러니까 이번에 활동 이렇게 어떤 또 이 가시가 또 온전 아이들이 이렇게 이번에 할 때 좋으니까 이때까지 계속 두 쓰다가 야 계속 예 우리는 비싸게 했었나만
1: 예. 예 그렇죠
4: 이제 얼마 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받는 이 기회 놓지 말고 지금 내가 뺏어봤어요.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배달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4: 네, 잘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사지원이라고 쓰는 사람입니다.
2: 예.
1: 예, 이곳 와서 쭉 내려가서 쓰니까 아주 이 몸이 가벼워지고, 그 다음 어째 몸이 가벼워지는가, 혈압이 조절 잘 받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항상 무겁고 어지럽고 이러든지 몸이 무겁죠. 머리가 지금 맑아집니다.
2: 그렇죠.
1: 심장도 좋아지고, 심장도 좋아질 뿐이야. 심장도 좋아지거니와,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이쪽 탄나,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위, 이 비상, 이것도 다 좋더란 말입니다. 제가 소화거든, 소화도거든, 쑥쑥 잘 됩니다. 예, 그래, 이 밥을 또 많이 먹으니까, 예, 저기, 내가 지금 면역력이 제고돼서, 예, 지금 동산부터, 작년부터는 감기 한번 아예했습니다.
2: 예, 예.
1: 다시 원액을 쓰므로.
2: 이 선동액이 5~6배 효과니까 면역력이 올라갈 수밖에요. 예.
1: 예, 그거 보시오. 그러니까, 예, 지금 걸어도 매이 나고, 아, 이거 다리랑 영 무겁고 그랬던지, 이 다리랑 척,
2: 쉽게 들리죠? 다리가 가.
1: 예, 쉽게 들립니다.
2: 예, 가벼워지고.
1: 예.
2: 예.
1: 예, 이전에 영 무겁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항상 그래서 이게 내리처림이 무겁고 아주 그랬습니다. 그런 게 지금 다리도 척척 잘 들립니다. 걸어도.
2: 예.
1: 예.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선생님께 문의할 것은 명소방 그 뭐니까 그 초중학생이 어쩐지 자꾸 눈이 영 이제 근시처럼 자꾸 아프여라 딱 보면서 눈에 피주시고 영 피곤하고 이런 사람 합니다. 그 학생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지금 선생님 문의하.
2: 예, 나이 얼마나 됐습니까?
1: 아, 열일수한다.
2: 예?
1: 16살.
2: 아, 그러면 얼마라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복용하면 15살 이상부터 복용할 수, 완전히 성인처럼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지금 안경 도수를 많이 낮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백도로부터 초고도 근시 800도, 1000도 이상으로 올라가나부터 보면 네.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부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안경 도수가 자꾸 올라가는 거 공지하는 차원에서 지금 눈이 많이 피로해지고 눈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학생들 가운데 이거 복용할 수 완전히 있습니다. 이거는 상처열, 간열을 쳐주면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담이 없습니다.
1: 네,
2: 식후에 복용하라 하세요. 예, 밥 먹고.
1: 식후에, 식후에.
2: 예, 예.
1: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건강기원입니다.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사지원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2: 예.
4: 아유, 좋습니다. 나는 이 관심병이 있어 그런도 혈압도 저리 잘 알 되네. 그냥 이 오드름도 해서 예. 그도 이 아침에랑 깨어나게 되면 막 집이 빙빙 돌아서 한참 약 먹고 잠들어야 조금 일어나고 이랬댔습니다.
2: 예.
4: 이 사지원에 지금 쓰니까 이 혈압도 잘 되고, 그 다음 이 가슴이 숨 맥히던 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이러니까 이 오스름 좋아야 한다.
2: 예, 그렇죠.
4: 예, 그리고 소화 잘 돼서 예, 이 사지원에 이용 소화 잘 된다. 예.
2: 이게 다각도로 소화지, 종합으로 소화지게 되어 있습니다.
4: 예. 그래도 속이 날 터지게 해서 예, 그래던 게 소화 잘 되니까 이용 좋습니다.
2: 예, 그렇죠.
4: 예, 그래도 예, 어제 그런도 일찍 자꾸 용 이렇게 그런 좀 붓기던 게 심장에 좋아서 그런도 지금 붓기도 쑥 빠진다.
2: 콤팥이 좋아지니까, 심장이 좋아지니까 콤팥이 좋아, 콤팥이 좋아지니까 신주수로 수분이 잘, 소변이 잘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부종이 빠집니다. 예.
4: 붓기 쑥 빠지면서 예, 몸도 약하고 용도 없습니다. 어쨌든 여름에는.
2: 그렇죠.
4: 님 내 예, 한 가지 담으라고 이 빈혈 환자 이거 써도 됩니까?
2: 무슨 환자랍니까?
4: 빈혈이 있습니다. 빈혈이.
2: 빈혈이, 아, 빈혈이 있는 분들한테 좋죠. 너무 좋습니다. 이게 조혈 공능 도와주는 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잘 물었습니다.
4: 예, 비뇨도 오래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전 누워서 일어나기도 싫어. 매일매일 딱
2: 여기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분한테 너무 잘 어울립니다. 예, 예.
4: 예, 예. 그러면 오늘 또 배달 받기죠.
2: 예? 예, 그렇게 하세요. 건강하세요.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ang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슬입니다. 날씨는 여행의 편의성과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나 태풍, 폭설은 교통을 마비시키고 관광 일정을 어기게 하며 야외 활동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반면 맑고 쾌청한 날은 야외 관광과 촬영, 리포츠 활동을 즐기기에는 이 최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특히 등산, 해수욕, 캠핑 등 야외 활동이 많은 여행에서는 날씨 예보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또한 날씨는 여행자의 기분과 만족도를 좌우합니다. 좋은 날씨는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고 추억을 오래 남기지만 나쁜 날씨는 피로를 높이고 기분을 가라앉힙니다. 현재 기후와 풍토에 맞는 옷과 물품을 준비하는 것도 날씨에 대한 대비이며 이것이 편안한 여행의 기본입니다. 결국 여행은 날씨와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날씨를 미리 파악하고 계획하며 자연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때 우리는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날씨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성공적인 여행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0: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전통음악, 춤, 공예, 의식, 고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우리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볼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조선족 동지 팥죽 제작 기술 성급 전승인인 리숙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리숙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지와 그리고 동지에 먹는 음식인 팥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1: 동지는 음력 11월을 동지달이라고 부르는데 24절기 중 22번 세절기가 동지입니다.
0: 네.
1: 12월 22 혹은 23일이면 동지가 해당됩니다.
0: 네.
1: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지 작은 설이라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사람들은 설에 떡국을 먹듯이 동지는 떡국을 한 그릇 더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고 하듯이 동지의 팥죽 한 그릇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0: 네.
1: 그것은 가을부터 짧아졌던 해가 극한에 이르러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시발점이 바로 동지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0: 네. 동지는 24절기 가운데 22번째 절기로서 양력으로

0: 는 12월 20일 혹은 23일에 해당되고 이날은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라고 해서 일명 작은설이라고 합니다. 이날에 동지 팥죽을 먹으면은 한 살을 더 먹었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동짓날에 특별히 팥죽을 먹는 그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동짓날에는 붉은 팥죽을 쓰는데 팥을 푹 삶아서 으깨서 채로 거른 다음 쌀을 넣어서 끓입니다. 네. 찹쌀가루를 익여서 빚은 찰심을 넣어서 그냥 끓입니다. 이렇게 만든 팥죽을 꿀을 타 먹거나 사타가를 타서 먹는 게 별미였습니다.
0: 그렇다면은 옛날부터 예, 팥죽을 먹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 아, 옛날 사람들은 동짓날에 팥죽을 먹으면 액을 막고 팥죽을 먹지 않으면 잔병이 늘어나면서 쉽게 늙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팥죽이 다 되면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전에 돌아간 조상들에게 팥죽을 올려 사려를 지냈고 팥죽을 문지방 부엌 문턱 골목에다 뿌려서 담장 등에 뿌려가지고 붉은 팥이 양기를 갖게 하는 붉은색을 띠고 있어 음기가 찬 역병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특히 초상을 당했거나 이사를 할 때는 붉은 팥으로 두죽을 써서 집 안팎에 뿌리기도 하고 이웃과 나눠 먹기도 하였습니다.
0: 아, 그랬군요. 아, 이 동짓날에 팥죽을 먹으면은 액을 막고 또 팥죽을 먹지 않으면은 아, 잔병이 늘어나서 쉽게 늙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날에 팥죽을 먹었군요. 그렇다면은 일명 또 애동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애동지는 동지와는 좀 어떻게 다릅니까?
1: 아, 동지가 음력 11월 초순에 들면 애동지라 하고 네. 중순에 들면 중동지, 말일에 들면 로동지라 하는데 애동지가 드는 해는 춥고 로동지가 드는 해는 춥지 않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 그 해의 동지가 애동지라면 팥죽을 쓰지 않고 팥떡이나 기살미를 해먹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 동지는 뭐 수천 년에 걸쳐서 발전하며 또 독특한 절기 음식 문화를 형성했고 우리나라 조선족 사회에는 아직 동지에 팥죽을 쑤어 먹는 전통이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에는 이 팥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1: 팥죽을 만드는 제일 처음으로는 옛날에는 팥에 돌이 많기 때문에 네. 잘 깨끗이 씻어서 돌을 잘 잃어야 됩니다. 잘 인 돌을 1대 1이 비례로 끓입니다. 센 불에서 끓이다가 약불로 바꿔서 한 40분 동안 끓이고 삶습니다. 삶은 팥을 체에 담고 나무 주걱으로 으깨서 체에 거릅니다. 팥 껍질은 버리고 아래로 내려온 팥물을 잠시 두어 전분이 깔아지면 우쪽이 맑은 팥물을 따라냅니다. 씻은 쌀을 팥물에 넣는데 물과 쌀의 비율은 대략 1대5로 합니다. 끓기 전까지 나무 주걱으로 그냥 줘서야 합니다. 밑에 눌어붙지 않게 죽이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낮추고 쌀이 퍼질 때까지 끓인 뒤 깔아친 팥물 전분을 넣고 계속 졸입니다. 찹쌀가루에 죽 팥물을 조금씩 넣어가면 반죽하여 새알심이랑의 새알만큼 크기로 뭉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찹쌀떡 그 알심을 예, 죽여다 엮어 끓여서 그 알심이가 떠오르면 다 익은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먼저 이 팥을 깨끗한 물로 씻어서 그리고 물과 팥의 비율을 또 1대1로 해서 센 불로 끓인 뒤 약한 불로 바꿔서 한 40분 동안 끓인다고 하는데 이 팥죽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군요. 자, 아래 그렇다면 이 팥의 효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시죠.
1: 예, 동지 팥죽은 팥과 찹쌀떡으로 만들어 색과 향이 그리고 미가 모두 뛰어나며 팥 자체는 가을 겨울철에 좋은 보양식으로 수종, 소중, 해독, 거습, 건비지사 등이 효능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우리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여러분은 지금 조선족 동지파축 제작기술 성급 전승인이신 리숙 선생님과 함께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인 조선족 동지파축 제작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 제작기술은 그럼 언제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까?
1: 2011년 11월 달에 성급 비물질 문화유산 등록됐습니다.
0: 아, 2011년에 그러니 뭐 네. 거의 15년 전에 이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그렇다면은 이 기술이 등재되는 데는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1: 사실 저는 음식업을 하면서 네. 또 우리 민족 요리를 연구하면서 저는 사명감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때부터 저는 사명감을 갖고 이걸 한다면 정말 발량하고 계승해야 하고 또 우리 민족 음식이 잊혀지지 않는 풍속을 이어나가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0: 네.
1: 그래서 제가 등재하게 된 이유입니다.
0: 그렇다면 이 등재를 하기까지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좀 더 많았을 거라 생각되는데 우리의 민족 음식을 또 계속 전승하기 위해서 무형문화유산으로 또 등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동지팥죽을 만드는 기술은 누구한테서 배우셨습니까?
1: 우리 외할머니한테서 배웠습니다.
0: 네.
1: 근데 그때 외할머니 배웠을 적에는 우리 이렇게 동지 날이 되면 애들 다 모아 놓고 배워줍니다. 이건 어째서 이렇게 해야 되고 어째서 깨끗해야 되고 또 이게 뿌릴 땐 어째서 뿌린다는 거 이렇게 얘기해주면
0: 네.
1: 그때는 그게 알아 못 들었고요.
0: 네.
1: 그냥 그래서 할머니 말하는 게 쑥그럽고 그냥 할머니 하면 되는데 우리 네. 먹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데 왜 이런 얘기 해야지? 그때까지는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제가 커가면서 어머니가 해주면서 어머니가 이거는 우리 풍속이기 때문에
0: 네.
1: 알고 지내야 되고 동지 날에는 팥죽을 어째서 먹는다는 거

0: 너네 알아야 호시한테 이거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이어갈 수 있다.
1: 네.
0: 그때는 조금 생각이 돌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 정말 배워야 되겠구나.
1: 네.
0: 그래서 차근차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 근데 그 어릴 때는 할머니께서 뭐 손녀들을 앉혀놓고 이 동지 팥죽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는데 그때는 어렸으니까
0: 네.
1: 아예 뭐 왜서 가르치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정도 뭐 어른이 되면서 어머니가 만드는 것을 드시면서 또 어머니가 이것을 또 우리의 민족의 풍습이기 때문에 지켜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뭐 어머니한테서 본격적으로 배우셨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0: 아, 글쎄요. 어머니한테서 네. 배웠죠. 결국 그냥 어머니한테서 배우고 사실 어머니가 얘기하면서
1: 네.
0: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없으면 너희들이 이게 다 끊어지면 안 된다고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했을 때 그때는 좀 정신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아 이거 그냥 부단히
1: 네.
0: 제가 이렇게 같은 기술로 해야 되겠지만 또 갱신도 해야 되겠구나
1: 네.
0: 이래서 지금은 이렇게 그 함께하는 그 직원들도 좋고
1: 네.
0: 만나는 사람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거 모든 사람한테 많이 가르치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이어지고 계속 내야 되는데
1: 네.
0: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사실 우리 민족 음식 문화가 단지 우리 민속 것만 아니잖아요. 나라의 거잖아요. 그러자면 우리가 이거 지켜야지 지키고 계승해야지 우리가 안 한다면 정말 잊혀지고 그냥 빛바랜 뭐가 되겠죠.
1: 그래요. 지금 또 전승인으로서 또 많은 분들한테 또 가르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어릴 때 할머니가 이것을 꼭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러다가 나이가 먹으면서 어머니한테 직접 이 동지 팥죽을 만드는 기술을 받았고 지금은 또 전승인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0: 네.
1: 이 동지 팥죽과 관련된 뭐 추억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0: 아, 제가 음식업 하면서
1: 네.
0: 해마다 제가 뭐니까 동지 전날이면 준비를 많이 합니다. 결국 친구들한테 전화를 다 합니다.
1: 네.
0: 결국 단골 손님들한테도 전화를 합니다. 내일은 동지니까 와서 동지 팥죽을 먹고 애원을 맞고 새로운 한 해 복을 받아가십시오.
1: 네.
0: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면 그 모습이가 저를 더 그래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그 로인 협회 가서 그 죽을 쏘가지고 가서 드리면서 로인들한테서 이렇게 전달하면서
1: 네.
0: 드렸을 때 그 로인 분들이 화난 모습 있잖아. 와, 우리 세대에서 끊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어주는 사람이서 우리가 고맙다고
1: 네.
0: 내세는 분들 그런 이야기 했을 때 이게 그냥 2차해집니다. 깨거나 그냥 계승해야 되고 발령해야 된다고 저는
1: 네.
0: 생각했습니다.
1: 그렇군요. 동지 전날에 준비를 많이 해서 친한 친구분들 그리고 또 이 로인협회에 가져다 주면서 이 풍습을 또 이어가고 있는데 근데 뭐 동지 팥죽 하면은 동지 날만 먹는 음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0: 아니죠.
1: 네.
0: 사실 이 동지 팥죽은 그냥 동지만 먹는 게 아니고
1: 네.
0: 정월 보름날에도 먹고 봄날에도 먹어요. 예.
1: 네.
0: 이게 그러니까 취수하고 취하나지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음식 중에 보양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1: 네.
0: 먹어야 하는 좋은 음식입니다.
1: 그렇군요. 근데 대부분 요즘 젊은인들 보면은 아, 동지 팥죽은 동지 날이 먹는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요즘 특히 이 어르신분들이 좀 동지 팥죽에 대해서 뭐 많이 애착을 가고 요즘 뭐 서시장에서 이 팥죽을 파는 그 매대가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점심 식사에 이 동지 팥죽을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아, 예, 그래요.
1: 네.
0: 지금 애원은 하지만 집에서 하기 번거롭지 않아요.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그러니까 편안할 걸 요구하고 집에서 번거로움을 덜자면
1: 네.
0: 싸서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아침 시장이나 낮 시장들을 가보면
1: 네.
0: 이 팥죽 장사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다 잘 되고 있어요.
1: 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참 이제는 우리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이 전승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지 좀 말씀 주시죠.
0: 아, 이제 또 얘기했지만,
1: 네.
0: 97년도에 오픈해서, 가게를 오픈해서, 지금까지 이 동지 날이면 정말 큰 문관에다 두개씩해서
1: 네.
0: 우리 오는 손님마다 다 이렇게 드리고, 또 벤도에다 싸주고,
1: 네.
0: 그리고 또 이렇게 친구들한테도 전해서 와서 드시라 하고,
1: 네.
0: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맞고 이거는 우리가 이어갈 한 세습 풍속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런 마음으로 사명감을 네. 갖고 음식 문화를 전승해 가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97년에 이 음식업에 그 창업을 해서 뭐 우리 또 아주 큰 영예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0: 아, 제가 그러니까 음식 연구를 하면서 네. 우리 음식이 우리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나가서 우리 정말 우리 조선족 떠난 네. 중국에 사는 우리 민족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가서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민족 음식을 즐기고 또 사랑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연구하면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는 이 사업이가 저는 네. 항상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파하자면 네. 그냥 집안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2000년도 연변 음식 그 메시지 할 때부터 시작해서 네. 저는 그 국내외 그 거지 권회도 비싸이 딱 하나가 됐습니다.
1: 아, 모든 그 시합에는 다 참가를 했다 그 예, 말씀이군요. 예. 네.
0: 그래서 2004년도에는 그 솔화분양면을 발명 특허했고요. 중국화민주안리.
1: 네. 예.
0: 그리고 이렇게 쭉 이어오면서 제가 영양학 공부도 하고 영양학을 배운 거 우리 실제 써먹고
1: 네.
0: 매개체 하나 해도 허투루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다 우리는 건강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우리 온 손님들한테는 정말 우리 한 끼 식사가 사실 우리 생명과 같다고 네. 봐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비록 한 접시째지만 이것은 우리 몸에 좋은 건강식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1: 네.
0: 우리 민족 음식이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참가해서 쭉 나왔습니다.
1: 아, 네. 그러니 또 이 우리 민족의 아주 맛있는 음식을 또 국내외 많은 분들한테 또 선전하기 위해서 영양학도 공부를 하고
0: 아, 예.
1: 네. 그리고 이 모든 음식이 맛있지만 이 음식에는 어떤 영양이 또 포함이 되고
0: 아, 그렇죠.
1: 그리고 뭐 조미료는 거의 뭐
0: 아, 예.
1: 네.
0: 저는 그 태자 치료 절대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된 채를 네.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년도에는 그 우리 조선족 요리협회 대표로 참가해서
1: 오.
0: 세계 국제 관광 그러니까 비싸에 참가해가지고
1: 네.
0: 예, 그 대표 일원으로 금상을 받았고 11년도에는 전국 중국 중찬 창신 대회.
1: 네.
0: 거기서 터진장 받고 중재사회 가서 중국 창신 능소장 받고.
1: 아주 굵직굵직한 상들을 많이 받으셨군요.
0: 아, 예. 파리 고지 15년은 파리 고지 메시제 가서 수산 진장까지 받아왔습니다.
1: 네. 97년도부터 이 음식업을 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또 우리의 민족 음식을 또 전 세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굵직굵직한 국내 국제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전승인으로 활약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지밭죽은 뭐 지역적 또 민속적 절기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조선족 전통 음식 문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민속 절기 식품으로서 그 전승과 발전 과정에 조선족 민족의 전통 문화적 특징이 집약되어 있으며 조선족의 생활 습관과 식문화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족 문화의 민족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역사적, 민속문화적, 학술적 연구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코너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 이어집니다. 오늘은 나라봐 떠나봐 나를 봐라는 책의 일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아팠다. 감정은 들쑥날쑥했고 이유 없이 우울했다. 작은 일에도 민감해졌고 잠도 잘 자지 못했다. 점점 늙은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노안이 와서 글씨가 흐릿했고 잇몸이 약해져 임플란트를 두 개나 했다. 왼쪽 팔은 들기도 힘들었고 밤이 되면 더 아팠다. 그쯤 생리도 멈췄다. 중학교 때 알았던 기관지염이 다시 도지었다. 몸이 보내는 신호였다.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이제 좀 나를 돌아보라고. 떠나고 싶었다. 명치께 뭔가 걸린 듯한 답답함. 큰 숨을 쉬어도 숨이 트이질 않았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갱년기였다. 벗어나고 싶었다. 떠나면 나아질 것 같았다. 떠나야 나아질 것 같았다. 그렇게 떠났다. 미국으로. 중년이 되어 처음으로 떠난 곳이다. 처음이라는 건 설렘과 불안을 동시에 품는다. 여행 준비 내내 들뜨고 우왕좌왕했다. 날씨를 체크했음에도 어떤 옷을 챙겨야 할지 몰라 옷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했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까 봐

걱정돼 고추장과 김, 가래와 즉석밥, 라면까지 챙기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하면 별것 아닌 것들이었지만 그땐 하나하나 결정이 쉽지 않았다. 자유여행이 익숙하지 않은 시누이 부부가 우리와 함께 가기로 했다. 나이 들어 떠나는 첫 해외여행이라 불안하기도 했지만 함께 간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다. 동물과의 만남도 인상 깊었다. 차 가까이 곰, 사슴, 엘크, 버플러가 보였다. 갈색 털로 뒤덮인 거대한 버플로 무리가 묵묵히 길을 건너는 모습은 삶을 탈구하는 듯했다. 자동차 행렬이 길게 늘어서도 개의치 않은 여유, 인간과 동물의 평화가 거칠 것도 불안해할 것도 없는 삶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숨이 막혀서 오래 죽을 것 같았다. 도망치듯 갱년기를 피해 여기에 왔는데 내가 웃고 있었다. 그런 나를 보고 남편도 웃었다. 공간만 옮겼을 뿐인데 어느새 내가 달라졌고 가족들이 날 보며 안심했다. 그곳에서 나는 잘 먹고 잘 자랐으며 방금 웃은 걸 잊은 채 또 웃었다. 방황하는 나를 품어주고 흔들리는 나를 잡아준 곳. 그곳이 내 여행의 시작이었다. 다녀온 여행은 마음의 곁을 바꿔놓았다. 엉켜 답답하던 세월이 차분해졌고 눈에 보이는 성취 대신 작은 것을 소중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서두르지 않는 법을 배우고 내 안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일 줄 알게 되었다. 나라봐 떠나봐 나를 봐는 갱년기라는 예기치 않은 신체의 변화 앞에서 삶의 방향을 다시 묻기 시작한 한 중년 여성이 여행이라는 통로를 지나며 자신을 회복해가는 기록입니다. 이 책은 어디까지 멀리 갔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떠나며 무엇을 내려놓았는지 돌아온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차분히 들려줍니다. 이 책 속 여행은 치유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상태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조심스럽게 따라갑니다. 우울과 불안, 로화, 엄마라는 역할, 중년 여성으로서의 몸과 시선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풍경과 겹쳐 담담히 드러납니다. 그 여정 속에서 저자는 잘 버티는 삶이 아니라 조금 덜 애쓰는 삶으로 옮겨가는 미시한 변화를 포착합니다. 여행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그 만족도는 날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날씨는 여행의 계획부터 진행, 안전까지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자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절별 날씨는 여행지 선택과 목적을 결정합니다. 봄의 온화한 기온은 벚꽃 구경이나 등반에 적합하고 여름의 무더위는 바다나 계곡으로 향하게 합니다. 가을의 선선한 날씨는 단풍 여행과 역사 명소 탐방이 최적이며 겨울의 추위는 스키와 온천 여행을 즐기게 합니다. 사람들은 각 계절의 날씨 특징에 맞춰 여행 스타일을 바꾸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의 여행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교육의 최덕희 편집의 류현우와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슴 속에 하나쯤 산등성이 너머로 보이던 집 한 채, 겨울가에 피어있던 노란 봄꽃들이 피어있는 그리운 고향의 풍경이 있을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잠시 고향길을 걸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황매화 가수가 부른 고향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소록이 짙어가는 계절, 5월에 산은 싱그러운 잎새와 들꽃으로 가득하죠. 나무도 바람도 우리 마음도 가끔은 산으로 초대하고 싶어 하죠. 계속하여 박장길 작사, 라송도 작곡의 양설야 가수가 부른 산으로 가자 이 노래로 가슴을 활짝 열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 여행 함께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사랑의 보금자리로 만들어주는 사람은 바로 아내일 테죠. 계속하여 아내에게 전하는 사랑의 마음을 정겨운 멜로디에 담은 가요, 조례화 작사 강연중 작곡의 아내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하루 마무리는 저녁 노을과 함께 하게 되죠. 붉게 물드는 노을처럼 아름답게 스며드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로 이어드립니다. 조령남 작사, 최명철 작곡의 저녁 노을, 김지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중약재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결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국약 혈배강에 이번에 특대 우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6세트에는 4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러면 반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예, 그리고 10세트에는 10세트를 더 드리거나 40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그리고 16세트에는 24세트를 더 드릴까나, 여기다 또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10세트부터는, 예, 우리 오늘이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오늘이 딱 결정하는 분들은 난 싸겠다. 이런 분들은 10세트부터 우리 그 혈배강, 10곽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우대 활동에 참가하는 분들 대부분 우리 장뇌통하고 정이미로방 이거 다 드립니다. 네, 이 장뇌통은 주약의 장도하고 뇌를 건강하게 한다. 이래서 장뇌통이라고 나온 겁니다. 예, 특히 이런 변비람이 있건 설사람하거나 위장도의 유익균 76가지를 다 보충해주기 때문에 위장도를 소화를 잘 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뇌를 건강하게 해준다 이 뜻이죠. 뇌의 신경 수복제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 정이미로방은 주약이 중초가 막해서 숨이 찬 분들한테 특별하게 좋은 겁니다.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던 분들 많이 실망하십니다.

0: 것들, 특히 여러 곳에서 이런 치료를 받아도 효과를 잘 못 받고, 또 어떤 데서 치료해가지고서 오히려 병이 점점 더 심해졌고, 뭐 중제프라며 왔거나 또 뇨실금이라며 점점 더 심해지거나 요추관 반 돌출 이런 질병 치료하느라고 갔는데 오히려 점점 더 심해져서 와 이런 그 집에 와서 원래는 걸어다니는데 집에 와서 위생실 출입도 개의댕길 정도로 제한테 지금 찾아온 분들이 그런 분들이 지금 치료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럼 무릎관절 이런 질병을 위해서 치료하다가 서리 그 다음에 치료가 잘 안 돼서 막 절뚝절뚝 댕기면 집행일을 짚어야 하고 예,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게 되면 당뇨병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뇨병원은 대부분 병원에 검사하게 되면 불순의 당뇨병 왔습니다 하게 되면 대부분 유저이랍니다. 그런데 유전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태어나서부터 직접 우리 이세니가 몽땅 자기 공장 못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확률이 1,000만분의 1이나 되겠는지 이렇습니다. 중의각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게 되면 대부분 이거 유저이랍니다. 예, 제가 어떤 웃은 소리를 받는가 하면, 들었는가 하면 완전히 이 여성분은 자기 가족에 당뇨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 집에 가서 거기 시집가가지고서 남편 집에서 밥 해주는 거 먹고 이러면서 남편 집에 몽땅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남편 집에 그걸 유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습관, 음식습관에서 유전받은 게죠. 그래가지고 병원에 찾아갔거나 유전입니다. 이랬거나 영 우습죠. 자기 집에는 가족이 하나도 당뇨병 환자 없는데 엉뚱한 소리를 유저라는 이런 말을 딱 들으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기들로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김에 대해서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당뇨병이라 한다 할 때는 급성 합병증이란 게 있고 만성 합병증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본신은 우리 평상시에 혈압약을 잘못 잡숴도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우리 이세니가 파괴된다, 손상받는다, 외부의 이런 걸로 인해서 손상받는다, 그럼 무조건 당뇨병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당뇨병 걸리기 전에 전조증상이 뭐인가? 먼저 간부터 나빠집니다. 어디 그런가? 이 혈당이라는 거는 혈액 속에 당분이 들어갔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혈액 속에 원래는 당분이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혈액 속에 당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다 소모해버려야 되죠. 사람이란 거는 살아있는 동물인 한 꼭 당부이란 게 필요됩니다. 당부이란 거 제가 말한 당부는 꼭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대구 현대의학 각도에서는 달달한 거 먹지 마라. 이 틀린 겁니다. 어제 틀리다는 거. 우리 당부는 거슬러 달달한 거 당부이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평상시에 인공당이란 게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인공당입니다. 당고에다 그 당분 가득 엮거나 지금 어린 애들이 먹는 음식에 당분이 가득 들어갔습니다. 이런 당분은 입에 들어가서 입만 속인 겁니다. 입에서 달달하다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기술은 인공당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수안으로 변합니다. 수안신 기술로 변합니다. 수안이란 건 오히려 이런 암도 초래할 수도 있고 습기란 많이 낄 수도 있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동맥경화도 생길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안이란 건 간을 해칩니다. 우리 그 일정하게 수안한 거는 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구수안, 너무 수안한 게 많이 먹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간이 나빠집니다. 예, 그래서 먼저 지방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좋은 당분은 뭐인가? 저당이가 제일 좋습니다. 그것이 진짜 달달한 겁니다. 입에서도 달달한 맛이고 안에 들어가서도 달달한 겁니다. 이런 거는 절대 혈당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당분에 대해서 일단 정확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쨍하면 달달한 건 먹지 마셔 이러면 사람 본신이가 원래 근육 조직이라며 당부이라며 들어가야 사람 맥이 나는 겁니다. 여기면서 음양이라는 게 나옵니다. 음양이라는 게 뭔가? 지금 많은 중이들도 음양에 대해서 이거 분간할 줄 모릅니다. 어떤 게 음인가, 어떤 게 양인가. 분간 못합니다. 인쉬, 양쉬 이것도 제대로 분간 못합니다. 그래서 대구 인쉬는 어떻다, 양쉬는 어떻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간단한 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인가?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건 몽땅 음에 속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가 검사하는 건 다 보이는 게죠. 그거는 음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수치를 가지고서리 내 몸이 이런 그 건강을 결정하지 말라. 이게 영,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황제내경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몽땅 음에 속하는 겁니다. 현대의학은 죽은 사람 놓고서리 해부해서, 이런 수치를 얻은 게기 때문에 산 사람 놓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산 사람이라는 거는 양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일 수 있는 거는 음이고 보이지 않는 거는 양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들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저는 우리 남편과 내가 혈관을 어제는 부어나 오래 쓰고 있는데 정말 이 약은 다른 약과 달라서 작은 세포로 되었고 또 명약으로 다 되었고 질병 의학 전문가들이 몇십 년간의 연구를 림상을 거쳐나온 약이고 그리고 선생님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좀 극히 작은 분자로 제조돼서 약효가 매우 빠른 것 같습니다.
0: 500돌 돈이
2: 예, 500돌 돈. 특히 우리 남편은 선생님께 가서 배웠지만 심장 주자를 하라는 병원이 말 듣고 선생님께 가서 배웠는데 선생님은 주자를 해도 된다 할까 그 말씀이 어찌나 고마운지 그래가는 혈관을 제가 다 이렇게 선택해서 쓰고 있는데 워낙 혈압도 높았습니다. 심장 주자는 둘째고 혈압이 영 높아서 그냥 장야패를 먹으면서 장야기라는 게 친척 집에서도 그렇고 모두 말하는 게 장야패를 자꾸 먹으면 쓰는 자극에서 그다음에 영 노덕질환 걸릴 가능성이 많다 이러니까 너무 먹을 수도 없고 그게 혈압 떨어지는 거 어찌겠습니까? 무슨 대책 그런가? 근데 지금 이 혈배강을 쓰면서 여기 또 혈압 낮춘 약자가 직접 들어가고 급한 병을 다 치료할 수, 급성을 치료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선생님이 말씀과 딱 갔을 때, 전 차적으로, 이 장애패를, 아이잡사도 이뤘을 때다. 혈지도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심혈이 항상 낮았는데, 이 혈배강을 정말 선생님 얘기처럼 이래 딱딱 중요하고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영 다 편안해졌습니다. 심혈도 제대로 됐고 맥이 오고 특히 우리 남편은 악명이라 영 많고 비위도 나쁘고 영 고생했는데 정말 이 혈배강이 우리 집 우리 두뇌를 정말 사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선생님이 그 고대 친구가 정말 묘합되다. 나도 관절도 많이 심했는데 선생님 그 아까도 염무전 날에도 말했지만 세 가지를 다 쓰고 그 다음에 친구를 한 사람이 24번씩 맞는다니까 친구를 맞으니까 정말 관절도 많이 좋아지고 악몽도 없어지고 비위도 좋아지고 소변이 그리 쌌던 건 운영 없어지고 그래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0: 사실은 우리 친구료법이라는 게 고대로부터 내려온 게인데 12번이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번은 공고 단계를 꼭 걸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공고 단계를 거친다면은 그 다음에 이 병이가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환자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이 혈배강이 뭐 심장 주자를 안 할 수 있다 이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예. 어제서 그렇군요. 그런가. 우리 이거는 예, 생명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우리 혈배강 본신이가 500돌든 이거는 대단히 작은 분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처음으로 중약제에서 이렇게 500돌도 이런 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작은 분자일수록 모세 혈관까지 다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혈전, 예, 방콸, 예, 이런 것들을 녹이면서

0: 방콸 생긴 그 혈관 내벽을 또 수복해주는 이런 약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적으로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그 혈압약을 어째 자꾸 끊으라는 거. 서약의 네. 혈압약이 그 설명서를 쭉 보세요. 설명서에다 꼭 마지막에 뭐 쓰는 거. 이 간 콩팥이 그짝 방면에 무슨 뭐 좌암이라 높아지거나 간 이 네. 공능을 자꾸 가 검사해라. 주기적으로 가 검사해라. 그럼 무슨 뜻인가? 기실은 이게 혈압약이 들어가서 간 콩팥을 해친다는 뜻입니다. 예. 예. 네. 그러게 되면 이런 혈압약 오래 드실수록 혈압 차이가 점점 커지면서 자꾸 다리가 붓기는 증상도 나타나고 시력도 점점 못해집니다. 간이 나빠지면 눈이 나빠지는 게죠. 예. 그래서 네. 혈압은 별로 공제하는 같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적감히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약, 어떤 혈압약들은 오래 쓰게 되면 이런 간이라면 해체가지고 마지막에 당뇨병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당뇨병이었는데, 아니, 난 불쌍해 혈당이 높다. 그럼 또 병원에 가서 또 당뇨약을 또 써야 되죠. 당뇨약 부작용도 엄청 셉니다. 이도수란 부작용 엄청 세죠. 그래서 원래 당뇨병 없던 게 당뇨병도 또 생기고, 이것이 기실은 마지막 가서 점점 증상을 해결하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는 최종의 이런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혈배강은 구급치료약으로 쓸 수 있어서 직접 당날부터 혈압약 대신에 우리 혈배강 가지고 혈압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아,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얘기가 똑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 약은 신경세포를 수복해주고 노폐물을 제로 배출하는 외 두 가지 약 조합에서 또 육세영지가 들어가니까
0: 맞습니다.
1: 한기, 습기, 그 다음에 독을 밖으로 배출한다는 이 얘기가 딱 맞습니다.
0: 네.
1: 모든 증상이 모두 개변되고 치료되고 완화되니까 정말 우리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몇 가지 이래 알선한 몇 가지 약 먹으니까 지금 날마다 영 기분도 좋고 정이 이렇고 밥 잘 먹고 그러면 잠 자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잘 걸고
0: 지금 세 가지 약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다 같이 쓰고 있으니까 대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이 뭡니까 개변되고 치료된 건 많지만 싫어한 사람은 이 말 말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많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혈배강 그리고 건신고 풍충당 이 세 가지 약을 다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네.
3: 예. 나는 이전부터 광선병으로 진단받고 자꾸만 숨이 차고 온몸이 시큰거리고 허리도 마음대로 못 굽혔습니다.
0: 네.
3: 재고 일어나고 그리고 목이 아프고 어깨도 뻣뻣해 나면서 경축이 심해서 제대로 밤도 못 잤습니다.
0: 네.
3: 이래 못 먹고 저래 못 먹고 그리고 경력도 안 되고 혈압도 혈압 올라간다면 어떤 병원도 가고 어떤 또 하루에는 혈압 세 번씩 먹고 이랬습니다.
0: 네.
3: 예, 그리고, 그, 지수환도 먹고, 예, 청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어디 가면 좀, 효과 보겠는가, 병원 당겨봐도, 예, 정말,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매우 고통스럽게, 날에 남아다, 시간을 보내다가, 지금은, 구 선생님이 강의를 명심해 듣고, 혈배강을 먹기 시작하고, 세 가지 약 먹는데, 야, 정말, 예, 선생님, 정말 용합니다.
0: 네.
3: 이 약도 예, 내게 맞지만 해도 예, 이 어느 약 나오고 이 세 가지 약 어느 사람이 다 맞을 것 같고 그 선생님 특히 친구가 정말 특혀 정말 친구를 따른 전 연변에도 선생님 딸 이사가 있을 것 같답니다. 이 친구 방에 야 정말 친구 정말 잘한 나는 이 친구에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네.
3: 예, 그러니까 지금도 예, 아니 세 가지 약고 친구도 하고 하니까 아, 혈압도 조절되고 혈압적 약도 아예 먹습니다 지금.
0: 네.
3: 예, 그 소화도 잘 된단 말입니다. 벌써.
0: 소화 잘 됩니다.
3: 예, 그리고 이 잠을 잘 잔단 말입니다.
0: 네, 예.
3: 예, 그 허리를 못 굽히는 게 지금 뭐에 아예 뭐, 마음대로 허리를 예, 돌고 이렇게 막 돌릴 수 있단 말입니다.
0: 아, 꾸꾸라 되면서 유연해졌죠. 예, 예.
3: 예, 나로내지면 허리를 마음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
0: 네, 예.
3: 아, 정말 이 혈배강이 아줌마 천연약자고 700명 이하 박사들이 연구한 애기 두께약이 정말 다르긴 다릅니다.
0: 네.
3: 예. 아니 그러니까 이 효과 볼까 신체가 좋아지니까 벌써 이 사람이 정신 맑아지게 눈이 벌써 맑아지게 이 뭐니까 면역력이 올라가면 정신 난다 말입니다. 벌써.
0: 그렇지. 예.
3: 예. 벌써 정신하고 달아댕긴다 말인데, 예, 확실히 알긴다 말인데.
0: 네.
3: 그니까 선생님은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 계속 예, 선생님 친구도 또 하고, 예, 이 세 가지 약을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0: 예, 예. 좋죠. 예.
3: 예, 예 감사합니다.
0: 네, 예, 예.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4: 네, 혈배강하고 근심과 한데 같이 있습니다. 저는 당뇨 종합을 위해서 머리가 흐릿흐릿하고 혈압, 혈당, 혈압 조절이 받아야 돼. 가슴 고통 다 겪고 왔습니다. 조탕약은 다 써보고, 첨약도 조금만 밀방도 다 써보고, 한 것도 아이디입니다. 혈당 내려야 할까, 혈압 내려야 할까 합니다.
0: 네.
4: 그리고 거기다가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막 터지는 것 같고, 예, 밤잠 자지 못하고, 약간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그저 뒹뒹부고 나체도에 어님이 얻어맞은 것처럼 뒹뒹부께서 이렇게 가슴 고통 겪고 왔습니다. 그러던 게 이 두 가지를 한시에 같이 있으니까 예. 효과도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0: 네.
4: 그 예. 혈압 조절이 정상되고 혈탈 정상되고 예. 그리고 소화가 잘 되나 밤잠 잘 잘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합니다. 지금 걸음도 5,000보씩 걸고 댕깁니다.
0: 네.
4: 몸이 해갖고 생명을 찾은 것 같으랍니다.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4: 다시 한번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0: 예,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5: 예, 나도 혈배강 쓰고 있습니다. 나는 관심병은 주자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0: 네.
5: 그런데 주자를 해도 계속 후두도 하고 항항하고 놀라고 이래서 주심하는 어디 땡기나 가족 땡기든지 이 혈배강 쓰면서부터는 주심하는 안 가족 다녀도 됩니다.
0: 아. 우리 예, 혈배강 그렇죠. 쓰게 되면이 우리 심장 수지한 사람들이 오베사타이라며 그다음에 또 아스피린이라는 리비걸레이 이런 약들을 타진가이라며 평생 달고 있어랍니다. 그런데 이런 예. 약들이 사람이 그 몸에 엄청 해롭습니다. 첫째는 혈관이 얇아집니다. 혈관이 쉽게 터지고 예 그리고 또 이런 약들은 신장 쇠질환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잡수는 데서 그 주자한테 혈자 아예 끼는 게 아닙니다. 제한테 찾아온 분들도 주자라면 3개, 4개 한 사람들도 후에 가서는 또 거기에 또 거기 깨가지고 서리 또 주자를 바꿔라 주자를 더 해라 예 어떤 연세 많아가지고 난 더 못하겠다 이런 분들 찾아와서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혈배강 쓰게 되면 이런 약들을 몽땅 끊을 수 있고 혈배강 본신이가 혈전을 녹이고 그 다음 피를 맑게 해줍니다. 그리고 혈관 탄력을 회복해줍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런 약들을 쓸 필요 없습니다. 예.
5: 예, 그래서 나도 선생님 말씀 듣고서 이거 다 끊었습니다.
0: 네, 예, 잘하셨습니다. 예.
5: 그래서 비리라. 그래, 지금 영 정말 편안합니다.
0: 네, 예, 그렇지. 예.
5: 적게 먹으니까. 그래, 이번 활동 참가하자고 기랍니다.
0: 예, 이번에 활동이 제일 좋습니다. 16세트에 24세트를 더 드리고 또 침을 또 12번 놔드리고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또 혈배강 10곽을 더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침은 안 딱 안 맞겠다. 이런 분들 또 혈배강 10곽 더 드립니다. 예,
5: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먼저 지방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서약을 쓰게 되면 꼭 가이 나빠집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중약의 독성 무서워하는데 서약은 매일마다 거기서 시간 딱 되면 그거 시간 어길래야 어길 수 없고 거기서 매일마다 먹어야 됩니다. 기실은 서약의 독성이 더 무섭습니다. 서약의 독성은 몽땅 화학성비이기 때문에 우리 그 간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오늘 서약 하나를 먹었다 혈압약 하나를 먹었다 하게 되면 이 하나의 독소가 간에서 25년 동안 잠복해 있습니다. 예. 근데 중약의 독소는 쉬지 않습니다. 인차 나갑니다. 어제 그런가? 중약은 우리 생명 가진 이런 약재이기 때문에 자연계의 약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인체 내에서 기껏해 10시간 있다가는 다 나가버립니다. 예, 잠복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매일마다 내가 아스피린 먹는다. 매일마다 뭐 리비글레 이런 거 먹는다. 또 혈압약 매일마다 달고 있는다. 이 독소가 간이가 점점 나빠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간이 나빠지게 되면 무조건 당뇨병입니다. 지방간부터 시작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간도 어떤 때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들이 말하는 게 뭐 한내건의 지방간 있는 때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지방간이라는 게 간경화 간암으로 갈 가능성이 제일 많은 이런 질병입니다. 간세포하고 지방세포가 지금 융합됐는데 그게 왜 괜찮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벌써 지방가 있다 한다 할 때는 발발치료를 다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 안에 어떤 약재들을 들어갔는가, 특히 우리 양간민무 하는 이런 약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6: 네, 우리도 혈배강 쓰는 가족입니다.
0: 네, 예.
6: 예, 우리 둘이 다 부부가 쓰는 게 예, 지금 그래서 도마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0: 네.
6: 예, 우리도 약이랑 약은 다 써봤습니다, 나는.
0: 네.
6: 약이랑 약을 다 써봐도 어째 낫지는 않고 점점 어째 계속 더 하더라고요.
0: 그렇죠.
6: 예, 그래서 이것도 정말 어서는 실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0: 네.
6: 그래서 선생님들 건담에는 찾아가서 진단받고 친구도 하고 이런 게 야, 난 정말 좋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0: 네.
6: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막 집 거기서 어지러워서 거기서 어지러운 게 아니라 야, 집이 꽉꽉지로 하며 돌아갈 때면 정말 바쁠 때다 막 예스미스 하고 소리.
0: 네.
6: 예, 그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0: 그렇죠.
6: 예, 그리고 거기서 심장이 항상 후들후들해서 그런 무슨 약간 그러니까 조그마한 소리도 놀라고 이래던 것도 예, 지금 용서 왔었습니다. 오징어는 이래도 놀라지 않습니다.
0: 맞습니다. 예.
6: 예, 그래 대단해졌습니다. 좀 사람들이 내 가서 예, 좀 사람 만나는 거 좀 겁이나 했습니다. 나도
0: 그렇죠.
6: 그래서 예. 예. 내 선생님들 찾아갔을 때도 그래 땡까 말도 못하고.
0: 그렇죠. 예. 이게 예. 지금 많이 활달해졌지 않습니까?
6: 예. 예.
0: 네. 옆에 네. 환자들과도 네. 얘기도 잘하시고. 예.
6: 맞습니다. 네, 이게 다 선생님이 덕분에 이렇게 친구 치료를 받으며
0: 네.
6: 그런 혈배강 쓰면서 입김에서 내 이런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6: 나도 어님에서 좋다는 약은 병원 댕김에 뭐 그 어님의 뭐 광고약이나 뭐나 여러 가지로 많이 써봤는데 현재 네. 잘 알맞더라 말입니다.
0: 네.
6: 예. 그런 게 이번에 입김에서 이런 좋은 효과를 보고 머리 에서도 예, 땀이거든. 딱 머리에서만 땀이 난다 말인다. 예.
0: 네.
6: 예, 그러면 숨이 차고 이래면서 아이 집에 올라오는 것도 정말 예, 승계를 뭐서 높지 않아서
0: 자꾸 쉬면서 올라가고
6: 예, 벌벌 기다십 재고 억질로 막 지내 바빠서 예,
0: 맞습니다.
6: 예, 어서는 예, 한 열 군 물건은 메이고 살듯 씽씽 올라온다.
0: 네.
6: 얼마나 좋아졌을까. 그리고 소화되지 않아서 지내 정말 소화해야 되는데 그 아이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6: 예, 내 모로 먹어도 막 소화해야 되고 지내 먹지 못해서 약은 한숨씩 주워 먹고 이랬거나 예, 정말 바쁘대다 그랬던 게 내 지금은 우선은 예, 밥도 잘 먹고 나니까나 예, 맥이 나니까나 예, 정신도 용달랍니다.
0: 기실은 요 그 우울증이 이 예. 우울증 번신은 병원에 가게 되면 신경계통 질병이라는데 이것이가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음양에 대한 개념입니다. 기실은 사람마다 다 똑같게 서리 음이란 거는 보이는 겁니다. 뭐 눈이 있고 코 있고 무슨 근육이 있고 그런 심자 있고 혈관 있고 이렇죠. 그러나 내가 맥이 좋은가 나쁜가 그 다음에 정신상에서 내가 정상적인 사람처럼 이런 생각이라면 할 수 있는가 남과 말하기 싫어 이다 우울증 증세죠. 이 네. 보이지 않는 이거는 이게 신 이거는 몽땅 우리 중의에서 말하는 양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모자란다 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옛날에 무슨 뭐 크게 놀랐거나 뭐 자사고 난 거 봤거나 그래가지고 충격받았거나 이럴 때 이 신이란 게 심장 안에 딱 숨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틀로 막 나갑니다. 그러게 되면 우울증 증상 어떤 사람 정신 분열증이랑 오거나 癫痫이랑 오거나 잠 못 자거나 이런 현상 다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하게 우리 중에서 약을 잡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혈배강 안에 그 37분, 전주청분, 천하분 세 가지 분말로 된 이런 처방, 몽땅 신경계통, 이런 선 이런 데 관할해 주는 게죠. 이거 있는 거 쓰면서 쓰기 전에 꼭 뭐 잡숴야 되는가 하면 생달걀. 생달걀 안에 그 노란 자시마 꼭 잡숴야 됩니다. 이 중에서 무슨 거란가 하면 시향. 그러니까 무슨 이 생김새가서 우리 병 말하는 게인데 이 생달걀 그 그거는 중간에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허공에 뜬기죠. 그래가지고 이거 잡수면서 잡수게 되면 예, 이런 우울증이랑 다 해결되는.

0: 되죠. 예.
1: 네, 시간이 다 돼서요. 네, 내일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노래는 김민덕 작사, 박성철 작곡의 장배산이 보인다를 지춘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는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 오늘을 삽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으며 살아가자는 다짐을 담아 조례화 작사 랑춘복 작곡의 행복하게 살아가지를 류용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소중한 오늘, 이 좋은 세월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눈앞의 순간순간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윤민호 작사, 최명철 작곡의 이 좋은 세월을 안용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은 기차를 타고 가는 긴 여행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마다 만나는 풍경과 사람들, 그 속에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허복순 작사 응란 작곡의 인생은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바람의 사랑이는 코스모스의 여리고 강한 모습을 노래한 노래입니다. 박선영 작사, 최군 작곡의 코스모스, 김은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앞으로 달려온 인생길에 잠시 쉼표 하나 찍어볼까요? 숨을 고르고 다시 앞으로 나가기 위한 여유. 최선숙 작사 김미란 작곡의 쉼표 인생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를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투자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투자 동력을 활성화해 새로 착공된 대상들이 예정대로 가동되고 계속 건설 중인 대상들이 조속히 완공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4분기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3.3% 장성해 전성 9개 시주 가운데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연변 대시 곳곳은 대상 건설 열기로 뜨겁습니다. 1년에 우량 산업 대상들이 착공 가속 추진돼 전주 공업 경제 전환 승격과 특색 농업 질적 재고 효익 증대, 문화관광산업 융합 발전에 새로운 활력과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훈촌 시범구 14번 단지에 위치한 금석해욱과학기술연회사의 투자가 1억 3천만 원인 블레이드 및 자동차 부품 가공 대상은 올 3월 28일에 정식 착공했습니다. 이 대상은 명파 정속과학기술혁신위원회사의 훈춘 첫 첨단 제조 대상으로 부지 면적이 3만 200평방미터이며 공장 건물, 행정 및 생활 봉사 건물 등 핵심 시설을 중점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완공되면 주로 경질 플라스틱 패널, 자동차 방수구와 온풍기를 생산하게 되며 연간 생산액 4억 원, 세수 4,800만 원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훈춘의 운동 장비와 자동차 부품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훈춘 금석해욱과학기술연회사 대상 책임자 왕덕명입니다. 현재 공장 건물은 기초 공사의 반수를 완수했으며 후속으로 토목 공사를 하게 됩니다. 사무실 건물은 거의 완공됐으며 8월 30일에 기초 공사를 끝내고 10월에 정식 조업할 계획입니다. 조업하면 연간 블레이드 30만 세트, 방수구 12만 세트, 온풍기 10만 세트를 생산하게 됩니다. 대상의 계약 체결에서 착공까지 효율적으로 연결된 것은 대상 추진의 가속도를 보여주는 생동한 사례입니다. 이 대상의 착지는 훈춘의 운동 장비와 자동차 부품 산업에 새로운 동력을 더했으며 1.4분기 훈춘 산업 승격을 대표하는 대상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안도경제개발고에서는 연변 금두 농업과학기술개발위원회사에서 투자 건설한 년산 5만 톤 자작나무 수액, 사과배와 언배 음료 가공 대상은 현재 대부분 공장 건물이 일도섰습니다. 회사는 식품, 건강식품의 연구개발, 중약재, 특색 농산물 재배, 가공, 수매, 판매를 통합한 종합기업으로 길림공업무역학교와 공동연구해 국내 유일의 사과배 변색 억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간 5만 톤 규모의 자작나무 수액, 사과배와 언배 음료 가공 대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계획 투자는 1억 2천만 원, 부지 면적은 2만 4천 평방미터이며 2기로 나뉘어 건설됩니다. 그중 1기는 종합건물, 표준화 생산작업장, 냉동창고 등을 새로 건설하고 착즙 생산 흐름선, 캔 주입 생산 흐름선, PET병 주입 생산 흐름선, 유리병 주입 생산 흐름선을 건설하게 됩니다. 2기는 사과배 NFC 무균 주입 생산 흐름선을 건설합니다. 대상 1기가 완공되면 연간 자작나무 수액, 사과배 NFC즙, 냉동배 NFC즙, 사과배즙 사이다, 자작나무 농축 음료를 15,000톤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변 금두 농업과학기술개발위원회사 리사장 정신리입니다. 현재 장비 설치를 하고 있으며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시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배즙과 사과배즙은 10월에 생산할 계획입니다. 연변은 사과배의 최대 생산기지로 사과배즙 생산 흐름선의 사과배 소모량은 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0: 1.4분기 도문시 331 국도의 1314 일생일세 월척만 문화관광 대상이 전면 조업해 변경지역 문화관광 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도문시 월청진 마패촌에 위치했으며 일생일세라는 낭만적인 의미를 활용해 약 5,500만 원을 투자해 역사 플러스 결혼 플러스 민속 삼위일체 몰입형 고대마을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5개 핵심 건물 주체 구조 공사는 이미 끝났고 현재 실외 경화와 녹화 및 부대시설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상은 7월 초에 시험 운영을 하고 8월 중순에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문시 항해일생관광발전위원회사 리사장 진소과입니다. 부지 면적은 2만 5천 평방미터인데 가옥 4,600 평방미터를 건설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건설을 시작했는데 올해 7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초시설이 70% 정도 됐고 이제 장식과 세부 마무리 작업이 남았습니다. 운영되면 매년 관광객이 20만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상은 관광 플러스 혼인 등록 봉사 모식을 혁신적으로 도입해 사랑 박물관, 결혼식 공방, 발해 풍경 상업거리 등 경영 방식을 계획 중이며 동시에 도문 동상구, 백년 보락 등 관광지를 연결해 변경 문화관광 정품 로선을 구축할 타산입니다. 도문시에서 문화관광 건강 양생 신흥 산업을 육성하는 핵심 대상으로 준공 후 변경 지역의 결혼 문화관광 공백을 메우고 주변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치부를 이끌며 3차 산업 장성에 지속적인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 대상 건설은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장성을 이끄는 강력한 엔진이며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발전 잠재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산업 대상 건설을 길손으로 실물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투자 구조를 최적화하며 특색 산업과 우세 산업 대상을 정밀하게 기획하고 추적 봉사를 강화해 각종 산업 대상이 신속히 건설되고 조기에 생산에 투입되며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전력으로 주동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3.3% 장성해 전성 9개 시주 중 2위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대상 투자는 35.5% 장성했습니다. 우리주는 실물 경제 기반을 다지고 투자 구조를 지속 조정하며 대상을 정밀하게 계획하고 추적 봉사를 강화해 자원 우세를 산업 우세로 전환하고 산업 승격을 추동해 경제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1: 사회구역은 작아도 천문 만화와 관계됩니다. 주인대 대표이며 왕청현 대천가도 행복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서수견은 일선에 뿌리 내리고 직책을 다하면서 담당과 실천으로 대중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서수견은 관할 구역인 굉재원 아파트 단지에 가 환경정돈 시료를 알아보고 주민들의 일상요구사항을 경청합니다. 이는 10여 년간 사회구역 사업에 종사한 그녀의 일상입니다. 주인대 대표이며 왕청현 대천가도 행복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서수견입니다. 인민이 저를 대표로 뽑았으니 저는 대표로서 인민을 위한다는 장엄한 공약을 언제나 명기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역 일선에 뿌리 내려 대중 민생에 접근하기 위해 인대 대표 직통차를 개통하고 직책 리행 진지를 아파트 단지와 집문 앞 장터에 옮겨 1대1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회구역 7위는 도시 7위의 토대이고 더욱이 고품질 발전의 기층 지탱입니다. 행복사회구역에 로후 주거 층집과 역사적으로 남아내려온 문제가 많아 7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수견은 당건설 인솔을 드팀없이 견지하면서 행복 동반자 모식을 혁신해 공동건설 단위와 홍색 부동산 관리, 관할구역 경영호, 주민 골간 등의 힘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자금과 인력, 전문 봉사로 인대 대표 인솔, 여러 측 연동, 사무 공동 결정, 봉사 공유의 기층 7위 새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왕청현 대천가도 행복사회구역 굉재원 아파트 단지 주민 조리영입니다. 건축 쓰레기가 뒤쪽에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배품을 걷어들이는 곳이 세 군데 있었는데요.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회구역 관계자들은 명절이나 휴일 시간을 이용해 쓰레기를 지워

0: 했는데 얼마나 많이 지웠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현장과 만날 수 있는 회의를 열었는데 생태환경, 공안 등 부문 사업일꾼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민들이 봉착한 어려움을 하나하나씩 제기했었습니다. 나중에 이 공사가 시작될 때 우리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서수견은 노크 행동을 주도했는데 퇴근 시간에 주민집을 찾아 이들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직능 부문과 여러 번 연락해 방안을 최적화했습니다. 왕청년 대천가도 행복사회구역 경재원 아파트 단지 주민 조리영입니다. 지금은 녹화가 됐고 가림이 없는 데다 공기도 참 좋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의 주목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수견은 또 일상 치리와 조사 연구를 긴밀히 결부시켰습니다. 그는 기층에 심입해 선으로 4건의 질 있는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기층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능이 중첩되고 중복 입력되며 부담이 과중한 등 문제 대비해 그녀는 데이터 자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통일된 기층 치리 봉사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노령화 정도가 심하고 노인들이 식사하기 어려운 등 문제 대비해 그녀는 사회구역 자택 양로 봉사 체계를 다그쳐 완선할 것을 건의해 왕청년 첫 노인 식당이 행복사회구역에 만들어지도록 추동했습니다. 동시에 사회구역 사업일꾼 대호 건설을 강화하고 집법 아파트 단지 진입기재 건설을 심화할 것도 건의해 기층 치리 효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서수견입니다. 사회구역의 독거노인이나 고령노인 돌봄이 어려운 실정에서 사랑 귀가 노인 방조 봉사를 내왔습니다. 200여 명 독거노인을 위한 애심 서류를 만들고 5가지 필수 방문 제도를 실행했습니다. 짝 묻기로 방조 부축을 하고 노인들에게 애심 음식 배달, 동반 진료, 방문 리발 등 열성 봉사를 해줬습니다. 또 40여 명의 기능상실, 기능 반상실 노인들에게 무료로 방문 건강검진을 해줬습니다. 왕청년 대천가도 행복사회구역 주민 구취련입니다. 제 남편은 뇌경색을 앓고 있었는데 당시 서기가 어떻게 알았는지 병문안을 왔었습니다. 돈도 가져왔었어요. 퇴원한 후에도 우리 집에 와서 쌀이며 밀가루, 기름을 가져다 줬습니다. 평소에도 찾아와 필요하거나 방조할 게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정말 따뜻한 분입니다. 뭐든지 반영하면 서슴없이 찾아왔습니다. 하수도가 막혔다는 등 어려움을 얘기만 하면 인침 해결됩니다. 사회구역에 큰 민생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구역에서 책무를 리행하는 그녀한테서 큰 담당이 엿보입니다. 서수견은 책무 리행 답안지를 대중들의 환한 표정에 써놓으면서 실천의 힘으로 지역사회 고품질 발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1: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일전 연길시 여러 가도 사회구역에서 나무를 심고 운동 기재를 보수하며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이는 공청단 연변주위에서 펼친 청춘의 작은 치리 봉사 사회구역행 자원봉사 활동 모습입니다. 활동은 사회구역 조문, 공청단 위원회 배정, 자원봉사자 접수의 정밀 봉사 모식을 취해 광범한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살기 좋고 깨끗하며 온정 넘치는 도시를 건설하는 데 청춘의 힘을 기여하게 했습니다. 연결시 진학가도 안양 사회구역 천명 조거단지 자원봉사자들이 20여 개 폐기 다이아에 새롭게 칠을 하면서 알록달록하게 단장합니다. 연결시 진학가도 안양 사회구역 치리 전문 간사 리춘종입니다. 이번 활동은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사회구역에서 환경 치리와 민생 실사에 참가한 실천입니다. 우리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싶습니다. 공청단의 청년 자원봉사자들과 손잡고 많은 청년 간부들이 우리를 도우러 찾아왔는데 우리 사회구역에 실제 도움을 줬습니다. 사회구역의 사업일꾼이자 주민으로서 아주 기쁘고 행복합니다. 청년 자원봉사자 장옥수입니다. 청년 자원봉사자로서 사회구역에서 이런 활동에 참가했는데 저한테는 너무나 교육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 사업과 생활에서 사회구역 봉사와 녹화 건설에 적극 참가하렵니다. 이번 봉사활동

등을 계기로 고향 건설에 깊이 참여해 고향을 더 아름답고 조화로우며 푸르고 건강하게 건설하렵니다. 올 4월 1일에 공청단 연변 주위에서는 여러 측 자원을 통합하고 환경 개선, 편민 무료 진찰, 유지 보수 등 계열 활동을 펼쳐 광범한 청년들이 기층 7위 일선에서 기여하고 재능을 키우면서 작은 7위로 사회구역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인도했습니다. 조 청소년 사업발전 중심 주임 김성휘입니다. 작은 7위, 환경수호, 편민봉사 등 실제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회구역 소형 경관 조성에 초점을 맞춰 봉사지를 높이고 봉사 범위를 넓혀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기층 7위에 참여하는 실효성을 높이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그늘 미딘 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4월 5위급 관광지 브랜드 전파력 지수 100강 순위에 육정산 문화관광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육정산 문화관광구는 3개월 연속 2026년 관광지 지역별 순위에서 동북지역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늘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와 교육부는 2026년도 대학교 학과 혁신 인재 인입 계획 명단을 발표했는데 연변대학 성현무 교수가 주도해 신청한 만성 스트레스성 심혈관질환 기초연구 및 의학학과 전화 혁신 인재 인입 기지가 립건 건설을 승인받았습니다. 봄가리가 한창인 지금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이웃 간 소유권 분쟁 등 문제로 봄가리에 차질이 생기기 쉽습니다. 5월에 들어 안도현 만보진에서는 사업률군을 조직해 봄가리 현장에 가 조정원 역할을 하면서 공정한 측량과 인내심 있는 소통을 통해 토지 분쟁을 해결하며 봄가리 질서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 연결시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신고 제보 전화 0433-801-0009번은 더 이상 대외 신고 접수 전화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변경된 신고 제보 전화는 0433-270-5700번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정천룡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구매하시면 상강충의관과 동충하초 공장에서 함께 5곽을 더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12곽을 더드리게 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4곽을 더드리는 외에도 활동기간에 매일 상위 10명 창취자에게는 사은품으로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선물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네, 존에는 무료 배송 및 문전 배달이 가능하고요. 연변지역 건강상담 및 긴급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아래에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상강 중유관 체인점이 연길에 건립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우리 1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특대우대 활동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 우리 6과 살 때 5과를 드리는 이 활동에 참여하시게 되면 1,960원에치 우대를 더 향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각 사실 때 12각을 드리는 이 우대 활동에 참여하신다게 되면 양 1,940원에치 우대를 향수할 수가 있습니다. 18각을 사실 때 24각을 드리는 이 활동에 참여하신다게 되면 3,920원에치 우대를 향수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드리지만은 우리 이번 우대 활동처럼 같은 약을 살 때 같은 약을 드리는 이런 우대 활동은 지금까지 처음으로 되었는데 또 이런 기회라는 것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 동청하초 발효금을 써가지고 이리 효과를 보셔가지고 그냥 복용하시는 분들, 새롭게 사시려 하는 분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동청하초

0: 빠르게 죽는 우리 한가족으로 오상육부를 치료하시게 되는데, 특히 우리 지금 그 비상하고 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우리 그 동청아초 발효교문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우리 동청아초 발효교문이 들이는 알파 분함에 다른 어떤 위약이랑 없는 이런 물질이 여기 들어가 있고, 300억 개의 활성 요일권이라는 것이 들어있어가지고, 소화계통, 그 우리 소화계통이라는 것이 단지 비상위뿐만 아니라 간 담낭, 소장, 대장 모두가 소화계통에 작용하게 되고, 특히 우리 위열로 인해서 우리 변비가 있는 분들, 비장이 양육한 분들, 찬 거, 생 거, 기름진 거, 튀김진 거 먹게 되면 설사하신 분들, 이런 분들, 우리 300억 개의 이런 활성 요인권이 작용을 해서 변비가 있거나 설사하는 분들, 우리 동청아초 발효교문에서 꼭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일반적으로 우리 그 비장이란 것이 우리 시간을 말하게 되면 소화계통에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가 우리 위가 공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에는 꼭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젊은 분들은 지금 출근길이 바쁘대서 먹지 않거나, 또 어떤 분들은 뭐 살가기라고 해서 먹지 않은 분들, 이게 되면 꼭 위에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아침밥을 먹지 않다 하게 되면 9시부터 11시에 비상이 공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7시부터 9시 사이에 내가 음식을 먹지 않았다게 되면 속이 뺐는데, 그 우리 비상이란 것이 우리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 영양물질을 각 조직에다 보내주게 되는데, 근데 내가 위내에 내용물이 없을 때 빈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으로 고생하신 분들 배가 붓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도 말했지만 우리 오상육부 치료하는 가운데 우리 소화계통으로 고생하신 분들 역시 동청아초 발효교문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2: 예, 저는 지금 이 동청아초 발효교문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저희 약 쓰기 전에 저는 경력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기름증이 나고 경력이 없고 계속 심장도 들어오고 나고 숨차고 해. 방탄 듣지 못하고 위 소화도 해야 되지. 그리고 전립성 비대에 있어가지고 해. 소변도 돌아가 나가지. 무릎 반찬도 없지. 그리고 또 우리 집 노출에 위 소화도 해야 되고 해. 지나고 지나가는 그 강길이 다 합니다.
0: 그랬겠죠.
2: 동청아초에 이런 증상이 지금 많이 좋았었습니다.
0: 맞습니다. 예.
2: 그래서 이좀 우리 활동 좋은데 한숨과 사가지고 계속 쓰겠습니다.
0: 그러십시오. 우리 뭐 집에서의 부부가 같이 쓰게 되면 어쨌든 약이란 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번 우대 활동은 약을 살 때 약을 많이 드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약을 그냥 쓰시라는 분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 우리 그 지금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2: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3: 예, 나도 동청아초를 쓰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나는 당뇨병이 있어서 합병증이 있어서 발바닥에 계속 헤맨드린 것처럼 발바닥에 뭐 붙어, 붙어있는 것 같은 게 동청아초 쓰니까 그게 없어졌습니다.
0: 예.
3: 그래야지. 머리가 계속 흐릿하고 정신 안 나던 게 머리가 정신 나지. 계속 감기로 지나가고 지나오는 감기 내 빼놓고 다 했댔습니다. 이거 지금 몇 달 한 반년 남았으니까 이 감기를 깠다가 아예 합니다.
0: 맞습니다.
3: 예. 그래야지 소화 안 돼서 밥 바로 못 먹겠더니 밥 맛있지. 밥을 잘 먹으니까 지금 맥이 납니다.
0: 맞죠.
3: 예. 그래서 내가 효과 좋으니까 우리 옆집 위에 할아버지 부마 샀는데 이 부마 선 사람 쓰면

0: 예방할 수가 있고 태풍이 다시 오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써주면 꼭 좋습니다. 쓰라 하십시오.
1: 그러면 그 집에서 오늘 9시간 다 받겠답니다.
0: 맞습니다. 이런 게 또 사는 게 좋은데 283-0666번에다 연결해 주십시오.
1: 네, 그 집 읽으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이 당초 화수를 우리 집에 아주 쉽게 쓰는데, 아, 정말 효과를 잘 보고, 우리 아바인의 그런 통풍이 벌써 두 번 나왔다 갔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때 병원이 몇 번씩 입원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입원하고 나오고 또 밥 먹고, 그냥 주인 여러 곳이 맥혔답니다.
0: 맞죠, 예.
3: 예, 그래서 아주 바빠하고, 또 그 다음에 기관지도 나빠서 그냥 숨을 때 그래야 한가. 그리고 지나가는 칸길고도 아이 때가 무슨, 그냥 다 걸린다. 그리고 또 위장도 아이도지. 그래서, 그랬던 게 이하고, 이 동충 화살을 좀 다 써보라니까, 처음에는 아이답시키다. 이 장약이지, 이, 그 4,500m 되는 고원지대에서 숙성이나 홍살되는 일에서 이런 약을 다 쓰라니까, 놀았다. 그런 거 하면서 다 쓰겠다. 다른 사람들, 12 사람도 자꾸 공부한단 말이야. 이 약도 쓰고 못하고 가봤다. 그래서 쓰던 게 지금은, 기관지, 벌써 기침이, 벌써 얼마 안 가서 기침을 아예 한답니다.
0: 맞습니다. 예.
3: 네, 기관지 용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중풍을 쫄았을 때 그냥 뒷거리 아프고, 그래서 수족도 잘못 쓰는데, 요즘에 수족 따라서, 진짜 어른들이 그, 이런 바빠진 게 요즘에 주소를 올라가던데, 위생실을 하기도 바빠진데, 집행이 생기는 게 요즘에 이거 다시 얼마 안 돼서 벌써 집행이 되어버리고, 무슨 안 되는데 들어가던 날라기 아, 정말, 이래서 정말, 그런 장약이 돼서 그런지 영 효과 좋습니다. 이 약 정말 이제까지 먹은 중에서는 이 초장약이 있는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빠는 또 골관절도 나빴어. 그런 것도 다리 허리 아프다지. 그리고 소리 그리고 다 닭가치름 원래 못하는 게 요즘에 나를 아픈데 없을까 닭가치름 다 나겠다고. 그리고 또 전열성 비대까지 있어서 영 시험을 사전 볼 때는 영 아프다지 하다는 사전 양이 작다니 그러게 이거 쓰는게 무슨 대여스포시 위생실 가다 나면 자지 못한다며네.
0: 맞아요.
3: 이게 예약 앞서고 지금 위생실 가는 차수는 어떤 졸업한 그래서 어찌나도 막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영 잘 쓰니까 맥이 그리고 야 그러고 안전하선하거든 맥이었다는 게 이런 말인다 뭐 이게 어쩌면 맥이 자꾸 난답니다. 밥을 다 잡으시거나
0: 맞죠.
3: 예. 정말 이 약수를 조금장이 이제까지도 만난 중에 처음 그래서 이번에 활동에서 특별 활동을 하더구만 예.
0: 맞습니다. 예.
3: 예. 전번에 아홉동 단계 있긴 있지만 또 아홉동 싸면 12학수지 그게 또 돈도 감해준다지 그래서 우리 아빠 이럴 때 좀 많이 싸를 하면 저 저래 아홉동 싸게 아홉동사 뭐 21가지 되는구나.
0: 맞습니다. 예.
3: 이럴 때 산길에 어른이 저리 아홉동 배달 받겠어요.
0: 맞습니다. 이런 게 사는 게 맞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283-0666에?
0: 예, 맞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4: 예, 두 분 선생님 축하합니다.
2: 네.
4: 나중에 동풍화수업은 오래 먹었습니다. 오래 먹어요. 그때 예, 감기도 자주 했습니다. 감기도 영 자주 돼서 지나가고 오는 사람들 다 그렇게 감기도 아냐고. 그리고 온몸은 덥고 아랫몸은 차갑니다. 그래서 계속 무릎이 시리고 예, 발이 시려서 연고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풍화수업 먹고 싶어 예, 이 발이 시던 게 많이 도와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얘 변비 있어서 영세 고생했습니다. 변비 있어서 영 고생했는데 변비 뜬 것도 있어서 해결됐고 소위 잡고 급하던 것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0: 맞죠.
4: 그리고 얘 허리 가라앉은 것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달 아빠다 그러던 게 이 약 먹고 많이 도와줬으니 이번 하루에 또 얘 싸다고 전화를 드립니다. 그리고 얘 내 동생이 있는데 한국 갔다 와서 연거도 맥이 없어, 연거리 없나, 맥이 없어 하고서, 그 다음에 심장이 영 나쁘답니다. 심장이 나쁘고, 그 다음에 저기, 허리다리 쎄게 아파하고, 맥이 없어서 이러면 납니다. 그래서 이 동생한테도 뭐, 대연가래 선생님이 너무 무리합니다. 예.
0: 수라하십시오. 우리 외지에 가서 일하시다 돌아오신 분들, 가서 일할 때는 돈 본 데 신경 많이 쓰고 우리 그 몸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면 여기저기가 불편한 게 많이 알게 된대. 그리고 지금 심장이 좋지 않다. 그리고

0: 맥이 없다는 건 하나는 우리 소화계통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음식을 먹어야 맥이라는 게 납니다. 중에서 말하게 되면 기부석을 말하는데 기라는 거하고 피를 만들어주는 건 우리 소화계통이 좋아서 비장위가 좋아야 우리 맥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바르면은 하나는 우리 비장위가 다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와 혈이 우리 그 보충된다 그러면 맥이 없던 분들 맥이 날 수가 있고 그리고 심장에 문제가 있던 분들이 우리 여기 용산매라든가에 셀린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심장병이라는 것도 우리 관상동맥 동맥경화공을 말하는데 이 동맥경화를 해결해 줌으로 해서 심장병이 나아지게 되고 중의각도에서 말하게 되면 심장에 문제 있는 분들은 다 피가 모자랍니다. 그러면 간이 도움을 받아서 피를 보장받을 수가 있고 심장에 있는 분들은 열이 있게 되는데 이 열을 끄자게 되면 물이 수혈되는데 신장이 제약해주는 이런 방법을 해서 해결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우리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제가 그냥 했는데 우리 신장, 간, 비장이 뼈를 주다는 이런 공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우리 신장, 간, 비장이 치료가 됨으로 해서 동충하초 바르기만 해서 골다공증이 빨리 나아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그러시, 이런 게 사는 게 맞습니다. 지금처럼 약을 많이 주는 이런 활동이 이번에 처음인데 이런 길을 놓치지 말고 우리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2: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잘 들으니까 또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계속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제 전화 맞습니까?
4: 네.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전문가 저도 예, 동충하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예, 쓰기 전에 턱이 예, 배영 아이가 하세요. 허리 전문가 무척 추워서 숭이랍니다. 그래서 이 발이 돌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나가 걸을 때는 이 저 허리를 약간 이렇게 우리고 걸을 때였습니다. 그러게 지금 먼저는 허리 꼿꼿이 피고 이 팔이도 마음대로 돌리고 이래도 이렇게 좋습니다. 저는 정말 예, 저는 이리 좋을까나 예, 저는 계속 견디에 쓰고 예, 그러면 또 이 입맛이 나는 없어서요. 예, 밥만 먹을까나 이래서 뭔가 뭐 맥이 없지 그래서 예, 저만 그래서 굉장히 완전히 입맛이 돌아와서 밥을 잘 먹으면 맥이 나지. 저는 아무리 운동 저는 그 저기 운동해도 예, 정말 예, 힘들지 않습니다.

0: 맞습니다. 다리 아픈 걸 그게 나사지까나 이전에 아재 건재에 대해서의 그 체육 시간에 우리 넝컬까나 체육 시간에서 강의가 놀다 또 건재진 게 그래서 다리 그 다친 다리 언제 나 먹어놓을까 그게 거길래 해서 그래 아파서 예 그래도 이게 그게 나사지고 그 남자 혈 없어도 일 잘 된다 예
1: 맞습니다 예
0: 예 혈 없어도 이렇게 되놓을까나에 이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휑하고 이렇게 혈압해보면 배가 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만 가면 어전에 혈압도 다 도설돼서 혈압이 어전에 저는 왠지 오랍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잡아도 예를 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배에서 거기서 먹으면 밥 못 먹던 게 밥 잘 먹고 이래가나 더와도 영살 된다, 예.
1: 맞습니다.
0: 그래서, 예, 뭐이나 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놓거나 저는 계속 경제 쓰겠습니다. 선생님, 나는 이, 저, 동투 와서, 이 기분이 정말, 예, 최고 약입니다. 대인 대는. 한 가지를 이렇게, 그래서, 그래, 다른 약은 다, 아이, 뭐.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계속 이렇게 쓰길래 해서 또 이번에도 한 9통이 5대 얼마 썼습니까, 예.
1: 맞죠, 예.
0: 예. 9통도 더 쓰겠습니다.
1: 예.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0: 예, 예, 알만합니다. 2830666.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소화계통에서 우리 비상이란 것이 우리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냥 해야 되는데 우리 오장육부가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는 비상위를 치료해야 됩니다. 비상위가 좋아서 내가 음식을 먹어야 우리 매일하게 나게 되고 내가 또 음식을 먹어야 내가 어떤 병이 있을 때 약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에서 말하게 되면 오장육부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치료를 하라는 것이 비상하고 위입니다. 비상위 운하공능 실조가 나타나게 되면 금방 먹은 음식물이 정리한 영양으로 전화될 수가 없고 인체가 수여하는 양분을 얻을 수 없게 되고 인체 세포라는 것은 영양 불량으로 인해서 기아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먹었고 매우 정밀하고 비싼 것으로 먹었지만은 도리어 얼굴이 창백하거나 심신이 피로하고 맥이 없고 영양 불량이 올 수가 있고 몹시 여이거나 빈혈 등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세포가 노화되고 조직 병변이 나타날 수가 있고 기관이 쇄골 계속해서 우리 인체의 사망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는 병을 치료하려 한다게 되면 제가 이제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은 먼저 비상부터 치료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난 동통화서를 먹는 사람인데, 이 변비병은 내가 검사를 하니까, 이 배에 종양이 뭐 있답니다. 그래서 이 16일날에 수술을 한다면 나옵니다. 그래, 그간에 이 동통화서를 먹으란가?
1: 근데 병원에 갔을 때 다른 약을 쓰면 병원에서 말할 겁니다.
3: 걔 먹지 말란가?
1: 그래 병원에 있는 기간에는
3: 먹던 게
1: 병원에 있는 기간에는 끊었다가 그다음에
3: 아니 지금 26일 날에 수술을 한데 지금부터 먹지 말아
1: 아니 지금은 잡수십시오. 그런데 병원이 입원했지 않습니까?
3: 예,
1: 입원했을 땐 병원에서 다른 약은 못 잡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온 다음에 수술하고 나온 다음에는 또 우리 동청한서 발효견문을 써야 빨리 회복되고 내가 지금 수술했던 그 병도에도 빨리 나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술하고 나와서는 꼭 인차 써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는 지금 써야 됩니다. 내가 수술하자 하게 되면 면역력도 높아야 되고 피랑이 우리 좀 만들어주자 하게 되면 소화계통이 좋아서 피를 만들어줘야 우리 수술하게 되면 우리 그 뭐 피랑 많이 모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쓰시고 딱 내가 수술한다는 그 기간만에 끊었다가 그 다음 수술한 다음에 인사 또 쓰십시오. 예.
3: 예. 예. 잘 알았습니다.
1: 예. 예.
3: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많은 분들 수술 병들이

0: 갔던 분들, 우리 지금 중약을 쓰고, 우리 중약이라는 거는 원인을 해결해 주는데 서에서 수술하라는 이런 분들도, 우리 지금 그 중약, 특히 우리 동청하초 같은 이런 중약을 쓴다면 중 그 수술 병들이 갔던 분들도 해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같은 분은 우리 수술 날짜까지 다 결 그 했다니까 우리 해야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이런 병이 있을 때 진단 받았을 때 수술하라고 했다게 되면 어떤 분들은 수술하지 않고 우리 그냥 동청하초에서 해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했던데 우리 심장병이랑 그 지금 주제라 하시는 분들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를 하지 않으려 한다 하면 동청하초 9각만 복용한다면 수술하지 않고도 심장병에서 우리 해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병이 있다거나 진단을 받았다거나 이런 분들 물어보시고 또 약을 써줄 것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상 공능이 정상이어야만이 먹은 약이라든가, 예, 그리고 음식물이라든가 또 보양품 등이 비로소 진정으로 신체에 흡수돼가지고 작용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비상이 좋지 않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었다 해도 모두가 아래로 내려가서 문제로 되기 때문에 병치료에서의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비상병은 또 우리 여러 개의 장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뭐 혈관류라든가 림파류라든가 백혈병, 간경화 등 비상공능 실조의 이런 병이 나타나는 것이 관계가 있습니다. 이외에 비상은 우리 혈액이 맥중에서의 운행을 통솔해가지고 맥이 흘러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공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되면 우리 동청하초 발효용 같은 이런 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대상은 언제나 마지막에 발표되듯이 인생의 꽃은 가장 오래 견딘 사람에게서 핀다고 합니다. 일상을 조율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의 꽃을 피운 명인과 명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베르길리우스의 명언인데요.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로마의 시성이라 불리고 단테가 저승의 안내자로 선정할 만큼 뛰어난 로마 최고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베르길리우스의 인생에 대한 명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불행에 굴복하지 말라. 그보다도 대담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하게 불행에 도전하라. 두 번째는 하늘은 용기 있는 자의 편이다. 세 번째, 그것을 증명한 사람을 믿어라. 전문가를 믿어라. 마지막으로 가지가 휘어지게 되면 나무 역시 휘어진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등 명언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틴어로는 푸블리우스 베르길리우스 마로. 하지만 우리는 그를 더 익숙하게 베르길리우스라고 부르죠. 그는 기원전 70년 이탈리아 북부 만투아 근처의 한적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시작은 참으로 소박합니다. 후대의 수많은 황제와 장군, 그리고 제국의 중심에서 이름을 떨친 이들과 비교하면 그의 출발은 오히려 평범하고 조용했죠. 그러나 어쩌면 바로 그 점이 그의 시를 더욱 인간적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늘 화려한 중심이 아니라 그 중심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세계를 이해하려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린 시절에 그는 몸이 약하고 내성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활달하게 뛰어다니기보다는 조용히 사색하는 시간을 더 좋아했고 자연 속에서 혼자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많았다고 하죠. 이 모습은 훗날 그의 작품들, 특히 농경과 자연을 노래한 목가와 농경시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는 단순히 자연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를 깊이 고민했고요. 그 안에서 삶의 질서와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는 풍경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풍경 속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를 묻는 작업이었던 셈이죠.

그의 삶에서 첫 번째로 크게 흔들리는 사건은 로마 내전 이후의 토지 몰수였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가족의 농지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 경험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감각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국의 영광과는 달리 당시 로마의 정치적 변화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었고 베르길리우스 역시 그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것이죠. 다행히 그는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토지를 되찾을 수 있었지만 이 경험은 그의 시 세계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의 작품 속에는 늘 상실과 회복, 그리고 그 사이에서 느껴지는 불안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데 그건 단순한 문학적 장치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건져올린 감정이었습니다.

그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장면은 권력과의 미묘한 거리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후원을 받으며 활동했지만 단순한 궁정신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이네스는 로마의 기원을 신화적으로 정당화하고 제국의 운명을 찬양하는 작품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저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고통과 인간의 희생 그리고 운명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권력에 기대면서도 동시에 그 권력의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니스의 주인공 아이니아스는 단순한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이 떠나야 하고 사랑을 포기해야 하며 개인의 행복보다 더 큰 운명을 선택해야 하는 인물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베르길리우스 자신의 내면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는 시인으로서 인정받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가 만들어야 했던 서사는 개인의 목소리를 넘어 제국의 목소리를 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늘 묘한 긴장이 흐릅니다. 찬양과 슬픔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 감정, 그것이 바로 베르길리우스의 독특한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베르길리우스의 이야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작품은 단지 문학 작품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그의 시가 일종의 예언서처럼 읽히기도 했고요. 특히 아에네스는 유럽 문화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중에 단테 알리기에리에가 신곡에서 베르길리우스를 자신의 길잡이로 등장시키는 장면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적인 권위에 위치해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한 시인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죠.

이러듯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베르길리우스의 명언대로, 또 베르길리우스의 시 인생에 대한 이야기대로, 베르길리우스는 단순히 한 시대의 문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넘어 이후 서양 문학과 사상 전반에 걸쳐 기준점과도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작품은 로마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중세와 르네상스를 거치며 교육과 신학, 철학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텍스트로 활용됐고 수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명언 코너에서는 베르길리우스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엔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인체가 땀을 흘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체온인데요. 날씨가 덥거나 운동을 하거나 긴장하거나 또는 뜨겁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체온이 올라가고 땀을 흘리게 됩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식은땀이 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화 과정에서 식은땀이 나는 이유는 체내에서 에너지 소비와 열 생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소화기관에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로 인해서 체온이 상승하고 체내의 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땀 샘의 활성화가 일어나 식은땀이 나는 겁니다. 이는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으로서 식사 후에 잠시 동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량의 음식을 섭취해도 식은땀이 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증가와 체온 조절로 인한 생리적 반응입니다. 많은 양의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소화기관에서 화학적인 반응과 영양소 흡수가 활발히 일어나며 이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에 따라서 체온이 상승하고 체내의 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땀샘의 활성화가 일어나 식은땀이 발생합니다.

계속해서 식은땀이 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다한 갑상선 기능으로 인해 식은땀이 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갑상선 호르몬인 티로신과 트리오드티로닌이 체온 조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과다한 갑상선 기능은 신진대사를 증가시키고 체온을 상승시키는데 이로 인해서 체내 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땀샘의 활성화가 증가하고 식은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식은땀이 나는 이유는 당뇨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식은땀이 나는 이유는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 기능이 손상되어 고혈당 상태가 지속됩니다. 고혈당은 신체의 대사를 증가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촉진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체온이 상승하고 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땀샘의 활성화가 증가하여 식은땀이 발생합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 부족 또는 인슐린 저항 등에 의해 고혈당 상태를 경험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한 체온 조절에 영향을 받아 식은땀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매운 음식을 섭취하면 식은땀이 나는 이유는 매운 성분인 캡사이신이 체온 조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캡사이신은 매운 음식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고 소화 과정에서 소화기관을 자극하여 체온 상승을 유발합니다. 이로 인해서 신체는 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땀샘의 활성화를 통해 열을 방출합니다. 또한 캡사이신은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심장박동수를 가속화시켜 체온 상승과 함께 식은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은땀이 나는 이유는 개인적인 체질 차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체온 조절은 신체의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개인의 신체 구성, 신진대사 속도, 혈액순환, 호르몬 수준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체질과 감수성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열을

생성하는 대사 과정에서 더 많은 열을 발생시키거나 열 손실을 적게 하는 경향이 있어 식은땀이 적게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식은땀이 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쉼표는 이때 마침표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침표는 인생의 끝이지만 쉼표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출발점인데요. 삶에 대한 파산 선고는 시련 자체가 아니라 스스로가 찍는 마침표에 의해서 내려진다고 합니다. 물길을 가로막지 않는 한 끊임없이 흐르듯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마침표를 찍지 않는 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상속 여행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풍경은 계속 바뀌었으며 차 안의 분위기는 밝고 활기찼다. 차가 상숙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11시가 넘었다. 눈앞에는 고급 주택이 펼쳐졌다. 푸른 기와

에 흰 벽이 조화롭게 어우러졌고 집 앞에는 연못이 있었으며 뒤쪽으로는 푸른 산이 둘러싸고 있었다. 이곳의 주인인 서총재는 나이 60살이 훨씬

예, 먼저 내리도록 권유했다. 곧 서청재가 앞으로 나와 반갑게 악수를 청했고 리리도 차에서 내렸다. 정 사장은 이 저택의 구조를 친절하게 설명했다. 서청재가 이 집을 얻은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정성껏 공사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가장 표준적인 저택으로 완성했습니다. 집 전체에 전국 각지에서 수집한 옛 건축 부품들을 사용했습니다. 대문의 벽은 안희성 지방에서 가져온 것이며 거실에는 출련이 하나도 빠짐없이 걸려 있습니다. 집 내부에는 서양식 소파, 소규모 객실, 긴 탁자가 구비된 회의실, 자체 보일러 시설, 깊은 욕조, 사우나 시설, 전문 안마 기계까지 현대적인 편의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우측에는 1930년대 상해 중산층 스타일로 꾸며진 객실이 다섯 칸 마련되어 있었다. 객실 안에는 세면대와 화장대, 흔들 의자는 물론 구식 선풍기와 옛날 달력판까지 세밀하게 마련되어 그 시대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끼게 했다. 뒤정원에는 인공 연못이 있었고 방 안에는 탁구대와 여러 가지 오락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다. 서청재는 자신의 저택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이곳은 소중한 기물들을 마음대로 만져도 안전하다고 얘기했다. 항상 일꾼들이 대기하고 있고 교대로 4명의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으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리리는 이 모습을 보며 소환이 마치 이 집의 안주인처럼 보인다고 농담으로 말했다. 소환은 공손하게 자신은 그저 비서로서 함께할 뿐이라고 정중하게 말했다. 아보는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온 집안이 귀중한 소장품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서청재는 웃으며 물건들은 정 사장의 소장품을 잠시 빌린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이때 집사가 들어와 식사가 모두 준비되었다고 보고했다. 모두 주방으로 들어섰다. 서청재는 집주인 자리에 앉으며 리리를 곁에 앉히려 했지만 리리는 왕아 씨에게 그 자리를 양보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 자리를 사양했고 정 사장은 왕아 씨와 리리가 서청재의 왼쪽 오른쪽에 편하게 앉으면 된다고 말했다. 왕아 씨는 즉시 자리에 앉았고 어쩔 수 없이 리리도 자리에 앉았다. 리리는 손짓으로 아보를 곁에 앉히고 그 옆에는 장아 씨가 앉았다. 이때 아주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요리를 차례로 내놓기 시작했다. 찜닭, 기름에 튀긴 닭, 뼈를 제거한 물고기, 흰 소스로 맛을 낸 죽순, 맑은 국물로 조리한 토끼 요리 등으로 화려하게 식탁을 채웠다. 소아는 일어나 음식들을 하나씩 정성껏 소개했다. 특히 죽순은 이곳의 전통 음식이라고 설명했다. 죽순 껍질을 말아서 자르고 생선살과 새우살을 싸서 쪄낸 뒤 다시 죽순과 채소, 황금 햄을 넣어 걸쭉하게 만든 요리라고 자세히 알려주었다. 왕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우 맛있다고 말했다. 서청재는 이 말을 듣고 곧바로 그 요리를 왕아 씨의 앞으로 옮겨놓았다. 이때 게요리가 식탁 중앙에 올라왔다. 소아는 일행 모두에게 이 대게에 대해 전문적으로 소개했다. 이 게의 가장 중요한 영양 부분은 바로 인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름하여 개인삼이라고 부르고 실제로는

여덟 가닥의 가는 팔끝 부분이라고 알려주었다. 이곳이 개에서 가장 영양이 풍부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왕아 씨는 말없이 듣고 있었고 다른 일행 모두는 소환이 15만원 대로 개발에 가장 가늘고 뾰족한 끝부분을 먼저 꺾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꺾으니 정말 가느다란 살 한 가닥이 빠져나왔다. 아버는 이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며 오늘 인삼을 먹었다고 감탄했다. 모두가 개 인삼을 맛보았다. 오직 왕아 씨만 여전히 말없이 있었다. 소아는 왕아 씨에게 배가 불편한 것이냐고 물으며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라고 권했다. 왕아 씨는 아까의 열정이 모두 사라진 듯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왕아 씨는 갑자기 오래된 술을 마시고 싶다고 말했다. 이 말이 나오자 자리에 있던 모두가 놀랐다. 소총재는 왕아 씨를 바라보았다. 정 사장은 원래 계획대로 개를 먹고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왕아 씨는 갑자기 몸을 흔들고 애교를 부리며 그냥 황주만 마시고 싶다고 고집했다. 술 이야기가 나오자 소총재는 리리를 바라보았다. 리리는 어쩔 수 없이 좋다고 승낙하며 조금만 마시고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했다. 리리의 승낙을 얻자 술을 마시기로 결정되었다. 소총재는 이곳에 아주 좋은 황주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항아리에 넣어 오랫동안 숙성시킨 양조주이며 맛이 진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소총재, 정사장, 왕아 씨 세 사람만 술을 마시기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대게를 맛보았다. 소총재는 왕아 씨가 술을 마시려 하니 술자리의 규칙에 따라 먼저 세 잔을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리리도 이에 동의하며 왕아 씨가 드물게 술을 마시려 하니 세 잔은 기본이라고 말했다. 왕아 씨는 입술을 살짝 부풀리고 애교를 부리며 자신이 여자인데 이렇게 엄격하게 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리리는 적어도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배하며 한 사람씩 한 잔씩은 마셔야 하지 않겠냐고 다시 권했다. 왕아 씨는 이에 동의했다. 리리는 아버에게 가까이 다가가 속삭이며 자신이 예상했던 장면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다. 아버는 가볍게 웃을 뿐 별다른 말 없이 경청했다. 만찬이 끝난 뒤 소총재와 아주머니는 왕아 씨를 부축하며 우측으로 올라갔고 다른 일행들은 모두 정원으로 따라 들어갔다. 소아는 말없이 걸으며 사람들을 2층 객실이 있는 곳까지 이끌었다. 소아는 한 사람 한 칸씩 정성껏 객실을 배정했고 모두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오후 3시에 다시 아래로 내려와 차를 마시기로 약속했다. 아버가 방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 사장이 찾아왔다. 아버는 웃으며 소환이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크게 웃으며 소환은 여러 일들을 경험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 잘 조절할 줄 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웃고 수다를 떨며 차를 마셨다. 창밖에서는 맑은 새소리가 들려와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아버는 정 사장에게 소장품을 수집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물었다. 정 사장은 처음에는 사업 때문에 자주 사람들이 직접 물건을 배달해왔고 가격도 매우 저렴했다고 회상했다.
그래서 점차 수집하기 시작했고 계속 수집하다 보니 흥취가 생기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정 사장은 목소리를 낮추고 비밀스럽게 요즘 자신은 청동기 화집을 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책은 분명 전문계에서 큰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말했다. 정 사장은 아버가 방법을 찾아준다면 어떤 조건이든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눈 뒤 다시 가벼운 수다를 이어갔다. 3시가 되자 정원에서 소환이 손님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아래로 내려와 차를 마시라는 안내였다. 아버와 정 사장은 아래로 내려가 뒤정원으로 향했다. 잠시 후 여성 일행이 소환의 안내에 따라 따라왔고 리리는 물방울 모양이 그려진 치마 정장으로 갈아입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장아 씨와 오아 씨는 단정하고 고운 차림으로 나왔고 진아 씨는 평범하게 방 슬리퍼를 신은 채 편안한 모습으로 나왔다. 리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소청제는 어디 있는지 물었다. 소아는 여전히 말없이 있었다. 이때 정원의 작은 극장 안에는 남녀 두 명이 앉아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남자 배우는 푸른색 긴 옷을 입고 위엄이 있었고 여배우는 붉은 바탕에 매화 모양이 그려진 둥근 기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허리가 매우 가늘었다. 두 사람은 목을 풀고 현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상해에서 온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인사했다. 그리고는 멋진 시 한 수를 읊었다. 이어 현악기 연주 소리가 다시 울렸고 상숙에서의 첫 공연이 서서히 시작되었다.

소모의 어머니는 해덕이 탄 배가 이제 막 부두에 정착했다고 말했고 은봉은 아이를 안고 해덕을 맞이하러 갔다. 밤 10시가 조금 넘어서 뒷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은봉이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곧 우측으로 올라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고 은봉은 주변에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열쇠로 문을 여는 작은 소리가 이어지고 바닥 틈새로는 열두 세줄의 가느다란 빛이 새어나왔다. 그 뒤로 짐을 내려놓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소모는 은봉의 아이가 갑자기 크게 울어 주변을 시끄럽게 할까봐 걱정하지만 아이는 예상과 달리 전혀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안겨 있었다. 삐걱거리는 소리 사이로 해덕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다. 소모의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은봉이 장을 보고 정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고 이때 2층 아저씨도 아래로 내려와 은봉을 조용히 쳐다봤다. 해덕도 아래로 내려와 소모에게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소모는 이웃 형이 돌아온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해덕은 치약을 꺼내 소모의 칫솔에 정성껏 한 줄로 치약을 짜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 이를 닦고 얼굴을 닦으며 아침을 시작했다. 해덕은 시간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말하며 친절하게 대하고 소모는 기쁘게 응했다. 이날 아침 소모는 옆과 저택으로 향했다. 격투기 선생님은 밤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이 넘치는 모습이었다. 선생님은 소모에게 주먹이 예전보다 단단해졌는지 물어보고 소모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답했다. 선생님은 소모를 제자 영근에게 소개해 주었다. 영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리 준비한 석쇠를 가리켰다. 소모는 이 석쇠를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해하고 영근은 공장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멘트를 붓고 무게만 맞추면 되는 간단한 구조이며 실제 무게는 200근 조금 넘었다. 석쇠는 한 쌍이 30근, 다른 한 쌍이 42근이었다. 영근은 꾸준히 연습하면 몸이 아주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모가 석쇠를 직접 들어보려 하자 선생님은 함부로 다루면 손을 다치기 쉽다며 주의를 줬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될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미란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0: 자, 오늘은 좀 긴 복습 시간이 지나갔고요.
1: 네.
0: 여러분이 많이도 배우고 싶어 하시는 새로운 아리랑으로 네. 가르쳐 드려야 할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새로운 아리랑을 가지고 왔습니다.
0: 그럼요.
1: 네.
0: 네네네. 새로운 아리랑.
1: 가깝게.
0: 네. 제주 아리랑.
1: 어떻습니까?
0: 네, 좋습니다.
1: 네. 제주 아리랑.
0: 네.
1: 네. 그 참 지역별로 우리가 아리랑이 많잖아요.
0: 네네.
1: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제주 아리랑. 네. 노래 가사가 굉장히 재밌어요.
0: 그 제주 방언이 많이 또
1: 방언이
0: 들어갔죠?
1: 많이 들어갔죠.
0: 네. 네.
1: 여기서 무슨
0: 놀멍 슈멍 넘어갔어.
1: 갑서.
0: 예. 네.
1: 갑서.
0: 가세.
1: 가세.
0: 네.
1: 그렇죠.
0: 그렇죠.
1: 놀멍 슈멍 놀면서 쉬면서
0: 넘어가자.
1: 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0: 네.
1: 네.
0: 그래서 재밌죠 방언이.
1: 네.
0: 네.
1: 그래서 엄머리 장단.
0: 네.
1: 8분의 5.
0: 또 장단 좀 지키기가 어렵겠죠.
1: 그렇죠. 덩, 닥, 쿵, 닥, 덩, 닥, 쿵, 닥, 덩, 닥, 쿵, 닥, 덩, 닥, 쿵, 닥. 네. 뭐, 영천 아리랑, 뭐
0: 강원도 아리랑.
1: 강원도 아리랑 다 배웠으니까.
0: 네.
1: 이것도 이제 뭐 쉽게, 그 장단이 터득이 되리라 믿습니다.
0: 네.
1: 네.
0: 자, 자 그럼
1: 배워볼까요?
0: 네 가사말 먼저 전해드릴게요.
1: 가사말 전해드리고
0: 네 아리 아리
1: 려를 빼주세요. 려를
0: 아라리로 그럼 뭐 려를
1: 예 구까지
0: 아라리로 구
1: 네
0: 얼씨구나 넘어갑소
1: 네
0: 아
1: 네.
0: 그랬네요.
1: 네네
0: 려를 빼고
1: 네
0: 여러분 손에 지금 있는 거는 아리 아리 아라리로 구 얼씨구나 넘어갑소 쓰리 쓰리 쓰라리로 구 절시구나 넘어갑소 그 다음 놀멍 쉬멍 넘어갑소
1: 네 여기까지가 이제 후렴이 되겠어요.
0: 여기까지 네. 후렴
1: 네. 후렴은 앞뒤로 두 번을 합니다.
0: 앞뒤로
1: 네
0: 네 해저 우리가 해조아리랑처럼
1: 네
0: 네 앞뒤로 가고
1: 네 비슷하죠.
0: 네 그리고 1절 4절은 제주라 한락산 네. 한라산 님 따라 오른산
1: 네. 네.
0: 철 따라 피는 꽃 뱅색이 웃는 구려
1: 빙색이
0: 아 빙색이
1: 네네
0: 빙색이 웃는 구려
1: 네. 빙그레 웃는
0: 빙그레 웃는 구려 네. 네 빙색이 웃는 구려
1: 왜 이상한 소리가 나지?
0: 네

0: 같아요. 이의 소송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1: 네. 잘 들리시나요?
2: 네.
1: 네. 이소성으로 어머님 우리 학생들은 이소성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여러분 일절이 끝납니다.
1: 네. 어때요, 여러분?
0: 표정, 이런.
2: 아,
1: 괜찮네.
2: 네. 다른 캐스입니다.
0: 네.
3: 네.
0: 네. 우리 학생분들은 저성을 조금 낮춰서 해야 돼요.

아리 로고 여기까지 로고까지 아리 아리 아라리 로고 두상단입니다. 여기까지 아리 아리 아라리 로고까지 두상단 먼저 두상단 해봅시다. 아

0: 네. 자.
1: 얼씨구나.
0: 그 어렵지 않죠.
1: 쓰리쓰리. 쓰리쓰라리라고 절시구나 넘어갑소에서.
0: 네.
1: 자꾸 더 넘어가면은 그 장단에 벗어나요.
0: 그렇죠. 네. 네.

0: 설, 서둘, 서둘, 둘까지 가야 됩니다. 세까지 가면 안 돼요.
1: 설시구나 넘어갑서둘
0: 그 바로 그 다음 둘까지 하고 바로 그 다음 마디로 넘어가야 돼요.
1: 설시구나 넘어갑서둘 널멍실멍
0: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하나 둘 하고 바로 다음 장단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렇죠?
2: 네 지금 아주 네. 여기 널멍실멍 넘어갑서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지금 관계를 안 하고 지금
0: 상관을 안 하시고
2: 절시구나 넘어갑서
0: 끝난 게 아니니까
2: 더 있어요.
0: 네,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더 있습니다. 네.
1: 절시구나 넘어갑서 널멍시멍 넘어갑서
0: 널멍실멍 널멍시멍 넘어갑서 네 저는 자꾸 널멍실멍
2: 널멍시멍
1: 널멍시멍 넘어갑서
0: 네 그러니까 이제 다 넘어가야 돼요.
2: 널면서 쉬면서 네. 넘어가자.
0: 이 아리랑은 어떤 아리랑이 됐든지 다 넘어가야 됩니다. 안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어때요 우리 오 선생님?
3: 저시요 좋습니다.
0: 네
3: 좋습니다. 좋습니다.
0: 좋아요. 네. 네. 선율이 뭐 쉽지요?
3: 좋죠.
0: 익혀졌죠 이제.
3: 네.
0: 네. 살랑살랑 한번 해보십시오. 낮은 소리로.
3: 저요?
0: 네. 감기 걸리셨다고 하니까 낮은 소리로.

0: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1: 그렇죠.
0: 후렴이 조금 헷갈리죠.
1: 절시이구나. 저 지르는 목 있어요.
0: 네, 지르는 목. 그러니까 절자는 올라, 음을 확 올려야 됩니다. 네. 아리 아리 아라리 로구 로구 로구
1: 아라리 로구.
0: 그다음 얼자와 구자가 같은 의미예요. 로구 얼.

0: 쉬고 나 넘어갔어. 또 음이 어떻게 돼요?
1: 또
0: 구음으로 다시 내려오죠.
1: 그렇죠.
0: 네, 그리고 또 스리스리스라리 로구
1: 로구도 같은 음.
0: 네, 로와 구와 음 같은 음이죠. 그 다음 절자가 절자의 음은 확 올라가야 돼.
1: 절 쉬고 나 넘어갔어. 그래서 이 소절이 다른 부분이 뒷부분에 와서 절시고 나는 완전히 또 얼시고 절시고 네. 우리 추임새도 그렇잖아요.
0: 그렇죠.
1: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0: 그럼요.
1: 네, 절시고 나 넘어가서 얼멍 쉬고 넘어가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0: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2: 되게 재밌습니다.
1: 어렵지 않고 재밌습니다.
0: 안 어려우시죠? 아, 너무 쉽다.
2: 재밌으니까 모르겠습니다.
0: 네, 어려운지 예. 쉬운지.
1: 그럼 좀 큰 소리로 하세요. 괜찮아요.
0: 자신 있게.
2: 넌
1: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0: 여기서 이제 1절 들어가면.

0: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1: 빙색이 여기까지 한 장단이에요. 네.
0: 빙색이 웃는 구려.
1: 하나, 둘, 셋, 하나, 둘.
0: 여기까지. 네. 제주랑 한라산, 님따랑 오른산. 이 부분이 음이 조금 높아집니다. 네.

0: 는 구 여기까지 삼각형 네. 몇
1: 두 박자
0: 두 박자 자꾸 그 한 박자 네. 정서도 안 나시죠?
1: 그렇죠.
2: 솔직히
1: 네. 자, 높여서 확 높여서 해보겠습니다. 네.

0: 이렇게.
1: 아, 재밌다. 네. 근데 선생님, 지름길을 알려줬으면 더 좋겠는데, 어찌 아예 알려줍니까?
0: 알려줄 때가 됐습니다. 예.
2: 지름길을.
1: 예, 있어야 된다. 우리 빨리 접수라.
2: 아, 있어야 돼요?
1: 예.
2: 좀 키를 높이니까 네. 확실히 정서가 좋죠.
0: 좋지요.
2: 그렇죠. 아리아리하다가 달분의 오박을 예전에 저희가 또 가르쳐드렸잖아요. 네, 네, 네. 강원도 아리랑 영천 아리랑 제주 아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왠지 자꾸 한 박자를 늘고 싶은 장단이 엄머리 장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각형 두 개 긋지 마세요 절대. 그래서 아리 아리 여기까지입니다. 아리에서 그러면 여, 제가 이렇게 크게 글자를 써드렸잖아요. 공간을 띄운 이유가 여기에다 여러분 추임새를 집어넣으시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아리 아리 아리 그다음 아라리 여기까지 하나의 삼각형 로 아라리 로구 그다음 예 로구까지 또 두 박자 로구 시구나 넘어갑서 넘어갑서 나 둘 두 박자입니다 다
1: 시구나
2: 시구나 넘어갑서 시구나 넘어갑서
0: 갑소 갑소가 아니고 갑소예요 갑소 하지 마시고
2: 놀딱 갑소 아니고 놀딱 갑소 그 다음 두 번째 앞으로 갈까요 쓰리 쓰리 여기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래서 쓰리 쓰리
1: 쓰라리
2: 쓰라리 로구 같은 음으로 평으로 쭉 가야 됩니다. 여기다 평으로 간다고 쭉
1: 끝까지입니까?
2: 쓰라

0: 여기까지 또 두 박자 갔죠. 로그가 두 박자입니다. 네. 그래서 절시구나에서는 좀 우리가 좀 위에다가 확 던지는 느낌으로 절시 여기까지 하나의 삼각형 절시구나 여기까지 또 두 박자 구나 두 박자 넘어갑서 넘어갑 여기까지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써 두 박자
1: 써 두 박자
0: 두 박자인데 자꾸만 넘어갑서 그다음
2: 놀멍실멍
0: 이러면 다른 집으로 가지.
2: 그렇죠. 다른 집으로 가지.
0: 뒤에 놀멍실멍 있습니다. 놀멍실멍
3: 이래 알켜주지 압니다.
0: 예. 네. 그리고 절시구나 넘어갑서 그리고 놀멍쉬멍 같은 음입니다.
1: 그게 삼각형.
0: 놀멍쉬멍 두 박자. 쉬멍. 놀멍쉬멍.
2: 놀멍.
0: 놀멍쉬멍. 놀멍쉬멍.
3: 넘어갑서.
0: 넘어. 여기까지 삼각형 하나. 넘어가.
2: 아깝소
0: 넘어갑소
3: 갑 두 박자고 그죠 거기
0: 그렇죠 여기까지 넘어까지 하나의 삼각형이잖아요 갑소 서가 열 박자입니다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열 박자 들어갑니다
1: 네
0: 장단이 그렇게 가죠. 널멍쉬멍 넘어갑소. 그다음 1절. 저 1절이?
2: 제주라.
0: 여기까지 한 장단. 제주라. 여기까지 한 장단.
1: 제주라.
0: 네. 제주라. 여기 잘 안 된다고 하죠. 할라 아 하알라 아
2: 하알라 아
0: 하알라 아
2: 다음
3: 락 아까지
0: 하알라 아 이러면 할락 나죠. 네. 그래서 산에서 두 장단이 갑니다. 사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산에서 다섯 박자 삼각형 하나 두 박자 예
3: 락사
0: 할락산할락 그다음 산 있죠 락산 하나 둘셋 하나 둘
2: 10개
0: 네. 그렇죠. 산이 열 박자죠.
2: 산이 열 박자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10개
0: 님 따라 오른 산 님 따라 여기까지 한 장단 오른 산 사안 하세요. 그럼 두 박자 갑니다.
3: 님 따라
0: 님 따라 오른 산 네 오른 산
3: 한 장단
0: 네?
3: 오른 두 박자인가요?
0: 오른
2: 세 박자
0: 산
3: 두
0: 박자 그렇죠 두 개를 갑니다 맞아요 분리하면 오른 산 그다음
3: 안은 또 해야
0: 철 따라 여기 또 한 장단 철 따라 피는 꽃 네 여기도 여기는 괜찮죠?
2: 네
3: 다시
0: 철 따라
2: 철 따라가 한박 다섯 박자 한 장단
0: 따라 하 피는 피는 삼각형 꽃 분리하세요 꽃 아니고 꽃
3: 꽃
0: 네, 이러면 쉽죠? 두 박자.
3: 네.

0: 소나기잖아요. 빙새기
1: 다섯 박.
0: 그렇죠. 네. 다섯 박자죠. 네. 되죠?
2: 네.
0: 빙새기 그다음 뭐죠? 웃는 구 웃는 구
3: 고려
2: 웃는 구
4: 세 박자
0: 웃는 구려 그 장단을 이어집니다. 던다다다
4: 웃는 구려
0: 장단이 갑니다.
4: 웃는 구려 두 장단
0: 빙새기 웃는 구려 하나 둘 셋 하나 둘
1: 다섯 둘
0: 셋
4: 그게 세 장단이네요.
0: 네, 두 장단 넘죠.
4: 자,
0: 우리 지름길이 됐죠?
3: 예.
0: 아, 이제 잘 보실 것 같습니다.

0: 여기까지.
1: 그리고 호렴을 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까지 네. 하고.
0: 여기까지 시간이 다 돼서.
1: 네? 오, 오 시간 이렇게 됐네요.
2: 네. 조금만 더 하자.
0: 네.
1: 아니, 왜 갑자기 훈련 안 하시나 했더니 네. 아,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여러분 어땠었어요?
2: 재밌습니다.
1: 재밌죠?
3: 재밌습니다. 예. 네. 저만 재밌습니다. 네.
0: 한 6절 정도
1: 네, 네.
0: 가사가 다 재밌어요.
1: 재밌죠.
0: 매 가사마다.
1: 이어서 배워보도록.
0: 제가 일단은 4절을 보내드렸는데.
1: 그렇죠.
0: 6절 정도 합시다.
1: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리영관 선생님으로부터 제주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리영관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1: 지금까지 엄일연이었습니다. 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저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총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2시 40분에서 3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청심치명 발미안이라 이렇게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치명을 위주로는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약제들 한 가지 한 가지 들어보게 되면 많은 그 처방에서 찾기 어려운 이런 성분들이 적지 않게 들어갔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광저, 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천추관, 복사삼 이런 성분들 자체는 희귀약제에 속합니다. 그 의미에서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중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공동수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수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심장병 환자들은 기본으로서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는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주요한 임상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짓고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전형적인 심폐혈이 심한 특정 가운데서 기침을 잘 짓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이러한 증상은 왕왕 심폐혈이 심한 증상 가운데 전형적인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우리도 집에 아저씨가 우리 같이 초원청심환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 달 먹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아저씨는 숨이 너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저녁에는 마음이 진정 안 되고 잘 자지 못해서 그래서 이거 먹이 요즘에는 엄청 좋단다. 마음이 진정이 잘 된단다. 저녁에 자지 못하던 게 지금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1: 그럼요.
2: 이게 먹이 그리고 가을에 그냥 올라와서 자수 기침하고 캐캐 그리고 목이 간질거린다든지 그게 지만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2: 나는 우리 집에 아저씨보다 고열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안이 허음도 잡고 입 주위에 물집이 자꾸 나타나고 이랬습니다. 근데 초원청심환 먹어서부터 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이 해결됐습니다.
1: 심폐혈이 심한 증상 가운데 예. 부분적 증상에 속할 수 있습니다.
2: 네. 예. 그래 그러면 소화도 안 돼서 뭔가 소화제 타고 살았댔으니까 근데 이게 뭔가 소화 잘 됐다 이야기 먹었잖아.
1: 예, 그렇죠.
2: 예, 그래 가슴도 많이 떨리던 게 떨리지 않고 예, 후들후들거리지 않습니다 지금.
1: 예.
2: 그리고 그러니까 가슴도 편안하고 지금 너무 좋습니다. 입이 쓰겁던 게 쓰겁지 않고 냄새 나던 게 냄새 안 나고 혈압 조절이 잘 됐다.
1: 그렇습니다. 심장병이 예. 백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많은 분들이 심장 치료를 했는데 혈압이 조절받으셨다. 바로 예. 그렇습니다. 예.
2: 이러면 지금 효과 우리 둘 다 잘 보고 있는데 오늘은 제대로 계속 저번에 활동처럼 이렇게 세각삼 한각 더 줄까?
1: 그렇죠. 세각에 한각, 9각에 예. 세각 이렇게 줍니다. 예.
2: 오늘은 제대로 둘이 뭐 그래도 9각 싸겠습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2개, 3개, 5개.
1: 네, 그렇죠. 맞습니다.
2: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건강기원입니다.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3: 예, 네, 나도 이 천천심하는 반년 넘었었습니다.
1: 예.
3: 네. 그래서 지금 여름에 많이 도와줬습니다. 특히 나는 이게 심장, 특히 숨이 차기 바쁩니다. 너무 조금 움직여도 숨이 허리 차서 있으니까, 예, 꼼짝 못 합니다.
1: 예.
3: 그래서 그래, 예, 조금이라도 무슨 일을 못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 뭐 활동 중이냐, 뭐또 활동하다가 숨이 차 꼼짝 못 하고 이러고, 예, 그리고 식은땀이랑 바짝바짝 나고 이럴 때 많습니다. 예.
1: 심장병이 제일 전형적인 특점이 숨이 찬 게 위주로 아닙니까?
3: 예. 예. 아, 그러니까 나 어떻게 바쁜지 나가 걸어다니기에도 조금

0: 그럼 그래도 좀 빨리 걸어도 성차지에. 그리고 밤에 밤잠에 미냐 못 잤잖아요.
1: 예, 예.
0: 네, 밤에 반듯하게 너보다 안 되고, 다 너보다 안 되고, 이렇게 자기 힘들고, 그리고 항상 밤에 딱 늦게 되게 되면 수음이 잘 올라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음식이 좀 힘들고, 그런 점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인가 하게 되면 이빨, 어떻게 맨날에 어떤 때는 이빨이 쨈니까. 이빨이 아프고, 이빨이 자꾸 막 두근두근 쓰고 있잖니까. 이런 증서가 있었는데, 지금 이 아그네 지금은 몇 달 구리수만 이런 거 다 지금 이렇습니다. 이런 증서.
1: 심장병 난, 자체가 그런 증상이 기본 증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인데 예. 엉뚱한 다른 질병으로 그런가 엉뚱한 치료에 매달리다 보면 심장병 치료를 늦추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 초원 청심환이 그런 증상을 심장병 기본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0: 그래서 예. 약도 예, 심장약 뭐 대한 거 여러 가지 연단을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수업부터 예, 이렇게 여러 번에 다 좋아지니까 나 지금 다른 심장을 하나도 안 먹습니다. 지금.
1: 아, 예, 예.
0: 딱 이것만 먹어도 지금 다 좋아지지 않습니까? 여러 번에 오는 것.
1: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0: 예, 확실히 이 약을 써보니까 나의 효과가 참 좋습니다. 다른 예. 약은 무슨 옛날에 뭐 수탄약 써도 뭐 안 되던 게 이 약을 한 가지 딱 쓴 게 지금 여러 번에 다 좋아지고 그리고 특기에 이거 쓴 다음부터는 이것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돼서 예, 이거 예, 자꾸만 이 소화야 말 되는 것도 어떻게 돼서 이게 소화도 잘 된다 이렇게 심장내 그런지 예, 이거 밥 먹으면 소화는 해야 됐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중에서 이거 먹으면부터 예, 소화도 잘 됩니다 지금.
1: 예, 심장병으로 인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그게 기본 증상 가운데 한 부분에 속합니다. 심장 功能이 약하니까 위동력이 약해져서 위동력이라는 게 바로 위동맥의 심장에서 피를 잘 보내줘야 되는데 그 功能이 떨어지니까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죠.
0: 예, 그래서 지금 내 이 약, 이번에 좀 오래, 이 약, 이렇게 좋은 약만 할 수 있게 오래 쓰려고 해요. 오늘 9갈 더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3: 저는 청심환을 얻어놓겠거나, 6달째 먹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3: 예, 먹기 전에는 이 올리 숨이 잘 올라와요. 위에 가슴 계속 두근두근 거린다.
1: 예, 예.
3: 그래서 주말인가 뭐, 이 신사일에 신저통도 있어가지고, 예. 아프다 하면 밤잠도 잘 못 잤습니다.
1: 예.
3: 돌아눕기도 예, 바쁘고, 뱉듯이 누구면 좀 빌렸습니다. 그래, 옆을 계속 몰라.
1: 예.
3: 예, 우선은 뭐 만배입니다. 우선은 점점 더 낮아지니까 알겠겠다.
1: 그렇죠. 야. 어떤 분들은 반드시 누워서 누가 내 가슴 꽝 누르고 있는 감을 느낀다고 이불 돌리면서 듣는 예, 예,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3: 예, 그래. 그리고 그다음에 그 전면감 입에서 냄새나고 기침이 좀 아, 기쳤습니다.
1: 예.
3: 그래서 내 모든 그런 저 장소에 다니기 싫어했습니다.
1: 예.
3: 그러다가 지금은 뭐, 내, 그, 노년대학 성악반 댕긴다.
1: 아, 그래요? 아, 노래 잘하시겠네요.
3: 그래.
1: 예.
3: 그래, 어떤 입안에 냄새가 아이나가 하니까 나 그 뭐.
1: 그렇죠. 그런 몸에 가기 그래, 편리하죠.
3: 말하기 싫어했습니다.
1: 그렇죠.
3: 못 와서 그 뭐, 성악할 적에는 그 뭐, 차상에 앉아서 울반에 한 80명이 되는데, 그럴 적에는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고 예. 성악 연습하고 이게 예. 어 그래서 내 이 약을 쓴 게 정말 확실히 여러 방면으로 기침도 나가지고 대단히 좋아지겠다. 그래서 아, 내 조만간
1: 예.
3: 계속 쓰려고 이래 활동이 좋을 적에 내 오늘 또 뭔가 아홉가구 주문하겠습니다.
1: 어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게 되어 있으니까 비교적 예, 예. 범위가 넓게 사용해서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견제하시기 예, 바랍니다.
3: 세게 봤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네, 제전한구.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수고합니다.
1: 예.
4: 나도 이 아가들 먹은 지 오랍니다. 24년도 그러니까 12월 29일부터 먹었는가?
1: 예.
4: 생긴 지금부터 계속 먹어요.

0: 그러니까 만 1년에 지금 1년 반 오라지옵니다. 예. 예, 예. 그렇죠. 잘하시네요. 예,
1: 밥 어떠세요? 밥 좀 잘 먹고요.
0: 아.
1: 그래, 입 쓰고, 입에서 냄새 나는 거, 수건과 그, 저기, 냄새 나다가 어떤, 오라요,
0: 없어진 지 오라다, 그렇죠.
1: 예. 예. 그래, 어떤 다시 그런 일이 없어지.
0: 다시는 2차, 3차로서 입에 냄새 나거나, 예. 입 쓰고 그런 일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1: 한번 끝이나가, 그래도 계속.
0: 그렇죠.
1: 그래도 끝이나. 예. 그래, 머리가 삥하고, 예. 머리 삥하는 게, 그것도 저는, 지금부터 독감 증상이 조금 있어요.
0: 예.
1: 예. 그리고 저기, 인선대한 그건 없어지고, 어떤, 그 뭐인가, 뭐, 가슴이 겨우던 것 같아요. 그건 어서는, 완전히 없으나 다름없어.
0: 예, 예, 예.
1: 요즘 내 오래 먹으니까 이야기 좋길래 난 앞으로도 계속 먹자고.
0: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하세요.
1: 예, 수고하세요.
0: 예, 실은 없고 잘 복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조원천 신문 같은 신문이 반년 많이 넘습니다.
0: 아, 그래요?
3: 그래, 예. 내가 쓰고 많이 효과 봤는데, 우리 또, 내가 효과 봐서 우리 옆집이 노인이가 숨이 그 신장병이가 영 심하다고 합니다.
0: 예.
3: 연세 많을까니 신장이가 또, 저, 다른 사람과 또 호흡이 다르고, 어쩌면 일갈이 안 되고, 영 그저 안전부자마다 바꿔서 그래, 낚시하는 게 다, 지금 뒷대는 가래 막,
0: 예, 심폐를 심하니까.
3: 심할까니. 그랬까니, 좀 바쁘다만.
0: 그렇죠.
3: 내가 그래서 말로 정신만 쓰라고. 이 방송 계속 하는데, 이 이야기가 누구든지, 어떤 병든지, 심장병을 이 이야기가 드러났다고. 그래서 공부를 썼는데, 이놈 내가 석달 썼어. 벌써 두 달 쓰니까 벌써 증상이 많이 좋아진단 말입니다.
0: 그렇죠.
3: 그래서 이번에 저 딸이가 또 돈을 붙여서 그래. 그거 저 이번에 점수에 갖다 부정이 자자고 배달 맞다 그랬는데
0: 예 그렇게 하셔 배달 전화번호 33에 다섯 개 오버입니다
3: 예,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조원정 씨만 저는 어제 1년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숨이 안 자도 차고 감기 오면 더 헐떡헐떡하고 예 그리고 목에서 가랑가랑하고 숨 차고 입에서 냄새가 진해 나고 이빨이 아프고 모재비를 못 넣고 그리고 이 돌아도 못 넣고 그 앉아서 잘 때 많고 그리고 여열등이 몇 번 풀려갔다
0: 그 정도면 예. 심각할 정도입니다. 예,
4: 예 진해 그리고 약은 좋다 약은 썼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차이 선생님 강의 듣고 이거 먹은 데 지금 하나하나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4: 머리가 어리쩌분하던 게 그거 말가지고 해답도 그리 잘 됐거나요. 잠, 반잠 잘 잔다. 모재비를 못 넣던 게 모재비를 넣고, 어제 앉아 자는 건 어제는 없어졌습니다.
0: 예.
4: 그래 놓거나, 예, 활동하거나, 몸이 헷갈아집니다. 그렇게 먹어봐서 자꾸만 누구부르던 게.
0: 예.
4: 그래 놓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새 생명을 찾은 것 같아요.
0: 예.
4: 그래, 예. 그런데서 아예 장적으로 쓰다 뭐 또 아홉각 배달해서 계속 하루에 한 번씩도 쓰고 두 번씩 쓸까 네네 그래요.
0: 예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심장은 쉽게 말하자면 자동차의 발동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단 발동기가 멎게 되면 뭐 자동차가 못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발동기에 고장이 나면 전반에 큰 고장이 나서 그 수리는 보통 수리가 아닌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심장은 우리 몸에서 발동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모병이 생겨서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심장병 증상은 왕왕 내 몸에서 나타난 증상이지만 해도 내가 자기 증상에 기만을 당할 때 있어서 제때적으로 심장치료가 아니고 엉뚱한 다른 치료하다 보니까 심장치료를 많이 늦추는 경향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찹니다. 하품을 많이 합니다. 반드시 노자기 힘들고 심리를 고르지 않고 1분의 60부터 100자가 정상 범위라 했지요. 평균 심률은 60자 벗어져서 7, 80자자 하면 됩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적지 않은 분들은 누워 자자면 심장 부담이 큽니다.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그런데 앉아서 베개를 택에다 고이고 앉아 산다는 이런 분들이 지금은 이제 위에서 말씀하셨지만 해도 정상으로 누워서도 어떻게 누운 자세를 해도 편안하다고 이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며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는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깨가 긴장처럼 뜸뜸 아프고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됐고 입금에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들고 심지어는 치아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놀라고 하신이 부종이살 생기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배가 아파나고 이런 강다짐으로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직접적으로 심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동맥에 복강동맥에 피가 전달되지 못하면 이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심장병 자체는 보온제품 저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증상에서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 치료를 하시면서 우리 노년기에 들어서서 조혈 공능이 떨어지는 이런 차원에서 심장 공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나 기타 기관의 문제를 동반하게 되었는데요. 청담백 두어타이거나 그 손을 떠는 분들 가운데서는 백자양시황 같은 걸 적당하게 결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미춘의 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투자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투자 동력을 활성화해 새로 착공된 대상들이 예정대로 가동되고 계속 건설 중인 대상들이 조속히 완공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4분기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3.3% 장성해 전성 9개 시주 가운데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연변 대시 곳곳은 대상 건설 열기로 뜨겁습니다. 1년에 우량 산업 대상들이 착공 가속 추진돼 전주 공업경제 전환 승격과 특색 농업 질적 재고 효익 증대, 문화관광산업 융합 발전에 새로운 활력과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훈촌시범구 14번 단지에 위치한 금석해우과학기술연회사의 투자가 1억 3천만 원인 블레이드 및 자동차 부품 가공 대상은 올 3월 28일에 정식 착공했습니다. 이 대상은 명파 정속과학기술혁신위원회사의 훈춘 첫 첨단 제조 대상으로 부지 면적이 3만 200평방미터이며 공장 건물, 행정 및 생활 봉사 건물 등 핵심 시설을 중점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완공되면 주로 경질 플라스틱 패널, 자동차 방수구와 온풍기를 생산하게 되며 연간 생산액 4억 원, 세수 4,800만 원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훈춘의 운동 장비와 자동차 부품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훈춘 금석해우과학기술연회사 대상 책임자 왕덕명입니다. 현재 공장 건물은 기초 공사의 반수를 완수했으며 후속으로 토목 공사를 하게 됩니다. 사무실 건물은 거의 완공됐으며 8월 30일에 기초 공사를 끝내고 10월에 정식 조업할 계획입니다. 조업하면 연간 블레이드 30만 세트, 방수구 12만 세트, 온풍기 10만 세트를 생산하게 됩니다. 대상의 계약 체결에서 착공까지 효율적으로 연결된 것은 대상 추진의 가속도를 보여주는 생동한 사례입니다. 이 대상의 착지는 훈춘의 운동 장비와 자동차 부품 산업에 새로운 동력을 더했으며 1.4분기 훈춘 산업 승격을 대표하는 대

0: 대상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안도경제개발구에서는 연변금도농업과학기술개발위원회사에서 투자 건설한 년산 5만 톤 자작나무 수액, 사과배와 언배 음료 가공 대상은 현재 대부분 공장 건물이 일도섰습니다. 회사는 식품, 건강식품의 연구개발, 중약재, 특색 농산물 재배, 가공, 수매, 판매를 통합한 종합기업으로 길림공업무역학교와 공동연구해 국내 유일의 사과배 변색 억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년간 5만 톤 규모의 자작나무 수액, 사과배와 언배 음료 가공 대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계획 투자는 1억 2천만 원, 부지 면적은 2만 4천 평방미터이며 2기로 나뉘어 건설됩니다. 그중 1기는 종합건물, 표준화 생산작업장, 냉동창고 등을 새로 건설하고 착즙 생산 흐름선, 캔 주입 생산 흐름선, PET병 주입 생산 흐름선, 유리병 주입 생산 흐름선을 건설하게 됩니다. 2기는 사과배 NFC 무균 주입 생산 흐름선을 건설합니다. 대상 1기가 완공되면 년간 자작나무 수액, 사과배 NFC즙, 냉동배 NFC즙, 사과배즙 사이다, 자작나무 농축 음료를 15,000톤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변금도농업과학기술개발위원회사 리사장 정신리입니다. 현재 장비 설치를 하고 있으며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시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배즙과 사과배즙은 10월에 생산할 계획입니다. 연변은 사과배의 최대 생산기지로 사과배즙 생산 흐름선의 사과배 소모량은 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4분기 도문시 331 국도의 1314 일생일세 월청만 문화관광 대상이 전면 조업해 변경지역 문화관광 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도문시 월청진 마패촌에 위치했으며 일생일세라는 낭만적인 의미를 활용해 약 5,500만 원을 투자해 역사 플러스 결혼 플러스 민속 삼위일체 몰입형 고대마을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5개 핵심 건물 주체 구조 공사는 이미 끝났고 현재 실외 경화와 녹화 및 부대시설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상은 7월 초에 시험 운영을 하고 8월 중순에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문시 항해일생관광발전위원회사 리사장 진소과입니다. 부지 면적은 2만 5천 평방미터인데 가옥 4,600 평방미터를 건설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건설을 시작했는데 올해 7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초시설이 70% 정도 됐고 이제 장식과 세부 마무리 작업이 남았습니다. 운영되면 매년 관광객이 20만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상은 관광 플러스 혼인 등록 봉사 모식을 혁신적으로 도입해 사랑박물관, 결혼식 공방, 발해 풍경 상업거리 등 경영 방식을 계획 중이며 동시에 도문 통상구, 백년불악 등 관광지를 연결해 변경문화관광 정품 로선을 구축할 타산입니다. 도문시에서 문화관광 건강 양생 신흥 산업을 육성하는 핵심 대상으로 준공 후 변경 지역의 결혼문화관광 공백을 메우고 수변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치부를 이끌며 3차 산업 장성에 지속적인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 대상 건설은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장성을 이끄는 강력한 엔진이며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발전 잠재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산업 대상 건설을 길손으로 실물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투자 구조를 최적화하며 특색 산업과 우세 산업 대상을 정밀하게 기획하고 추적 봉사를 강화해 각종 산업 대상이 신속히 건설되고 조기에 생산에 투입되며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전력으로 주동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3.3% 장성해 전성 9개 시주 중 2위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대상 투자는 35.5% 장성했습니다. 우리주는 실물 경제 기반을 다지고 투자 구조를 지속 조정하며 대상을 정밀하게 계획하고 추적 봉사를 강화해 자원 우세를 산업 우세로 전환하고 산업 승격을 추동해 경제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1: 사회구역은 작아도 천문만호와 관계됩니다. 주인대 대표이며 왕청현 대천가도 행복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서수견은 일선에 뿌리내리고 직책을 다하면서 담당과 실천으로 대중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서수견은 관할 구역인 굉재원 아파트 단지에 가 환경정

던 시료를 알아보고 주민들의 일상 요구 사항을 경청합니다. 이는 10여 년간 사회구역 4배 종사한 그녀의 일상입니다. 주인대 대표이며 왕청년 대천가도 행복사회구역 당총지석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서수견입니다. 인민이 저를 대표로 뽑았으니 저는 대표로서 인민을 위한다는 장엄한 공약을 언제나 명기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역 일선에 뿌리내려 대중민생에 접근하기 위해 인대 대표 직통차를 개통하고 직책 리행 진지를 아파트 단지와 집문 앞 장터에 옮겨 1대1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회구역 7위는 도시 7위의 토대이고 더욱이 고품질 발전의 기층 지탱입니다. 행복사회구역에 루후 주거 층집과 역사적으로 남아내려온 문제가 많아 7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수견은 당건설 인솔을 드팀없이 견지하면서 행복 동반자 모식을 혁신해 공동 건설 단위와 홍색 부동산 관리, 관할 구역 경영호, 주민 골간 등의 힘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자금과 인력, 전문 봉사로 인대 대표 인솔, 여러 측 연동, 사무 공동 결정, 봉사 공유의 기층 7위 새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왕청년 대천가도 행복사회구역 굉재원 아파트 단지 주민 조리영입니다. 건축 쓰레기가 뒤쪽에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배품을 걷어들이는 곳이 세 군데 있었는데요.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회구역 관계자들은 명절이나 휴일 시간을 이용해 쓰레기를 지웠는데 얼마나 많이 지웠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현장과 만날 수 있는 회의를 열었는데 생태환경, 공안 등 부문 사업일꾼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민들이 봉착한 어려움을 하나하나씩 제기했었습니다. 나중에 이 공사가 시작될 때 우리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서수견은 노크 행동을 주도했는데 퇴근 시간에 주민집을 찾아 이들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직능 부문과 여러 번 연락해 방안을 최적화했습니다. 왕청년 대천가도 행복사회구역 굉재원 아파트 단지 주민 조리영입니다. 지금은 녹화가 됐고 가림이 없는 데다 공기도 참 좋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의 주목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수견은 또 일상 7위와 조사 연구를 긴밀히 결부시켰습니다. 그는 기층에 심입해 선으로 4건의 질 있는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기층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능이 중첩되고 중복 입력되며 부담이 과중한 등 문제 대비해 그녀는 데이터 자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통일된 기층 7위 봉사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노령화 정도가 심하고 노인들이 식사하기 어려운 등 문제 대비해 그녀는 사회구역 자택 양로 봉사 체계를 다그쳐 완선할 것을 건의해 왕청년 첫 노인 식당이 행복사회구역에 만들어지도록 추동했습니다. 동시에 사회구역 사업일꾼 대워 건설을 강화하고 집법 아파트 단지 진입 기재 건설을 심화할 것도 건의해 기층 7위 효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서수견입니다. 사회구역의 독거 노인이나 고령 노인 돌봄이 어려운 실정에서 사랑 귀가 노인 방조 봉사를 내왔습니다. 200여 명 독거 노인을 위한 애심 서류를 만들고 5가지 필수 방문 제도를 실행했습니다. 짝 묻기로 방조 부축을 하고 노인들에게 애심 음식 배달, 동반 진료, 방문 리발 등 열성 봉사를 해줬습니다. 또 40여 명의 기능상실, 기능 반상실 노인들에게 무료로 방문 건강검진을 해줬습니다. 왕청년 대천가도 행복사회구역 주민 구취련입니다. 제 남편은 뇌경색을 앓고 있었는데 당시 서기가 어떻게 알았는지 병문안을 왔었습니다. 돈도 가져왔었어요. 퇴원한 후에도 우리 집에 와서 쌀이며 밀가루, 기름을 가져다 줬습니다. 평소에도 찾아와 필요하거나 방조할 게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정말 따뜻한 분입니다. 뭐든지 반영하면 서슴없이 찾아왔습니다. 하수도가 막혔다는 등 어려움을 얘기만 하면 인침 해결됩니다. 사회구역에 큰 민생이 있습니다. 이런

0: 사회구역에서 책무를 리행하는 그녀한테서 큰 담당이 엿보입니다. 서숙에는 책무 리행 답안지를 대중들의 환한 표정에 써놓으면서 실천의 힘으로 지역사회 고품질 발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1: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일전 연길시 여러 가도 사회구역에서 나무를 심고 운동 기재를 보수하며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이는 공청단 연변주위에서 펼친 청춘의 작은 질이 봉사 사회구역행 자원봉사 활동 모습입니다. 활동은 사회구역 조문, 공청단 위원회 배정, 자원봉사자 접수의 정밀 봉사 모식을 취해 광범한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살기 좋고 깨끗하며 온정 넘치는 도시를 건설하는 데 청춘의 힘을 기여하게 했습니다. 연결시 진학가도 안양사회구역 천명조거단지 자원봉사자들이 20여 개 폐기 다이아에 새롭게 칠을 하면서 알록달록하게 단장합니다. 연결시 진학가도 안양사회구역 7위 전문간사 리춘룡입니다. 이번 활동은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사회구역에서 환경치리와 민생실사에 참가한 실천입니다. 우리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싶습니다. 공청단의 청년 자원봉사자들과 손잡고 많은 청년 간부들이 우리를 도우러 찾아왔는데 우리 사회구역에 실제 도움을 줬습니다. 사회구역의 사업일꾼이자 주민으로서 아주 기쁘고 행복합니다. 청년 자원봉사자 장옥수입니다. 청년 자원봉사자로서 사회구역에서 이런 활동에 참가했는데 저한테는 너무나 교육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 사업과 생활에서 사회구역 봉사와 녹화 건설에 적극 참가하렵니다. 이번 봉사 활동을 계기로 고향 건설에 깊이 참여해 고향을 더 아름답고 조화로우며 푸르고 건강하게 건설하렵니다. 올 4월 1일에 공청단 연변주위에서는 여러 측 자원을 통합하고 환경개선, 편민 무료진찰, 유지보수 등 계열 활동을 펼쳐 광범한 청년들이 기층 치리 일선에서 기여하고 재능을 키우면서 작은 치리로 사회구역의 큰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인도했습니다. 조 청소년 사업발전중심 주임 김성휘입니다. 작은 치리, 환경수호, 편민봉사 등 실제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회구역 소형 경관 조성에 초점을 맞춰 봉사지를 높이고 봉사 범위를 넓혀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기층 치리에 참여하는 실효성을 높이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그늘 미딘 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4월 5회급 관광지 브랜드 전파력지수 100강 순위에 륙정산 문화관광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륙정산 문화관광구는 3개월 연속 2026년 관광지 지역별 순위에서 동북지역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늘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와 교육부는 2026년도 대학교 학과혁신 인재인입계획 명단을 발표했는데 연변대학 성헌무 교수가 주도해 신청한 만성 스트레스성 심혈관질환 기초연구 및 의학학과 전화혁신인재인입기지가 립건 건설을 승인받았습니다. 봄가리가 한창인 지금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이웃 간 소유권 분쟁 등 문제로 봄가리에 차질이 생기기 쉽습니다. 5월에 들어 안도현 만보진에서는 사업일꾼을 조직해 봄가리 현장에 가 조정원 역할을 하면서 공정한 측량과 인내심 있는 소통을 통해 토지 분쟁을 해결하며 봄가리 질서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 연결시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신고 제보 전화 0433-801-0009번은 더 이상 대외 신고 접수 전화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변경된 신고 제보 전화는 0433-270-5700번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정천룡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의과에서는

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 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바액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비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수,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궁금하신 점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먼저 우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장약 심리방 한과기 가격은 330원입니다.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17과를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17과기 원래 5,610원인데

0: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1,610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17곽을 사시면 번약, 장약, 심리방을 거의 5곽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익성균 3곽하고 백초 궁궐첩 5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 7,128원에 살 수 있는데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36곽이 원래 11,880원인데 7,128원에 살 수 있기 때문에 4,752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36곽을 사시면 번약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 14곽을 더 가지고도 현금 132원을 더 가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칼슘 철 아연이 들어가 있는 가루로 되어 있는 영양제 한 통에 두근씩 담겨 있습니다. 두근짜리를 두 통 더 드리기 때문에 예전에 한 통에 400g짜리를 다섯 통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영양제가 그냥 한 통에 예전에는 400g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게 지금 한 통에 두근짜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궁궐첩 10곽을 더 증송해드립니다. 매일 생방송실에 전화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바다오리알 한 박스를 더 증송해드립니다.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약에 대해서 상세히 오해하시고 선택하실 분들은 상강중리진찰부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 으로 10m 직진에 가게 되면 왼쪽에 중인외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중인외과 3이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실 때 CT를 했다거나 수궁전을 했다거나 화암단이랑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더 좋고 진단이 없으면 중인외과 3이 오셔서 본인이 증상에 대해 잘 상담하시고 약을 똑똑히 보신 다음 선택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번 이 시간에는 지금 혈관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이 사람과 혈관은 함께 늙습니다. 사람이 수명은 혈관이 건강과 함께 합니다. 사람과 혈관은 동수명입니다. 좋은 혈관하고 깨끗한 혈액은 신체 건강이 기초이죠. 혈관기는 거미줄처럼 우리 몸 안에 분포되어 있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은 우리 성장 발육에 따라서 점차 길이와 굵기가 증가하고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노화의 과정에 들어섭니다. 혈액이 흐름 속도가 빠르거나 느른가에 따라서 사람이 수명이 길고 짧음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나이가 25세 이후부터 사람은 점차적으로 노화되는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태어날 때 아기 혈관 내벽은 아주 매끄럽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몸속의 혈액 중의 독소가 점점 많아지고 혈지하고 혈점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피 속의 노폐물이 혈관 안에 가라앉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굳어지고 졸바지고 피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오래 쌓이면 각종 심혈관 질병을 유발하게 되죠.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저도 당연히 심혈관지 먹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2: 예, 혈압이 높아서 예, 정말 여러 가지 혈압약을 술 쉬어놓고 먹으면 엄청 고생해야 됐습니다.
0: 예.
2: 네, 예, 그러면서 예, 이 당연히 심혈관 먹으면서부터 예,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야속 달 밤만에 혈압약 끊어버렸지. 야, 정말 요즘 시중에 혈압약 그때는 약이 어디 있습니까?
0: 그렇죠.
2: 예. 야, 기분이 정말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0: 예.
2: 예, 그리고 그냥 나는 심장도 안 좋고, 그러니까 숨도 차고, 쥐잔등이 통신하고, 그러니까 이빨도 한 대 통신하고, 예.
0: 예, 그게 반사통으로 그, 그렇습니다.
2: 글씨 말인다, 이상하게. 겨우 어지럼지 자꾸 나고, 아래 다리 차갖고, 발가락이 얼음덩이 같은 게, 예. 이 약 먹으면서, 예, 발가락도 예, 따뜻해 나고, 다리도 따뜻해 나고, 온몸이 영 따뜻해 나옵니다.
0: 예, 혈액이 보충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그렇게 따뜻해 나는 게입니다. 예.
2: 예. 이게 나는 이게 지방간이 있어서 예, 그냥 소화도 안 되고 눈이 자꾸 충혈되고 예, 흐릿하게 보이던 게 이 약 먹으면서 예, 눈이 피지는 증상이 없어지고 눈이 맑게 변이 예, 사람이 어지럼증이 나던 게 없어지고 야 정신이 발달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정말 이야기.
0: 그렇죠. 예.
2: 예. 정말 이야기 해발 4,500m 이상 높은 곳에 있는 서장약이다 그런지 먹어보니까 확실히 효력이 세고 다른 약에 비해서 효과가 확실하게 빠릅니다.
0: 예, 그래야 잡사본 사람이고 사암다 이야기 어떻게 좋다는 거.
2: 예, 진짜 이번에 예, 약의 예, 선택이 영 잘한 보람이 있습니다. 진.
0: 네, 선택을 잘하셨죠.
2: 맞습니다. 예. 내 주위에서 예, 이 저기 내가 소개를 해서 이 약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모두 이 약 쓰고 효과 좋다면 나를 칭찬합니다 오히려.
0: 아, 예.
2: 야, 정말 어찌나 돈 뛰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예.
2: 예. 그래 난 이 약을 건강 챙기길래 예, 우리 남편도 같이 먹고 있는데 오늘 세린 약수가 배달 받아왔습니다.
0: 아우 잘하셨습니다. 예.
2: 예. 야, 이미 이 약에서 여름에도 효과 보니까 예, 아, 정말 항상 선생님이 소개를 하던 선생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 예.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이 장맛 예방 먹기 전에 혈압이 고혈압이하고 2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0: 네.
3: 혈압이하고 어떤 때는 세 가지씩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0: 예.
3: 2년 4호에 당약 신예방을 먹으면서 예, 몇 가지 먹던 혈압이하고 예, 약을 딸 만에 끊어버리고 예, 이 당약만 먹고 있는데 예, 혈압도 거리 그렇게 잘 된다.
0: 원래 잘 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3: 신경쓰으러 예, 뒤에서 소리나 예, 몇 년간 고생했는데 예, 반년 먹고 예,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예, 너무 좋습니다.
0: 네.
3: 그리고 여기 병원에가 검사한 것이 예, 다발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0: 네.
3: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 안에 안개 낀 것 같고 예, 가만히 누워 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예, 정신이 아예 납니다.
0: 네.
3: 그런데 이 약 먹으면서 예, 어지럼증이 일차 일없습니다. 그,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3: 그리고 얼굴에 검정 버섯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 쓰면서 검정 버섯이 없어지고 얼굴색이 좋아지면서 보는 사람마다 이뻐졌단다.
0: 아, 이 약을 드시면은 예,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서 얼굴색이 많이 좋아집니다.
3: 예. 내가 소개해서 내 친구와 친척들이 여러 명이 쓰고 있는데 쓰는 사람마다 다 효과 좋다며 오히려 나도 괜찮았나.
0: 이 약은 예, 소개를 해주면 욕을 절대 먹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야기 그렇습니다.
3: 저는 제 나머지 여성이 한 가지 약을 먹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3: 하루에 세 번씩 딱딱 먹으니까 등이 발작하지 않고
0: 그렇죠.
3: 먹으면 좋아지는 게 알리고 여러 가지 네. 그전에 먹던 때는 이거 조금 먹다 보니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고
0: 그럴 수 있습니다. 연세 많다고.
3: 예. 예, 한 가지를 아침 등심 저녁 빠짐없이 계속 먹다 보니까 인생이 완전 기계화가 돼가지고 요 시간에 딱 먹어야 되는가 하고 이것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0: 좋죠. 예.
3: 예, 우리 부부가는 이하고 떨구지 못할 것 같습니다.
0: 예.
3: 우리는 이번에도 배달 받아왔는데 우리 시누이를 소개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우리 시누이는 중풍이 세 번 오고 기술 증상까지 있어가지고 근데 이 약 먹으니까 영 효과 좋아가지고 효과 볼 때에 오늘 36가 배달하고
0: 예, 이 병이 중한 사람들이 효과가 더 빨리 납니다. 예, 예 그분 보고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반갑습니다. 예. 저도 지금 당약 신내방을 먹고 있습니다.
0: 예.
4: 먹은 지 어서는 한 1년 넘어집니다. 뭐, 그전에는 혈압 조절이 안 돼서, 정말 한 평생 고생했습니다. 한 30년 고도 혈압약 그냥 먹으면, 또 혈압약은 보통 다 서약입니다. 중요한, 서약을 한 가지를 먹다 후회는 말아야 되니까, 두 가지, 세 가지 놓고, 먼저 해라도들 아저씨야 신경 얼마나 썼는지 약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선생님이 강의 들어볼까나 이 장약신경방에는 이 해라도들 하면 다섯 가지 인사가
0: 예, 이 중이리론이 하면이 그게 혈압조절이 잘 될 수 있는 그 잘 되게 하는 이 다섯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네. 원인을 다 해결해 주니까 그게 그렇게 좋아지는 게입니다.
4: 그렇지만 그랬는데 조절이. 이하고 먹으면 지금 혈압조절

0: 시기 잘 되는지 해서 뭐, 야, 정말 잘 됐네, 해람녀들. 그러니까, 고리 그렇게 아프지, 고리 아프지. 이 야수딸 봤나네, 해람녀하고 떼고 이것만 먹는 게 없죠. 해람녀들 너무 잘 된다. 그래서, 야, 정말 아슬하게 말했어요. 이 해람녀하고 떼는 약 지금 시중에 어디 있을까?
1: 맞습니다.
0: 밖에 있는 것

0: 이발사한테 깨려주고 아빠들어서 예. 막 고사 불러왔어서 그 병원에 가 입원하고 1년에 몇 번씩 입원했습니다. 이약 먹은 다음에 지금은 혈압 조절을 잘 되는 것도 그렇겠지만 심근경색이 치료됐는지 지금은
1: 좋아지지요. 심근경색이 치료된다고 거기 딱 쓰여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좋아지지.
0: 이 약은 정말 그 서장이 과산 지역에서 1500m 되는 그런 지역에서 숙성이 제대로 돼서 그런 지역 정말 서장이 약 다르긴 다른데
1: 그렇지요.
0: 약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이런 효과를 봤어. 얼마나 좋은지만 지금 영 편안한데 심근경색이 좋아졌지, 내경색이 좋아졌지, 혈압도 잘 되지.
1: 그렇지.
0: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 예.
0: 예. 그래서 나는 또 이 관절통에서 있었어요. 우리 집이 옛날 집이 돼서 어승이도 올라갈 때는 영 바삐 올라가는데 지금은 그 소리 정도로 올라가도 바쁘죠. 뭐 딱딱 맞추면 그렇게 튕겨 내려올 때는 우리 관절 딱딱 맞추면 그 정도
1: 예, 내려올 때 더 바쁩니다 원래.
0: 예, 지금은 아픈 데 없으니까 혈압 조절 되지, 관절통이 좋아졌지. 그러니까 참 마음대로 마취를 갈 수 있고 영도 좋습니다. 그래서
1: 그렇지.
0: 우리 아가야가 둘이 우리 아빠도 여러 가지 돼 있는데 이 아가 없었고 지금 여러모로 효과를 잘 보고 있었어요. 이번에 36가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우리 신이 우리 집에 왔다가 나라도 우리 둘이 이렇게 이 아가 먹고 영 여러모로 효과 본 거 보고 어째 오빠 형님은 이렇게 좋아졌는가 우리 이 아가 먹는다고 받아온 거 보였더니 아이고 자기를 달랍니다. 자기 그리고 부부가 이제 여러 가지 내경새 뛰고 뭐 그냥 것들 신장일로 우리 고생을 다 먹겠다는 소리를 가족 같으니까
1: 아 예
0: 예 예. 그래서 우리 아무리 한번 한번 얼추는 더봐 배달 더 봐봐야 되겠어요.
1: 예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2417979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네시에 전화하시오. 예
0: 2417979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예, 저도 이거 혈압 엄청 앉아서, 아, 혈압약을 정말 몇십 년을 서약, 이약, 저약 묻고 고장하다, 아,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나도 이거 심리바 먹어줘서 1년 좀 더 먹었습니다.
1: 네.
3: 예, 근데 야접다 먹고, 병, 검사를 조금 왜 혈압이, 아, 제 아버는 계속 정상 수치를 나오지, 혈압이야. 그래서 그냥 끊었습니다, 완전히.
1: 끊을 수 있습니다, 원래.
3: 예,
1: 예 그 정도면.
3: 심내범만 먹고 있는데 지금 혈압 안정되고 그리고 다발성 내경색이어서 항상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안에 좀 안 가진 거 좀 그런 감각이 나지 특히 아침에 손발이 저리지 손은 무슨 물건 쥐잡고 아까 다음에 영 그래서 죽이 박
1: 예
3: 그래 이게 심내범 먹고부터 아 손발이 유연해지면서 물건을 무슨 쥐었다 또 그지 않습니다 지금
1: 아 예
3: 예. 아, 그리고, 오른쪽 경동막에 병원에 가 검사를 했는데, 아예, 빵판이 있는데, 있는데.
1: 예, 원래 빵판이 있다 했지입니까, 예?
3: 예, 예, 싹 사라졌습니다, 예.
1: 아예.
3: 아, 약이 정말, 예, 특효약이 있겠네, 먹어보니까.
1: 예, 원래 특효약 증서가 있는 약입니다. 원래 이 약이.
3: 예. 아, 예. 그러고도 나는 전례점에서 밤소변에 소변을 한번 보는 것도 조금씩 조금 나가지. 아, 그래도 대포지 오죠. 화장실 땡겼는데, 그러놓고 어지럽지. 사람 아침엔 맥이 없지. 에이, 힘내봐. 이렇게 먹은 후부터 한번 소변에 많아지면 소변 탈출 현저히 줄어드니까 조금은 통장 잘 때도 영맞습니다.
1: 아, 좋은 일이죠. 예.
3: 예, 그래, 이게 난 허가 좋네. 집사람 같이, 집사람들도 예, 같이 먹는데, 저번에 36가 바닥바닥 왔습니다, 이거.
1: 예.
3: 예. 그래, 내가 한 가지 보냅시다. 우리 처제 또 어제 변비 심하고, 지방간도 있고, 심장도 항상 가슴이 후두둑 떨기면 아프다지. 그래, 내가 소개할래, 야, 죽고 먹고 있는데, 야.
1: 좋아지죠, 예.
3: 예, 그래, 예, 효과 좋을 때, 예, 계속 먹겠다면서, 활도 좋을 때 참가하겠답니다, 또.
1: 예, 활도에 참가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활도에 좋지 않을까?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예, 이 약을 먹은 지 2년이 넘어 됐는데, 20여 년 동안 먹던 혈압약을, 예, 저기나 혈압약을, 혈압약을 끊어버리고 이 약만 먹고 있는데 혈압 저절이 영달되고 있습니다.
1: 네.
4: 6달 반에 서약인 지랍이 약을 저기나 안 먹고 이 약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4: 이 갱팩이 와서 머리 항상 이렇게 어지럼증이 나고 머리에 소리 나고 말하거나 웃을 때도

0: 예, 당기워가지고서 견디기 어려웠댔는데, 예, 2개월 먹은 후부터 예, 어지럼증이 인사 일 없을 때다.
1: 예, 일 없을 수 예. 있습니다.
0: 그래, 다녀서 예, 신체검사 하려서 신체검사 한 게 예, 혈지혈성 혈압이 다 정상으로 나왔을 때다.
1: 예.
0: 예. 그 약이 하도 효과가 좋고 이렇게 나빠지니까나, 예, 우리는 남편하고 같이, 내가 남편하고 같이 먹으려고 이번 우리 할등에 참가해서 예, 저는 여섯각을 배달받아 왔습니다.
1: 예, 잘하셨습니다.
0: 합시다.
1: 예.
0: 민우이가 이 코너라를 하고 난 후에 이 목이 간질간질하고 마른 게 침이 나고 이 가래가 욕 많답니다.
1: 예.
0: 예, 그래 이런 사람이 이 약을 쓰면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1: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홍경천이랑 황계람, 담낭성이랑 이 지룡 여기 들어갔는데 이게 비경락에 들어가가지고 폐기능을 높여주면서 폐를 깨끗이 해주고 폐를 윤활하게 해준다. 예, 그래서 네. 속열도 풀어주고 또 폐음이 허약해서 열이 난다거나 마른 기침이 난다거나 가래가 네. 많고 아, 이런 증상도 해결해주고 예, 염증을 네. 없애 준다. 예. 그리고 네. 폐열도 내려주기 때문에 목안이 간질간질한다거나 마른 기침이 많이 나던 것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분한테 네. 추천드립니다.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0: 나 그렇게 된다면 예. 배달받아 쓰겠답니다.
1: 예. 배달받아 쓰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에, 정기적으로, 아, 혈액이 한 번씩 대청소를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은 혈전을 녹여주고, 혈관을 소통시켜주고, 혈액 공급 능력을 강화시켜준다. 예, 주로, 아, 그, 혈압, 혈당, 혈진, 요산이, 이런 중요한 지표의 균형을 맞춰줘가지고, 아, 이런 네 가지 원인을 해결해주고, 또 동맥경화가 온 것을 치료해 준다. 예. 그리고 심장병에서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심근경색을 치료해 주셔. 예. 이 장약 심리방이 특점이라 할 때 혈관을 이완시켜 가지고 방송시킨다 말입니다. 예, 이완시킨다는 게. 그래서 혈관 안이 노폐물을 강력하게 제거해주기 때문에 막힘없이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예, 예, 혈관은 자동차처럼 오래 쓰면은 결국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 혈관은 출생한 이후로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몇십 년간 이래왔습니다. 예, 몇십 년, 어떤 사람들은 90년, 80년 이렇게 이래온 분들이 있는데 매일 그 10만 번 박동하면서 온몸에 피를 보내는데 1년간 보내는 혈액이 수량만 해도 수영장 하나를 가득 채울 분량입니다. 예, 그러나 이 수십 년이 지나면 혈관 내벽은 닳고 닳아가지고 아, 안쪽에는 찌꺼기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예, 마치 10만 킬로미터를 달린 자동차가 공장 대형 정비를 들어가야 되듯이 우리 혈관에도 철저한 연간 대정비가 필요합니다. 예, 대수리가 필요하죠. 예, 혈관도 자동차처럼 아, 1년에 한 번씩 대수리를 해야 되고 보양을 해줘야 됩니다. 예, 다시 말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서 혈관이 잘 통하게 하고 혈전하고 플라크를 녹여서 이 빵块입니다. 예, 플라크라는 게 이런 걸 녹여가지고 소분자로 만든 후 물로 변환시켜가지고 호흡을 통해 체외로 내보내고 대변하고 소변을 통해 체외로 내보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혈관 내벽을 수복해줘 가지고 기혈 보충시켜줘야 되죠. 예. 이 혈관을 대수리해주는데 장약 심리방만한 이런 약이 없습니다. 예. 예. 이 혈관 안에는 습기가 있는가 하는 데 대해 현대의학하고 중의학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예. 현대의학은 혈관 안에는 습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혈관 안이 습기가 존재 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예, 예, 이 현대의학은 혈관 안에서 흐르는 것은 혈액이고 그 혈액이 주요 구성성분은 쇠장, 혈장이라는 게인데 혈장에는 단백질, 수분,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구성 부분이 혈구 성분이 이게 포함됩니다. 예, 혈구 성분이 포함되죠. 예, 이러한 구성은 과학적으로 엄격히 입증된 이런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중의가 말하는 습기는 일반적으로 우리 인체 내의 수액 대사의 불균형 상태를 의미하는데 혈관 안이 내용물과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예. 예, 중의학에서는 습기는 몸이 붓기면서 부종이 생기거나 몸이 무거운 감이 나타나고 머리가 묵직하고 감긴 듯한

0: 이런 느낌이 들거나 사지가 나른해나고 쉽게 피곤해하고 예, 그리고 혀의 설태가 두껍고 끈적끈적해지는 이런 등이 림상표현을 동반합니다. 예. 그러나 이 림상표현은 혈관 내 존재하는 실제적 물질이 아니라 인체의 전반적인 생리상태를 묘수한 이런 표현일 뿐입니다. 예. 습기는 경락의 흐름을 막아놓고 기혈 운행에 영향을 주지만 혈관 속에 직접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예. 중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일단 병을 치료할 때는 내병을 치료하기 때문에 꼭 제일 좋은 약을 선택했어야 됩니다. 예. 다시 말해 장약 심리방처럼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장이 설상고원지구이 야생에서 자란 오염이 안 됐고 또 산소 저장량이가 특별히 많은 중약이면서 국가보물급 이런 서장약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당당하게 우리 약은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약재로 만든 약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약이 많지 않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제일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병원에 있으면서 보면은 서장이 야생약재는 들어올 때마다 단 얼마라도 가격이 오르지 내려가는 것을 못 봤습니다. 예. 약이 어째 이렇게 비싼가 하는데 비싼 것만큼 다른 약에 비해 약 효과도 더 좋습니다. 예.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현대적인 고신 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흡수가 빠르지요. 예. 드시자마자 1-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예. 특히는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장이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진귀한 이런 약재하고 서장이 세세대대로 내려온 비밀 처방으로 특수 제조한 약이고 선후해서 심장 질환하고 뇌혈관 질병을 치료하는 데서 국가 발명 특허를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질병을 치료해 주는 데서 특효약 증서까지 있는 약입니다. 예. 고보지 신호수혈관 질병 터셔요 증수가 있는 이런 약입니다. 예. 우리 또 이 시간에 폐신병이란 어떤 병인가 하는 데 대해 알아봅시다. 예. 우리 몸을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눕니다. 예. 그런데 폐와 심장은 다 상초에 있습니다. 예. 심장이란 거는 혈액순환을 책임진 장기고 폐라는 거는 호흡을 책임진 장기인데 이런 중요한 장기가 둘 다 문제 생겼다 할 때는 환자 본신은 매우 바쁩니다. 예. 이 폐신병이란 폐하고 심장이 동시에 병이 든 걸 말하는데 먼저 폐동맥이 굳어지면서 심장에 피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 폐동맥의 압이 높아지면은 심장에서 특히 우심실이 피가 심장에 잘 들어가지 못하죠. 예. 들어간다 해도 압력을 느끼기 때문에 우심실 비대가 옵니다. 예. 두꺼워진다 이 말입니다. 예. 정상적인 상황에서 심장 두께가 제일 두꺼운 거는 원래 좌심실이 돼야 됩니다. 예. 폐심병 하면은 호흡계통 질병에서 제일 고생하고 있고 제일 공지에 잘 안 되는 질병입니다. 예. COPD라는 이런 호흡도 질병이죠. 예. 사람이 전체적인 기관지 폐활량 이게 다 떨어지면은 숨을 쉴 수 있는 최대의 폐활량이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예. 이것을 COPD라고 하는데 주요하게는 먼저 기관지가 편안하게 하는 소장지를 복용합니다. 예. 그 다음에 숨을 쉽니다. 예. 이런 기관지 확장지를 쓴 다음에는 제일 최대한으로 숨을 들이십니다. 예. 혹은 날쉼을 내쉬죠. 예. 이래서 이 1초 사이에 내쉬는 호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면적을 계산해봐서 사람이 폐활량이 얼마인가 이게 정상보다 70% 떨어졌을 때는 COPD라고 합니다. 예. 네. 우리말로 하면은 만주성 폐렴을 말하는데 이런 걸 치료해 주는 데서 제일 우리 폐신병을 치료해 주는 데서 앞자리를 차지하는 약입니다. 예.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0: 인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회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인의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력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1: 북경 시간으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작품 속에는요, 기쁨과 슬픔, 버럭, 까칠, 소심 다섯 가지 감정들이 11살 소녀 라일리와 함께 성장해 갑니다. 기쁨은 슬픔을 귀찮고 분위기를 가라앉게 하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기쁨이가 슬픔의 주변에 선을 그어놓고 그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슬픔은 기쁨의 다른 얼굴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작품 속에서 슬픔이가 한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난 우는 게 좋아. 울고 나면 내가 사로잡혀 있는 내 삶 속의 고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거든. 울면 안 된다. 울지 마. 그렇게 자신에게 말해왔던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슬픔은 마주하지 않아야 하는 감정도 아니고 외면해야 하는 감정도 아니며 어떤 면에서는 소중한 감정인 거죠.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 슬플 때는 충분히 슬퍼하고 슬픔과 잘 사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를 신나게 웃으면서 털어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황당하면서도 재미나는 사연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웃다 갈래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열어봅니다.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안녕하십니까? 이 집에서 앞머리를 잘라보겠다고 마음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사연을 적어 올립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손이 곧 기술이다 싶었죠. 자신감 넘치게 가위로 착착착. 그런데 자르고 나서 보니까 왼쪽은 뭔가 짧고 오른쪽은 길쭉 완전 삐뚤삐뚤해진 겁니다. 다시 고쳐볼까 하다가 또 망할 게 뻔해서 하는 수 없이 머리핀으로 싹 올려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말을 절대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모자를 쓰고 다녔고 거울을 볼 때마다 후회가 막급하더라고요. 진짜 가위 들기 전에는 뭐 장인이었는데 자르고 나니까 예술가가 아니라 난장판 난입꾼이 된 것 같습니다. 삐뚤 빼뚤 앞머리. 오늘의 교훈은 바로 앞머리는 미용실에서 전문가한테 깎자입니다.

알람을 3개나 맞춰놨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은 대략 6시 30분, 6시 35분, 6시 40분. 아주 완벽한 전략이었죠. 그런데요, 아침이 되자 제 손가락은 이미 알람 암살자로 전직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알람이 울리자 무의식적으로 슥 끄고, 두 번째는 시끄러워서 퍽, 세 번째는 그냥 짜증나서 울리자마자 모기를 퀴치하듯 바로 꺼버렸습니다. 저희 뇌 속에서는 계속 5분만 더, 5분만 더, 5분만 더 이랬거든요. 그 5분이 결국은 5시간이 됐답니다. 눈을 떠보니까 해가 중천에 떠있고 시계는 11시 47분.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또 실패했답니다. 내일은 알람을 몇 개 맞춰야 할까요? 6개? 아니면 10개일까요?

자, 이어서 다음 사연 받아봅니다.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안녕하십니까? 길을 걸으면서 핸드폰을 뚫어지라 보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영상이 하도 너무 재미있어서 정신이 팔렸죠. 그런데 갑자기 쾅! 저의 이마가 단단한 무언가를 들이받았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이 전봇대가 제 눈앞에 똑하니 서있더라고요. 머리는 멍하고 눈앞이 어질어질해졌지만 저는 침착함 유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좌우를 슬쩍 둘러보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연기를 했답니다. 분명 옆 사람의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연기를 펼쳐가면서 계속 내 갈 길을 걸었습니다. 야, 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말 못할 아픔이었습니다. 네, 그러니 다음부터는 길을 걸을 때는 핸드폰을 보지 마시고요. 길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사연입니다.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평소 밀크티를 좋아하는데요, 이 밀크티를 타서 제대로 즐기려 했습니다. 자, 그때 일을 사연으로 적어 올립니다. 한 모금 마시려고 컵을 들었는데 돌아서는 순간 탁자 모서리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되면서 컵은 기울어졌고 밀크티는 바닥에 와르르 쏟아져 버린 겁니다. 황급히 컵을 바로잡았는데 밀크티는 바닥만 남고 거실 바닥이 저 대신 밀크티를 마셔버렸죠. 그 잔해들을 치우느라 장장 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야, 이 밀크티 한 잔 마시기 쉽지 않네요. 이 다음부터는 밀크티를 두 손 꼭 탁자와 멀리 누구도 못 만지는 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식어는 단연 음악의 아버지일 것입니다. 누가 언제 지어낸 말인지는 몰라도 서양 음악사를 살펴보면 바흐를 추종하고 사랑하며 우상으로 여겼던 음악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은 바흐의 음악 양식을 바탕으로 변형하거나 인용해서 자신의 음악들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자신들을 바흐의 덕후라 자처하며 작품 속에 바흐의 정신을 새겨넣기도 했습니다. 바흐의 음악이 바로 이 후배 음악가들에 의해 다시 태어나고 널리 알려졌으니 음악의 아버지라는 칭호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진정한 바흐의 후배들로 불릴 자격이 있는 네 명의 음악가를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루티비 힙한 베토벤이 되겠습니다. 베토벤은 평생 동안 바흐를 동경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여러 작품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흐의 작품을 듣고 읽고 공부하며 음악의 거장을 흠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베토벤이 바흐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출판사에서 바흐의 파르티타를 새로 발행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베토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출판사로 곧장 달려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악보를 미리 예약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요즘 뭐 팬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새 앨범을 가장 먼저 예약하는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만큼 베토벤에게 바흐는 영웅이자 우상이었던 거죠. 베토벤은 바흐의 악보를 구입한 다음 분석을 거듭했습니다. 바흐의 음악 기법을 배우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서 창작의 도구로 삼았다고 주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특히 베토벤이 뛰어난 성과를 이룬 푸가 기법은 어린 시절

시절 음악 선생님에게서 배운 바흐의 펭귄율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슈베르트 슈만입니다. 슈만은 정말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연주 여행 등으로 아내 클라라와 떨어져 있을 때면 항상 편지를 썼고 그 편지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있었다고 하네요. 바로 바흐의 작품을 연주하기라는 당부였습니다. 슈만은 서양 음악사에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유명한 바흐의 후배입니다.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였던 아내에게 바흐 곡을 연주하라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야기에서도 이를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그는 바흐 협회의 창립회원 중 한 명이었으며 자신의 작품 대부분은 바흐에게서 비롯됐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슈만은 청년기 이후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니요. 증상이 심해지던 1845년 무렵부터는 바흐의 음악을 큰 의지처로 삼으며 지냈습니다. 바흐 이름에 의한 6개의 부가도 이 시기에 작곡됐는데 이 작품은 바흐의 작곡 방식을 적극적으로 따라 한 형태로서 이후 그의 음악 스타일에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한 번은 슈만이 바흐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허탕일 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가 질 무렵 라이프치히의 한 묘지를 방문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바흐의 묘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바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심정을 아내에게 쓴 편지 이렇게 적었다고 하네요. 마치 운명의 장난 같습니다. 언제나 오르간 앞에 꼿꼿하게 앉아있는 바흐의 모습을 나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음악, 진정한 표정의 청중들, 그 모든 광경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필릭스 멘델스존이 되겠습니다. 멘델스존은 베토벤이나 슈만보다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바흐를 흠모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독일 베를린은 당대 최대의 바흐 수집가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전 세계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없던 시절, 마치 살아있는 바흐 도서관 같은 존재였던 게오르크 필하우의 친분을 쌓으면서 멘델스존은 순식간에 바흐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베토벤이나 슈만에 비해 바흐가 바흐 후배가 되기에 훨씬 유리한 환경이었죠. 바흐의 작품들을 깊이 공부한 흔적은 멘델스존의 여러 초기 작품에서도 발견됩니다. 특히 교향곡 1번에서는 바흐의 아들인 에마누엘 바흐의 음악 스타일까지 느껴진다고 하네요. 그에게 바흐의 음악은 베토벤이나 슈만에게 그랬던 것처럼 창작의 영감이자 원천, 그리고 위대한 스승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한편 멘델스존이 활동하던 시기 유럽 많은 나라에서 바흐의 음악이 다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영국은 바흐 음악의 부활과 확산에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음악의 아버지 바흐와 그의 열정적인 후배 음악가들인 베토벤, 슈만, 멘델스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그들이 바흐에게 보낸 깊은 존경과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바흐의 음악을 이렇게 많이 접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바흐에 관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고요.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 속에서 기쁨은요, 슬픔을 귀찮고 분위기를 가라앉히게 하는 존재로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슬픔에게 손을 그어주며 밖으로 나가오지 말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슬픔은 알게 됩니다. 슬픔은 기쁨의 다른 얼굴이라는 것을. 작품 속 슬픔이 한 말이 인상적인데요. 난 우는 게 좋아. 울고 나면 내가 사로잡혀 있는 내 삶 속의 고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자, 오늘 혹시 여러분 울면 안 된다, 울지 말자, 그렇게 혹시 스스로에게 말해오셨나요? 자, 그분들에게 꼭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슬픔을 마주하지 않아야 할 감정도, 외면해야 할 감정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아주 소중한 감정이죠.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슬플 때 충분히 슬퍼하고 슬픔과 잘 사귀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마르면 그 자리에서 조금 더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은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계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수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4: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이 되겠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부터 5일 연휴 기간이 이미 결석이 됐고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예, 영길시 현대병원, 예, 지금도 그 무료 치료 활동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 병을 다 무료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허리 질환만 제일 흔하게 발생하면서도 해결책이 별로 없는 예, 허리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이라든지 척추관 협착증, 예, 이 병들에 대해서 지금 무료 치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치료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 났을 때까지 책임지고 무료로, 즉 돈 받지 않고 치료해 드립니다. 어느 때까지 치료해 드리는가? 예, 다 났을 때까지. 그리고 3년 내에 다시 증상이 나타나도 역시 현대병원에서 돈 받지 않고 예, 무료로 치료해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병원은 다만 영길시 현대병원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내적으로 미국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병원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돈을 받지 않으니까 환자한테는 어떤 경제적 손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데는 영길시 현대병원의 독특한 치료 방법 부강주사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강주사료법은 다만 영길시 현대병원의 원장이신 리관래 박사 선생님이 38년 넘게 연구 개발해낸 새로운 치료 방법입니다. 예, 이 치료 방법이 개발된 나옴으로 해서 지금 치료가 어려운 여러 가지 이난병, 난치병에 특히 골관절병, 그 가운데서는 다만 허리질환은 여러분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드리고서 예, 지금 무료 치료 활동 여전히 진행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봤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2: 나도 뭔가 요축한판 탈출이 있는데다가 자그 신경특거지 있으면서요. 저녁이면 둘러눕기도 불편하고 다리 내리줄도 뻗치고 불편했습니다.
1: 네.
2: 걸자 뭐 다리도 얼마나 무거운 줄 천근무게 같기도 하고 걸음걸이를 어찌좀 걸을 걸지 막 보다고 일어났다가 막 차가만 하고
1: 네.
2: 그다음 뭔가 막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심할 때는.
1: 예.
2: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 현대병원에 무료로 혜택주는 그 주사료법을 두 번 받았습니다.
1: 아, 두 번 이미 치료 받았습니까?
2: 예, 얼마나 좋은지 선생님이 또 와서 그 상세하게 다 이렇게 싹 진행하면서 싹 이렇게 뭐 어디 어떻게 싹 걸어 하면서 주사 막 이러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살뜰했을 때가 선생님도.
1: 예.
2: 그래서 두 번 받은 게 지금 요즘에는 생각밖에 이렇게 엄청 좋습니다. 생각밖에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그렇게 기대를 해야 됐습니다.
1: 네, 뭐 어디 가나 다 치료해 봤지만 네. 낫지 않으니까
2: 네.
1: 예, 현대병원이라고 뭐 되겠는가 네. 이런 생각할 네. 수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예. 생각 외에 효과 엄청 좋다는 말입니다.
1: 네.
2: 그래서 요즘엔 이제 저녁에 잘 때면 다리도 좀 펴고 잘 수 있고 걸어도 제일 무겁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잘 됩니다. 조금씩도.
1: 네.
2: 줄이 뻗치던 것도 뻗치지 않고 그래. 네, 지금 또 세 번째로 치료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아저씨도 뭐 데리고 가겠습니다.
1: 예, 집에 보는 무슨 문제 있습니까?
2: 우리 집에 아저씨도 무슨 병원과 검사 받다가 협착이라고 해야 되나?
1: 척추협착, 예.
2: 예, 그래서 내버려 더 먹고서 둘 다 한 집에서 둘이 옮기고 그러니까 진짜 보기 막 되게 싫습니다.
1: 보기 싫은 것보다 예. 일상생활이 매우 어렵죠, 예.
2: 그래서 무슨 마음대로 돌지 못하지게 다 그것도 들어놓겠는데 진짜 쌀 같은 거 들어놓으면 그래. 이렇게 마시고 다 숨어지면 어까지
1: 절대 들지 말아야 됩니다.
2: 예.
1: 예.
2: 그래서 명심하게 명심하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가려고 그랬다 그래. 제가 무효를 해준다
1: 이러면서 그렇죠. 예, 이런 예. 활동 뭐 영원히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런 기회 맞습니다. 찾기 어렵습니다.
2: 너무 좋습니다요. 그렇죠. 무효를 해서 그럼 혜태 너무 좋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께.
1: 예.
2: 예, 그래 내일 가려고 그랬다.
1: 예, 예약 전화는 265-2120입니다.
2: 네, 265-2120.
1: 예.
2: 네,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3: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하세요.
4: 우리 어머니가 이 허리 협착에 와서 가서 두 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많이 좋아졌단다.
1: 어,
4: 그래서
1: 예.
4: 설적이 얼절 전에 갔다 왔는데 지금 얼절 세고 이번에 한 번 더 가자고 그랬잖아요.
1: 예, 그때는 어느 정도로 불편했습니까?

0: 그때 두 번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벌써 낫더랍니다.
1: 그렇죠. 예.
0: 효과 좀 나는 게 알기까, 그 다음에 두 번 치료를 할까, 많이 좋아졌답니다. 그 이제 한 번 치료를 하면 완전히 이뤘을 것 같다. 허리. 예.
1: 허리 어떻습니까? 구부려듭니까?
0: 예. 구부려드는 게 어떤 자기 손으로 펴지는 감이 난답니다. 두 번 치료를 했는데 영
1: 두 번에. 예.
0: 예. 그래서 한 번만 더 가면 이제 될 것 같다. 영 좋아합니다.
1: 예. 보통. 예. 한 세 번, 네 번 치료 수여됩니다. 몇 번이든 간에 돈 받지 않는데 뭐 걱정될 거 없습니다. 본인만 예, 적극적으로 치료할 이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났을 때까지 치료해 드립니다.
0: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3: 저는 전립선비대가 있어서 요 소변 보기가 힘듭니다.
1: 네.
3: 소변 보다 제대로 나가지 않더니 혈압이 저기 막 혈압이 막 오르고.
1: 혈압도 오르고, 예.
3: 예. 그래 병원에 가서 그 내려가는 곳에 녹임하고.
1: 그럴 정도입니까?
3: 예, 그때 뿐이지 쓸데없었다.
1: 그렇죠, 예.
3: 한 며칠 지나면 또 영 소변 잘 나가지 않아서 그래서 힘들어 가서. 주사를 한 번 맞은 게 지금 효과는 좋습니다.
1: 네.
3: 그래, 효과 있으니까 가서 더 맞다고 그랬다.
1: 네. 그것도 남성들이 나이 드시면서 그 자연적으로 노화되고 퇴화돼서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잘 낫지 않습니다. 낫지 않으니까 나중에 가서 소변이 아주 끊길 때에는 도뇨관을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게 다시는 어떻게 도뇨관 꼽는 일은 없죠, 예?
3: 네, 없습니다. 예.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3: 네. 예. 가서 치료하다 그랬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네,
4: 오늘 번역의 선생님 강의 듣고 또 계속 지금 무료로 지금 치료한다니까 예, 너무 정말 예, 감동되고 고맙습니다. 우리 셋째 언니 어제 가서 어머니 가서 예,
1: 네.
4: 세 번 예, 세 번 맞았습니다.
1: 이미 세 번 예.
4: 예, 세 번 맞은 게 어머니 어제 난 게 아침에 자고 깨려니까 야 정말 생각 밖에서 정말 지내 그래서 정말 났답니다. 이 허리가
1: 예.
4: 여자 바투수에 허리 이렇게 다 구부렸다 말입니다. 아까 출이 못하고는 집에서 이렇게 일하고 그다음 밥은 그새 이래. 저도 산다를 거둔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고 바깥은 수리 못한다.
1: 바깥 수리까지 네. 못한 정도면 좀 중합니다.
4: 중한다. 예. 거기 떼지 구부렸는데. 그러니까 그래 처음에 맞아서 약간 통쇄한 게 바람 느끼라 헐고 그랬더니 두 번째 맞을까 그다음 거리 이렇게 구부렸던 게
1: 좀 펼 수 있고 예.
4: 50%는 이렇게 펴게 되게 그다음에 여시아도 어제 가서 그래 맞은 게 또 예. 아침에 자고 깨는 게 오, 이게 차차서 이제 열이 있다 그래 낫겠다니 그래 아이 낳으면 또 이렇게 무료로 뒤로 하자
1: 그럼요 그래, 맞습니다 예예 예. 예.
4: 그래 언니 그거 이렇게 세 번 맞아서 아이 되면은 아이 별 많이 나사지고 어제는 많이 나사질 것 같다니 그 아이 그게 아이 낳으면 또 무슨 네 번이고 다섯 번이고 3년 내간에 책임질 때까지 한다니까 무슨 저기나 뭐
1: 이렇게 예, 본인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
4: 예 그래 예, 마음 편하게 가지라고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천상 그렇게 처리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랬거나
1: 예 말하면 말한 대로 합니다
4: 예 글쎄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 아이 낳기도 하면 언니 한 네 번 다섯 번 맞으라고 네 열흘 어가는 간격이 좋아서 그래 가서 얘기하면 되겠다고 얘기하잖아 믿겠다며 그랬더니 예. 많이 낳았습니다 허리 많이 펴졌다 말이야
1: 아, 예.
4: 예, 예, 선생님 고맙게 인사드립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네 말씀하세요
5: 예 우리 삼촌이 오늘에 간다던 게 오늘은 늦어 못 가고서 또 다시 예약한다 세 번째로에 두 번 갔다 오고 저를 지금 여초판 투수돼서 야소됐단다. 그런 게 경하긴 경하다는데 뭐 그래서 그랬는데 가서 치료하고 많이 나사됐단다.
1: 두 번 치료했습니까?
5: 네. 세 번째 원은 오늘 가려고 했는데 늦어서 못 갔단다. 예. 그래서 내일 또 예약하자고 그래서 나
1: 예. 열흘 간격에 뭐 할 날 예. 오늘 늦어진 거 괜찮습니다. 예.
5: 이러봐요. 그래도 예. 아이 되는 간에 전화 또.
1: 예. 예.
5: 예. 네.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0: 예, 말씀하세요.
1: 저는요, 저한테 다 들고 거기서 하고 신경탕까지 해서 허리부터 예, 다리 내리저리면 세게 아팠어요. 몇 년 동안 밖으로 못 나갔습니다.
0: 예.
1: 우리 현대병원에 가서 예, 터피엔이 무혈로 할 때 한 번 치료한 게 많이 났습니다.
0: 네. 예.

0: 길이 한번 치료한 게 많이 나서 갔다 내일 또 가서 그런다.
1: 한번 치료에 낫는 분들이 적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0: 예. 예. 지금 나이 받지 얼마 썼으면.
1: 그렇죠. 예. 잘 예. 예. 치료하겠다는 예. 이런 결심만 있다면 병원에서는 얼마든지 낫을 때까지 돈 받지 않고 치료해드립니다.
0: 예. 예. 이래서 한 게 어디 있습니까?
1: 그렇죠. 예.
0: 예.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네, 예, 말씀하세요. 예,
3: 우리 이모부가 지금 한 번 두 사람 맞고 많이 동화돼가지고 내일 또 가서 이렇게 뭔가 두 번째 두 사람 맞겠다고 예약해달라 해서 내가 전화드립니다.
1: 아, 이모부는 무슨 병입니까?
3: 그 옛날에 농촌에서 술기 뭔가 이렇게
1: 예, 떨어진
3: 낙수 하다가 이 술기 방아 동지다 새끼 내다 달아나가지고
1: 낙상사고 예예
3: 예, 그래가지고 그때 치료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일 없었는데 어제 있는 거 막이 와서 더구나 허리 펴지 못하고 이렇게
1: 펴지 못하고 예예
3: 예, 돌아눕기도 바빠하고 계속 두근두근 지팽이도 짓고 이래 됐습니다.
1: 예.
3: 지금 예, 한번 치료받고 며칠 지나니까 조금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알겠더랍니다.
1: 아, 예, 알려요. 예, 그 다음분이 또 갈 수도 있죠. 예.
3: 예, 예.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마을에 그 늙은 애들도 그러한 늙은 애들
1: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예.
3: 그래, 모두 너도 나도 이렇게 가보겠다면 모두 그러더라.
1: 그렇죠. 예. 많은데 네. 지금 어느 병원에 가나 치료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3: 맞습니다. 약으로 예. 얼마만 있었는지 모른다.
1: 맞습니다. 예.
3: 또 파는 방법은 다 돼도 안 되던 게 그래도 이번에 그 뭔가 현대병원에 이관례 선생님이 그 두 사람 맞고 너무나 그렇게 생각밖에 아예 돈도 아예 드리고 치료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내일 예약하고 그 다음에는 그 뭔가 그 올해 여동생 남편이
1: 예.
3: 여투를 잘 못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예. 같이 가겠다며 이래요.
1: 예. 그분의 연세는 어떻게 됩니까?
3: 이른 야들입니다.
1: 아, 예. 이 나이에 허리 퇴행성 변화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어디 외상 받았던 받지 않았던 예, 물론 외상 받았던 사람도 그럴 수 있고 아무런 상한적이 없는데도 나이가 들면 허리에 퇴행성 변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3: 그래서 장에서 또 그런가 해가지고.
1: 예.
3: 어제는 그렇게 허리를 고생하지 오란다.
1: 어렸습니다.
3: 어렸을 때부터 그 다음에는 농사지를 아야기를 시내를 내려오니까나 그것도 계속 허리를 해서 또 타는 병원 다니고.
1: 그 치료했겠죠. 예.
3: 많이 했단 말입니다.
1: 예.
3: 치료도 해보고, 무슨 과수한지 무슨 이런 뜸도 뭐, 그 술려온지 뭐 그런 방법도 했다는 것 같습니다.
1: 예.
3: 너무 효과 좋아가지고, 그런 두 분을 예약해달라고.
1: 예. 265-2120에다가 전화하시면 됩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은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인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

0: 또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1: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네, 연결시 현대병원에서 이같이 허리 질환을 무료 치료해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네, 많은 분들이 이 허리 질환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의료 수준으로는 특별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치료해봤지만 별로 효과를 못 보고 또 약은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예, 이건 우리 국내에서 아무리 큰 병원이나 외국에 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승료법, 즉 증상만 공제하는 치료입니다. 예, 저 아프면 진통제 사용하고 염증 있으면 예, 소염제, 또 좀 더 빠른 시간에 해결 보기 위한 격소 치료제, 예, 그래서도 안 되면 바로 수술 치료. 예, 이것이 일반적으로 어디서나 진행하는 방법이지만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예, 이런 난제점의 해결, 즉 돌파를 위해서 부강수사료법이라는 것을 연구 발견해냈습니다. 부강수사라는 어떤 약물을 주사기에 넣고 근육에 주사하는 단순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통제도 아니고 맞자마자 뭐 통증을 없애는 그런 치료 아니고 우리 몸에 노화되고 퇴화된 세포를 살리는 세포재생료법입니다. 이 주사에는 한 10여 가지 약물을 예, 배합해서 그 환자의 상황에 맞게 예, 누구나 똑같게 약물을 배합하는 게 아닙니다. 예, 상황에 맞게 또 한 사람이라 해도 맥의 단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예, 이렇게 그 주사 즉석에 배합을 해서 근육이나 주요한 혈자 아래에 주사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네. 예, 부강주사료법이 지금 새롭게 나와서 많은 분들한테 예, 고통을 덜어주는 좋은 기회로서 이미 치료받아본 분들도 있고 하지만 또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 질환만이 다른 병은 치료 못한다 이 말은 아니고 허리 질환이 제일 흔하고 또 이 현대병원 측에서 놓고 보더라도 제일 파악 있는 치료, 그래서 허리 전문 병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때문에 이 허리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은 이것이 좋은 기회이므로 본인한테 어떤 손해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검사비하고 혹시 어떤 분들한테 약물 치료 비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네, 안녕하세요.
3: 말씀하세요.
4: 예, 저 뭐니까 허리 치료로 로인 부위 좀 예약하자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허리가 이래서 저는 한 80 넘어갖고 여튼 탈출 좀 있습니다.
3: 네.
4: 그래서 이렇게 일하다가 서로 허리를 또 이 강한 것도 있고 그래서 펜슬은 연말에 펜슬 한 마리인데 그걸 듣지 못했습니다. 한 80 되니까.
3: 예.
4: 또 가서 어떻게 뭐 다 진단 없이 가서 치료 받을 수 있겠는가 내그랬다.
3: 먼저는 265-2120에다가 예약을 하시고 그 다음 병원에서는 다 상세한 검사를 합니다. 예, 환자의 말만 듣고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4: 그러니까. 아, 그 병원에 가서 사진 찍을 수 있습니까?
3: 예, 현대병원에는 사진이 엑스레이도 있고 CT, MRI, 화음 다 있으니까 다른 병원에서 검사하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4: 아, 그럼 이제 편하죠.
3: 예.

0: 예약하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기본검사는 무엇인가 하면 혈액검사, 소변검사, 우리가 한으로 흔히 말하는 쇠창구의 뇌창구에 그리고 혈당검사, 심전도, 이 네 가지 기본검사의 비용은 135원입니다. 예, 이거는 기본검사. 예. 그리고 여기 어떤 환자는 또 여기 엑스레이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CT나 또는 MRI 검사, 병 상태에 따라서 검사 항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부담해도 사실은 치료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분들은 좀 이 건강 기초가 너무 허약해서 즉 기력이 떨어지고 혈도 부족하고 즉 말해서 이 얼굴이 매우 안색이 어둡고 거무칙칙하고 윤기 없고 눈빛이 흐릿한 분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땀을 뚝뚝 떨고는 이런 사람들 이거는 아무래도 이 기본 그 건강 기초를 잘 다스려야 그래야만이 세포의 재생이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이런 약을 써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10명 중 1명 정도 이와 같이 이 중약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검사비, 중약비 이런 것도 저는 부담 못하겠다는 사람은 거절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좋은 신경은 좋았습니다. 네, 저 행지병원이라서 좀 문의했다. 우리 아빠의 좀 뭐든가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고 오래서 좀 비하보다 보관 이법으로 저기 잘하시긴 한다는 게.
1: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3: 예, 다리 집행 짚고 그걸
1: 집행이 짚고 다닙니까?
3: 예.
1: 집행이 짚고 다니는 거는 뭐 무릎이 아파 그럴 수도 있고 뭐 허리 아프
3: 아니다 그거 구독하시네.
1: 대퇴골 모혈기사 그 집행이 짚을 정도면 좀 오래됐겠습니다. 그건 갑자기 나오는 병이 아닙니다.
3: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수술하라
1: 했는데 수술도 안 하고.
3: 했습니다, 그래. 그런 계획이나 그런
1: 됩니다. 집행이 짓고 다니는 정도는 그게 갑자기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미 몇 해 전부터 있었는데, 잘 몰랐겠죠, 영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례 원장님은 영길시 대퇴골 모혈기사 연구소 소장직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길시 환자도 외지 환자도 모두 그 영길시 현대병원에 와서 치료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무료 치료 범위에는 들지 않습니다. 돈을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아무튼 치료되면 좋은 일이겠죠. 수술하게 되는 정도라 해도 현대병원에서는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3: 정말 잘하시네요.
1: 안녕히 계십시오.
3: 선생님이 이래 좋은 소식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이전에 저기 농촌에 있다나니까 이래 숙이 앉았다 쇠부득도 놀라면서 훌뚝 떨어진 게 엉치는데 이게 엉거리 지네. 엉거리 못 지네. 너무 통쇠 난다. 이덕들아 어떻게 있었는가 하면 그저 저기 너무 이래 엉치잖아 다리잖아 이래 다 떴었구만. 그래서 한 18년씩은 또 이렇다가도 또 떼나고 했는데
1: 여보세요. 죄송하지만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저 연락처는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적을 수 있습니까? 265-2120에다가 연락하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일 다시 문의해도 되고.

0: 했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 예약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곧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0: 정예성이 자원우세로 녹색 연산력과 전력의 협동 발전을 추진하고 영하는 서북지역의 중요한 생태안전 장벽 구축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1: 신주 23호 조합체가 발사구역으로 이송되어 적정 시기 발사될 예정입니다.
0: 우리나라 여름철 요지 작물이 수확 고봉에 진입했습니다.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지정 항로 관리 전문 기지를 지정했습니다.
0: 뉴스여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습금형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기간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1: 15차 5기는 전망기획 요강은 경제사회 발전에 전면적 녹색 전환을 다그치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청해와 영하는 산업 구조 조정과 최적화를 다그치는 한편 생태 안전 장벽을 튼튼히 구축하면서 녹색 발전 동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비중이 전국의 앞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청해성은 올 들어 자원 우세를 입각해 녹색 연산력과 전력의 협동 발전을 다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영에 위치한 청정에너지 녹색 연산력 조정 배치 센터에서 직원이 선영에서 항주까지의 다상다역 연산력 전력 협동 조정 배치 플랫폼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올해 가동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항주에서 전력 사용 고봉, 연산력 수요 고봉 등 상황이 나타나면 플랫폼은 청해 관련 지역을 동원해 실시간 연산력 임무를 수행해 항주의 지능 제조, 지혜 민생, 과학 연구와 교육 등에 직접 봉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기간 청해성은 전국 연산력과 전력 협동 선행 시범을 기반으로 하고 선영을 핵심으로 하는 데이터 집적 산업단지를 다그쳐 건설할 것입니다. 그리고 1000개가 넘는 현지 데이터 기업을 집결시켜 신세대 정보기술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역이 황하류에게 속하고 전역이 삼북공장건설구에 속하는 성급 행정구인 영하는 황하의 기자만 공략전을 잘 치르는 중요한 진지기도 합니다. 영하 역내 덩그르 사막의 사막 퇴치 현장에서 밀집을 실은 무인기가 작업구에 자재를 효율적으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막 퇴치 인원은 모래 고정용 격자 구조물 설치, 내근성 관목 식재 등 종합 퇴치 작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하는 황하의 기사만 공략전에서 150만 무에 달하는 사막을 퇴치해 총 계획을 임무의 85% 이상을 완수할 것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요강은 생태 안전 장벽을 다지고 최적화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을 위해서 영하는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을 견제하는 한편 황하류역의 생태 보호와 고품질 발전 선행구의 전략적 위치 차근에 국토 녹화, 초원과 습지 복원, 황막화와 사토화 토지 종합 퇴치를 과학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림초 복원 면적을 400만 무 이상 늘릴 예정입니다.
0: 중국 주천위성발사센터가 5월 16일 신조 23호 요인 우주선과 장정2호 FU-23 운반 로켓 조합체를 발사구역으로 이송해 적정시기 발사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오전 8시 30분경 신조 23호 요인 우주선과 로켓 조합체가 이동식 발사 플랫폼 받침대의 도움으로 총 조립 테스트 공장을 나와 수직 환적 방식을 통해 발사탑으로 향했습니다. 신조 23호 요인 우주선과 장정 2호 FU-23 운반 로켓이 발사장에 진입한 후 기술팀은

0: 보관, 조직 조립, 조직 테스트 등 여러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현재 발사장 시설 상황은 양호하며 향후 발사 전 각종 기능 테스트, 합동 테스트 등 작업을 계획대로 전개하게 됩니다.
1: 우리나라 여름철 유지작물은 주로 겨울 유채로 산후량이 국산 식용 식용유의 40%를 차지합니다. 현재 주산지에 겨울 유채 수확이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겨울 유채 재배 구역은 주로 장강 지역이 집중됐으며 면적과 생산량이 전국의 85% 좌우를 점합니다. 현재 장강 지역의 겨울 유채 수확 작업은 이미 40%를 넘었고 진척 속도는 전년 동기 대비 다소 빠른 편입니다. 호복성 역내 1900여마무의 겨울 유채의 작황은 량호합니다. 올해 호복성은 산유대현의 장려금 중 40%를 통합 종자 공급과 기술 시범에 돌리고 고수확 고유 함량 품종의 재배 면적을 94%로 늘렸습니다. 근종병 저항 신품종을 처음 보급한 송자씨의 경우 증산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안유성은 농기계 긴급작업팀 792개와 지역 농기계 서비스센터 400여 개를 동원해 기계 수확 서비스를 전개했습니다. 만강현은 소농가를 위해서 주문형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가는 자주적으로 기종, 작업 시간과 면적을 선택하고 예약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강우 날씨로 인한 건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강서상은 각종 건조기구 900여 대를 동시에 작업에 투합시키고 만안현은 이동식 건조 설비를 동원해 중조 농가에 즉석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올해 중앙재정은 유채 생산 대현에 대한 장려, 경작 지륜작, 록색 다수확, 고효를 행동, 규모화 재배 조체에 단위당 생산량 향상 등 항목 자금을 배치해 유채 생산을 전문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농업농촌부에 따르면 겨울유채 면적이 안정세를 보이고 자람세는 사상 비교적 좋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0: 중국 남수북인 그룹에 따르면 남수북인 동중선 1기 공사가 운영되면서 북방의 로개로 880억 립방미터의 물을 공급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수북인 공정 연선의 7개 성과 직할시에 1억 9,500만 명 주민이 안정적이고 질 좋은 남부의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연선 주민들은 현재 식수 보장에서 량질 수온 보장에 전환을 실현했습니다. 한편 부대 공사를 보완하면서 수익 범위가 대중도시에서 농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남수북인 리용 비중도 2014년에 5.4%에서 14.8%로 증가했습니다. 남쪽의 물은 당초 계획했던 보조 수원에서 공사 연선의 중요한 수원으로 부상했습니다. 식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남수북인 공정은 홍수기의 여유 수량을 충분히 이용해 연선의 50여 개 하천에 생태 보충수를 공급했습니다. 1호회 화북 지역의 지하수 수위가 정체적으로 반등하고 영종하, 백양전 등 많은 하천과 호수가 다시 생기를 찾았습니다. 현재 남수북인 후속 공사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한 신농호 경암굴진기가 검수를 끝내면서 장강에 물을 끌어들여 한수를 보충하는 공사의 주요 터널 굴진 작업이 빨라질 것입니다. 현재 공사의 주요 터널 굴진 길이는 24km, 총 작업량의 12%를 완성했습니다.
1: 올 들어 우리나라의 공업자원 순환리용 분야에서 다양한 돌파구가 마련되며 전 분야를 아우르는 자원 순환리용 체계가 가속도로 구축되어 고품질 발전에 친환경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국 최초의 도시철도 전 단계 자원 순환리용 체계가 전진에서 착공되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20여 년간 운행된 퇴역 지하철 열차가 표준화된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열차의 철강과 알루미늄 합금은 재활용률이 98% 이상이고 재생동의 정제 순도는 99%에 달합니다. 올 들어 국가의 대규모 공업 설비 교체 사업이 심화되면서 로후하고 락후화된 장비들이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하고 있습니다. 내몽골에서는 퇴역한 풍력 발전 터빈을 처리하여 고강도 복합 소재 판매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단일 생산 라인만으로도 연간 만 톤 이상의 퇴역 터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강소 소수의 국가급 건설기계 재제조 기지에서는 폐기된 굴삭기와 적재기의 엔진, 유압펌프 등 핵심 부품을 정밀하게 수리하고 성능을 승격시켜 생산 원가를 50% 이상 절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의 재생

0: 자원 회수 총량은 4억 1,700만 톤, 회수 총액은 1조 3,9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재생 유색금속 생산량은 2천만 톤을 돌파하면서 공급 생산에 안정적인 자원 보급을 제공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우리나라는 도시철도, 신에너지 장비, 건설기계 등 전 분야를 포괄하는 공업 자원 순환 리용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 녹색 저탄소 전환과 안전 자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 올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저장 산업은 강력한 발전세를 보이며 설비 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신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해 신에너지 개발과 리용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며 전력 공급 보장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5월 16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양수발전 가변속도 발전기가 광동 조경에서 전기 설치에 들어갔습니다. 신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활용해 시간당 28만 립방미터의 물을 저수지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친환경 전력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올 들어 신에너지 설비의 지속적이고 급속한 확대로 인해 전국의 양수발전 프로젝트 건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3월 말 기준 가동 중인 양수발전 설비 용량은 6,709만 킬로와트에 달했습니다. 1분기 전국 양수발전 설비 발전량은 214억 킬로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신용에너지 저장시설 건설도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서 회안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압축공기 에너지 저장발전소 2호기가 전력망 연결을 앞두고 시험 운전 중입니다. 3월 말 기준 전국에 가동 중인 신용에너지 저장 설비 용량은 1억 4천만 킬로와트를 넘어섰습니다. 설비 용량이 증감과 동시에 신용에너지 저장 기술도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 에너지 저장은 대규모 상업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설비 비중이 96%를 초과했습니다. 또한 고체 상태 배터리, 수소 에너지 저장 등 파괴적이고 선도적인 기술들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용 에너지 저장은 신에너지 개발과 리용을 촉진하고 전력 공급 보장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소비품 신구 교체 정책이 꾸준히 범위를 넓혀가는 가운데 각지에서는 다양한 조치를 통해 서비스 절차를 최적화하고 소비 활력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강소성은 최근 스마트홈, 인공지능 단말기, 의료 소비 등 10개 제품군을 포함해 신구 교체 대상을 자율적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소비 성격 수요에 정확히 부응했습니다. 또한 새 제품 배송과 동시에 기존 제품 회수와 운반 서비스를 추가하여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영하는 올해 소비품 신구 교체 대규모 설비 갱신 정책을 통해 스마트홈 제품 구매 보조금을 확대했습니다. 스마트 도어록, 스마트 변기, 스마트 서비스 로봇 등 5개 스마트 홈 제품군을 구매할 경우 15%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60세 이상 노인이 스마트 건강 관측 제품 등을 구매할 경우 20%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올해 신구 교체 정책으로 총 18억 4,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186억 8,700만 원의 소비를 견인했습니다. 섬서 보게시의 디지털 매장에서는 국가 보조금 즉시 할인, 중고 제품, 감정가 추가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어 신구 교체 열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사천성에서는 가전제품 신구 교체와 디지털, 스마트 제품 구매 보조금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즉시 할인과 함께 정부 보조금 플러스 판매처 할인, 제조사 직접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여 소비 활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편 친환경 스마트 가전과 스마트 기기가 인기 소비 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사천성 전역의 소비품 신구 교체 누적 신청 건수는 695만 7,300건을 넘었습니다. 내몽골의 소비품 신구 교체 보조금 정책 수혜 범위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 전체의 누적 교체 건수는 126만 1,000건대, 견인한 소비액은 135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올 들어 자동차, 가전제품 등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포도시는 3천만 원의 특별 자금을 투입했으며 31개 지역 보조금 항목을 통해서 국가 보조금의 사각지대를 전부 포괄했습니다.
1: 국가보건건강위원회와 국가중약국이 최근 가정병상서비스 지침 시행과 가정병상재활서비스 기준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예달

0: 고동이 불편하거나 장기 입원,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은 이제 먼 길을 가지 않고도 집에서 전문적인 병상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병상이란 쉽게 말해 병원 침대를 집으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상태가 안정돼 가정에서 치료하기 적합하지만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고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가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의료기관이 환자의 거주지에 병상을 설치하고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재활과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병상 서비스는 안전과 적절성, 자발적 참여, 지역관리, 실시간 조정 원칙을 따르며 고동이 불편한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재택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게 됩니다. 현재 가정병상 재활 서비스는 북경 상해 등 여러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경 풍대구의 상여사는 뇌손상으로 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이후 재활치료가 큰 난제였습니다. 이에 마가보 지역사회보건센터는 가정의학과 의사를 파견해 상여사의 상태를 평가했습니다. 가정병상 설치 기준에 부합했던 상여사는 매주 2명의 재활 전문 의료부터 침술 치료와 지압 마사지를 받고 보호사는 전문적인 간호 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정병상 재활 서비스 기준은 올 9월부터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가정병상 관련 재활 진료와 간호 서비스는 의료보험 결제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각지는 세부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환자 신청 통로를 원활하게 하며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여 특수 환자들이 집에서도 믿음직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1: 현재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대범이 강우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중앙기상대는 5월 16일 폭우 황색 초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16일 새벽 귀주 안순 진영현의 폭우 날씨가 나타나고 일부 지역의 강우량이 50mm를 넘었으며 뇌우와 강풍이 동반했습니다. 일부 도로변 가로수가 쓰러지고 교통이 마비되자 현지에서 즉시 위험요소 점검, 장애물 제거 등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속된 강우로 광서 귀향의 도심 주요 간선도로 중 일부가 물에 잠겼습니다. 현지 교통경찰과 도시관리 등 부문은 즉시 침수 구간에 대해서 통제를 실시하고 배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귀향의 도심 주요 도로 침수 상황을 기본적으로 해소하고 도심 교통도 점차 정상을 유지했습니다. 연이은 강우로 강서 감주 숭이현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일부 현역도로 향촌도로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교통 부문은 즉시 비상 인력과 기계 장비를 투입해 산사태를 제거하고 도로 복원을 실현했습니다. 현재 현역 전반 도로가 통행이 가능합니다. 중앙기상대에 따르면 16일 밤부터 17일까지 강우 강도를 감안해 사천 분지에서 화북, 황하회화 지역 등 여러 곳에 큰 비에서 폭우, 일부 지역은 대폭우가 예상됩니다. 올해 첫 대범위 강우 과정에 대비해서 국가홍수 감문방지 총지휘부는 16일 12시에 호북, 중경에 대해서 홍수방지 4급 비상대응을 가동하고 광동과 귀주는 홍수방지 4급 비상대응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강우 대응 사업에 총력을 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0: 단순히 국내 뉴스입니다. 마더 중추가 5월 16일 마지막 가문과 유압 개폐기를 연결하면서 병력 운하 세대 항행 중추의 금속 구조물 설치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는 총 길이가 134.2km에 달하는 서부 6회 신통로 기간 공사인 병력 운하 항행 중추 본체 공사를 전면 마무리했음을 뜻합니다.
1: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 따르면 지구급 이상 도시와 현급시가 올해 주택, 지역사회, 거리, 도시구역 등 4개 차원의 도시점검 진단 작업을 전면 개시합니다. 한편 도시점검 진단과 도시갱신을 일괄 추진하고 현지 실정에 따라 전문 진단을 진행하며 먼저 진단하고 후에 갱신하며 진단이 없이는 갱신하지 않는 위험을 관찰할 것입니다.
0: 이번 주말에 열린 중국과학원 제22회 공공과학의 날 행사에서 중국과학원이 산하의 100여 개 연구기관을 대중에 개방했습니다. 대형 과학장치와 연구실 방문, 과학 강연 등 과학행사 350차를 통해 대중들은 첨단 과학기술의 매력을 직관적으로 느끼고 과학지식을 습득했습니다.
1: 5월 16일 두 번째 국산 대형 크루즈선인 에달 화성호가 10일간의 시험 항행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시험 항행 과정에서 에달 화성호는 시스템 신뢰도 등을 검사하고 항속 등 핵심 지표를 동시에 검증합니다. 현재

0: 달 화성호의 건조 진착은 97.8%에 달하며 계획대로 2026년 말까지 인도 작업을 끝낼 예정입니다.
1: 최근 발표한 2026년 지적재산권 강국 건설 추진 계획은 지적재산권 제도를 보완하고 보호사업을 강화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효율을 제고하는 7가지 주요 과제를 명확히 하고 데이터 지적재산권 시범사업을 심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센터와 신속권익보호센터의 고표준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0: 이란 이슬람회의 국가안전외교정책위원회 주석이 16일 전한데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이 항로교통관리기제를 전문 제정하고 최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제는 이란과 협력하는 상선과 관련 측에만 개방하며 미국의 자유계획 참여자에 대해서는 계속해 폐쇄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란 언론이 16일 전한 데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와 관련해 유럽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과 접촉하고 조율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해역 통항 문제에서 현재 이란은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략탈당할 위험 부담 있는 석유는 다시금 이란의 통제하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란 증권거래기구 관련 책임자가 16일 전한 데 따르면 이미 끝난 조정 사업에 따라서 필요한 허가를 받은 후 19일부터 이란 주식시장과 각종 주식투자기금 파생상품 거래를 재개할 것입니다.
1: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가 16일 지역조정회를 열고 콩고, 우간다, 남수단, 세계보건기구, 아프리카의학협회 등 관련 인원과 함께 새라운드 에볼라 전염병 상황 예방통제와 관련해 토론과 배치를 진행했습니다. 회는 국경 관측과 조기 경보 관리, 감염 예방과 통제, 환자 관리, 밀접 접촉자 관리, 후원 보장과 자원 조동 등을 포함한 우선 대응 사항에 대해 중점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저녁에 열린 소식 발표회에서 아프리카 질병 통제센터가 에볼라 전염병 확산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5월 15일까지 콩고와 우간다 두 나라에서 의심 병례가 나타났습니다. 콩고에서 보고한 감염 병례는 336건, 그중 사망자가 87명이며 주로 이토리주에 집중되었습니다. 우간다의 경우 15일 류입성 병례가 나타났습니다. 콩고에서 온 한 남성이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질환으로 사망한 후 분디부조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현재 콩고의 전염병 사태 위험 부담 등급은 아주 높음이며 동아프리카 지역의 전염병 위험 부담 등급은 높은 수준입니다. 본라운드 에볼라 전염병 사태는 분디부조형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발한 것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에볼라 출혈열을 유발할 수 있으며 주로 환자 또는 감염된 동물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을 통해 감염됩니다. 림상 징후는 주로 발열과 출혈, 다중장기 손상이며 사망률은 50%에서 90%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혜였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오늘은 중동부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로봇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보도회사 로봇, 지정 경로에 따라서 지면 청소를 하고 있는 지원회사 로봇, 관객과 소통하는 우수과학기술회사의 휴머노이드 로봇 등이 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볼스카 수도 와르샤와에서 열린 국제산업 자동화와 로봇 전시회에서 중국 업체가 선보인 여러 로봇 제품이 각광을 받으면서 전시관의 초점 화제 중 하나로 거듭났습니다. 3일간 열린 이번 전시회는 14일 폐막했습니다. 물류 운송, 공업 용접에서 상업 서비스까지 본기 전시회에서 존재감을 크게 과시한 중국 로봇 브랜드를 둘러싸고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중동부 유럽 기업들이 중국 로봇 제품을 현지 시장에 도입했습니다. 물류와 자동화 설비 사업의 종소는 볼스카 포시티브 기기 회사의 제품 매니저 미하우 즈드라다에 따르면 현재 회사에서 구매한 물류 운송 로봇은 기본상 모두 중국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구매량이 2개로 500대를 웃도는 중국 제품은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모두 우세가 있습니다. 다양한 중국 로봇 제품을 선택한 볼스카 엘트론 회사의 부스에서 여러 공업 기계 파리 용접, 레이저 마킹, 안전 테스트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지역 판매 매니저인 야체크 스우 사렉에 따르면 회사가 구매한 공업 로봇은 모두 파워앱의 소주 로봇 시스템 유한 회사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현재 유럽 시장에 투입한 이러한 제품들은 현지 고객들의 피드백도 매우 좋습니다. 스우 사렉 매니저는 이번 전시회에서 많은 참가상들이 중국 로봇 제품을 구매했다며 이는 중국 로봇 제품이 가격과 품질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볼스카 상업기술회사 전시구에 청소 로봇과 음식 배달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피터 코지너스키는 회사는 오랫동안 재래식 청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로봇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지난해 상용기술회사를 설립했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업체를 선별했는데 최종 중국 기업과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중국의 지원 로봇, 출항지능, 람사과학기술 등 브랜드 제품을 도입했습니다. 코지너츠키 매니저는 중국 기업은 유럽 고객들의 피드백에 따라서 로봇에 대해서 맞춤형 개신을 진행함으로써 현지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중국 로봇 산업은 현재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회사는 더 많은 중국 로봇 기업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 참가한 업체들은 세계 각 곳에 왔습니다. 중국 로봇 제품은 현재 중동부 유럽 시장에 갈수록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체코의 본사를 둔 중동부 유럽 공업 자동화 기업인 ITS AIM은 장기간 공업 자동화와 하네스 가공 장비 무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유럽 시장에 관련 장비와 자동화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TS AIM의 공동 설립자인 히몬 코후트는 회사는 아시아와 유럽 무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국은 하네스 자동화 설비 영역에서 뚜렷한 지소와 원가 우세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코어트는 망설임 없이 중국 기업은 최고의 협력 파트너라고 표현했습니다. 독일 베프 자동화 유한회사의 볼스카 지역 판매 매니저 달류슈 블레픽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로봇 제조업체들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최근 독일의 하노버 공업 박람회에서도 중국 로봇 회사가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레픽 매니저는 산업사슬의 지속적인 완비화와 기술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그리고 원가 우세를 가열층 각인하면서 중국의 공업과 로봇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동부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로봇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장희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조정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우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미 정상회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주석 시간에는 파리에서 열린 일본 침략군 중국 침략 역사 영상 전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일대일로를 협력의 길, 건강의 길, 부흥의 길, 성장의 길로 만들어 나아가자. 2020년 6월 18일 이글은 습근평이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화상회의에서 발표한 서면 축사의 요지입니다. 이번에 갑자기 들이닥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는 여러 나라 인민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크게 위협하였고 세계 경제에 크나큰 충격을 주었으며 일부 국가, 특히 개발 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각국은 자국의 실정에 입각하여 강력한 방역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방역 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경기 회복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민지상주의와 생명지상주의 원칙을 견지하여 전 세계가 하루빨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겨내고 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각국의 운명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인류는 동주공제의 운명 공동체라는 것.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과 경기 회복에서 모두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를 견지하여야 한다는 것.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고 장원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상호 연결 및 소통을 촉진하고 개방과 포용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것. 일대일로 공동건설 관련 국제협력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시종일관 평화적 발전과 호혜 상생을 견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협력 동반자들과 함께 일대일로를 연대하여 도전에 대응하는 협력의 길, 인민의 건강 안전을 수호하는 건강의 길, 경제 및 사회의 회복을 촉진하는 부흥의 길, 발전 잠재력을 방출하는 성장의 길로 만들고자 합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질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류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해 나아갑시다. 보다 끈끈한 일대일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아가자. 2020

0: 2021년 4월 20일 이 글은 습근평이 바고아시아포럼 2021년 연대회의 개막식에서 화상으로 한 기조연설의 일부분입니다. 나는 일대일로는 어느 한 나라만의 길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탄탄 대로라고 거듭 말하였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갖는 나라는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은 발전을 추구하고 상생을 숭상하며 희망을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각 측과 함께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원칙을 실천하며 개방, 록셋, 청렴의 리념을 고양하면서 계속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일대일로를 기준이 높고 민생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길로 건설하는 목표를 적극 실현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끈끈한 위생보건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아갈 것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미 인도네시아, 브라질, 아랍연합 주장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터키 등 일대일로 공동건설 동반자국들 사이에서 백신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염병의 예방통제, 공중위생, 전통의학 등 분야에서 각 측과의 협력을 넓혀가면서 각국 인민의 생명안전과 신체 건강을 공동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끈끈한 상호 연결 및 소통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아갈 것입니다. 중국은 각 측과 손잡고 기반시설의 연결과 규칙 및 기준의 연결을 강화하고 무역협력과 투자협력 경로를 원활히하며 실크로드 전자상 거래를 적극 발전시켜 융합발전의 밝은 미래를 함께 펼쳐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끈끈한 록셋 발전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아갈 것입니다. 록셋 기반시설 건설, 록셋 에너지, 록셋 금융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록셋 발전 국제연맹, 일대일로 록셋 투자 원칙 등 다자 간 협력 플랫폼을 보완하여 녹색을 바탕색으로 하는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끈끈히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아갈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관련 보고서에서 2030년에 이르러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760만 명이 극심한 빈곤에서 해탈되고 3200만 명이 중등 정도의 빈곤에서 해탈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우리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신으로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측과 함께 노력하여 일대일로를 빈곤 감축의 길, 성장의 길로 건설함으로써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하여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1: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미 정상회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석근평 주석이 24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중미 양국 정상이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진행한 정상회담에 이어 가진 대면 회담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빈 방문은 미국 대통령이 9년 후 재차 중국을 국빈 방문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과 세계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교환하고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중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미 관계의 새로운 위치로 정하고 중미 관계 발전을 잘 이끌어 변화와 혼란이 교차한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미 관계의 정판성인 정상 외교는 중미 관계에 대해 대체할 수 없는 전략적 선도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석근평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몸소 실천하고 최고 차원에서 량호한 교류를 유지하면서 중미 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중요한 전략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중미 관계가 기복을 겪으면서도 총체적 안정을 실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당면 100년 병국이 빨려지고 국제정세의 변화와 혼란이 겹치고 있습니다. 중미 양국은 스키 2D 대 스 함정을 뛰어넘어 대국관계의 새로운 범례를 개척하고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며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을 주입할 수 있을지 이는 역사적 물음이자 세계의 물음이며 인민의 물음입니다. 또한 대국 지도자가 반드시 공동 작성해야 할 시대적 답안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는 바로 석근평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중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미 관계 새로운 위치로 삼고 향후 3년 내지 더 오랜 기간에 중미 관계의 전략적 인도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건설과 전략, 안정의 핵심 요에 대해 석근평 주석은 네 가지 차원에서 협력 위주의 적극적 안정, 경쟁 유도의 량성 안정, 이견 통제가 가능한 상시적 안정, 평화가 가능한 지속적 안정을 깊이 있게 설명했습니다. 중미 교류 경험과 교훈에 대한 깊은 파악을 구현하고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의 일관된 원칙을 관통한 중미 관계의 새로운 위치 확정은 안정과 건강, 지속 가능의 중미 관계 발전을 추진하는 데 유소하며 중대하고 심원한 일을 갖습니다.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중미 관계는 구호가 아니라 서로 마주하고 나아가는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회담 전날 양국 경제무역팀은 총체적으로 균형적이고 적극적인 성과를 달성해 양국 인민과 세계에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중미 간의 공동리익은 이견상이보다 크고 서로에 있어 중미 각자의 성공은 바로 기회며 세계에 있어 중미 관계의 안정은 바로 호재인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다시피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호혜 상생입니다. 이견 상의와 마찰의 직면에 평등하게 협상하는 것은 유일하고 정확한 선택입니다. 상방은 적수가 아닌 동반자가 되어 서로 성취하고 함께 번영해야 합니다. 양국 정상이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관찰하고 당면 어렵게 이룩한 양호한 추세를 공

가장 소홀하며 정치 외교와 양군의 소통 경도를 한층 더 잘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 무역과 보건 건강, 농업, 관광, 인문, 집법 등 영역의 교류와 협력을 확

진전을 쟁취한다면 중미 관계는 끊임없이 새로운 협력 공간을 열고 양국 인민과 세계 인민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리익 중 핵심이며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반 중의 기반입니다. 회담에서 습근정 조석은 대만 문제가 중미 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이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만 문제를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총체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잘 처리하지 못하면 양국은 심지어 충돌할 것이고 전체 중미 관계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이른바 대만 독립과 대만 해협의 평화는 물과 불입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중미 쌍방의 가장 큰 공약수입니다. 미국은 반드시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세계 공동성명 그리고 대만 문제에 대한 역대 미국 정부의 언약을 엄수하며 이른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진정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이 응당 다해야 할 국제 임무자 안정과 건강, 지속가능한 중미 관계 발전에 필요한 전제입니다. 당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무 관계인 중미 관계는 양국 17억 민중의 복지뿐만 아니라 세계 80억 민중의 리익에 관계됩니다. 중미 두 대국 관계는 국제 정세의 근본적 방향과 인류의 전도와 운명에 관계됩니다. 세계가 새로운 갈림길에 나선 상황에서 중미 양국은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며 생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담 기간 양국 수반은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위기, 조선반도 등 국제와 지역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나누고 올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지도자 비공식회의와 20개국 그룹 정상회의를 잘 치르기 위해 상호 지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미 양국은 대국의 흉금과 책임을 갖고 대국의 역할을 발휘하고 양국과 세계에 유리한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대에 부합됩니다. 중미 양국은 반드시 세계 평화와 발전에 더 많은 확실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주입해야 합니다. 중미 관계의 전망은 밝은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서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중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착안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며 이견 상의를 타당하게 관리 통제하고 실무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신뢰를 부단히 쌓는다면 양국은 깊고 정확한 공존의 길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이 중미 관계가 앞날을 이어나가는 역사적이고 상징적 해가 되고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길 바랍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조작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리에서 열린 일본 침략군 중국 침략 역사 영상 전시회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골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3: 프랑스 파리 드골 광장 부근의 별빛 클럽 영화관에서 일본 침략군 전국 침략 역사 영상 전시 상영 행사가 일전에 열렸습니다. 올해는 마침 도쿄 재판 개정 80주년입니다. 이번 전시 영상은 영상 자료를 통해 일본 침략군의 중국 침략 역사를 회고하고 항일 전쟁에서 중화민족이 치른 거대한 희생을 명기하며 역사의 진상을 공동 수호하고

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상영 행사는 프랑스 버신 마커스 데레테스와 그의 친구인 종호송 백사글 세 사람이 공동기획했습니다. 마커스 등은 오랫동안 일본 침략군의 중국 침략전쟁 사료 수집과 전파에 힘써왔습니다. 지난 2025년 8월 마커스는 그의 외할아버지인 로저 피에르 로렌스가 생전에 소장하고 있던 역사 사진 618장을 상해 송호항전기념관에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 관련 사진은 중국을 침략하는 기간 일본 침략군이 저지른 죄행과 민중의 고난을 기록했습니다. 이 진귀한 사료를 둘러싸고 세 사람은 세계의 메아리 협회를 공동 설립하고 중국 항전 역사의 국제 전파와 학술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상영 행사에서 마커스는 유럽사회는 뉘른베르크 재판을 기억하고 나치의 만행을 잘 알고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동방주전장의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역사 교과서는 도쿄 재판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항전 승리를 위해 중화민족이 엄청 큰 희생을 치렀다며 마커스는 외할아버지의 렌즈가 관련 역사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돕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상영 현장에서 방영한 10분 분량의 단편 영화는 일본 침략군이 중국을 침략한 관건적 역사 사실을 회고하고 군국주의 사상의 근원, 남경대학살, 세균전 등 역사적 진상을 거론했습니다. 한편 전후 일본이 의도적으로 침략 역사를 희석시킨 현황을 보도했습니다. 백사글은 유럽에서 일본 군국주의를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역사가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면 충돌이 끊임없이 재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일본 미쓰비시 그룹에서 전자 엔지니어로 일한 현장 관객 크리스티안 빌라드 아지옹은 일본 사회에 존재하는 역사적 인식 편차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일찍이 일본 서점에서 영어 역사책을 구입한 크리스티안은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대외 침략에 관한 부분이 뚜렷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크리스티안이 일본 동료들에게 관련 의혹을 물어보려 하자 상대방은 분명히 회피했습니다. 크리스티안은 관련 문제가 일본에서 일종의 집단적 금기가 된 것 같다며 이런 역사적 기억 공백은 관련 간극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활동 자원봉사자 백원 씨는 고급 중학교 제2차 세계대전 역사 수업에서 가족 경력과 결비에 관련 수업 보고를 한 적이 있다며 많은 학우들이 중국과 기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일본 침략군의 역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원 씨는 이러한 상영 행사는 유럽 주민이 역사의 진상을 료해하는 데 요조하다며 이 역사를 료해하지 않으면 일본과 주변국의 긴장관계 근원을 해리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영 행사가 끝난 후 마커스 등은 또 역사 기억과 당대 전파 화제를 둘러싸고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세계 메아리 협회는 앞으로 유럽과 미국 여러 지역에서 역사 상영, 특강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커스는 이 모든 것은 결코 증오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복원하고 사실을 정시하며 역사적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오늘의 뉴스 소속 시간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킹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해 한강은이었습니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귀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고대의 지혜가 담긴 서장의 감로장약에 대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서장의 장리학은 수천 년의 역사와 자연을 존중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돌보는 특별한 치료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깊이 있는 비밀과 효능을 더 선생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6시 30분 전으로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연길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덕길 장약방에서 5월달에 진행하는 우대 활동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5월달에는 10일이면은 바로 이 다음 주 일요일이 되면은 어머니절이죠. 이렇게 어머니절을 기념해서 또 아주 큰 우대 활동 진행합니다. 예, 이번 달 우대 활동이 주요한 약품은 수간전황입니다. 예, 우리 수간전암 3개월 뿐이가 바로 90날 뿐이가 원래는 가격이 7,180원인데 이번 활동에서 2,980원이면은 석 달을 드실 수 있는 약을 드립니다. 예, 때문에 원래 한 달분 약이 가격에 속합니다. 그리고 다른 약품들도 또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라 할 때에는 덕길 장약방이 이제는 감로 장약 전매점에서 민족의학유한회사로 승급했습니다. 때문에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소수민족약을 다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환자분들에게는 예, 아주 좋은 이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0: 오늘도 보면은 환자분들이 병원 치료도 할 만큼 다 했고 또 외국에서 보낸 자식들이 보낸 약까지 다 썼는데 되지 치료가 잘 안 돼서 또 듣길 장약방에 찾아오셔서 장약을 또 배합한 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난병하고 만성질환 치료에서는 바로 우리 고질, 그 보통 환자분들은 고질질병이라 하죠. 예, 이런 질병 치료에서는 예, 우리 장약을 배합해 쓴다 할 때에는 아주 좋은 이런 효과로 또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스허이 수관전항이라 할 때에는 국제 발명 금상도 있고 국가 특허도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제 시장 진출 약품이고 중국 민족 의학학회 추천 약품입니다. 예, 그리고 중국 약사전에 기재된 이런 약품에 속하고 또 여러 가지 간질환을 예, 다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약품이기 때문에 우리 장약이라 할 때에는 간병 치료에서는 독특한 이런 우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예, 뇌경색으로 이렇게 아파가지고서 병원에서 예, 이번 치료를 받았댔습니다.
0: 네.
2: 그런데 예, 그냥 예, 혈압 조절이 안 되고 예, 이렇게 올라내리락 하면서 예, 머리도 아프고 휑하고 어지럽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예, 심장이 안 좋아서 관심병이라는 이 진단을 받았는데 예,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거리고 예, 이렇게 답답하면서 예, 맥도 없고 너무 힘들게 보냈댔습니다. 그러다가 서장약 좋다는 선생님 방송 들었댔습니다. 그래서 그것 듣고서 그 약을 써보자고 해서 좋다 하더라니까 담대 병을 찾아가서 이 병 보이고 이 그 치수의 전주완하고 아우의 천시향완하고 쨍시향완 이 세 가지 약을 가져다 이 먹은 지 한 두 달 됩니다. 그런 게 요즘에는 이 혈압이 온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휘하고 이 어지럽고 아프던 게 없어지고 이 그 심장이 답답하고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거리던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아무래도 이게 약과 병이 잘 맞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몸이 요즘은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은 게 정신도 나고 맥이 나고 이렇게 기분 난단 말입니다.
0: 맞습니다.
2: 예. 예, 몸도 편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아무래도 쓰던 약을 계속 쓰다고 그랬는데.
0: 예, 이 장약으로는 이 심내혈관 질환은 치료한 분들이 신뢰가 아주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치수의 전주환은 지금 재구매률이 9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치수의 전주환에다 이 장샹환, 천샹환이 그리고 좀 중풍 후유증으로 오래 고생하는 분들은 또 쌍후환도 같이 쓴다. 이러면은 기본상 다른 약에서 보지 못한 이런 좋은 효과로 본다. 그래서 예, 수시로 또 찾아가셔서 자문하면서 이래 예, 다시 또 배합다고 이름에 쓰십시오. 예.
2: 예,
0: 그렇게 하십시오.
2: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요즘 날씨도 이래 좋아졌는데 몸이 작업해서 용초보한다.
0: 예.
3: 예. 그러니까 예, 아이 낙에 바람도 들고 당당히 쥐도 올라오고 아, 그다음에 또 요새 조금 지금 하품이 고리나는지 손발도 차고 하여튼간에 이것도 온사증이 그래 붙여보니까 혈관이 떠라든지 또 이 살도 용 아파됐습니다.
0: 맞습니다. 기혈순환 장애입니다. 정사이가.
3: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 방송 나도 열심히 용 듣습니다. 예, 이래 모두 장약을 잡수고 모두 효과 봤다니까 그 독일 장약방 찾아가서 내 증상 다 말했더니까 그 당대표 두 가지 약 추천합니다. 예, 치수의 전주환하고 과신코피에리오 추천합니다. 답답하라고 얘기하고 얼떨 전에 쌌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금 먹는 게 아이 이 혈액 순환이 잘 되는지 몸이 좀 영 따스한 감도 느끼고 예. 아이 하여튼간에 어떤 때는 이 짜게 바람 불던 게 그것도 아이 불고 하여튼간에 감각이 영 좋습니다. 그래서 내 지금 열이 좋은 소식이고 아이 내가 같은 이런 증상 있는 분들한테 전하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0: 그 과신코프에는 지금 새로운 약입니다. 예, 새로운 약이고, 예, 먼저 예. 온 거는 이 환자분들이 다 가져가고 있고, 새로 지금 한 일주일 만에 도착하는데 내일이면 또 새로 또 도착합니다.
1: 아, 그랬습니다.
0: 예, 그래서 이 그 약은 아, 이 동맥경화 있거나, 이 고혈압 있거나, 고혈당 신면증, 이 여러 가지 이런 증상 다 치료합니다.
1: 아, 예,
0: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처럼 혈액순환 장애 있고, 이 몸에 한기가 있고, 이런 증상,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이, 이런 증상이 아주 좋습니다. 나도 지금 약 한번 피뜩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 환자분들이 호폐가 대단히 높습니다.
1: 예, 그게 왜 되나, 용 흡수다.
0: 그렇죠. 흡수가 또 빠른다.
1: 예.
0: 그래서 지금 환자분들이 보면은 이 혈압 조절하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죠. 예.
1: 예.
0: 근데 지금 인차 이게 조절이 된다.
1: 아.
0: 예.
1: 확실히 효과 용 좋습니다.
0: 예. 그리고 이, 그, 이, 그, 어, 저, 그 코프에는 이 예. 그런 멍이 온다. 예, 멍요인데, 그래서 우리 지금 덕길 장약방위가 인전의 감로장약 전매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수민족 약품 유한 회사로 지금 승급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약이 인전의 장약, 멍요, 그 다음에 서약까지 다 들여옵니다. 예, 그래서 그저 아프면 덕길 장약방은 직접 찾아가시면 됩니다.
1: 예, 예.
0: 예, 예.
1: 증상도 예 말하고.
0: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약은 어떻게 효과 좋는지 환자분들이 지금 이미 먼저 쓰신 분들이 지금 자꾸 찾아서, 예. 그래서 아. 지금, 예, 내일이면 또 셀로 또 도착합니다.
1: 아, 예. 아. 그럼 요거 다 먹고 또 찾아가서 써야 되겠다.
0: 예, 예. 예, 예, 그래, 찾아가십시오.
1: 예. 예. 예.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0: 예.
3: 예, 저는 예, 원래 간이 나쁩니다.
0: 예.
3: 빈간이 있습니다.
0: 네.
3: 예. 예,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입이 쓰고, 예. 항상 배가 계속 무직하고, 원장님이 밥을 안 먹어도, 예. 배고픈 줄 모르겠습니다.
0: 네.
3: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무슨 단남도 나보다 나니까, 예. 기름 준 것도 너무 아쓰라고,
0: 기간도
3: 못 먹고, 예. 그, 때로는 눈에 피도, 피도 쓰면서, 예. 그럴 때마다 물이 막 키우고 이랬습니다.
0: 네.
3: 그런데 이 선생님 이 방송을 통해서 주관 전화에 이런지 만개로 예, 두 가지를 어떤 한 치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영 좋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입이 쓰겁던 것도 어떤 아이 쓰겁고 예, 그 검사한 게 간의 수치 때 그것도 한 4주이나 됐대다. 많이 좋아졌다고 이랬대다. 그리고, 예, 그, 이 눈에 피 서거나, 그 다음에, 그, 항상, 그, 배고픈 줄 모르던 게, 매일, 한시도 먹고 있는데, 지금, 막바지 다닙니다. 예. 예,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침에 일어나면, 그, 불안감이 나고, 그 다음에, 맥이 나고, 예, 힘든 줄 모르고, 예, 굵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0: 예.
3: 그래서, 예, 이, 약을 더 쓰겠는데, 예, 선생님께 한 가지 문의하자, 그랬는데.
0: 예.
3: 지금, 이, 수관 전화에, 활동이 있다고 하는데
0: 네.
3: 어떻게 하는지
0: 활동 용 좋습니다. 원래는 이게 한계로정 우리 90날 석달이죠. 네. 석달이 원래 값은 7,180원입니다. 근데 이번 활동이가 한계로정 석달이 2,980원에 드립니다. 원래 한 달분 값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활동이가 이 간을 좀 보양하겠다, 간을 한번 치료해 주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나이가 들면은 제일 먼저 늙는 게 간입니다. 그래서 간이 건강해야 수명도 길어지고 다른 만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지금 이번 이 활동에 또 관심이 많습니다.
3: 예.
0: 예, 그래서 한계료종 그저 2,980원이 이번 활동에 참가하시면 됩니다.
3: 예. 예. 그래, 활동에 참가해서 먼저 예약을 해야 됩니까?
0: 예, 예약하십시오. 508-9929번에 연계해서,
3: 예. 예.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0: 예,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0: 가셔도 되고, 예. 예. 지금 모두 그저 우리 덕길 장양방거는 그냥 문을 열고 있으니까, 네. 아침부터 와서 정황도 얘기하고 상담도 하고, 이 와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자주 예. 찾아갈수록 또 환영합니다. 예. 예. 그래, 찾아가십시오. 예.
1: 예,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 많습니다. 예. 나는 이제 부모입니까? 다리 이렇게 그냥 덜이 굽어서 뻣뻣하고 예, 꽤 영세 아팠습니다. 예. 예. 그래, 거기다 또 머리가 란 게 어지럽지. 심장이란 게 어찌든 좋지 않고 걔가 들어야 정주하니 그게 좋습니다. 예.
0: 맞습니다.
3: 말, 우리 친구 정주하는 게 나는 머리 어렵지, 나는 게 낫지, 심장도 좋지, 소화도 잘 되지, 맥이 나지, 잠도 잘 잔다 때 걔가
0: 맞습니다.
3: 이제 선생님이 또 강의하시게 정주할 제일 좋다세.
0: 맞습니다. 그건 거죠. 이 감로 장약을 예. 대표하는 약입니다.
3: 예. 그래서 하나, 우리 하나씩 먹까요? 예. 얼마 정도 예. 뭐 그래 거기다가 예 얼차와는 쓰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 진피지부전은 그것
0: 맞습니다.
3: 예. 이게 이제 뭐 이 다리 절해서 걸지 내 발 뛰지 못했습니다.
0: 예.
3: 이제 그래서 한 예 그래서 열 보름 내지 스무 날 뭐가 이게 저리고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뼈리 아프고 그게 나았습니다. 그래서 먹으니까 예, 나서는 게 알기 때문에 그래 조금씩 걸고 이런 게 그 다음에 이 정주한 뭐니까 머리 어림지 난 거는 인상이로울 수 있다.
0: 맞습니다. 예.
3: 어차피 이야기, 그니까.
0: 제가 얘기하죠. 일곱 가지 순환. 인체 길이 막히면은 어지럽고 아프고 병이 나고 또 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일곱 가지 순환은 다 통하게 합니다. 예, 기혈순환이 기순환, 혈액순환, 그 다음에 림프순환, 신경순환, 대사순환이, 이 생물전기순환, 이러고 다 수, 이 뇌척수액순환 다 시켜주기 때문에, 인차 좀 어지럽거나 어디 막혔던 게 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인차 효과 봅니다.
3: 예, 그 어제 무슨 한 일주일 뭐가에 머리 어지럼 중에 완전히 났다는 감이 듭니다. 이게 무슨 진통제 들어가는가 그런 것 같다 했습니다.
0: 예, 이건 좀 특수합니다.
3: 이게 정말 어렵지 않은 게 얼마나 바쁜가.
0: 그렇죠.
3: 그다음 예, 다리 저리고 그것도 뻣뻣하고 그래서 예, 저린다 아무것도 앉아있습니다. 더 하고 다리 쭉 펴고 앉아있어야 됩니다.
0: 예.
3: 그래서 약간 막 이렇게 쭉 펴는 게 그것도 한 시간 조금 이러면 또 가족이 씻고 그렇겠구만.
0: 그렇죠.
3: 그러니까 가족은 또 저리고 그런 게 그게 낫을까나. 그다음에 이 걸린 게 집안에서도 걸린 게 이렇다 말입니다.
0: 예.
3: 그래 내 요약하고 장대표 배우고 요거 쓴데 요거 에서는 한 달 그래도 한 40일 썼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났으니까 예. 네, 한 가지 뭐 물어보겠는가 뭐 우리 동미에 어제 와서 좀 콩팥이 많이 허해가서 세게 알았습니다. 근데 섭외 잘 안 하고 근데 특징 뭐인가 하면 두비 있지 않습니까? 콩제품은
0: 네.
3: 그거 못 먹는다. 그거 못 먹으면 붓기고 똥이 붓겠다 내렸다 붓기 고기도 못 먹고 그다음에 또 무슨 칼륨이 들어가는 무슨 바나나 이런 거 못 먹는다. 그래서 섭외 잘 안 나가서 약간 다섯
0: 그렇죠.
3: 힘 떠야 예. 나간다. 그게 눈대기 붓기는데 눈꼬리 짝이 붓긴다. 그래서 농촌에서 가야 사 거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다고 뒤집고 뭐든가 띠고 바꾸면 한 달에 무슨 얼마 무슨 야 300원도 받고 산다는데 한 가지만 이렇게 눈대기 내리는 거
0: 그거만 하면
3: 어느 거 안 좋습니다.
0: 스바의 허즐리뇨완입니다. 스바의 허즐리뇨완을 쓰십시오. 그러면은
3: 예, 그것은 뭐 눈대기 여기
0: 그렇죠. 이 그는 이 신장 공동도 회복시켜주고 눈 지금 눈뜨기 붓기고 눈꼬리 지금 이 염증이 생긴 분들이 눈꼬리가 그 그렇습니다.
3: 요 염증이 생기면 눈꼬리 그렇습니까?
0: 예, 그 어디 그간에 콩팥이라매 염증이 아, 있는 분들이
3: 콩팥이 예, 영 나쁩니다.
0: 예, 그래 그렇습니다. 그 원래는 허즐리뇨완하고 런칭망제를 같이 쓰면 좋습니다.
3: 그러면 두 가지는 못 쓰겠다.
0: 두 가지 약이 다 녹습니다. 그 비싼 게 아닙니다. 창제하고 치수의 전조화를 비싸지 그 다음 약들은 다 아예 비쌉니다.
3: 그렇습니다.
0: 예예. 예. 그래서
3: 그 니뇨니 무슨 이제 스바오의 니뇨
0: 허즐리뇨완 예.
3: 허즐리뇨완
0: 예예.
3: 허즐리뇨완 니뇨완은 알 수 있는 허즈란 게 무슨 말입니까?
0: 약제입니다. 허즈라는 게 인체 모든 균형을 잡아주는 이런 약제입니다.
3: 그러니까 허즈란 게 약제 이름이
0: 예예예예. 저 말로 가자입니다. 가자.
3: 그것도 없습니까?
0: 예?
3: 허즈라는 그 약제라니까 허즈가 어느 방면 돕는가?
0: 여러 가지.

0: 작용이 있는데 허주가에 우리 장약에서는 3인 균형을 잡아준다 이렇습니다. 3인 균형이라는 게 풍한습 이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내열도 있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거 균형 잡아준다.
1: 예. 송파지 그 방광염도 있고 뇌관염도 다 한데 있단 말입니다.
0: 그거. 예 맞습니다. 지금 그 환자분이 증상은 좀 엄중합니다.
1: 잠깐만 눈대기 자꾸 그 치마에 붓기.
0: 예 그리고 소변이 변화가 그렇게 어제는 소변이가 개고 나가는 이런 상태 돼서 지금 딱 사구체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신장 전체가 지금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좋기는 허즈리뇨안에다 런칭 망절을 같이 쓰면 좋습니다.
1: 그 허즈리뇨안이 위는 아예 상합니까?
0: 아예 상합니다. 예.
1: 아예 상합니다. 그럼 보기 쉽죠. 식후에 먹습니까?
0: 식후입니다. 허즈리뇨안은 식후고 예. 런칭 망절은 식전이고 이렇습니다.
1: 내게 그 친구 이제 나이는 그리 많지 않은데 우리 집은 정말 놀러 와서 그래 얘기네. 자꾸 내보고 물어봐 달라는 게
0: 지금. 두 가지로 예. 같이 쓰면 빠릅니다. 예.
1: 알겠습니다.
0: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10년 넘게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0: 네.
3: 안대 아니면 아프소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0: 네.
3: 그래서 지금 치수의 전수와 러드커와 안선화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지금 전일이 잠을 자다가 눈이 8시간 푹 잘 잡니다.
0: 네.
3: 잠을 잘 때, 저녁에 너무 잠에 꿈도 꾸지 않고, 그래서 한 번도 깨어나지 않고, 예, 잠을 잘 잤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영 좋았습니다.
0: 네.
3: 딴.
2: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네.
3: 예. 딴 약 많이 써봤는데, 그 당시에는 잠을 자는 것 같다도 인사 세발합니다.
0: 네.
3: 이 약은 우리 언니도 예, 잠을 자지 못해 내 먼저 썼다는데, 이 세발하지 않아 좋습니다.
0: 네.
3: 예, 이렇게 효과 좋거나 예, 선생님 병을 공고히 하자고 예, 내일 배달받아 더 쓰겠습니다.
0: 맞습니다. 그 예, 불면증만 해결해도 예, 우리 심내혈관 질환으로부터 시작해서 신경계통 질환 이게 다 치료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예, 실제로 환자분이 한 분은 아프졸은 4년 썼다는 분이 요즘에 그렇게 쓰고 어제는 아프졸은 잠깐만 끊자니까 아니, 반의 뭐 살이도 부들부들한다고 또 열이도 나고 막 불안하고 그분이 영 바빠했습니다. 근데 우선 다 끊었습니다. 예. 네. 그렇게
3: 당연하고 예, 선생님이 이렇게 써보면 나을까요?
0: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 이래 쓰면서리 또 조절을 또 하며 쓰십시오. 예.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약품이 장약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 약품들도 다 들어옵니다.
3: 예.
0: 예. 그래서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도 서장약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5: 위 나빠서 예, 저 따시하고 따창월하고 망질을 세 가지 썼습니다.
0: 예.
5: 예, 이 약 쓰기 전에는 예, 입맛이 없고 맥이 없고 예, 소화도 아예 됐습니다.
0: 예.
5: 맥이 없으면서 너무 자꾸 잠이 오고 맥이 없어서 예,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0: 네.
5: 이 세 가지 약을 쓴 다음부터는 소화도 잘 되고 변비 있어서 영이 힘들었는데 변비도 없어졌습니다.
0: 네.
5: 지금은 맥이 나고 정신이 나서 예, 운동도 어디나 다 다니고 어디나 다 다닐 수 있습니다.
0: 네. 장약을 쓰면 그렇습니다. 다 이 네. 삶의 질이가 많이 높아집니다. 예. 네.
5: 두 달 반 썼는데 예, 이렇게 효과를 봤습니다.
0: 네. 예.
5: 더 써야 됩니까?
0: 아주 석 달까지는 쓰셔.
5: 아, 석 달 쓰세요?
0: 예, 예, 3개월. 이게 장약은 예, 그저 예.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조절해주고 변경시켜주기 때문에 이 조절하는 과정을 꼭 줘야 됩니다.
5: 예, 예.
0: 예, 예 그래, 예, 3개월을 그냥. 쓰고 그 다음에 또 장대편대 가셔, 예?
5: 예, 예. 예, 예 알았습니다.
0: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건강하십시오.
2: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미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0: 설산사락이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주시죠.
2: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이번에 활동하고 있는 이 수관 전환은 간하고 담낭, 비장, 위를 동시에 치료하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1: 네.
2: 예,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 수관 전환을 쓰면은 예, 소화계통 질병이든 심내혈관 질환이든 혹은 우리 관절 질환이든 낫는 게 빠릅니다.
1: 네.
2: 예, 그래서 지금 수관 전환 활동도 진행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어떤 증상이 있는데 이거 써서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죠.
1: 네.
2: 그래서 제가 남은 시간에는 간하고 담낭이 기능이 떨어지거나 병이 생겼다 할 때에는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심리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 네.
2: 예, 우리 간이라 할 때에는 우선 모두 알다시피 해독 작용이 중요한 작용이죠.
1: 네.
2: 예,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을 보면은 음식에도 독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1: 네.
2: 예, 그래서 음식에는 인체에 해로운 독성도 있고 식물 이 자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이라는 건 약간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2: 간이 좋은 사람들은 이 몸에 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간에서 해독을 잘 못하면은 몸에 병이 생기죠.
1: 네.
2: 예, 그래서 우리 간은 이러한 식물이 해독 외에도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해로운 성분들을 분해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1: 네.
2: 예, 그리고 간에서 생산한 담즙은 소장으로 보내서 소장의 영양소를 잘 흡수하게 하면서 소화를 돕게 합니다.
1: 네.
2: 예, 때문에 담낭이 좋게 되고 이 담낭에서 기능 잘하자면은 간에서 분비를 또 잘해야 되죠.
1: 네.
2: 그래서 간에서 지방을 분해해서 체중도 조절하고 근육을 다스려서 몸을 골고루 바르게 합니다.
1: 네.
2: 예, 우리 인체가 바르지 못하고 이 비만이 생겼다 할 때는 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대하면 됩니다. 때문에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수관전환 활동에 참가하시면 됩니다.
1: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수천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5월 19일은 중국 관광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가 바로 관광인데요. 관광은 그저 마냥 놀러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곳을 구경하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며 넓고 멋진 세상을 느끼는 아주 의미 있고 즐거운 활동인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 관광이 가진 즐거움과 의미를 알아보고 관광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예절과 안전수칙도 차근차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복순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천우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꽃과 나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신비로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높고 웅장한 산, 맑고 시원한 계곡, 푸르고 넓은 바다, 드넓은 들판과 초원까지, 그리고 고궁 같은 관광지와 특색있는 마을과 아름다운 풍경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관광은 바로 이런 곳들을 찾아가 자연의 신비를 느끼고 역사의 숨결을 배우며 마음을 더욱 넓고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활동인데요. 김학성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응대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녹수청산을 보내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관광을 하면 서로 더욱 가까워지고 친구들과 함께하면 즐거움이 두 배가 되어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관광은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좋은 점을 많이 선물해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이들이 넓은 시야와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책이나 화면 속에서만 보던 곳을 진지한 사람들과의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보물로 남아 우리 친구들을 늘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김등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지혜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꽃들처럼을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관광을 할 때에는 누구나 지켜야 할 바른 예절과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꼭 알고 지켜야 할 관광 예절과 규칙을 함께 배워봅시다. 제일 먼저 공공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줄을 잘 서며 함부로 떠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용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문구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조경민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산 넘어 저쪽을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연과 환경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산과들에서 나무나 꽃을 함부로 꺾지 말고 야생동물을 억지로 쫓지 말아야 합니다. 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보물이죠. 김호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동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산같이 울면을 보내드립니다.

세 번째는 문화유적과 역사유물을 아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을 간직한 궁궐, 조각, 벽화, 기념물 등은 모두 귀한 문화재이므로 함부로 만지거나 글씨를 새기거나 훼손하지 말아야 하죠. 네 번째는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낯선 곳에서는 절대로 부모님이나 선생님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데요. 위험해 보이는 곳에는 혼자 가지 않고 물에 깊이 들어가거나 높은 곳에 오르는 일도 삼가해야 합니다. 혹시 길을

관광은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배우고 느끼며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관광을 통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조국의 아름다움을 깊이 느끼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을 키울 수가 있는데요. 바른 대절을 지키며 즐겁게 관광하는 어린이는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더욱 씩씩하고 바르게 성장하게 된답니다. 최나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곡을 지으신 동요 넓은 품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두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변뉴스입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호가복은 5월 17일 연길에서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 회장 권순기 일행을 회견했습니다. 호가복은 연변주 당리와 주정부를 대표해 권순기 일행에게 환영을 표하고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가 장기간 연변의 경제사회 발전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지역 우세가 뚜렷하고 자원 천품이 우수하며 우대 정책이 중첩되고 발전 기세가 강대한 바 저력이 깊고 상업을 중시하며 전망이 밝은 투자 옥토입니다. 당면 연변은 습군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지역 특점, 자원 천품,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에 입각해 세포 및 유전자 치료, 의학 건강, 의료 미용 및 건강 양생 등 새로운 영역을 적극 배치하고 있으며 현지 실정에 맞게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발전의 새 동력을 육성하며 발전의 새 우세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업종 전문가, 기업가들이 심층 고찰한 토대에서 실무적 협력의 돌파구를 정확히 찾고 호의 상생의 접점을 파악해 연길 의료미용 소진 건설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많은 산업혁신을 연변에 배치하고 더 많은 과학연구 성과를 연변에서 전화하며 더 많은 량질의 대상과 팀, 인재가 연변에 자리 잡도록 적극 추천해 세포산업, 생물제약, 의료미용 및 건강양생 등 분야에서 깊이 있는 협력을 전개함으로써 연변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공유하고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를 희망합니다. 주당리 주정부에서는 각 과학연구팀, 전문가 학자들이 연변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데 량질의 봉사를 제공하고 량우한 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권순기는 참가한 전문가, 기업가들을 대표해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연변은 경영 환경이 우량하고 정책 우세가 두드러지며 발전 잠재력이 거대합니다. 미래를 향해 연변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자체 우세를 발휘해 연변과의 실무적 협력을 깊이 기획하고 추진하며 협력 의향이 실속 있는 대상으로 전화되도록 힘써 추동해 연변 경제가 더욱 좋고 더욱 빠른 발전을 실현하는 데 조력할 것입니다.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 고급 자문 전문가 양의신,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 고급 자문 전문가이며 국가 세포산업 공정중심 주임인 류모군,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 상무 부회장 겸 생명과학사업위원회 회장이며 심수시 북과 생물과학기술 유한회사 리사장인 호준원,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 상무 부회장이며 거시안 집단 리사장인 박걸,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 생물경제사업위원회 부회장이며 북경통화 립태 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 리사장인 리영준, 주 지도 일꾼들인 주금성, 왕길보, 권대걸 및 주직서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5월 17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8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4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2건입니다. 그중 안도현 2건, 도나시 1건, 왕청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4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 생태 관련 사건이 3건으로 75%를 차지합니다.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문명하고 조화로우며 원활한 도로 교통 환경을 구축하고서 도나시에서는 문명 도나 양보 선행을 핵심으로 다각도 선전, 전방위 문명 인도 등 조치를 통해 광범한 주민들이 자각적으로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주동적으로 교통 루습을 벌여 문명 레이가 도시 거리에 가장 따뜻한 풍경선으로 되게 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공안국 교통관리부문에서는 도시구역 주요 도로 입구, 주요 자유 간선 도로 및 상업거리에서 문명교통 인도 활동을 펼쳐 자동차 운전수가 주동적으로 행인을 양보하고 행인들은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통행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민경들은 또 행인에게 양보하는 운전수들에게 문명 레이 양보 선전품을 발급하고 교통법규와 문명 운전

0: 운전 지식을 보급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문명하게 운전하고 출행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도나 주민 동금과 합니다. 평소 차를 운전해 출퇴근할 때면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여 행인들에게 양보합니다. 행인에게 양보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현재 도나의 교통 환경은 갈수록 좋아지고 운전수들이 행인들에게 양보하고 행인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기에 출행이 편안하고 안심됩니다. 우리는 응당 교통규칙을 더 자각적으로 준수해 문명 도나 건설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봅니다. 도나시 공안국 교통관리대대 종합관리중대 중대장 손혜입니다. 횡단보도는 행인의 안전선이고 생명선이며 또한 도시의 문명선입니다. 자동차 운전수가 횡단보도에서 양보하는 것은 법률 명문 규정이자 도나 주민들의 문명 자질의 직접적인 체현입니다. 우리는 도시 주요 도로 입구, 주요 자유 간선도로, 상업거리 등 중점구역에서 문명하지 않은 교통 혼란 현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인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도나시에서는 문명 교통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문명례의 양보가 점차 일상에 융합되고 습관으로 되게 함으로써 따뜻한 문명례의 양보로 도시 새 기풍을 함양하고 도시 문명 온도를 부단히 높이게 됩니다.
1: 다기능 디지털 영화관 첫 상영 가동식 및 문화로 변강 침윤 빛과 그림자 331 주제 사진전이 일전 명정시 삼합진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문학예술계연합회, 연변라디오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주최하고 룡정시 당위 선전부 등 단위에서 주관했습니다. 행사는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변경 공공문화 봉사를 더욱 완선하고 변경 주민들의 문화 오락 생활을 풍부히 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가동식에서는 다기능 디지털 영화관과 연변촬영가협회 삼합진 촬영창작기지 현판을 제막하고 책 증정식 및 휴대폰 촬영기법 공익 양성을 진행했으며 문화로 변강 침윤 빛과 그림자 331 주제 사진전을 펼쳤습니다. 현장에서는 홍색 영화 나와 나의 조국을 방영했습니다. 주문학예술계연합회 부주석 정은병입니다. 오늘 삼합진에서 가동한 다기능 디지털 영화관과 문화로 변강 침윤 빛과 그림자 331 주제 사진전은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 15호 문화혜민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변강 향촌지능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다기능 디지털 영화관을 문화로 마음을 적시고 문화관광에 힘을 실어주는 종합진지로 만들어 연변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문의의 힘을 주입하려합니다. 이 다기능 디지털 영화관은 영화 관람, 문예 공연, 정책 선전, 주민 토론, 예술 전시 등 기능을 일체화해는 바 상시화 운영을 하고 분기마다 전시 작품을 승격해 331국도 연선 문화관광 융합 새 주목점, 민족 단결 선전 새 창구를 구축함으로써 문화로 변강 향촌 지능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0: 홍색 이야기 선전 강연 불씨 전승을 주제로 한 연결시 로병사의 집 봉사중심 제2회 홍색 이야기 선전 강연 대회 및 신시대 홍색 이야기 쉼터 창립 5주년 기념 활동이 일전 연변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사회 각계층에서 온 선전 강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홍색 이야기를 들려주며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신앙을 전했습니다. 연변대학 간호학원 학생들이 정체론 홍색 무대극으로 활동의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선전 강연 대회는 6개 조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참가 선수들은 소방구조, 청년 간부, 사회구역 기층, 중소학생 및 연변대학 간호학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왔습니다. 이들은 진실한 언어와 포만된 정감으로 전장에서 불꽃 인생을 밝히다. 12살 김금녀의 봉화 절창 등 감동적인 홍색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정체론 표현과 생동한 이야기는 현장 관중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대회 마지막 공훈 로병사 대표들이 무대에 올라 홍색 노래를 함께 불렀으며 익숙한 선율은 관중들이 혁명 선배들의 뜨거운 열정과 굳건한 신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연변대학 간호학원 학생 리흔요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홍색 이야기의 선전 강연자가 돼 로 병사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영웅의 정신이 계속 전승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있습니다. 현장 심사를 거쳐 대회에서는 문명선전 강연 샛별 등 상을 선정했습니다. 대회 참석한 지도 일꾼들은 수상한 선전 강연자들에게 영예증서를 수여하며 홍색문화 전승을 위한 그들의 노력과 기여를 긍정하면서 이런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명기하고 홍색 유전자를 잘 전승해 나가기를 바랐습니다.
1: 청년 무형문화재 전승인이고 연도 무형문화재 인물이며 짧은 영상 계정 에트 강심천 9월을 운영하고 있는 류화정이 일전 안도현에서 조선족 학춤 연수를 마친 후 완정판 하계춤 짧은 영상을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스승을 찾아 배우고 영상으로 구현하기까지 그녀는 청춘의 시각과 뉴미디어 표현으로 조선족 문화의 정수가 담긴 전통무용을 생생하게 젊은 대중의 시야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조선족 학춤은 국가급 무형문화재이고 중국 조선족 민속문화의 상징적 보물이며 안도현은 이 무형문화재 종목의 핵심 전승 및 보호 진지입니다. 정통 학춤의 정수를 느끼기 위해 류화정은 주급 학춤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인 리영화를 따라 몰입식으로 학춤의 춤사위, 운율 및 문화적 배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신체 동작에서부터 정신적 핵심에 이르기까지 전통 무형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전방위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리영화는 조선족 학춤 제5대 전승인으로서 현재 안도현 문화관 무용연출을 맡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형문화재의 본연을 지킴과 동시에 무용 주제와 표현 형식을 과감하게 혁신해 전통 학춤이 현대인의 심미에 더욱 부합되도록 했습니다. 안도현 문화관 창작 안무부 무용연출이며 조선족 학춤 제5대 주급 대표적 무형문화재 전승인인 리영화입니다. 학춤의 어려운 점은 단순히 학의 표정과 동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민족 안의 것을 몸으로 표현해내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 류화정은 안도에서 학춤을 연수하면서 무형문화재 기록, 예술 창작을 핵심으로 삼아 학춤의 형태와 선악의 이미지를 시적인 영상으로 융합시켜 아름답고 치유적인 짧은 영상 형식으로 창작 표현을 완성했습니다. 청년 전파자의 시각으로 가장 진실한 학습 과정과 가장 순수한 무용의 경지를 통해 조선족 전통 문화에 경의를 표했으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조선족 학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배후의 민족 이야기를 요해하도록 함으로써 오래된 무형문화재가 당대에 살아 숨쉬고 미래에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현재 이 학춤 짧은 영상은 여러 플랫폼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으며 무형문화재의 생동한 전승에 청춘의 주석을 달아줬습니다.
0: 양광지혜 공익교실컵 제1회 연변주 특수아동 취미 주산속셈 융합전시활동이 일전 연변주 주산속셈 무형문화재 전시관에서 있었습니다. 주장애인연합회, 주재정국, 주교육국에서 함께 주최한 이 활동은 전성 최초로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한 취미 주산속셈 융합전시활동입니다. 활동은 교수 성과를 검증하고 전시 플랫폼을 마련해 특수아동이 학교와 사회에 더욱 잘 융합되도록 돕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활동 당일 전주 각 회복치료기관과 특수교육학교에서 온 수십 명 특수아동들이 교원, 학부모, 자원봉사자의 동반하에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경연에서는 주산속셈 꼬마 달인 등 취미 종목을 마련했으며 창의적인 조작 순서도 배치했습니다. 즐거운 현장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손, 눈, 두뇌 협조 능력과 집중력을 단련했습니다. 연변주 장애인 종합회복치료 지도중심 주임 증근남입니다. 올해 5월 17일은 36번째 전국 장애인 돕기의 날입니다. 주 장애인연합회에서는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계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활동은 아이들에게 자아를 전시할 플랫폼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학습 성과도 검증했습니다. 다음 단계 주 장애인연합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특수아동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렵니다. 전 사회가 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그들이 따뜻하게 성장하도록 돕길 호소합니다. 취미 경연이 끝난 후 심사위원단은 아이들의 성적에 따라 1등상, 2등상, 3등상을 선정했으며 모든 참가 아동에게 경연 참가 증서와 상품을 수여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정천영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감동의 좋은 글로 따뜻한 마음과 감사를 나누고 문화예술과 함께 쉬어가는 공간. 일상생활에 지친 당신에게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 라디오 산책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입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왼손잡이의 형성원인 뇌를 10년 젊게 하는 생활방식, 잠잘 때 왼손으로 잠에 생기는 신체 변화, 아이의 사춘기와 우울증을 구별하는 방법 등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왜 90% 가량의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약 10%의 사람들은 왼손잡이일까요? 이는 타고난 것일까요? 아니면 후천적인 환경에서 훈련된 결과일까요? 최근 중국과학원, 동물연구소 등 단위의 최신 연구성과가 오랫동안 우리를 곤혹스럽게 했던 이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과학자는 훈련을 거치지 않은 생쥐는 먹이를 먹을 때 오른발과 왼발을 함께 쓰고 특정된 습관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험 중에서 과학자들은 특수한 우리를 만들어 특정 위치에 작은 구멍을 뚫어놓고 구멍의 위치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어 생쥐가 구멍 속에 먹이를 얻으려면 특정 발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과학자들은 생쥐들이 왼발만 사용하거나 오른발만 사용해 먹을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생쥐에게 오른발 사용을 강제하여 단 5회에서 7회만 훈련시켰음에도 생쥐가 오른손잡이로 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생쥐에게 발을 사용하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도 생쥐는 오른발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먹이를 먹었고 이 습관은 한 달 이상 지속됐습니다. 만약 강제적으로 왼발만 사용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생쥐는 왼손잡이가 됐습니다. 이는 왼손과 오른손의 선호도는 사실 후천적인 훈련을 통해 얻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대목의 가장 관건적인 부분이 등장합니다. 과학자는 또 한 가지 역방향 교정 실험을 했습니다. 우선 생쥐가 한쪽 발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한 다음 다른 쪽 발로 먹이를 먹도록 강제했습니다. 그 결과 쥐의 오른손 잡이 습관은 일단 형성되면 매우 완고하여 교정하기 어려웠지만 왼손 잡이는 더 쉽게 굴복하여 오른손 잡이로 바뀌었습니다. 생쥐가 왼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다가 또 오른발만 사용하게 강제하더라도 결국 대다수의 생쥐는 여전히 오른발을 선호하고 고수의 생쥐만이 고집을 부리며 아무리 훈련시켜도 오른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류 중 절대 다수가 오른손 잡이인 실제 상황을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오른손 선호는 후천적이라는 보수적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인류의 능숙한 손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생명 초기에 한 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의 선호도가 왼손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쉬우며 이로 인해 개체 발달 과정에서 점차 우위를 점하게 된 거죠. 여기에 오른손주도 사회 환경의 지속적인 강화가 더해져 결국 인류 사회의 오른손 세계가 구성됐다는 분석입니다. 참 재밌죠?

혹시 이런 적 있나요? 하려던 말이 갑자기 생각 안 나고 방금 놓은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바로 찾지 못하고 밤에 누워서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하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피곤한 느낌. 나이 탓이라고만 하지 마세요. 뇌의 노화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인민일보가 최근 과학적 근거가 있는 7가지 생활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음악, 운동, 사회생활, 독서 등 다양하며 중요한 것은 하루에 3분에서 15분만 투자하면 뇌가 10년 젊게 된다는 점입니다. 첫째는 음악 조절로 3분 리셋 버튼인 셈입니다. 기분이 답답하고 집중이 안 될 때 이어폰으로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들으면 기분이 확 달라집니다.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리듬감 있는 음악을 들을 때 뇌의 주위 네트워크가 기대, 충족 순환 모드에 들어가 작업 기억과 의사결정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 연구에서도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돈을 받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그 3분을 얕보지 마세요.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리듬감 있는 노래면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 최고죠. 업무 틈이나 기분이 가라앉을 때 커피 마시는 것보다 음악 한 곡을 들을 시간을 가져보세요. 둘째로는 걷기로 영감이 저절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달리기를 고집하며 달릴 때 머리가 비워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감을 원한다면 달리기보다 걷기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실험에 따르면 앉아있을 때, 걸을 때, 달린 후에 각각 창의성 사고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걸을 때 창의적 산출물이 평균 60% 증가했으며 이 효과는 걸은 후에도 잠시 지속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걸을 때 뇌는 긴장하지도 않고 느슨하지도 않은 상태에 있으며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에이파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때

영감이 가장 잘 떠오르죠. 아인슈타인도 많은 생각을 산책하면서 떠올렸다고 말했습니다. 걷는 방법에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느린 걸음보다는 작은 걸음으로 빠르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츠쿠바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걸으면 뇌혈류가 15에서 20% 증가하고 BDNP라는 단백질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것은 뉴런의 비료 역할을 하여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10분에서 15분, 시간이 많이 들지 않지만 뇌는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다음은 언어 학습인데 두 언어를 할 줄 알면 뇌가 느리게 늙는다고 합니다. 캐나다 요크 대학교의 10년 이상에 걸친 추적 연구에서 두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는 평균 연령이 한 언어만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4년에서 5년 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인지 예비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두 언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은 매일 뇌에 유산소 운동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두 언어를 전환할 때 뇌의 전두엽 피질, 기저핵 등 실행 제어 영역이 고강도로 작업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영역의 기능이 다른 사람들보다 강해집니다. 30대에서 40대 언어를 배우기에는 늦지 않을까요? 스웨디의 군사대학 실험에 따르면 성인들에게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외국어를 학습하게 했더니 기억 중추인 해마의 부피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전문가 수준이 될 필요 없이 듣기와 말하기에 중점을 두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기만 해도 뇌는 이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15분 앱으로 따라 읽으며 하다 보면 석 달 후에는 외국어 하나를 더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머리도 더 빨리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넷째는 사고 훈련인데 5분 복기로 머리가 점점 더 맑아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말을 조리 있게 하고 핵심을 찌르는 것을 본 적이 있죠. 이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신경과학자들은 사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복잡한 과제를 할 때 뇌의 활성화 영역이 오히려 더 작고 더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신경 효율이라고 부르며 더 적은 정신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훈련 방법은 매일 정리하기입니다. 독서 후 내용을 다시 말해보고 대화 후 요점을 되새기고 자기 전에 오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과 깨달음을 적습니다. 이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사실 뇌가 핵심 정보를 추출하고 논리적 연결을 구축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면 말이 더 조리 있어지고 일처리가 더 깔끔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적당한 게임을 노는 것인데요. 똑똑하게 즐기면 뇌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게임은 뇌에 나쁘다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연구에서 로인들에게 특별히 설계된 게임을 하게 했더니 그들의 멀티태스킹 처리 능력이 거의 3배 향상됐으며 그 효과가 6개월 이상 지속됐습니다. 게임 유형에 따라 길러지는 능력이 다릅니다. 슈팅 게임은 공간 능력과 주의력 훈련으로 로체스터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이런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대비 감도가 50% 향상됩니다. 추리 게임은 뇌의 마음화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고 논리적 사슬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경쟁 게임은 결정 속도와 스트레스 내성을 기릅니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플레이어는 일반인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결정 속도가 25% 빠릅니다. 여기서 적당함이 핵심이죠. 매일 15분에서 30분 친구들과 보드게임을 하는 것도 뇌 건강과 사회성에 좋습니다.

여섯째로 사회적 뇌 건강을 키우는 것인데 낯선 사람과 몇 마디 나누면 뇌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과의 대화는 편안하지만 낯선 사람과 말할 때는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빠르게 굴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뇌에 필요한 운동이죠. 하버드 대학교의 80년에 걸친 추적 연구에서 로년기 인지 건강에 가장 강력한 예측 지표는 유전자도 식이습관도 아닌 인간관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낯선 사람과의 교류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신경과학자들은 뇌파 측정을 통해 낯선 사람과 5분 동안 대화하면 전 전두엽 피질의 활성화 정도가 아는 사람과 대화할 때보다 2, 3배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표현 방식을 조정하며 불확실성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뇌에게 근력 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집단 상호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할 때 뇌의 갈등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여 자신의 판단을 재검토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인지적 갈등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사고 훈련입니다. 매주 집단 활동에 한 번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낯선 사람과 몇 마디 나눠보세요. 돈도 별로 안 들고 시간도 많이 들지 않지만 뇌는 점점 더 유연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설 읽기인데요. 이야기를 읽는 것도 사고 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읽는 것은 시간 낭비고 실용서를 읽는 것만큼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토론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소설을 읽은 사람들이 타인의 심리 상태 리해 테스트에서 눈에 띄게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에모리 대학교는 더 나아가 뇌 영상 기술을 사용하여 소설 한 권을 읽은 후 뇌의 언어 처리 관련 영역 간 연결이 강화되고 이러한 변화가 최소 5일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설을 읽을 때 뇌는 등장인물의 감정, 동기, 의사결정 과정을 자동으로 시뮬레이션합니다. 이것은 머릿속에서 한 편의 연극을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이자 신경과학자인 간델은 픽션 문학이 기억, 감정, 언어, 인지 시스템을 동시에 동원하는 뇌의 가장 복잡한 훈련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15분 소설 읽기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뇌에게 몰입형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생활 방식은 각각 한 번에 3분에서 15분만 필요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소량 지속이죠. 뇌의 가소성은 한 번에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데서 옵니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가끔 몰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음악, 걷기, 언어 배우기, 복기하기, 게임하기, 사회생활, 소설 읽기 모두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각각 다른 경로로 뇌의 다른 영역을 활성화하여 함께 선순환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한두 가지를 골라 21일 동안 꾸준히 해보세요. 한 달 후 아마도 머리가 그렇게 멍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움직임에 있다고 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생각만 하고 그 생각들을 행동에 옮기지 않는데요. 행동이 언제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지라도 행동 없는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윌리엄 제임스의 말은 마치 멈춰 있는 호수보다는 흐르는 강물을 따라가야 빛을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본질을 건네줍니다. 이 말이 진실된 이유는 행복이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과정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어떤 성취의 끝점, 고정된 상태로 생각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심장 박동과 함께합니다. 아무리 막막한 길이라도 첫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그 길은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행동이 실패로 끝날지라도 그 움직임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채워나가지요. 어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려고 재료를 구입만 해두신 분은 없나요? 아니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 한마디 건네는 것을 오늘도 미루고 계신가요? 그 작은 망설임과 두려움 뒤에 행동으로 인해 열릴지 모르는 세상이 있습니다. 실패한 프로젝트, 상처받은 관계조차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공백보다는 우리 인생 지도에 의미 있는 좌표를 남깁니다. 행동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단지 행복의 가능성 자체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짝 건드리던 그 생각 그대로 두지 말고 작은 행동으로 꺼내어 보세요. 그 움직임이 바로 당신의 행복이 세상에 스며드는 첫 번째 빛줄기입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보는 낯설미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말수가 줄어들고 방문을 닫아 걸며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는 모습에 이게 내 아이 맞나 싶을 때가 있죠. 우리는 흔히 이런 변화를 성장통이나 반항기로 치부하며 지나치기 쉽습니다.

성인이 지속적인 슬픔과 무기력함을 호소한다면 청년은 더욱 짜증스럽고 예민해지거나 이유 없는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공부에 대한 흥미가 뚝 떨어지거나 가장 친한 친구와도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것도 흔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아이의 표정이 굳어가는 것을 그저 성격이 변한 것쯤으로 생각할 뿐 그 안에 숨겨진 외로움과 상처를 놓치고는 합니다. 그러니 다 큰아이가 뭘 그리 힘들어해 라고 퉁명스럽게 대하기보다는 그 변화의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세심하게 관찰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방문이 닫힌 것은 단순히 혼자 있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세상과의 연결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의 표현일까요? 아이의 감정을 판단하거나 바로잡으려 들기 전에 그저 그 감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감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내 아이의 모습이 떠오르신다면 오늘 저녁은 조용히 아이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청소년 우울증 테스트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권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용기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기라고 하는데요. 기가 충만된 사람은 더욱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자, 어떤 기가 넘치면 좋은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눈에는 총기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흡입하듯 바라보는 맑은 눈, 마음속의 평안, 기쁨, 정성을 보여주는 관심의 표현, 상대를 제압하고 이끌어가는 힘이 나타납니다. 얼굴에는 화기가 돌아야 합니다. 웃음이 가득한 모습으로 대해야 웃음으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항상 스마일한 모습, 자신감 있는 표정 관리는 중요한 성공의 자세라는 것을 알고 속으로는 울어도 얼굴로는 웃을 수 있는 자세로 사업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에는 열기가 있어야 하죠. 열정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는 법입니다. 사업의 비전을 알고 뜨거운 열정을 느끼지 못하면 사업에 열중하여도 진행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사에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감 있는 성공의 자세, 그것만이 성공의 지름길로 가는 길입니다. 몸에는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장부터 최고의 복장으로 몸가짐도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숙일 줄 알며 존경할 줄 아는 마음 자세로서 항상 몸에서는 향기로 가득한 자세로 고객의 마음을 잡을 때 나의 변하는 모습을 보고 궁금증이 유발되어 시선을 끌게 됩니다. 행동에는 용기가 있어야 하죠. 죽기를 각오하고 싸움에 임하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마음의 자세 또한 성공할 수 있는 자의 용기라고 할 수 있죠. 부정을 버리고 긍정적인 자세로 어려움을 앞서 해결하고 기다리지 않고 일을 찾아서 하는 것 또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어려울 때는 끈기입니다. 어떠한 일도 어려움이 없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나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마음 자세와 끈기 있는 정신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꺾일 때는 오기죠.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가족들의 외면, 친구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 가장 믿은 자가 나를 믿어주지 못할 때입니다. 이럴 때 오기

네, 힐링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힐링이 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힐링되는 내용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0: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0: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 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기회는 늘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회가 차려진 사람이 행운아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기회는 그냥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묵묵히 견뎌낸 자에게 차려지는 겁니다.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터널이 있습니다. 시작은 했지만 끝이 언제인지 알 수

계획도 없는 기약 없는 시간들. 누군가는 그 시간을 부르리라 부르고 멈춰서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며 하루하루를 견뎌냅니다. 성공의 화려한 순간 앞에는 아무것도 봐주지 않는 외로움의 시간이 반드시 자리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혼자서 인내하고 계시나요? 주변에서 언제 될까 의문을 던지고 자신조차 계속 가도 되나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믿어보세요. 그 기다림 헛되지 않습니다.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당신에게 곧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입니다. 배우자에 대해 뭐가 궁금하세요? 결혼 15년차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궁금한 거요? 없는데? 15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다 알죠? 여러분은 배우자에 대해 궁금해하시나요? 여러분도 15년차 남편과 같이 답을 하지 않나요? 한심리학자는 나이가 들수록 잃지 말아야 하는 게 호기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애할 땐 서로의 모든 게 궁금했는데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배우자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집니다. 이미 다 알아라는 착각에 빠

안녕하세요. 올해로 42, 8살 딸을 둔 엄마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남편을 안 지 꼭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 나이 42. 인생의 정확한 절반을 남편과 함께 보낸 셈이죠. 22, 풋풋하다 못해 아릿하던 대학 시절에 만나 32에 결혼 도장을 찍었고 올해로 결혼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 남자를 20년을 봐왔습니다. 인생을 통틀어 20년이나 곁을 지킨 인연이 몇이나 될까요? 고중통창 몇몇을 제외하면 사실 제 삶이 가장 오래된 사람은 부모님 다음으로 바로 남편이죠. 징글징글하다는 표현이 이토록 적절할 수 있을까? 저희 사이엔 이제 설렘의 파동도 갈등의 폭풍도 없습니다. 그저 잔잔하다 못해 고여있는 연못 같죠. 사실 저희 관계의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다정하며 가장으로서 책임을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희 집 거실을 채우는 건 TV 소리와 8살 딸의 제잘거림뿐 부부 사이의 대화는 메마른 지 오래됩니다.

저희가 나누는 대화는 오직 지극히 정말로 기능적인 것뿐들입니다. 애 화금비 냈어? 애 학원비 보냈어? 응? 곧 어머님 생신인데 뭐 사드릴까? 난 상관없어. 당신이 골라. 오늘은 당신이 집 청소 좀 해줘. 나 나갔다가 와야 돼. 육아, 교육, 집안일, 경조사, 그리고 생활비. 저희의 언어는 철저하게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 용어들로 점철돼 있죠. 몸이 건조하다 못해 가끔은 사무실 동료와 업무 회의를 하는 기분마저 듭니다. 한때는 밤을 지새우며 서로의 꿈과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저희는 서로에게 더 이상 궁금한 게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툭 까고 저희는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전멸한 상태입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봐온 사람인데 남편의 식성, 잠버릇, 심지어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 들고 가는 핸드폰의 각도까지 모르는 게 있을까 싶습니다.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뭘 끔찍이도 싫어하는지 제 머릿속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용량 초과 상태입니다.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저희 남편이 오늘 저녁 국물 요리를 원하는지 비빔밥을 원하는지 눈빛만 봐도 안다고 생각해요. 남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편은 제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반응하고 어떤 표정을 지을 때 화가 나 있는지 귀신같이 알아채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결혼 8년 차인 친구 부부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희와 결혼 연차는 비슷하지만 연애 기간은 2년으로 짧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식사 내내 그들은 서로에게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보, 이 그릇 무늬 어때? 당신 취향인가? 나는 조금 더 심플한 게 좋긴 한데 당신 요즘 이런 기하학적인 무늬가 끌려? 요즘 이상하게 복잡한 게 예뻐 보이더라. 사소하다 못해 시시 껄렁해 보이는 물음들입니다. 하지만 그 물음들 사이로 흐르는 공기는 저희 집과는 사뭇 다르죠. 그들은 여전히 서로가 미지의 영역인 것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8년을 살았음에도 서로의 취향이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림없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충돌이겠죠. 반면 저희는 너무 잘 알아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애초에 묻지 않으니 충돌할 지점도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지레짐작이 평화를 부정하지만 그 평화는 어딘가 모르게 박제된 나비처럼 생동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이런 알 수 없는 회의감이 저를 덮치는 걸까요? 20년을 아무 탈 없이 잘 살아봤는데 왜 갑자기 이 고요한 평화가 위험 신호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8살 된 딸아이의 눈에 비칠 말 없는 부모의 모습이 두려워서일까요? 아니면 친구 부부의 그 유치한 질문 세례가 진심으로 부러웠던 걸까요? 결정적 계기는 아마 며칠 전 핸드폰을 보다가 우연히 읽게 된 짧은 글귀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일주일간 매일 배우자에게 새로운 질문 세 가지씩 하세요. 아직 몰랐던 것을 물어보세요.

처음 그 글을 읽었을 때 제 반응은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새로운 질문? 20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 난 그 바쁜 그 사람 뼛속까지 다 아는데?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함께 묘한 반항심이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은 퇴근하는 내내 아이를 재우고 맥주 한 캔 마실 때 심지어 남편과 나란히 누워 등 돌리고 잠을 청할 때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눈앞에 알른거렸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 여전히 20대 때 말했던 유럽의 어느 소도일지인지 남편이 요즘 회사에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최근 가장 크게 웃었던 순간이 언제인지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다 알고 있는 걸까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언제 던져봤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낯선 설렘이었는데 이 질문 세 가지를 어떻게 꺼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건조하게 나랑 질문 게임을 좀 해 라고 말하면 남편은 분명 피곤하게 왜 그래 라며 단칸에 거절할 것만 같아요. 아니면 무슨 사고 쳤어? 돈 필요해? 라고 의심부터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부해왔는데 막상 이 제안을 던졌을 때 남편이 지을 표정만큼은 도저히 예상이 안 됩니다. 무표정일까? 당황일까? 아니면 어이없다는 듯한 웃음일까?

제가 남편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역설적으로 저는 남편에 대해 여전히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는 어떤 표정으로 그를 맞이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메마른 입술을 열어 어떻게 첫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당신이 요즘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 라고 물으면 남편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겠죠. 하지만 낯선 눈빛을 마주하는 것조차 지금의 저에게는 거대한 모험처럼 느껴집니다. 고요한 정적을 깨고 싶습니다. 징글징글한 인연의 실타래를 다시 한번 팽팽하게 당겨보고 싶네요. 과연 우리는 서로에게 다시 궁금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20년이란 긴 시간을 함께하며 모르는 게 없다고 자부하던 관계에서 되려 반응을 예측할 수 없다는 낯선 설렘을 발견한 지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 설렘은 두 분의 관계가 정체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층위로 진입할 준비가 되었다는 건강한 신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갑작스런 질문은 상대에게 추궁이나 숙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서로 모르는 거 세 가지씩 질문하기로 해 보다는 우리 알고 지낸 지 벌써 20년이잖아. 문득 생각해보니 내가 당신에 대해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요즘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놓치고 사는 것 같더라. 우리 다시 서로를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로 말을 꺼내보세요.

20년이란 시간은 서로를 다 알기에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서로가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봐주기에 더없이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상대를 다 안다는 오만을 내려놓고 변해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궁금해할 때 몸이 건조했던 20년 차 인연으로 다시금 생동감 넘치는 설렘이 피어날 겁니다.

앞으로도 가정 문제 혹은 연애,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육아 문제 등 고민으로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남기시면 저희가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안가엘 위옹이 쓴 행복은 주름살이 없다는 한 부의 장편 소설로 우리 인생에는 종종 많은 경이로움이 있다는 것과 진정한 삶의 기쁨으로 가득 차있는 로년을 펼쳐 보여줍니다. 소설은 플래트 할머니가 주인공이며 각자의 슬픔과 두려움이 있지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블레트 할머니가 꿈에 그리던 초호화 양로원에 들어가려고 일을 꾸미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85세 할머니 폴레트의 야심찬 계획은 완벽해 보입니다. 살짝 로망난 할망구 연기만 해내면 아들의 돈으로 프랑스 남부의 초호화 양로원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운이 정말 없었나 할머니는 어정쩡한 시골 여인 속에 뚝 떨어지고 맙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당장 이 촌구석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 속에서 만난 사람들의 매력과 비밀 앞에서 호기심 많은 천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르조 선생 방에 숨겨진 수수께끼의 편지들은 무엇일까요? 도서관에서 주운 그 이상한 수첩의 주인은 누굴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폴레트는 그들을 만나 자기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마침내 어떤 의미를 찾게 될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꽃다운 청춘에는 걸핏하면 역정을 내는 권위적인 아버지에게 잡혀 살고, 그 다음에는 제멋대로인 남편 치닫거리로 좋은 시절을 다 보냈다. 이제 겨우 자유로워졌다 했더니 몸뚱이가 안 따라주는구나. 책의 초반에는 기상천외한 치매 연기와 무너진 계획으로 심술내는 사랑스런 폴레트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서재에 버터를 놓거나 냉장고에 책을 꽂는 것부터 욕조에 시리얼을 뿌리고 손주의 오리발까지 신으며 현관에 속옷을 쫙 펼쳐놓는 데다가 가족들이 모여 후식을 먹을 때 소파에서 소변을 보는 것까지, 이와 동시에 여러가지 치밀한 계획은 코미디 기분이 들 정도로 즐겁게 읽힙니다. 하지만 나중에 폴레트 할머니의 숨겨진 진실을 알고 나서는 저도 몰래 울컥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자존심 강한 폴레트 할머니가 양로원에 가려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했던 그녀가 한평생 단 한 번 누리고 싶었던 호사마저 허락지 않은 현실에 마음이 아파집니다. 인생은 행선지를 신경 쓰지 말고 즐겨야 하는 여행 같은 거야.

같은 것 누구에게도 례외는 없어요. 알아요? 벌레탈문이 일침이 내게 하는 말처럼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삶에는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다른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으로 삶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벌레탈문에 대한 이야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책은 삶의 조각, 기쁨, 슬픔, 신비로 가득 찬 부드럽고 밝은 소설입니다. 이 책에 대한 아이디어는 저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시골 여인숙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파리 근처의 그곳은 오베르주라고 부르는 매우 프랑스적인 곳으로 음식은 수제이고 가정 스타일이며 그곳 사람들은 매년 방을 임대합니다. 저자는 점심시간에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오늘의 요리, 정오의 만찬, 그리고 수제 튀김이 있는 그곳에서 저자는 사랑스러운 단골 로브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테이블을 배정해 놓았고 항상 기분이 나쁜 것처럼 주문을 하곤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할머니는 더 이상 오지 않았고 이제 그녀는 이 소설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봉 씨의 여인 속에서 우리는 감동적인 이야기, 때로는 진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를 이어 여인숙을 운영하는 이봉 씨와 요리사 누르와 레옹, 달콤한 줄리에트, 그리고 생생한 삶을 대변하는 마르셀린, 비밀을 지닌 이폴리트, 신비한 편지를 가진 조르주 등 다른 하숙인들, 그리고 마법의 미각을 가진 고양이까지 환상적인 호흡이 돋보입니다. 이들은 주인공인 폴레트 할머니의 호기심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며 마침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에 의미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우리는 모든 바람에 떠밀려 누군가가 공들여 안무한 춤을 추는 종이 인형들이다. 춤추는 순간을 음미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느끼려고만 한다면 행복을 위한 깜짝 선물은 언제까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는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소설은 유머와 감정, 가벼움과 진지함 사이를 오갑니다. 특히 폴레트의 심술궂은 분위기 뒤에는 보수적인 아버지와 가부장적인 남편을 살아낸 삶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각자의 역사, 약점, 의심, 두려움, 삶의 사고들로 상처를 입은 하숙인들과의 만남에서도 우리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행복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는 유머와 섬세함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더는 삶의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는 시기에 사랑과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빛나는 소설입니다. 무엇보다 로넨을 싫어하고 로넨이 우리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을 외면하고 있고 싶어하는 이 사회에서 로넨에게 진정한 자리를 내어주는 저자의 글은 감동 그 이상입니다. 행복은 어찌 보면 삶을 충만하게 살고 소소한 작은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그곳이 그려지는 듯한 기분이 들게 될 것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영화 설렘은 롭 라이너 감독이 연출하고 웬들린 반 드라넨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억지로 만든 갈등도 과장된 설정도 없이 오직 아이들의 순수한 시선으로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는 아름다운 감정을 섬세하고 부드럽게 그려내며 사랑, 성장, 가정, 자기 가치라는 깊은 주제를 전달합니다. 영화는 마치 맑고 치유적인 산문시처럼 따뜻하고 밝은 화면에 진실하고 순수한 감정이 담겨 모든 관객에게 첫사랑의 설렘과 성장의 힘을 되찾아줍니다. 이야기는 7살 소녀 줄리 베이커의 첫눈에 반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블라이스 가족이 작은 마을로 이사온 날 줄리는 블라이스의 맑고 푸른 눈동자에 깊이 매료됩니다. 어린 소녀의 마음은 그를 위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에게 블라이스는 아름답고 부드럽고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말을 걸고 자신의 기쁨을 나누고 블라이스가 자신의 마음에 답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블라이스에게 줄리의 열정은 너무 과했고 그 적극성은 어쩔 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저 어색하고 짜증스러울 뿐 줄리를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녀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까지 꾸며 줄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영화가 가장 뛰어난 소설 방식은 남녀 주인공의 시점을 번갈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일이라도 줄리의 눈에는 순수한 기대와 아름다움이고 블라이스의 눈에는 어색한 도피와 거부감입니다. 두 시점의 충돌은 풋풋한 감정을 더욱 사실하고 사랑스럽게 만들며 관객은 두 아이의 전혀 다른 내면 세계와 성장 궤적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줄리는 자연을 사랑하고 집 앞에 우뚝 서 있는 큰 나무에 집착합니다. 나무 꼭대기에 올라 마을 풍경을 내려다보며 바람과 햇살을 느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녀에게 이 나무는 자유, 아름다움, 꿈의 상징입니다. 그녀는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직접 기른 달기 낳은 달걀을 매일 블라에서 집에 보내며 선량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줄리는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통찰력이 있고 올바른 가치관을 지녔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에게 생활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내면을 중시하는 법

억압을 가르쳤습니다. 반면 블라이스는 억압적이고 현실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냉담하고 까칠하며 줄리 가족의 자유롭고 진실한 모습을 경멸하고 늘 흉을 봅니다. 블라이스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가치관에 물들어 소심하고 타인의 시선에 휩쓸렸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줄리를 피하고 멸시하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근거 없는 편견에 따라 줄리가 준 달가를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껍데기에 쌓인 씨앗처럼 아직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했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나무 벌목 문제, 달갈 사건, 할아버지 등장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영화 설레임은 결코 단순한 첫사랑 영화가 아닙니다. 자기 성장과 쌍방향의 만남에 관한 성장 서사서입니다. 졸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좋아함은 비굴한 추격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고 독립된 사람으로 되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평생 낭만의 시작임을 가르쳐줍니다. 블라이스를 통해 우리는 성장이란 편견을 깨고 진심을 직시하며 용기와 존중을 배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 속 따뜻한 가장, 통찰력 있는 어른, 순수한 이웃사랑은 이 청춘 이야기에 끝없는 부드러움을 더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조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 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넣어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입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5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과학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청심치명발매안이라 이렇게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약과에는 바로 이렇게 큰 글씨로는 청심치명발매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치명을 유지한 8가지 진기약제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천추감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 심장병 전문 치료 제품의 속간인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그 공농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떨어질 수 없는 경락은 폐경락과 심장 경락은 다른 경락과도 관련 있지만 해도 이 경락은 직접적인 연락을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의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걸거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여기에서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폐의 심한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왕왕 많이 범하는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병 환자들이 심폐의 심한 증상은 구체적으로서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것은 일종 증상에 관한 중의에서의 일종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한계 리론책에 속한다 하는 걸 말하게 되었는데요. 주연 림상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심폐의 심한 림상병 가운데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기습니다. 집에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지켜보세요. 그리고 가래가 성합니다. 입이 많이 마르고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입이 많이 마르면 소갈증, 당뇨병이 아닌가, 입이 많이 쓰게 되면 담낭에 이상이 있지 않는가, 입에서 많은 냄새가 난다면 내 구강 청소가 잘 되지 않았나 혹은 위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의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심폐의 심한 증상은 기본으로서 동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뭐 기침을 한대서 그 방면에가 호흡 계통에 가는 치료를 해서는 잠시는 되는 것 같지만 해도 길게는 잘 치료가 되지 않을 겁니다. 심폐에 동치하는 차원에서는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을 시도해 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데 기침이 줄어들더라, 그리고 가래가 성하지 않더라, 입에서 냄새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원청심환 제품 자체는 심폐의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그러면 초원청심환은 주약의 심장병 어떤 증상들이 본 제품을 드시게 되면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면

0: 심장병의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숨이 많이 찹니다. 하품을 잘합니다. 뭐 때문에? 심장혈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적혈구는 전문 심장혈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하품을 하고 숨을 모두 오지간한 계단을 오른 이 시점에 숨을 가두기 힘들어가지고 숨이 너무 차서 오르내리는 걸 힘들어서 집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바로 혈액 가운데 산소 부족을 의미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 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아, 안녕하세요.
2: 나도 이것이 저는 1년 3개월 넘었어요.
0: 아, 그랬어요. 예, 예. 어떠세요?
2: 각 경매에서 효과를 많이 봤어요.
0: 아, 예. 네.
2: 소통 부족이 이서 냄새가 나서 그 냄새 나는 것은 없었죠.
0: 아, 그것도 예. 자기 뭐 기타 방법으로 안 되는데 이 방법으로 예. 되었다 그렇죠. 예.
2: 어디든 모든 데를 가져가서 그렇죠.
0: 그렇죠. 예, 예.
2: 그게 냄새가 없어서 좋고. 그래서 밥을 꼭 먹어도 이차 배합으로 그냥 묵히고 했어요.
0: 예, 예.
2: 근데 지금 밥을 잘 먹어요.
0: 아, 예, 예.
2: 그래, 소변별로 밥이 몇주 이사가 되기 지금 그래서 극장 가면 맑아서 세추가 보통 두추 같아.
0: 아, 그렇죠. 콤파체 1분이 들어가는 혈액이랑 이 두근덩이 있는데 심장에서 그만한 혈액을 콤파체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콤파 기능이 떨어져서 하루 종일 여러 번 화장실 나설 수밖에 없죠.
2: 예, 갔다 오고 나면 또 잘 또 이사 와요.
0: 아, 그래요. 예, 예.
2: 그리고 저기, 뒷가슴, 앞가슴 켜두면 그것도 좀 거의 다 없어져요.
0: 아, 그래요. 예.
2: 예, 그, 모든 면에서 학교에 여러 가지면서 모두 내 효과를 많이 볼 때 아빠도 계속 이거 쓸려 있어요.
0: 아, 그렇게 하셔. 이 예. 제품 자체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상행위 거의 적거나 부상행위 20대가 없습니까? 없죠. 예, 기본상 예, 보수적으로 얘기해서 적다 혹은 기본상 부상행위 없게 되어 있는 제품 자체는 그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 예, 전문의 9일날도 한 번 또 썼어요.
0: 아, 그랬습니까? 예. 예,
2: 앞으로는 계속 쓸려서.
0: 아, 예. 예. 건강하세요.
2: 예,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초원체 효안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따뜻하던 게 지금 따뜻하지 않고 가슴 뭐에다에 돌을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 숨 맞습니다.
0: 아, 예.
3: 그래, 요란의 집에 뭐 문이 열린 데도 예, 각 학교만 쓰면 놀라고.
0: 아, 예.
3: 개그 녹을 때 받으시는 무서웠습니다.
0: 아, 숨이 차서. 예, 누르는 예. 같은 감이 나죠. 예.
3: 예, 예. 그리고 혈압은 어떻게 좀, 혈압은 잘 됐고, 예. 잠 잘 자지 못하는지 잠 잘 잡니다.
0: 예.
3: 괜히 이렇게 효과도 오니까, 예, 오늘 배달 받아도 쓰라고 그랬나.
0: 아, 그렇게 하셔. 초원청심환은 실어놓고 쓸 수 있는 부작용 거의 적거나 없는 우수한 특점이 있으니까 열심히 료성을 따라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3: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전화 맞는가요?
0: 아, 그럼요. 말씀하세요.
4: 예, 저도 초원청심환 참 잘 먹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4: 예, 좋은 효과 많습니다.
0: 아, 그래요?
4: 예. 전 나이도 많고 해서 그렇게 효과 없으리 했는데 정말 좋습니다, 지금.
0: 그래요. 원래는 어떤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 어떠세요?
4: 예. 예. 원래는 숨도 세게 찼습니다.
0: 아, 예.
4: 금방 무슨 움직임 숨이 차서 깜짝 못하고.
0: 아, 심장병이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겠습니까?
4: 예. 예. 또 무시가게 저기 밭도 남의 신세를 얻어먹고 이렇게.
0: 아, 그랬습니까? 지금 연세가 어느 계단에 계세요?
4: 우선 82 두 마리 넘었습니다.
0: 그런데 아주 목소리 안 들으세는 청청하시고. 아니, 예.
4: 예.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4: 예, 이전에는 목소리도 무슨 듣기 나마나 하고.
0: 그랬습니까? 예. 아닙니다. 지금 아주 청청하세요. 예.
4: 예, 그런데 지금 예, 정신도 온천해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가지고 저리 골이 무거워서 예, 골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0: 예.
4: 그랬던 게 지금은 예, 혈압도 좀 정상화되고 해놔니까 예, 정신만 쓰게 해놔서 골도 무겁도 되고 정신도 얼떨어진 것 같아요.
0: 전 70대 초반인가 했습니다.
4: 예. 예. 그렇게 정신이 예, 맑아지고 예, 밥도 용 잘 먹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4: 예, 소화 잘 되니까 예, 밥 용 잘 먹고 그래 나니까

0: 백조도 나고, 예, 저기, 이렇게 정신도 나고, 어디면 춤 차는 것도 많이 났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예.
0: 혈압이 그냥 올라가서, 예, 180 거지, 거의 올라가서.
1: 무슨 혈압인데, 예, 예.
0: 예, 그래서 혈압도 110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예, 용답이 보냈습니다.
1: 어느 순간에 예.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예.
0: 예, 그래서 또 10년간도 빨라서 119년 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예, 용종살이 됐습니다.
1: 지금. 예, 지금 혈압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0: 지금 혈압이 아침에 일어나면 예, 120, 적어도 조금 넘고 이렇습니다.
1: 아, 그래요? 아이고, 180대 120까지 내려왔다면 너무 정상이네요.
0: 예, 저 혈압이 예. 그래도 70, 아, 80 조금 넘고, 80이 넘고, 80 조금 나, 78이나 이렇게 된다.
1: 리상적인 혈압입니다. 너무 예. 리상적인 혈압입니다.
0: 예, 예. 용종사에 대해서 용도 없고, 예. 이렇게 일어나서 예, 밤에 자다도 숨이 차서는 숨이 뚝 막히는 것 같아서는 일어나 앉아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용 효과 맞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러나니까 지금 영영 터와서 아무래도 예, 많이 싸 먹어야 되겠습니다.
1: 이 제품 자체를 실어 넣고 드셔도 됩니다. 예, 예.
0: 예. 예. 무슨 반응이 없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다른 부작용 같은 게 나타난다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어 예. 넣고 쓰셔도 될 것 예. 같습니다.
0: 예. 예.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1: 예. 늘 건강 장수하세요. 예. 예. 예.
0: 안녕히 계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은 이제부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심장병 치료에서는 확신을 갖고 복용하시겠다며 나이에 비해서 내가 심장으로 인해서 이제 들으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심각한 혈압에 심각한 심률에 120 그 부서지고 이래던 심률도 혈압도 180 그 이상 밑에 게 112 정도 이상 까지 올라가다 모든 무슨 혈압에 무슨 심률입니다. 보온 제품을 드시고 해결 받으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보온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요.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반드시 누워 자자며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같은 감을 느끼게 돼 있고 그리고 반드시 누워 있는 상태를 하게 되면 많은 피가 심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서 있거나 앉아있는 상태라면 제일 높은 머리 혈액이 결국 제일 밑에 발밑에 갔던 혈액이 올라오는 그 힘을 수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반드시 누워있게 되면 심장에 부담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택에다 베개를 고이고 주무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앉아서 주무시는 분들이 뭐 때는 누워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이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은 편하게 반드시 눕거나 측으로 눕거나 해도 다 문제가 없이 편하다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지금 심률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정상 범위는 1분에 60부터 100차 범위는 정상 범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률은 그렇지만 해도 우리 평균 심률은 60이 벗어져서 7, 80차 60 이상이 되면 됩니다. 1분에. 그런데 너무 늦게 돼서 40몇차 요즘에 어느 분이 40몇차 된게 이 금방 42차 개국 40차 됐는데 이 제품을 쓰시고 지금 60차 그 이상으로 올라 68차까지 올라왔다는 분이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심률은 제일 그 낮아서도 평균 심률 가운데서 특수한 운동원들을 제외하고는 60차 이상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빨리 떼서 1분에 120, 30차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모두 이것은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 환자들은 가슴이 많이 두근거립니다. 심장으로 인해서 내가 마치 무슨 누구에게 쫓겨오는 같은 감을 느끼면서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이 시달리기도 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계속 문의하고 싶은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하품을 대고 합니다. 저 사람은 어쩌나게 뭐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더니만 일어나면서부터 하품을 하는 게 계속 하품을 하더라. 하품 많이 합니다. 뭐

염리 하품을 많이 하고 숨이 차 원인 자체는 혈압 가운데 산소 부족을 했죠. 그리고 어깨가 견점처럼 띄엄띄엄 아파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어깨가 아픈 가운데서 왼쪽 어깨가 더 아파나거나 때때로는 반사통으로 오른쪽 어깨까지 아파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내리 아픈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왼쪽 발까지 내리 아프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모두 심장으로 인해 나타나는 구체 증상 가운데 이러한 증상들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늘 힘줘서 인위적인 강태름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원인 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주약에는 지금 심장은 직접 위동맥에 충족한 양의 혈류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가 밥을 먹어서 40분 그 좌우 그 안에서는 많은 피가 위동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심장 功能의 약화로 인해서 위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탓으로 인해서 늘 소화가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태름을 하게 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무슨 공공버스 같은데 앉아서도 남에게 창피할 정도로서 억지로 거기다 힘줘서 위안에 계속 물건이 그득한 대를 아침에 먹었다면 아침에 그게 그대로 있는가 하면 느껴서 그걸 소화시키느라고 인위적인 강태림을 할 때가 있으면 힘줘서 억지로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깁니다. 지금 적지 않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 입금에 출혈이 잘 생기는데 약간 치설질을 해도 입금에 출혈이 생기고 결국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치아통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 나는 그 줄을 모르고 치아통이 생기게 되면 내가 이 치주염인가 혹은 또 어떤 분들은 치아가 흔들게 되면 금방 치과방에 가서 치아를 교체하거나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 지금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게 되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많게는 무엇과 연결식에서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심장병하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지금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위에서 개별적인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어지간한 문소리에 놀라거나 자기 전화벨 소리에 다 놀란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심장병으로 인해서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신이 부종이 생깁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아래 다리가 부종이 생깁니다. 아래 발목, 발등 이게 보통 콤파체 이상이 있다면 시초에는 어디에 부종이 생기는가 하면 상체 부종이 먼저 시작됩니다. 눈이 붓거나 얼굴이 붓거나 수종이 생깁니다. 그런데 심장으로 부종이 생긴다면 하체가 부종이 생기는 데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부종이 생기니까 이거 엉뚱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콤파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해도 근본 원인은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가. 콤파체 문제보다도 심장의 문제로 인해서 콤파체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발바닥에 해면을 디딘 같은 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가 하면 바로 고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동맥이라 하게 되면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그 부위를 그게 바로 고동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게 되면 따뒤 제일 위쪽에 여길 통해서 주자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스텐트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데 심장 혈이 직접 여기에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상술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지어 어떤 분들 가운데는 쥐가 너무 자아서 올라오고 발바닥에 해면을 디딘 같은 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건 모두 심장 혈이 고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배가 아파서 꼼짝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모든 기계 검사를 해본 결과
배가 아픈

0: 운사의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가? 바로 복강 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투석 환자들 간에 후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부 투석이라는 게 그것도 바로 복강 그 동맥을 이용해서 그 투석을 하는 건데 근데 복강 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었는데요. 똑같은 친구가 두 분이 계셔서 너도 나도 배가 아팠는데 한 분은 밤에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지자를 했습니다. 스탠드 했는데 그 흡대수학에서는 기본으로서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배가 아프지 않으니까 이 친구는 계속 다른 한 친구는 지자하지 않은 친구는 배가 아픕니다. 이건 뭘 말하게 됐는가 하면 지자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강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엉뚱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온제품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심장병이 아닌가 하고 오해를 했는데 초온 청심환을 쓰고 나니까 심장병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서 여러모로서 많은 그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로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은 그 핵심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부정맥 시리부칠 말합니다.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심근경색 이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1분의 정상 심률은 60부터 그 100차까지 정상 범위라 이제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지금 부정맥으로 인해 가지고 내 심장은 하나 건너 뛴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 뛰고 하나 쉬고 하나 뛰고 하나 쉬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건 바로 부정맥이 전형적인 실리부치를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늘 내 가슴에다 주먹질하며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서 그 심장을 뛰게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어떤 분들은 너무 심장이 그 박동이 부정상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1분에 겨우 40차 좌우 되나마나 하게 되어 있어서 병원에 가니까 치버치를 열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장 치버치를. 치버치를 엮는다는 것은 조약에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며 인위적인 당신의 심장은 이제는 자기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공급했다 돌려오는 이런 공력이 떨어졌으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기계를 그 가슴에다 박아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 그 집어치는 보통 10년이 유효기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집어치를 해야 되겠다고 인정을 받으신 분이 보온제품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는 지금 거의 심률이 60차 이상으로 70, 80차까지 올라왔다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협심증이라는 게 있는데 협심증이라는 건 신저통 말하는데 왼쪽 앞가슴이 아픈가 하면 오른쪽 앞가슴이 아프고 뒷잔등이까지 아파나면서 늑골까지 아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말해서 협심증이라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늑골까지 아파나네 늑골신경통인가 이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40대 갱년기에 들어선 여성들 가운데서는 갱년기 계단에 심장병이 더 쉽게 발병하게 되었는데요. 이래서 협심증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이 갱년기 계단에 이렇게 그 심률이 너무 고르지 않고 이러니까 내가 이게 그런데 늑골이 네. 아파납니다.
1: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도 초원 청심환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2: 나는 예, 저기 심장이 나빠가지고 전화기 계단 숨이 차서 저기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0: 아, 그래요?
2: 초원 청심환 쓰고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2: 심률이 빠른 것도 심률도 좀 많이 제대로 돌아오고 예. 그 다음에 숨이 차던 것도 많이 숨이 차던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2: 그래서 앞으로 이거 나 계속 쓰려고 완전 치료될 때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다 그럽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페달처럼 하나 3, 3에 5개 오버입니다.
2: 예. 예.

0: 부장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 초원 청심환은 지금 한국에 내 전문에 보내던데 다 쓰고 못해서 지금 쓰고서 효과 상당 좀 어떻게 배달해달라고 합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삼삼에 다섯 개 한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
3: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협심증이라 하게 되면 이제 말씀한 늑골꼬지 아파나는 건데요. 갱년기 기단에 이 늑골꼬지 아파나게 되면 늑골신경통인가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는데 보통 여성 남성들 포함해서 갱년기 기단에는 심장병이 제일 고도로 시작하는 이런 나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본 제품 초원청심환을 참고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보통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해도 중간쯤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나 말하게 되었는데요. 중하게 막힌 경우는 70 내지 90% 막힌 경우를 말합니다. 관상동맥이 이때 병원에 실려가게 되면 기본으로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본 제품 초원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투자까지 가지 않고도 심장 공력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미 중풍이 왔거나 이미 주사를 했거나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 심부에 물이 찼거나 비우선 식물증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보온 제품 자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인정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입니다.
4: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상속 여행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풍경은 계속 바뀌었으며 차 안의 분위기는 밝고 활기찼다. 차가 상숙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11시가 넘었다. 눈앞에는 고급 주택이 펼쳐졌다. 푸른 기와에 흰 벽이 조화롭게 어우러졌고 집 앞에는 련못이 있었으며 뒤쪽으로는 푸른 산이 둘러싸고 있었다. 이곳의 주인인 서총재는 나이 60살이 훨씬 넘었으며 체구는 중간 정도였다. 서총재의 곁에는 절강 지방 출신의 친구인 정 사장과 40살쯤으로 보이는 여비소 소환이 나란히 서서 일행을 맞이하고 있었다. 차가 멈추자 리리는 아버에게

먼저 내리도록 권유했다. 곧 서청재가 앞으로 나와 반갑게 악수를 청했고 리리도 차에서 내렸다. 정 사장은 이 저택의 구조를 친절하게 설명했다. 서청재가 이 집을 얻은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정성껏 공사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가장 표준적인 저택으로 완성했습니다. 집 전체에 전국 각지에서 수집한 옛 건축 부품들을 사용했습니다. 대문의 벽은 안희성 지방에서 가져온 것이며 거실에는 출련이 하나도 빠짐없이 걸려 있습니다. 집 내부에는 서양식 소파, 소규모 객실, 긴 탁자가 구비된 회의실, 자체 보일러 시설, 깊은 욕조, 사우나 시설, 전문 안마 기계까지 현대적인 편의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우측에는 1930년대 상해 중산층 스타일로 꾸며진 객실이 다섯 칸 마련되어 있었다. 객실 안에는 세면대와 화장대, 흔들 의자는 물론 구식 선풍기와 옛날 달력판까지 세밀하게 마련되어 그 시대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끼게 했다. 뒤정원에는 인공 연못이 있었고 방 안에는 탁구대와 여러 가지 오락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다. 서청재는 자신의 저택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이곳은 소중한 기물들을 마음대로 만져도 안전하다고 얘기했다. 항상 일꾼들이 대기하고 있고 교대로 4명의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으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리리는 이 모습을 보며 소환이 마치 이 집의 안주인처럼 보인다고 농담으로 말했다. 소환은 공손하게 자신은 그저 비서로서 함께할 뿐이라고 정중하게 말했다. 아보는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온 집안이 귀중한 소장품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서청재는 웃으며 물건들은 정 사장의 소장품을 잠시 빌린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이때 집사가 들어와 식사가 모두 준비되었다고 보고했다. 모두 주방으로 들어섰다. 서청재는 집주인 자리에 앉으며 리리를 곁에 앉히려 했지만 리리는 왕아 씨에게 그 자리를 양보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 자리를 사양했고 정 사장은 왕아 씨와 리리가 서청재의 왼쪽 오른쪽에 편하게 앉으면 된다고 말했다. 왕아 씨는 즉시 자리에 앉았고 어쩔 수 없이 리리도 자리에 앉았다. 리리는 손짓으로 아보를 곁에 앉히고 그 옆에는 장아 씨가 앉았다. 이때 아주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요리를 차례로 내놓기 시작했다. 찜닭, 기름에 튀긴 닭, 뼈를 제거한 물고기, 흰 소스로 맛을 낸 죽순, 맑은 국물로 조리한 토끼 요리 등으로 화려하게 식탁을 채웠다. 소아는 일어나 음식들을 하나씩 정성껏 소개했다. 특히 죽순은 이곳의 전통 음식이라고 설명했다. 죽순 껍질을 말아서 자르고 생선살과 새우살을 싸서 쪄낸 뒤 다시 죽순과 채소, 황금 햄을 넣어 걸쭉하게 만든 요리라고 자세히 알려주었다. 왕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우 맛있다고 말했다. 서청재는 이 말을 듣고 곧바로 그 요리를 왕아 씨의 앞으로 옮겨놓았다. 이때 게 요리가 식탁 중앙에 올라왔다. 소아는 일행 모두에게 이 대게에 대해 전문적으로 소개했다. 이 게의 가장 중요한 영양 부분은 바로 인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름하여 게인삼이라고 부르고 실제로는

여덟 가닥의 가는 팔끝 부분이라고 알려주었다. 이곳이 개에서 가장 영양이 풍부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왕아 씨는 말없이 듣고 있었고 다른 일행 모두는 소환이 15만 원대로 개발에 가장 가늘고 뾰족한 끝부분을 먼저 꺾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꺾으니 정말 가느다란 살 한 가닥이 빠져나왔다. 아버는 이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며 오늘 인삼을 먹었다고 감탄했다. 모두가 개 인삼을 맛보았다. 오직 왕아 씨만 여전히 말없이 있었다. 소아는 왕아 씨에게 배가 불편한 것이냐고 물으며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라고 권했다. 왕아 씨는 아까의 열정이 모두 사라진 듯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왕아 씨는 갑자기 오래된 술을 마시고 싶다고 말했다. 이 말이 나오자 자리에 있던 모두가 놀랐다. 소청재는 왕아 씨를 바라보았다. 정 사장은 원래 계획대로 개를 먹고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왕아 씨는 갑자기 몸을 흔들고 애교를 부리며 그냥 황주만 마시고 싶다고 고집했다. 술 이야기가 나오자 소청재는 리리를 바라보았다. 리리는 어쩔 수 없이 좋다고 승낙하며 조금만 마시고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했다. 리리의 승낙을 얻자 술을 마시기로 결정되었다. 소청재는 이곳에 아주 좋은 황주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항아리에 넣어 오랫동안 숙성시킨 양조주이며 맛이 진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소청재, 정사장, 왕아 씨 세 사람만 술을 마시기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대게를 맛보았다. 소청재는 왕아 씨가 술을 마시려 하니 술자리의 규칙에 따라 먼저 세 잔을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리리도 이에 동의하며 왕아 씨가 드물게 술을 마시려 하니 세 잔은 기본이라고 말했다. 왕아 씨는 입술을 살짝 부풀리고 애교를 부리며 자신이 여자인데 이렇게 엄격하게 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리리는 적어도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배하며 한 사람씩 한 잔씩은 마셔야 하지 않겠냐고 다시 권했다. 왕아 씨는 이에 동의했다. 리리는 아버에게 가까이 다가가 속삭이며 자신이 예상했던 장면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다. 아버는 가볍게 웃을 뿐 별다른 말 없이 경청했다. 만찬이 끝난 뒤 소청재와 아주머니는 왕아 씨를 부축하며 우측으로 올라갔고 다른 일행들은 모두 정원으로 따라 들어갔다. 소아는 말없이 걸으며 사람들을 2층 객실이 있는 곳까지 이끌었다. 소아는 한 사람 한 칸씩 정성껏 객실을 배정했고 모두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오후 3시에 다시 아래로 내려와 차를 마시기로 약속했다. 아버가 방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 사장이 찾아왔다. 아버는 웃으며 소환이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크게 웃으며 소환은 여러 일들을 경험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 잘 조절할 줄 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웃고 수다를 떨며 차를 마셨다. 창밖에서는 맑은 새소리가 들려와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아버는 정 사장에게 소장품을 수집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물었다. 정 사장은 처음에는 사업 때문에 자주 사람들이 직접 물건을 배달해왔고 가격도 매우 저렴했다고 회상했다. 그래서 점차 수집하

하기 시작했고 계속 수집하다 보니 흥취가 생기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정 사장은 목소리를 낮추고 비밀스럽게 요즘 자신은 청동기 화집을 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책은 분명 전문계에서 큰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말했다. 정 사장은 아버가 방법을 찾아준다면 어떤 조건이든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눈 뒤 다시 가벼운 수다를 이어갔다. 3시가 되자 정원에서 소환이 손님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아래로 내려와 차를 마시라는 안내였다. 아버와 정 사장은 아래로 내려가 뒤정원으로 향했다. 잠시 후 여성 일행이 소환의 안내에 따라 따라왔고 리리는 물방울 모양이 그려진 치마 정장으로 갈아입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장아 씨와 오아 씨는 단정하고 고운 차림으로 나왔고 진아 씨는 평범하게 방 슬리퍼를 신은 채 편안한 모습으로 나왔다. 리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소청제는 어디 있는지 물었다. 소아는 여전히 말없이 있었다. 이때 정원의 작은 극장 안에는 남녀 두 명이 앉아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남자 배우는 푸른색 긴 옷을 입고 위엄이 있었고 여배우는 붉은 바탕에 매화 모양이 그려진 둥근 기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허리가 매우 가늘었다. 두 사람은 목을 풀고 현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상해에서 온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인사했다. 그리고는 멋진 시 한 수를 읊었다. 이어 현악기 연주 소리가 다시 울렸고 상숙에서의 첫 공연이 서서히 시작되었다.

소모의 어머니는 해덕이 탄 배가 이제 막 부두에 정착했다고 말했고 은봉은 아이를 안고 해덕을 맞이하러 갔다. 밤 10시가 조금 넘어서 뒷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은봉이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곧 우측으로 올라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고 은봉은 주변에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열쇠로 문을 여는 작은 소리가 이어지고 바닥 틈새로는 열두 세줄의 가느다란 빛이 새어나왔다. 그 뒤로 짐을 내려놓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소모는 은봉의 아이가 갑자기 크게 울어 주변을 시끄럽게 할까봐 걱정하지만 아이는 예상과 달리 전혀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안겨있었다. 삐걱거리는 소리 사이로 해덕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다. 소모의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은봉이 장을 보고 정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고 이때 2층 아저씨도 아래로 내려와 은봉을 조용히 쳐다봤다. 해덕도 아래로 내려와 소모에게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소모는 이웃 형이 돌아온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해덕은 치약을 꺼내 소모의 칫솔에 정성껏 한 줄로 치약을 짜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 이를 닦고 얼굴을 닦으며 아침을 시작했다. 해덕은 시간이 있으면 찾아

라고 말하며 친절하게 대하고 서모는 기쁘게 응했다. 이날 아침 서모는 옆과 저택으로 향했다. 격투기 선생님은 밤 근무

영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리 준비한 석쇠를 가리켰다. 소문은 이 석쇠를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해하고 영근은 공장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멘트를 붓고 무게만 맞추면 되는 간단한 구조이며 실제 무게는 200근 조금 넘었다. 석쇠는 한 쌍이 30근, 다른 한 쌍이 42근이었다. 영근은 꾸준히 연습하면 몸이 아주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모가 석쇠를 직접 들어보려 하자 선생님은 함부로 다루면 손을 다치기 쉽다며 주의를 줬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요즘 시대는요, 어찌 보게 되면은요, 황혼육아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1: 네, 여유로움을 즐겨야 할 때에 진땀을 빼며 황혼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로인순의 황혼육아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황혼 육아 로인순. 황혼 육아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세월에 퇴직 후 취미 생활을 시작하고 여행 등을 다니며 여유로운 노년 생활을 즐기고 싶은데 손자를 돌보고 교육에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노인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녀의 말 한마디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육아 방식에서의 세대 간 차이 때문에 자녀와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황혼 육아 어떻게 슬기롭게 넘길까? 육아 방식에서는 세대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손자 손녀 교육엔 우리 늙은이가 경험자지. 김노인은 요즘 사위와 딸의 자식 교육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대단히 불만스러워했다. 손녀가 겨우 4살밖에 안 됐는데도 딸은 억지로 피아노 학원에 등록시키고는 휴일에도 어린 것한테 쉴 틈을 안 주고 피아노 연습을 시키노라고 야단이었다. 어린 것은 엄마가 곁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으니 여리디 어린 손가락으로 어쩔 수 없이 피아노 건반을 누른다. 어떤 때는 너무 싫어서 울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빨리 와서 나를 구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김노인네 량주는 방 안에서 단가마 외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하면서 감히 방을 나설 엄두를 못 낸다. 딸이 노인들이 애 교육을 잘못시킨다고 난리를 치기 때문이다. 손녀의 조기 교육에 관한 일로 김노인은 딸과 몇 번이나 얼굴을 붉혔는지 모른다. 오랜 교육자인 김노인은 우리 그땐 조기 교육이 뭔지도 모르고 나라 규정에 따라 8살에 학교를 붙였어도 넌 대학까지 가고 좋은 직장에도 다니지 않았냐라고

질책했다. 딸은 딸대로 요즘은 다들 조기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애들보다 시작이 늦어져 평생 뒤떨어진다며 양보할 생각을 안 했다. 조부모들은 연세가 있고 인생 경험도 풍부하다. 하기에 자녀들의 그릇된 교육관에 대해서 참지 못한다. 그러나 노인들의 간섭에는 그 어떤 악의도 없다. 자손들이 잘 되게 하려는 마음뿐이다.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던 예전에는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돌보는 대가족 풍경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조선 3대가 자연스럽게 한 집에서 살면서 교류와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큰 기대를 한다. 이에 미치지 못하면 부모는 쉽게 화를 낸다. 하지만 조부모는 다르다. 한 세대를 건너뛴 관계인지라 손군에 대한 기대나 갈망이 상대적으로 작다. 흔히 격세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질책이나 비난보다는 너그러운 타이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격세 교육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할머니는 아이의 대소변 가르기 훈련에서부터 옷 입기, 밥 먹기, 말버릇 등을 차근차근 가르쳤고 동요며 옛말도 들려줬다. 격세 교육의 효과를 입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핵가족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격세 교육의 미풍량속이 거의 사라졌다. 65세의 오로이는 퇴직 후 친구들과 같이 장기도 두고 낚시도 다녔다. 또 아내와 함께 광장 무용도 쳤다. 그런데 이처럼 다채롭고 여유로운 제2의 인생이 막을 내리게 된 것은 한 살짜리 손자가 집에 오면서부터였다. 오로인의 며느리는 외자 기업에 출근하는데 평소 출장이 잦았다. 그리하여 아이가 첫돌이 되자마자 아예 젖을 떼고 시집에 맡겨버렸다. 오노인의 량주는 모든 취미 생활을 접고 손자를 키우는 일에 매달렸다. 처음 한동안 손자는 밤중이면 울면서 엄마를 찾았다. 두 노인은 손자를 달래느라 진땀을 빼곤 했다. 그런 날들이 지속되자 지쳐버린 오노인의 량주는 륜번으로 손자를 보기로 했다. 먼저 오노인이 밤 12시까지 손자를 돌봤고 그 다음에 아내가 일어나서 오노인을 대신했다. 손자는 쪽하면 감기에 걸렸고 감기에 걸렸다 하면 대뜸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곤 했다. 그 바람에 량주는 오밤중과 새벽에 혼비백산해서 몇 번이나 병원에 달려갔는지 모른다. 오노인의 량주는 2년간 손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의 태도는 예상 밖이었다. 아들 며느리는 한 주일에 한 번씩 애보러 왔는데 올 적마다 놀잇감이며 간식을 한 알음씩 사들고 왔다. 애는 아빠, 엄마가 자기를 끔찍히 생각하는 줄 알고는 부모가 곁에 있을 때면 할아버지, 할머니 말도 잘 안 들었고 게다가 밥은 먹으려 들지 않고 사탕 과자만 탐했다. 때문에 아들 며느리가 왔다 간 뒤면 2, 3일간 손자를 제 궤도에 올려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했다. 이뿐이 아니었다. 한 번은 손자를 데리고 거리에 나갔는데 아는 사람을 만나서 몇 마디 인사를 하는 사이에 손자놈이 혼자 뛰어놀다가 넘어졌다. 그날 넘어지면서 손자가 이마를 살짝 벗겼는데 그번 주일에 애보러 온 아들 며느리가 죄인 다루듯 오노인을 훈계하는 것이었다. 그 후부터 오노인의 량주는 손자가 잠깐만 안 보여도 당황해서 어쩔 바를 몰라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후 오노인의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오노인은 혼자서 아내를 보살피랴 손자를 돌보랴 하루 종일 팽이처럼 돌아쳐야 했지만 아들 며느리한테 미움을 살까봐 손자를 데려가라는 말도 하지 못했다. 워낙 낙천적이던 오노인은 하루 종일 이 근심 저 근심에 쌓여 있었고 그런 정서가 한밤중까지 이어지면서 실면까지 겪었다. 확실히 지금은 시대가 달라도 너무 달라졌다. 아이를 하나씩 키우는 핵가족이 늘면서 모든 것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게다가 젊은 부모들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노인들을 무식한 사람 취급할 때가 종종 있다.
황혼 육아 과정에

많은 조부모 세대와 젊은 부모 사이의 모순 충돌은 허다한 경우 젊은 부모가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하는 데서 초래된다. 애가 열이나 온몸이 불덩이구만. 병원에 안 가고 알코올로 닦아주기만 하다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옛날 방식을 고집해요.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일회용 기저귀가 완전히 젖지 않았다 해도 더 이상 채워서는 안 돼요. 아이한테 무슨 옷을 이렇게나 많이 입혔어요? 이러니까 애가 땀을 너무 흘려서 감기 들 수밖에 없죠. 자꾸 애만 감싸도니 애가 버릇없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손주를 해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요. 이런 말들은 황혼 육아에 가뜩이나 육체적으로 고달픈 노인들에게는 설상가상으로 예리한 비수가 되고 가시가 된다. 당연히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서로 간에 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연로한 부모님에게 자기 아이 양육을 맡기는 황혼 육아는 자칫 잘못하면 가족 내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평화로운 육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래의 몇 가지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미리 규칙을 정한다. 애들은 자기 엄마,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양육 방식이 서로 다르면 혼란스러워한다. 때문에 아이 부모는 연로한 부모에게 자기 자식을 맡길 때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 규칙을 정해놓는 것이 모순을 피하는 길이라고 본다. 이를테면 함께 육아 지침서를 쓰거나 육아 방침과 육아 기간 등에 대해서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다. 둘째, 부모님의 양육 방식을 인정해 드린다. 사실 연로한 부모님들은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자신만의 육아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뀌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아이를 부모님한테 맡기기로 결정했다면 우선 그것부터 인정해야 한다. 처음부터 무작정 불만을 표하는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셋째, 칭찬 먼저, 요구는 나중에, 그리고 노인의 하소연을 들어드린다. 노인이 불만을 말할 때에는 일단 칭찬해드리고 나서 그렇지만 여차여차했으면 좋겠다고 희망사항을 제시하는 식으로 부드럽게 대화를 나눠야 한다. 일정한 주기에 한 번씩 가족회의를 열고 육아 상황을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부모님들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갈등사항 같은 건 육아 지침서에 추가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에는 아이를 보느라 무엇이 힘들었는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충분히 듣고 공감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모순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넷째,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황혼 육아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탈이 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 그만큼 황혼 육아는 힘든 일이다. 부모님한테 경제력이 있더라도 육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매달 얼마씩이라도 양육비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좋다. 물론 양육비보다 돈 봉투 안에 담긴 감사의 마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황혼 육아에는 여러 가지 모순이 불가피하다. 어떻게 하면 상호간의 모순을 피하고 아이를 잘 키울 것인가가 중요하다. 여기에는 기교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동시에 젊은 세대는 자기 자식을 돌봐주는 노인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 억지로 맡기고 맞는 관계의 육아가 아닌 서로 에너지를 주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황혼 육아. 격세 교육이 되려면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한 배려와 이해가 중요하다.

네, 황혼 육아에는 여러 가지 모순이 불가피한데요. 육아는 몸과 마음이 다 힘든 일입니다. 서로서로의 배려와 이해가 중요하지요. 네, 이슬기로는 황혼 육아를 위해서 젊은 세대는요,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자칫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대화를 통해 서로 잘 헤쳐나가야 하겠지요.

다음으로 김인덕의 쌀 요기견 잡담을 함께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쌀 요기견 잡담 김인덕. 생활이 요족해지고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날로 늘고 있다. 현대통신수단이 발달되면서 인간 간의 연계가 훨씬 원활해진 반면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소통은 날로 단절되고 있는 실정에서 개개인은 인간 본연의 사회성을 보상받기 위해 애완견을 반려동물로 생각하고 기르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애완견을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진정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거리에서 요기견을 심심찮게 만날 수가 있게 되었다. 요기는 말 그대로 내다 버린다는 뜻이다. 물론 요기견 중에는 조인의 실수로 잃어버린 애완견도 있겠지만 그 숫자는 어디까지나 미미하다. 거리에서 도도는 요기견을 한눈에 가려볼 수가 있다. 덕지덕지 때가 묻어 횡색이 초라한 데다가 잘 먹지 못하다 보니 빼빼 마르고 다리나 혹은 눈에 장애가 있는 것이 공통한 특징이라 하겠다. 요기견은 낯선 사람을 만나서도 애교를 잘 부리는데 이것은 이미 인간의 사랑에 길들여져 주인의 때 묻은 손길을 잊지 못하고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된다. 때로는 길바닥에서 대굴대굴 굴기도 하고 흰 배를 드러내놓고 네 다리를 강동거리곤 하는데 음식물을 얻고자 하는 요기견들의 처절한 몸부림이다. 한때는 주인의 손끝에서 애지중지 호강을 부리다가 하루아침에 버림을 받은 요기견들의 처지가 십분 처연하다. 하지만 갈 길이 바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요기견에 맞닥뜨릴 때마다 연병이라도 걸릴까봐 물지감치 피해가기가 일쑤다. 2년 전 어느 날부터인가 직장의 마당에서 요기견이 떠돌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몸이 요인 대신 배가 항상 뚱뚱 불러 있었다.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 직장에 마음씨 고운 선배가 요기견에게 굴을 지어주고 매일 음식을 날라다 준 것이었다. 그 선배는 요기견이 다른 사람들이 음식물을 너무 많이 가져다 주어 비만이 오는 것이라 생각하고 굴 옆에 음식물을 함부로 갖다 주지 마세요 라는 글을 적어놓기까지 했다. 후에 그 유기견이 새끼를 뵌 것을 알고 집에 데려다가 보살폈는데 얼마 후에 새끼 세 마리를 낳았다. 동물들은 인간 먼저 지구라는 커다란 공간에서 자유롭게 저마다 삶의 공간을 차지한 채 살아왔다. 하지만 인류가 나타나고 개발이라는 명목이 생기면서 동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그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자연 속에서 모든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여가 생활이 풍부해지면서 우리 주위에서도 여러 가지 민간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주급 민간단체만도 500여 개를 웃돈다. 하지만 동물보호 민간단체는 아직 한 개도 없는 줄로 안다. 우리도 이제는 먹고 살 만하게 되었으니 유기견 보호를 세움으로써 유기견의 인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지금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동물도 엄연한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죠. 심심하면 뭐 키우고 귀찮으면 버리는 책임감 없는 행동은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길에서 날로 늘어난 유기동물들을 보면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0: 다음으로 박진아 씨의 이 시간 지나면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이 시간이 지나면 박진화. 처음 아이한테 크게 화를 냈던 것은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맞는 첫 겨울방학이었다. 겨울은 엄마가 되지 않으려고 내 아이에게 선행학습의 중요성을 가르치려고 나는 그날 아이를 붙들고 두 자릿수의 더하기와 덜기를 가르치고 있었다. 내 딴에는 최대한 아이가 알아듣기 쉽게 문제풀이 방법을 설명하고 기대 가득 차하며 물었다. 자, 이제 그렇다면 20 더하기 3은 얼마일까? 돌아오는 대답은 5였다. 처음엔 그래도 참을만 했다. 다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나는 1의 자릿수는 1의 자릿수끼리 더하고 10의 자릿수는 10의 자릿수끼리 더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줬다. 말똥말똥 나를 쳐다보는 눈망울을 봐서는 그제야 알아들은 상 싶었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여전히 답은 5란다. 그게 왜 5야? 엄마가 말했잖아. 1의 자릿수는 1의 자릿수끼리 더하고 10의 자릿수는 10의 자릿수끼리 더해야 한다고. 너 그럼 말해봐. 2 더하기 3은 얼마야? 5. 그럼 2 더하기 3도 5고 20 더하기 3도 5야? 그게 말이 돼? 나는 끝내 인내심이 바닥이 나버렸으며 아이가 겁에 질려 하건 말건 바락바락 악을 쓰며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제 딴에는 난데없는 봉변을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급기야 눈물을 뚝뚝 떨구기 시작하는 아이를 보며 나는 어디에도 쏟을 길 없는 화만이 점점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그날 그 사건을 계기로 나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일이 많아졌다. 한편 학교에 입학하기 전 내가 아이에 대해 했던 커다란 착각에서 슬슬 깨어나기 시작했다. 여느 엄마들이 다 한 번쯤은 느끼는 이를 테지만 내 아이는 왠지 전제 같았다. 그림을 그릴 때면 크레용으로 원색을 벅벅 칠을 해도 왠지 특별해 보이는 것이 아이한테 그 어떤 미술적인 천부가 느껴졌다. 어른들도 따라 부르기 힘들어하는 노래도 두어 번 듣고 나면 척척 곡조를 따라 넘기는 것이 음악 세포도 있는 것 같았다. 어디 그뿐인가. 어디서 주워 들었을 리는 없는데 말을 할 때이면 제법 근사한 단어를 불쑥불쑥 내뱉는다. 얘가 문학적 소질도 갖춘 걸까? 블록놀이도 잘한다. 내가 보기엔 머리가 다 지끈거리는 립체 도안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블록을 맞춰가는데 얘가 누굴 닮아서 공간 감각이 이리도 뛰어난 건지 찬탄이 절로 나갔다. 아, 이쯤 하면 우리 아이는 천재가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그런 아이에 대한 환상이 고작 20 더하기 3, 5에서 깨지다니 나는 쉽게 포기를 할 수 없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일 거라고 문제 사고력은 차근차근 키워가는 것이라며 나설로 나를 다독였다. 그래서 올림픽 수학 과외를 시키기 시작했다. 극성스레 아이와 함께 수업에 참가해서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고 집에 돌아오면 그날 강의 내용을 내가 다시 한번 곱씹어주는 것으로 겨우겨우 진도를 따라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영 신통한 방법은 아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의 난이도는 깊어만 갔고 그럴 때면 나는 제때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는 아이와 영락없이 소리를 지르고 만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나는 아이의 올림픽 수학 과외를 그만뒀다. 어쩌면 내가 지쳐서 그만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2학년이 된 아이에게 이제 20 더하기 3이 왜 5가 아닌지를 깨치는 것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물론 그 대신 다른 어려운 것들이 많고도 많다. 요즘은 시간 익히기를 배우는데 그놈의 시바늘과 분바늘은 왜 그리도 헛갈려 하는지. 그래서 어제는 남편과 둘이 총동원을 해 아이에게 맹훈련을 들이댔다. 효과를 보긴 했지만 그리 괄목할 만한 성과는 아니다. 그래도 기다리면 언젠가는 그 어렵던 시바늘과 분바늘의 차이도 척척 알아보고 시간도 제때 가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걸 언제까지 기다려낸단 말인가? 다른 아이들은 두 자릿수 더하기 덜기를 척척 계산해낼 때 내 아이는 고작 20 더하기 3의 발목을 묶여 있었고 다른 아이들이 시간을 척척 보아내고 곱하기 나누기도 식은 죽 먹기로 해낼 때 내 아이는 아직도 시바늘과 분바늘을 가려내지 못하니 때가 되면 다 알 것이라는 위안을 삼기엔 이 어미의 배포가 그리 크지 못하다. 또다시 마음이 급해난다. 올림픽 수학 과외를 견지시키지 못한 것이 후회가 들기 시작했고 방과 후 공부 지도반에 보내야 하는 게 아닌지 갈팡질팡 마음이 어수선하다. 1년 동안 수없이 아이와 부딪히고 깨지고 덤으로 아이와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겼음에도 나는 여전히 조급증을 참지 못하는 엄마이다. 내가 이런 엄마라니. 정신을 차려보니 이건 내가 되려고 했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해주고 아이가 행복해하는 순간을 같이 있어주는 엄마이고 싶었다. 그런데도 불쑥불쑥 어디를 향할지 모르는 분노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튀어나올 때면 나는 아이처럼 당황해지고 만다. 20 더하기 3은 왜 갓기 5가 아닌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의 아이처럼 말이다. 과연 나의 이 분노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 역시 한때는 치열한 입시 전쟁 속으로 등떠밀린 사람 중 하나였다. 9년의 의무 교육 과정을 거쳐 고중에 입학했고 공부를 한 것 외에 별다른 상큼한 추억 몇 개 만들어내지 못한 채 이른바 청소년 시기를 흘려보냈다. 그 시절 내 생활의 키워드는 공부 그리고 시험 성적이었다. 그런 나에게 유일한 취미이자 장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책을 읽는 것과 글을 쓰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적 순위로 한 사람이 평가됐던 당시 그 상황에서 보면 글 하나 잘 쓴다고 해서 대학 입시 시험에서 남들보다 훨씬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대학은 가야 할 것 같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학과목을 두루 다 열심히 공부해야 했다. 나에게 이 같은 도리를 누누이 설명하는 어른들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수긍을 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과연 그것이 나중에 내 인생에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나 할까요를 몇 번 외쳤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때마다 입시 교육의 병폐를 생각하며 혼자 씩씩 마음속 분노를 삭혔다. 이 한 무리 입시 대우는 먹이를 찾아서 때를 지어 천이 하는 룡양의 무리처럼 엎치락 뒤치락 앞으로 내쳐 달리기만 한다. 무리에서 뒤처지는 자에게는 곧 죽음이 닥쳐올 테니 말이다. 아이에게 더하기 덜기를 가르치면서 시간을 익히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나는 또 한 번 마음속으로 분노한다. 이깟 더하기 덜기 나중에 계산기가 다 알아서 두드려줄 것이고 시간은 휴대폰 액정의 숫자로 고스란히 펼쳐질 것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아이한테 더하기와 덜기의 변종으로 출제된 수학 문제의 풀이 방법을 납득시키

하는 일을 포기하지 못하며 시계의 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시간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해시키려고 애쓴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에겐 아이가 그것을 꼭 알아야 할 또 다른 명백한 이유가 벽처럼 단단하게 세워졌다. 그래, 바로 사고력을 키워 아이의 논리적 사유를 발달시키기 위해서야. 급기야 나는 어렸던 내가 힘들게 익혀왔던 여러 가지 지식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입시 대오에 뒤섞여 휘청거리며 달리던 날들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대수나 기하 문제가 손쉽게 풀려 답을 얻어냈을 때의 그 잠깐의 희열에 대해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외웠던 원소 주기표와 암만 생각해도 나랑은 별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전력과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추리해보던 날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날들을 지나오면서 지식은 내 안에 차곡차곡 쌓였고 지금은 그나마 봐줄 만한 어른으로 자라있는 게 아닌가며 나에게 우겨봤다. 실로 살아가는 것은 덧셈과 뺄셈을 푸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다. 짜장 말 한마디를 해도 글 한편을 써도 깊이 있는 사고로 리치에 맞게 이끌어 나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나는 종종 느끼곤 한다. 그것이 다 기초교육 단계에서 내가 배경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탓이 아닐까 하며 연관 지어본 적도 있다. 세상에 헛된 배움이란 없을 것이니 말이다. 이러는 나를 한 후배가 지적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말이다. 아무렴 그때도 내가 이 깊은 도리를 다 알고 있었더라면 난 올챙이가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개구리였지. 그러니 모든 개구리는 다 올챙이의 시절을 지나 자연스럽게 성장한 것인데 아이에게 무작정 올챙이를 뛰어넘어 개구리가 되라고 하니 그건 잘못이어도 큰 잘못이라고 후배가 또 지적할 것이 분명하다. 밤새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고 노곤하게 잠이 든 아이 얼굴을 들여다볼 때면 마음이 자꾸만 알지근해 난다. 무엇을 위해서 너는 이토록 치열해야 하는지. 하지만 지금은 그걸 절대 알 리가 없는 나의 올챙이. 아직은 머리가 크고 몸통이 가느다라며 여린 아가미로 숨을 쉬는 작고 말캉말캉한 올챙이가 꼬리를 흔들거리며 내 안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올챙이에게는 뒷다리도 생기고 앞다리도 생겨나 제법 높이 뛰기를 위해 준비하는 개구리로 되겠지.

네, 가족끼리 무엇이든 배워주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신기하게도 가족한테는 남들보다 인내심이 없어지는데요. 모두 아무것도 모르던 데로부터 천천히 남에게 배워왔는데 말이죠. 네, 개구리가 올챙이 즉 생각, 올챙이는 뛸 수 없다며 남을 하게 되죠. 네, 내 표현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더 솔직한 감정으로 표현이 되지만은 그래도 가족이라서 더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문학사랑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강연역, 제작의 정선례였습니다.

0: 지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슴 속에 하나쯤 산등성이 너머로 보이던 집 한 채, 겨울가에 피어있던 노란 봄꽃들이 피어있는 그리운 고향의 풍경이 있을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잠시 고향길을 걸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황매화 가수가 부른 고향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초록이 짙어가는 계절, 5월에 산은 싱그러운 잎새와 들꽃으로 가득하죠. 나무도 바람도 우리 마음도 가끔은 산으로 초대하고 싶어 하죠. 계속하여 박장길 작사, 라송도 작곡의 양설야 가수가 부른 산으로 가자 이 노래로 가슴을 활짝 열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 여행 함께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사랑의 보금자리로 만들어주는 사람은 바로 아내일 테죠. 계속하여 아내에게 전하는 사랑의 마음을 정겨운 멜로디에 담은 가요. 조례화 작사 강

하루 마무리는 저녁 노을과 함께 하게 되죠. 붉게 물드는 노을처럼 아름답게 스며드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로 이어드립니다. 조령남 작사, 최명철 작곡의 저녁 노을, 김지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염견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메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메미껍질 등 진귀약재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하는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4곽을 사시면 2곽을 더 드리고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3곽을 사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약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7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그리고 최신희로 더불어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아,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번에 우대활동은 17일까지 하는 우대활동이니까 이틀밖에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신다면 이번에 우대활동이 특점을 충분하게 살려서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높게 받는 이런 우대활동의 내용을 충분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희 박사는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12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왕의 우대활동에 비해서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뭐 최신이로는 6각에 4각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왕에는 10각에 10각을 드렸는데 이러니까 적은 돈을 갖고도 큰 향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 명서방은 한각은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8각을 사면 7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대활동을 충분하게 잘 이용하셔서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완전히 이 제품 자체는 뭐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의 비준허가 있는 것 제외하고도 광고할 수 있는 이런 비준허가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교대해드리는 OTC 공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넣고 본 제품들 자체를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많은 제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제품이 어느 정도 내 몸에 잘 어울리겠는가 하는 걸 뇌할 길이 없지만 해도 저희들 이 방송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확실한 이학적인 근거와 림상적인 근거 이게 완전히 있게 된 전제하에서 여러분들한테 교대해 드리는 겁니다. 특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지하는 가운데서 이 제품 자체는 천명이 이학 박사 천이라는 것은 천명이 이학 박사 천명이 이학 박사가 연구에 매달려서 연구에 성공한 CAMP라는 건데요.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청춘 미마의 발견입니다. 청춘은 건강, 건강은 장수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장수기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40여 가지 뭐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과 근원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생명과학이 최신 보통 제품인 게 아니라 돌파성 제품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다 할 적에는 충분한 림상 경험과 림상 근거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견제했으며 건강과 장수 8, 90세가 20, 30세로 이렇게 젊음을 찾는 새로운 길을 선택한 걸로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그 우리의 그 오빠가 예, 그 혈압이도 높고 관심병도 있고 예, 당뇨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예, 그 혈압 조절도 잘하고 이렇게 혈당 조절도 잘하고 예, 그랬는데 그 갑자기 이렇게 맥이 없으면서 힘 돌아가면 오름지 난 다음에 쓰러졌는데 그 병원에 실려 가니까 그 녹은 걸렸다더라만 했단다 예. 예. 예. 저 평상시에 주의 많이 했는데도 그렇더라만 그래서 병원에서 저기 뭔가 한 20일 치료를 받고 나와가지고 서리는 재활 치료도 받고 나와기랬는데 지금도 예 말이 자라야 되고 예 이렇게 발치는 못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이렇게 다리도 못한다 말입니다. 줄 예. 당기기 바쁘고 예 그래서 그 재활 치료
1: 단순 재활 치료에만 매달려 그것도 한계 방면이고 여기에 설명드리는 천희 박사가 그런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좋은 제품 자체입니다. 이게 중크웬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실은 놓고 쓰실 수 있는 좋은 제품입니다.
0: 여보세요?
1: 연락이 잘 안 되는가 봐요.
0: 시도가 끊겼는데요.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는 이 명서방 은약에 어제는 넉 달 넘게 썼습니다.
1: 예.
3: 야, 나는 진단받은 게가 녹내장을 진단받았습니다.
1: 아, 무서운 질병인데요. 실명할 수 있는 주요한 안과 질병에서 큰 한계 질병에 속합니다.
3: 예, 그럼 아나비가 자꾸만 예, 도무도무 올라가 너무 이랬다가 병원에서 그랬다가도 뭐 약을 척하면은 뭐 중약에 뭐 수업받는데 더구에 있는 걸 뭐 이러는데 파고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 수술해라고 그랬다가 예.
1: 아, 녹내상 수술 권합니다. 근데 그런 데서 시력을 회복 찾는 게 아닙니다. 다른 예. 병 발생을 막아주죠. 예.
3: 그래서 내가 수술은 내가 안 하겠다고. 아마도 어떻게 보수적으로 약이 있으면 약을 치고.
1: 보수료법 하는 게 기본입니다.
3: 예. 그래서 이 명서방 농약 선택해서 예, 뚝 썼는데, 진짜 예, 이거 쓴 다음에 지금 안압이 거기서 올라가 갑니다.
1: 예. 아, 지금 예. 안압이 얼마예요, 대략?
3: 지금 그것도 19, 20입니다.
1: 아유, 너무 정상입니다. 예, 예.
3: 이럴까나 눈알이 영 편하고, 원래 눈알이 그냥 아프고, 막 그도 안압 올라갈 시간에 막 머리까지 올라 아프고
1: 그럼요.
3: 막 그 진통제도 막 먹고 이랬는데
1: 아, 예.
3: 아, 이 몇 달 동안에 이 약 딱 쓰면부터는 갔다 지금 올라가고 지금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이게.
1: 안압이 정상 수치에서 계속 있게 되죠.
3: 예. 예. 그러니까 예. 아, 그리고 눈도 자꾸 옛날에는 자꾸 안압이 올라가고 막 이래가 눈도 좀 부옇게 잘 아이디어 오던 게 이거 지금 순간부터 내 배우는 것도 많이 좋았습니다. 지금
1: 예,
3: 많이,
1: 예.
3: 예, 많이 났습니다.
1: 백내상, 녹내상 다 있습니다. 예.
3: 예. 근데 원래 검사 찍을 때다, 우리 이 나이기 때문에, 기본상 백내장은 다 뭐 있다고 그랬대다.
1: 예.
3: 그러니까, 안개다, 그 눈이 그냥 부여해서 잘 안 배우든지, 부연 것도 지금 예, 많이 벗어졌습니다.
1: 70세면 70%가 백내상 범하게 되어 있는데, 보양기 뺏기신다는 게, 우리 서약 가운데서는 보양기 뺏기시기 좀 어려울 겁니다. 이 예. 명서방 이 제품 자체가 보양기 뺏겨서 바닥에 머리끼까지 아이보이던 게 보인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 맞습니다. 실험 놓고 쓰시면 됩니다.
3: 예, 그래 얼마나 지금 내 이약 쓰고 이약의 효과를 잘 보고 예, 약도 이번에 맨발날 지는 약을 예, 선택했으니까 얼마나 지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돈도 예, 또 이렇게 딱 저기 뭐입니까 이렇게 우대 실치게 딱 하니까 나 돈도 절약되고 예.
1: 그렇죠. 절반값으로서 예예. 예.
3: 그래 오늘도 내가 지금 예, 이게 오늘 약니까 그 배달 받겠습니다.
1: 지금. 아 그렇게 하세요. 눈병치료에서는 명서방인데 이게 눈이 좋아진다는 거는 간 담낭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제품 자체는 심장 폐혈까지 해결해 주게 돼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가 우선 아주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서는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받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열심히 견제하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세요.
3: 네.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예, 이제 말하다 말았습니다.
1: 아, 그런 것 같습니다.
2: 예,
1: 그래요.
2: 예, 그래서 예. 이번에 그, 저희, 우리 그, 뭐니까, 심내혈관병 때문에 예약을 그래 받아왔습니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저희 박사 예. 잘 받았습니다. 예, 예. 이거 맞습니다. 1년, 2년 견제하셔. 그러면, 예, 예 해결받지 않을 예. 이유가 없습니다.
2: 예, 한 가지 물어보자, 그럽니다.
1: 예.
2: 우리 집에 아저씨의 그 전열선이 비대 있단 말입니다. 예.
1: 예.
2: 그래서 낮에는 괜찮은데 소변 그래도 보는 게 괜찮은데 그래도 밤에 대수건 일어나다 쉬지 못한다. 그래서 예, 본인이 자꾸 영 힘들어한단 말이다. 신경질도 나하고 예, 밤에 쉬지 못하니까. 예, 여기는 어떻습니까? 예,
1: 그런 데서는 약이 새신 일어나는 제품입니다. 남성들이 벌써 40 중후반 50대 그 후반부터 시작해서는 전열선의 문제 때문에 많은 퍼센트가 고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전열선하고 뇨도가 한 선에 있으면서 전열선이 꽉 뇨도를 압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변 차수는 많고 나가는 량은 적고 그로 인해 가지고 콤파체 상당할 정도로 소변이 다시 나가지 못하니까 콤파체 돌아가서 콤파체 돌아간 다음에는 콤파 공능이 떨어져서 마지막에 뇨독증 위험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쓰는 약이 세신 이런데 이게 록혈증하고 전록근하고 32가지 중약제가 포함되는데 이 제품 자체가 너무 그런데 좋은 치료가를 보는 종합 이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선택하면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을 겁니다.
2: 예, 예. 그러니까 연계전화는 어떻게 합니까?
0: 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입니다.
2: 502-7766번.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전이 박사를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머리가 흐리터분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항상 그저 터지는 것 같고 예, 아무래도 동맥경화 심해 그런지 어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1: 머리 혈관에 상당할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4: 그리고 손발이 말 아이디에서 그릇은 또 얼맥 마사 버렸는지 모릅니다.
1: 중추신경마비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예. 예.

0: 그러던 차에 선생님이 아이 도별살 두 번 나받은 아이 그런
1: 천이박사를
0: 예. 쓰고서를 지금은 많이 허전받아
1: 허전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0: 매출 아이씨가나 인사됩니다.
1: 그렇죠.
0: 나 어제 야드딸 썼는데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아 그럼요.
0: 에이, 머리가 흐리터분한 게 말가지고 우선 먼저 건망증이 심하던 게 그게 지금 아이 그런 생각이 돌아오고 얘 제대로 돌아오고 있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밤잠 잘 됐거나 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해갖고 운동도 하고 거기다가 시신 1호까지 같이 있으니까 얘 이 둘이 배합 잘 돼 그런지
1: 배합이 너무 잘 맞습니다.
0: 예, 소변 그렇게 잤던 게 소변도 좀 많이 봐서 두 번 보고 그리고 몸도 해갖고 정신이나 위에 활동 못하던 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좋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활동도 솔직히 배달받다 그럽니다.
1: 아, 그렇게 해서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박사 세신이로 배합이 잘 맞고 천희 박사는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는 기본으로서 보증이 있는 좋은 제품이고 세신이로는 콤파츠를 비롯해서 뭐 콤파치 전달해야 심장, 심장이 좋아서야 오장이 좋아지게 되어 있는 좋은 효과가 바로 세신 1호에서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예, 저도 명소방은 약을 쓰나 한답니다.
1: 예.
3: 예, 언제나 한 개가 반년 좌우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명소방은 시장에서 기본으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눈병 치료에서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3: 예, 이거 쓰기 전에는 제 자꾸 눈이 깔깔하고 눈물이 나고 예, 눈이 부은 게 잘 안 보이고 진짜 머리카락도 안 잘 안 보이지 눈이 자꾸 깔깔해 아팠단 말입니다. 그리고 눈이 아프대다 자꾸 깔깔하면서 이게 병원에가 검사할까 안주고 안압은 크기 이렇게 아이 높다면 이래더라고요.
1: 안압과는 관계없는데 눈에 예. 염증이 있거나 안구 건조증이 있거나 눈의 정상 대사가 물나요 와서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이 병원에 눈 병원에 두 곳이 시병원이고 저 연변대학 그 우여짝에 그 병원에도
1: 그렇죠.
3: 가고 이래 가서 약을 많이 썼습니다.
1: 예.
3: 숨어게 한두 달, 그때는 조금 이렇게 괜찮은가 들어와다도 또 그렇고 또 그렇고 진짜 눈이 영심도 때려 있다가 보면 더 갑디다 와느라
1: 그렇죠.
3: 더볼 때는
1: 예,
3: 예.
1: 그렇죠.
3: 예. 막 눈이 막 아리고 예, 야, 아프다 못해 그래던 차에 내 이명 서방 농약 방송 듣고 모두 여러 사람들이 이래 허겨 반응하는 것 듣고서 이래 써봤는데 진짜 이것은 나부터 이 눈이 깔깔한 증상도 없고 이 바람 맞아도 눈물도 안 나고 눈이 영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지금 10년 녹내장 백내장이 있던 분이 시력이 지금 0.3으로부터 0.8까지 올라왔던 분이 있습니다. 10년 녹내장이 다른 수술을 하지 않고 다른 서의 치료를 하지 않고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눈병 치료 약품에 딱 매달렸는데 정상 눈으로 돌아왔다 하지 않습니까? 시신 가지고 복용하면 됩니다. 예.
3: 예, 좌우간 이 약 가지고서 지금 예, 눈이 많이 허전되고 있으니까 이 약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1: 예.
3: 근데 좀 배달받아 더 쓰려고 그냥 쓰려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1: 예, 이번 우대 정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야드 가게 예. 일국가 줍니다.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아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4: 저는 천이박사를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예.
4: 네, 어째 이거 보기로 하는 감에, 이, 뭔가 뭐, 심자에 좀 아이 좋습니다, 저는.
1: 예.
4: 그 다음에 이, 머리도 세게 아프고, 예, 그러니까, 이, 적시 아이 난다 말입니다.
1: 예.
4: 그래, 이거, 수탄약을 썼는데, 말을 듣지 않고, 선생님 강의를 명심해 들은 다음에, 이거 쓰기,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예, 확실히, 이, 밤새도 그러면 소리 나도 놀란다, 나는.
1: 아, 예.
4: 근데 이거 쓴다음에 놀라는 게 많이 없어지고.
1: 어, 천이 박사 쓰셨다, 그렇죠.
4: 예,
1: 예 그렇죠.
4: 이 머리 아프고 막 어지럽고 그렇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어, 해결되지 않을 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제품
4: 예.
1: 자체.
4: 그래서 난 이 천이 박사는 확실히 심뇌혈관이 최고라고 봅니다.
1: 어, 예.
4: 네. 그래서 나는 이 주말에 활동 때 샀는데 이제 좀 자극까지 더 할 더 싸다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셔. 이 천희 박사는 예. 길게 견지하면 심장과 뇌혈관이 상당할 정도로서 큰 문제점들이 하나 둘 풀리기 시작할라부터 시작하게 되면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특수한 이런 제품에 속하는 게 바로 천이 박사입니다. 예.
4: 예. 그리고 내 한 가지 자문하고 싶은 거는 그 지금 눈이 깔깔하고 눈물이 자꾸 나고 눈이 부었고 이런데 그 맹서강 눈약을 복용하면 어떻게 하는가 자문합니다.
1: 천이 박사를 식전에 쓰시고 눈약은 예. 식후에 쓰시고 이렇게 하게 예. 되면 이제처럼 그런 증상은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또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쓰시게 되면 밝은 눈, 건강한 눈, 환하게 눈이 보이고 시력이 또 올라가기까지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4: 그럼 내 그거 이제 맹수방 눈약을 이제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이번에 우대정책이 특수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맹수방 눈약을 네. 천이 박사 식전에 맹수방 눈약 식후에 이렇게 쓰시게 되면 네. 건강한 눈, 건강한 혈관, 건강한 건강 찾는 데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4: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전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 박사 세신이로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중국 가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사의 처방이라면 아마 이학계통에 있어서는 과학기술계통에서는 최가방으로 불리우는 그런 데서 출처가 명확한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충분한 임상 경험을 성화했고 그리고 여기에 약재 자체가 완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품 자체의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이 박사 세신이도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특히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10년 동안 루이에 앉아서 미국의 이학 박사가 신경외과 이학 박사가 10년 루이에 앉아서 손가락 발가락 하나 깐딱 자기절로 움직이지 못하던 게 여기에 국제대회가 열렸죠. 양천공 22년 6월에 미국 화성턴에서 제39개 세계 신노쇠갈 학술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독일 이학 박사가 이런 사람을 딱 그 회의장에 끌고 들어왔습니다. 73세인데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일거 세울 수 있는 약이 나서라. 그러니까 장래가 아주 조용하다가 중국에 어느 제품이 나섰는가 하면 천이 박사 이 제품이 딱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계속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그거 딱 사람 붙어서 기록하면서 했는데 두 달부터 시작해서 다리에 벌레가 기는 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파뜰파뜰 원래는 손가락 하나 깜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파뜰파뜰 움직이는 감을 느꼈습니다. 이러면서 결코 이분을 일거세우고 생활을 자립할 수 있게끔 한 그 제품이 바로 천이 박사입니다. 이래서 천이 박사는 기실은 모든 세포의 신호, 움직이지 못하는 세포의 신호, 신경세포가 마비된 이 신호, 이걸 세포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다면 여기에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서 문제를 찾아서 약이 그 부분에 가서 혈액을 통해서 거기에 부르게 됩니다. 그런다면 그 부분에 신경이 살아나게 되어 있으면서 정상 공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천의 박사의 공능인데요. 지금 우리 방송에서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있었는데, 원래는 심박수가 40차 건반 부서졌습니다.

0: 1차, 45차 이하로.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치료하라고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 이분은 나이도 꽤나 계시고 하니까, 저희들 설명드리고는 천희 박사는 딱 여기 믿고, 여기에 모든 정력을 넣고 이거 드셨습니다. 그런데 심박수가 원래는 40차 곧만큼 부서지던 게 지금은 65차 이 정도 좌우로서 올라왔답니다. 그런데 병원에 다시 가니까 그럼 집어치 여치 말자. 이렇게 된 집어치는 10년에 한 번씩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어치라는 거는 기계로서는 심장을 수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1호 기계를 가슴에 파묻게 되어 있는 건데, 오히려 천희 박사 이 제품을 쓰면서 그런 정황에까지 도달했던 분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희 박사는 일단 뭐 세포의 신호를 세포내에 전달해주면서 모든 불균형을 찾아서 균형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제품 자체는 아주 상태가 중간 분들까지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300집이 산자병원이 충분한 10년 동안의 림상 경험을 총화해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천희 박사는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 그리고 그 외에도 어려운 질병, 통풍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도 어려운 질병을 해결해주는 데는 천희 박사입니다. 황차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콤파츠를 치료해주는 제일이란 이런 뜻에서 나온 이름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녹혈정, 전녹근, 32가지 중약제,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콤파츠를 치료해주는 데는 남성들이 전열선에 문제가 있거나 여성들이 요실금이 있거나 혹은 뭐 혈압이 조절받지 못하는 차원에서 고혈압을 5년 10년 관리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노독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세신1호 이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신1호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심장에 늘 후두두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심리를 고르지 않고 이런 문제가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불면증이 해결받고 콤파츠 양을 돋아주면서 조혈 공능을 도와주는 역할이 있으면서 쉽게 추위를 타거나 이런 분들도 해결받게 되어 있고, 허리 다리가 시끌고 양이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고 면역력 저하증을 해결해 주는 데는 세신1호 보안 제품을 널리 응용할 범위가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4월 초 이틀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미녀 광장, 3시에는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에는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그날 아침 소모는 옆가 저택으로 향했다. 격투기 선생님은 밤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이 넘치는 모습이었다. 선생님은 소모에게 주먹이 예전보다 단단해졌는지 물어보고 소모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답했다. 선생님은 소모를 제자 영근에게 소개해 주었다. 영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리 준비한 석쇠를 가리켰다. 소모는 이 석쇠를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해하고 영근은 공장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멘트를 붓고 무게만 맞추면 되는 간단한 구조이며 실제 무게는 200근 조금 넘었다. 석쇠는 한 쌍이 30근, 다른 한 쌍이 42근이었다. 영근은 꾸준히 연습하면 몸이 아주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모가 석쇠를 직접 들어보려 하자 선생님은 함부로 다루면 손을 다치기 쉽다며 주의를 줬다. 영근은 선생님에게 직접 시범을 보여 제자들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선생님은 담배꽁초를 땅에 버리고 발바닥으로 단단히 땅을 밟은 뒤 작은 석쇠 한 쌍을 가볍게 들어올렸다. 다리를 벌리고 석쇠를 가랑이 아래에서 우러 힘껏 휘두르면 어느새 석쇠는 머리 위까지 넘어간다. 금지를 살짝 떼면 한 쌍의 작은 석쇠가 각각 하늘로 솟아올라 회전한다. 이라카 하는 순간 두 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 다시 한번 힘차게 휘두르고 던진다. 손목은 돌리지 않고 그냥 손을 떼면 한 쌍의 석쇠가 평면을 유지한 채 함께 하늘로 날아간다. 선생님은 잔뜩 힘을 주어 두 손으로 꽉 붙잡고 땅에 평평하게 내려놓았다. 나이가 들어 오랫동안 연습하지 않아 손이 낯설어졌다고 말하며 살짝 아쉬워했다. 영근은 다가와 자신도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말했다. 영근은 한 손으로 석쇠를 던지는 방식을 사용한다. 한 개의 작은 석쇠가 하늘로 솟아올라 자유 낙하하는 순간 팔을 들고 받은 뒤 석쇠를 팔 위에 가볍게 붙이고 자연스럽게 내려놓는다. 다시 던지고 회전시키고 정지시키고 받는 동작이 매끄럽고 아름답게 이어졌다. 선생님은 영근의 솜씨를 보며 매우 기뻐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연습을 이어갔다. 이때 갑자기 누군가 박수를 치며 힘찬 모습이 매우 보기 좋다고 말했다. 호랑이와도 겨룰 수 있을 정도의 힘이라고 감탄했다. 뒤를 돌아보니 한 여성이 자전거에 앉아 발바닥을 계단돌에 대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여성은 30살 좀 넘어 보였고 큰 눈동자에 부드러운 바람에 짧은 머리가 흩날렸다. 인조면 반팔 푸른 셔츠에 작업복 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이 청초했다. 그녀는 바로 격투기 선생님의 옛 제자인 김매다. 그녀는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김매는 자전거를 잘 세우고 이마에 땀을 닦아냈다. 오랫동안 이곳에 오지 않았다고 말하며 선생님과 반갑게 인사했다. 선생님은 크게 웃으며 어서 들어오라고 권했다. 소모는 김매에게 인사를 했다. 김매는 소모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선생님은 제자인 영근과 건국을 소개했다. 김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전거 뒤에 놓은 가방을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소모와 건국연근은 모두 앞으로 나가 자전거 뒤에 묶인 천 가방을 풀어주었다. 가방을 열어보니 안에는 철 아령 두 쌍이 들어있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매우 좋다고 했다. 김매는 부끄러워하며 1년 동안 미뤄왔던 선물이라고 설명했다. 근극과 영근은 아령을 자세히 보았다. 아령은 육각형의 모서리는 뚜렷하고 튼튼한 모습이었다. 모두 선생님의 방으로 돌아왔다. 선생님은 먼저 찬물 한 잔을 마시고 오늘은 좀 더 오래 앉아있으라고 권했다. 김매는 고개를 끄덕이고 근극과 영근은 소모를 끌어당겨 편하게 앉으라고 하며 둘은 잠시 밖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얘기가 끝난 뒤 소모는 선생님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집이 있는 골목으로 돌아갔다. 골목에서 왕 선생님이 파마기 커버를 묶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소모는 전선이 또 고장났는지 물어보고는 2층으로 올라갔다. 은봉의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탁자 위에는 세 가지 반찬과 한 가지 국물 요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은봉은 소모가 온 것을 보고 함께 식사하자고 권했다. 소모는 손을 흔들며 사양하지만 혜덕은 일어나 들어오라고 말했다. 소모는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억지로 앉았다. 혜덕은 맥주 반잔을 따랐고 은봉은 술병을 들고 소모는 맥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말렸다. 혜덕은 조금만 마시면 된다고 말했다. 소모는 술잔을 받아들였다. 혜덕은 이번에 바다에 나가 반년 동안 지냈는데 소모의 어머니 덕분에 은봉이가 잘 지냈다고 이야기했다. 소모는 그것은 자신의 어머니가 한 것이지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혜덕은 은봉의 손을 꼭 쥐고 은봉은 언제나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고 다정하게 이야기했다. 은봉은 부끄러워 어쩔 바를 몰랐다. 혜덕은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다시 한번 다정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진심으로 선언 생활을 그만두고 싶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다시 도도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도도는 반정과 찻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반정은 오늘 새로 무리를 단장하고 도도를 만났다. 도도를 바라보는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두 사람은 나무 의자에 앉기로 하고 도도는 바깥쪽에 자리 잡고 앉았다. 반정은 도도에게 안으로 옮기라고 눈짓으로 신호를 주지만 도도는 움직이지 않았다. 반정은 맞은편에 앉고 핸드백을 옆에 두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어젯밤 도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도는 자신이 소상공인이므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그냥 두 다리로 여기저기 돌아다닐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도도는 마음을 가다듬고 반정은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요즘 많이 생각해본 결과 둘은 서로 원하는 사람이 아니며 오직 친구로만 지낼 수 있다는 결론을 전했다. 반정은 자신은 매우 직설적인 성격이라고 이야기하며 더 이상 관계를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의미인지 정확히 물어본다. 도도는 이때 조금 가벼워진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땀에 젖은 열쇠 하나를 꺼내놓았다. 반정은 깜짝 놀라며 열쇠를 쳐다봤다. 도도는 그동안 자신에게 잘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부탁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해달라고 얘기했다. 이것이 바로 도도와 반정의 짧고 아름다웠던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다.

매서는 감청제를 따라 새로 완공된 방으로 들어섰다. 실내 인테리어는 이미 모두 끝나 있고 가구도 모두 배달되어 자리를 잡았다. 밖에는 작은 정원이 하나 딸려 있었다. 정원에는 바닥이 깔려 있고 의자 두 개가 놓여 있으며 화초도 예쁘게 심어져 있었다. 침실에 들어가면 큰 침대와 화장대 등 필요한 물품은 모두 갖춰져 있었다. 매서는 커튼만 달면 이곳에 살기 위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정말 이곳으로 이사오면 밤에는 오직 천장만 쳐다보며 지낼 것 같다고 조용히 말했다. 강청재는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었다. 두 사람이 방에서 나올 때 매서는 원래 이혼하면 이곳으로 이사오려고 했지만 상황이 변했다고 말했다. 강청재는 살짝 놀라며 지난번 통화에서는 이미 이혼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매서는 고개를 저으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렸다. 이번 만남을 통해 강청재는 매서와의 관계를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를 쪽 아보의 이야기다. 아보는 오랜 기간 살아온 곳을 떠나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이사 날짜가 다가오면서 집안은 짐 정리로 어수선해지고 가족 모두는 설렘과 아쉬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모든 것이 바쁘게 움직이는 이사 전날 밤 예상치 못하게 작은 이모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다. 늦은 밤이지만 망설임 없이 집안으로 들어선 작은 이모는 온통 짐더미로 어지러워진 방안을 살펴보고 잠시 눈물을 닦아냈다. 그리고 다가온 아보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보가 낯설어 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도록 안정시켜 주었다. 이미 이사는 정해진 일이기에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한다는 현실은 아무도 바꿀 수 없으며 작은 이모는 가족의 곁을 지키며 조용히 함께할 준비를 했다. 이튿날 아침 이사하는 날이 드디어 찾아왔다. 작은 이모는 가장 먼저 일어나 준비를 마치고 아보 가족과 함께 이삿짐을 가득 실은 트럭에 올라탔다. 트럭은 출발 신호를 받고 상해 서쪽에 위치한 조양공업 신촌을 향해 천천히 출발했다.

오래된 주택이 빽빽하게 늘어선 길을 통과하고 소수와 돌을 건너며 도시의 경계가 점차 바뀌는 모습이 보였다. 멀리에는 공장의 굴뚝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길을 걷는 사람들은 허약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중산 북로에 이르러서는 향료 공장에서 나는 강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산하철 공장 주변은 붉은색 먼지가 구름처럼 자욱하게 피어올라 주변 풍경을 온통 붉게 물들였다. 그 사이로 넓은 농경지가 펼쳐지고 농가와 버드나무가 줄지어 서 있으며 오이밭 비닐 하우스와 도마도밭 솔깃 나무를 심은 콩밭까지 이어졌다. 이 모든 풍경이 놀랍게도 상해의 일부라는 사실이 아버에게는 새롭고 신기하게 다가왔다. 오랜 시간

이동한 끝에 마침내 가지런하게 정렬된 주택이 눈앞에 펼쳐졌다. 드디어 조양 신촌에 도착한 것이다. 이 주택은 상해 사람들 사이

모두 2층 구조로 지어져 있었으며 양식 기와가 지붕을 덮고 나무 창문과 나무 문이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2층은 삼나무 바닥이 깔려 있었고 1층에는 현관이 있었으며 집 암벽은 얇은 종이 소묘 석회 반죽이 발려져 있었다. 각 집 번호마다 열 가구가 함께 거주하며 다섯 가구는 우층에, 나머지 다섯 가구는 아래층에 살면서 부엌과 변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 방식이었다. 아버 가족의 새 집은 1층 4호로 정해졌으며 고작 15평방미터에 불과한 작은 방이었다. 1호, 2호, 3호, 5호 네 가구와 복도를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환경이며 창밖에는 정리되지 않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방 안은 오랫동안 비어있었기 때문에 먼지와 거미줄이 곳곳에 걸려있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아버지의 등 뒤에는 항상 고향길이 있었습니다. 흙냄새 나는 그 길, 아버지의 굳은 발걸음 소리, 그리고 돌아서면 반겨주시던 따뜻한 미소 말입니다. 배서윤 작사, 박경만 작곡의 고려넛 가수가 부른 아버지의 고향길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말없이 걸어가시던 아버지의 뒷모습 속에 담긴 깊은 그리움과 정을 노래합니다.

형제자매 중에서도 누나는 때로는 어머니 같고 때로는 든든한 벽 같은 존재입니다. 누나를 향한 애틋하고 정겨운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 리금덕 작사 남희성 작곡의 최승화 가수가 부른 누나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누구에게나 가슴속에 한 장면쯤 남아있는 동년의 추억이 있겠죠. 들판을 뛰어다니던 맨발의 그 시절,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던 웃음소리, 어느덧 그리운 옛날이 되어버린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우리의 어린 시절 말입니다. 담연 작사, 류영근 작곡의 그리운 동년을 전해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은 동년의 정겨운 풍경을 김홍련 가수의 따뜻한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살다 보면 말없이 마주 앉아 있어도 편안한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않아도 만나면 반가운 그런 사이겠죠. 진순자 작사 김홍일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친구야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혹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까운 그 친구에게 오늘 문자 한 통이라도 해보는 거 어때요?

매출가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길태종이 문진보에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1: 예, 네, 덕분에 잘 보냈어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예, 기회를 빌어서 예,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예, 수고를 하시는 예, 박윤덕 주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이 박윤덕 주임을 놓고 본다 할 때 1970년대에 장춘중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졸업한 뒤끝에 도문시 중요원하고 연결시 중요원에서의 주임직을 맡고 사업을 해왔습니다. 양천공 14년도에 올해 연기돼 있는 연기시 중요원에서 영광스럽게 퇴직을 했는데 퇴직을 한 뒤 그때 최근에는 우리 길태중립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문진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분은 일찍이 연변 명리로 말이요 명리 칭호를 수여받은 분입니다. 우리 중리에서 환자를 진단할 때 한어로 말하면 왕원원체라 하는데
0: 네.
1: 이 네 가지 말조의 진찰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박윤덕 주임을 놓고 본다 할 때 이 왕원원체 이 진찰 방법에서 특히 말조의 맥진을 잘합니다. 진맥을 잘한단 말입니다. 능리의 진맥을 통해서 환자나 가족에서의 환자의 병세를 말조의 상세하게 말씀하지 않아도 이 환자가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성질을 띈 질병이 왔는가를 말이죠. 제때제때 포착해냅니다. 그리고 또 설진을 잘합니다. 설진이라 하게 되면 중의를 배워본 분들이 많이 인식하겠지만 해를 내보내셔 하기는 해의 설질이라든가 설태라든가 이걸 관찰합니다. 이 관찰을 통해서 환자가 또 무슨 정황인가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림상학적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 윤덕이 주임은 첫째로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여기에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거기에 보게 되면 반신불수라든가 언어장애라든가 아래로 들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관심병에 이러한 말이죠.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말이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타나는 현운증, 머리가 어지럽다,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신경성 이명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한언어 쓴장의 거란 비뇨기계통입니다. 이 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신염에 그리고 당뇨병으로 나타나는 합병증에 당뇨병 신병 전립선에 문제가 발생해서 소변이 작고 급하고 절연하고에 이러한 증세를 보이는 병증에 방광염 뇨도염 특히 보게 되면 뇌실금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소아내과 교통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이라든가 밀환성위염 이러한 위염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의 결장염으로 나타나는 복통이라든가 설사하는 병증 변비증에 그리고 만성간염, 담낭염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 이러한 병증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말이죠.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윤덕이 주임이 실면증을 잘 치료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토론해 봅시다.
0: 네.
1: 사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보게 되면 정도부동하게 말이죠.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말이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늘로 또한 치스면증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지 않다. 석 달 이내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몇 달, 몇 년씩 가는 분들이 있어요. 완고성 실면증에. 이래서 단기 실면증하고 완고성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통계를 해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은데 대략에 3억 정도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현대의학적 각도에서는 고본달 때 이 심리적인 문제로 이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별난 일이 아닌데 생각이 많고, 늘상 말이죠. 긴장해야 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분들 속에서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와이웬싱이라는데 외적 원인으로도 말이죠. 이 참 자기 바쁨 이런 말이죠. 정황들이 나타납니다. 환경의 인소에
0: 네.
1: 이사를 왔다든가 이사를 갔다든가 그리고 말이죠. 그 주위에 있는 환경이가 말이죠. 소음이 많다든가 그리고 말이죠. 기온하고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북방 사람들이 남방으로 갔거나 남방에서 북방으로 왔거나 또 외국으로 갔거나 이렇게 되면 또 말이죠. 이 실면증으로 고생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말이죠. 생활 환경, 생활 사건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업을 잘 하시다가 말이죠. 연세가 되어서 말이죠. 리직을 해야 된다. 특히 말이죠. 급이 있는 분들이 자리를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연세가 계시니까, 자기는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60이 됐으니까 퇴직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말이죠. 중대한 사건을 겪은 다음에 말이죠. 또 이, 잠자는 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종 질병으로 인해서, 특히 서약을 쓰는 분들이, 모종 약물을 잡쌌을 때, 이 실면증으로도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상에서 말이죠. 담배를 반가워하는 분들 속에서, 술을 반가워하는 분들 속에서,
0: 네.
1: 또 어떤 분들 말이죠. 카페라는 게,
0: 네.
1: 이런 걸 말이죠. 이 자식이 좋아하거든요.
0: 네.
1: 이런 분들 속에서 또 말이죠.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0: 네.
1: 우리 중의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 어째내 서약을 말해서 수면제를 먹었는데 되지도 않고, 또 말해서 중의도 배워봤는데 어째 되지 않더라, 이런 분들 적지 않아요.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생활상에서 말이죠. 너무 말이죠. 생각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별난 일이 아닌데. 그리고 말이죠. 정신노동하고 육체노동하고도 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0: 네.
1: 육체노동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말이죠. 일을 힘들게 했거나 필요하고, 어떤 분들은 또 정신노동에 종사를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말이죠. 심장에, 비장에,
0: 네.
1: 중의학적 각도에서 말하는 심피량실합니다. 심비를 손상주고 기혈이 허약해지고 이래게 되면 어떻습니까? 중의학의 신주선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심장에 신명을 주관해 준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신명을 주관해 주는 이 기능이 약화되면서 가슴이 늘상 답답하고 두근닥거리고 잠들기 바쁘고 신경질이 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박윤덕 주임이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종에서 치료받습니까?
2: 예, 저녁에 잠 잘 자지 못하고, 예, 그 다음에 혈압도 높고,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은, 머리가 흐리멍텅하고 아프고.
1: 예, 예, 예.
2: 그래, 그 다음에 기억력도, 예, 없고, 공방 생각했던 것도 까먹고, 이래가지고, 박윤덕 주임이 한테서 참약을 갖다가 썼지만은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그 다음에 시원해서 많이 나가져가지고 예, 오늘 또 가서 약지르려고 예약합니다.
1: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다 예, 됐습니다. 예.
2: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중3이, 아, 비 오기 전이랑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1: 예.
3: 숨이 막 잘 안 올라오고,
1: 예, 예.
3: 아, 그런 증상이 많고,
1: 말씀하세요.
3: 예, 그런데, 이런 병을 대중의 박창호 선생님이 잘한다고 들었는데
1: 예예예예 예,
3: 예. 예, 그러면은 오늘 예약하려고 합니다.
1: 박창호 예, 선생님.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3: 박창호 선생님은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 일요일날까지 그냥 나오십니까?
1: 일요일에는 쉽니다.
3: 아, 오전 아홉 개고 다 하십니까?
1: 네, 토요일에는 오전만 합니다.
3: 그렇습니까?
1: 네, 쉬어야 되죠. 다 70 넘었는데.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안녕히 계세요.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우리 집에 선생이 저기 고혈압도 있는데다가 당뇨로 한 7, 8년요 오래 앓았습니다.
1: 예, 예.
4: 그래가지고 예, 온몸이 맷도 없고 살이 빠지고 예,
1: 그렇죠.
4: 정말 아랫다리 맷도 없고 예, 예. 움직이기도 싫어하면서 예, 소변도 잦으면서 예, 밤에 잠도 잘 못 쉬었습니다.
1: 그렇죠, 예.
4: 예, 그래 이도수도 맞고 무슨 소약도 많이 먹었는데 예, 증상이 잘 낫지 않아가지고 그 길태 중에 박윤덕 선생님이 그 약을 예, 많이 먹었습니다. 어제는 한 세 번 먹었습니다.
1: 예, 예, 예.
4: 그런 게 예, 효과 영도 쓴다.
1: 예.
4: 밤에 못 자던 게 예, 잠도 잘 자고 특히 예, 정말 소변이 닫아서 예, 정말 자꾸 화장실 달아가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예, 본인이 항 좋아한다.
1: 예, 예, 예, 예.
4: 예, 그래가지고 오늘이 약을 지금 꾸준히 더 쓰겠다고 오늘이 약 쓰려고 예약하자고 전화했습니다.
1: 예, 예. 그냥 오시죠. 예, 오세요.
4: 예.
1: 오전에.
4: 알겠습니다.
0: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네.
1: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세요.
1: 예.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예.
5: 저는 예, 그, 수고합니다.
0: 네.
5: 예. 소화기타에 앉아서 예, 가기 시작했는데, 가서 치료하면서 여기저기 영 아픈 데 많아서
1: 예.
5: 또 여기 아프다 하면 여기를 집중해서 치료를 하고 하던 아이가 어전에 여러 달 다녔습니다. 그런데
1: 예, 예.
5: 야 수건자 정말 예명입니다.
1: 예.
5: 치료 효과가 형 좋습니다.
1: 예, 예.
5: 그래서 오늘 또 예, 약지러 가려고
1: 예예예 예, 예. 예. 예. 그냥 오세요.
5: 예.
1: 예약이 다 됐습니다. 예.
5: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아,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 뭔가 예약하자 그럽니다. 저 박용달 선생 이사 그거 저 예약하겠어.
1: 예, 예. 그냥 오세요. 오전에 오세요. 예.
6: 예.
1: 예.
6: 아마.
1: 예, 안녕히 계세요.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7: 예.
1: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 주세요.
7: 예, 무슨 분이에요, 하시자.
1: 어느 분입니까?
0: 아, 신호가 안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주시죠. 어느 주임? 여보세요.
7: 강재인.
0: 네.
1: 예, 예. 그냥 네. 오시면 됩니다. 예. 강철수 선생님.
0: 네,
1: 예.
0: 네. 그래요.
7: 예.
1: 예. 예, 예.
7: 한번 가 보내려고요.
1: 예. 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8: 예. 저는 그, 신경성 위험으로 많이 앓고 있어요.
1: 예.
8: 예. 근데 이 길태성 방송 들으니까 거기 그런 신경외과 그 박윤덕 교수님이 영화단 성운이 자사해갖고
1: 예예예
8: 한번 가 보려고 하는데요.
1: 예.
8: 그 여러 병원 다니면서 많이 봐야했는데 서약 계속 먹어는 그런지 대비 그런 별로 낯선 거 모르겠어요.
1: 예,
8: 그래서
1: 예.
8: 한번 예 그 박윤덕 교수님 보이려고 합니다.
1: 예, 그냥 오세요. 오전에 오세요. 이분은 오전만 문제 납니다. 예.
8: 네,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9: 예.
0: 네.
9: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9: 무슨 일이 많냐?
0: 말씀하세요.
9: 어이.
0: 네. 예,
1: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9: 됩니까?
1: 예, 예, 예.
9: 박선생님 수고한다.
1: 예, 예. 감사합니다.
9: 네, 예, 그, 군수인데.
1: 예.
9: 주원자의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종화에서 치료받았어요?
9: 그래, 내 그, 습진을 해서, 여기서 말했는데 많이 고생했습니다. 3년.
1: 예, 습진을. 예, 예.
9: 그게 형 떨어졌습니다.
1: 오, 좋은 일입니다.
9: 주원자가 내 말한 게, 분포이가 한 20년 내지 30년 된다 하니까, 그런 거 하던 게, 두통도 다 떨어졌습니다.
1: 오, 좋은 일입니다. 그게 예. 다 치료 안 되네.
9: 그 전에 두 달 반, 내 이제 두 달 반 기다리고 왔습니다. 다시 떼나무, 어떻게 내가 전화를 와야 하는데,
1: 예.
9: 이런 전화는 제대로 말해야 되니까,
1: 예.
9: 두 달 반 동안 기다리고 왔는데, 지금, 그, 습진하고, 그,
1: 정부의.
9: 부부의 죄안이 났습니다.
1: 예, 예, 좋은 일입니다. 예.
9: 원장님이 아주, 그, 정의라는 거 말하기 쉽고, 자랑을 쓰고, 냄비네 이게 바톤다, 바톤다, 잔다. 역사란다.
1: 예.
9: 기대내 좀에 다른 것도 몰라 갈까 해야 되는데,
1: 예.
9: 그, 심자 좀 좋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1: 예. 그냥 오세요.
9: 예. 거기서 잘합니까?
1: 예, 예. 심혈관 예.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9: 예, 예, 예. 박수님 수고합시다. 예.
1: 예, 예, 예. 건강하세요.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10: 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10: 네, 저기 수근자 보이는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종화에서 치료받습니까?
10: 예, 얼굴도 붓고, 이 다리도 많이 붓고, 다리 무겁고, 예, 허리도 예. 아프고.
1: 예.
10: 지지한 병이 영 많습니다.
1: 예.
10: 그런데 지금 몇 번 약 갖다 먹었는데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1: 예, 예, 예.
10: 그래, 요새 지금 또 가사가 꾸렵니다. 약질라.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10: 예
1: 오시면 됩니다. 예,
10: 예, 감사합니다.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여보세요.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11: 예, 내 전화 맞습니까?
1: 예, 맞습니다.
11: 아, 선생님 아침마다 수고하십니다.
1: 예, 응답합니다. 예.
11: 예, 선생님 나는 지금 무슨 정말인가 하면 예. 심장이 좀 아이 좋고요.
1: 예.
11: 그다음에 남결석입니다.
1: 예예예. 예, 예.
11: 그래서 어느 선생님 보였으면 되겠는지 해서 오늘 전화드렸습니다.
1: 아 그러면 예, 일단에는 네. 지금 소개라고 했는 예, 윤덕이 네. 주임을 찾으세요.
11: 박윤덕 선생님.
1: 예, 윤덕이라 합니다. 예.
11: 아 박윤덕.
1: 예.
11: 예.
1: 예.
11: 그러면 어젯말.
1: 예 이분은 예, 우리 길태 중에서 내세 가장 많은 분인데 어젯말 문진합니다. 예.
11: 아, 그럼 나는 용서인데, 그럼 일찍이 좀
1: 들어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11: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예,
11: 예,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12: 예, 저는 밤잠 잘 자지 못하고 아침에 깨어나기만 막 어지럼증이 나요.
1: 예, 예.
12: 예, 입안이 마르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해서 방금 선생님을 몇 번 사서 가서 약 많이 재먹었는데 많이 나사져서 오늘도 또 뭐 이거
1: 예
12: 어떠니
1: 오세요 예
12: 예 예, 알았어요
1: 예 네. 건강하십시오
12: 네 수고하세요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13: 예 저는 수원장 보는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종에서 치료받습니까?
13: 지금 장경화 초기고, 이달도 그래서, 수원장 배우고 있습니다.
1: 예, 예, 예.
13: 그런데 지금, 좀, 잠도 자고, 밥도 조금 먹고, 괜찮습니다.
1: 예, 예.
13: 그래서 한 번 더 진료하죠. 수원장 어느 날 또 나올까?
1: 예, 맨 나옵니다. 예, 일요일 내놓고, 예.
13: 그렇습니까?
1: 예, 예.
13: 예. 그리고 진맥도 잘하고 병도 잘 짚어냅니다.
1: 예예예.
13: 감사합니다.
1: 예.

0: 뭐 한번 또 가겠습니다.
1: 예, 시간 짜내 오시면 됩니다. 예.
0: 네, 예. 감사합니다.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예, 저

0: 때는 이 가슴이 막 답답하고
1: 예
0: 화가 달라며
1: 예, 말도 그렇죠.
0: 잘 오지 않습니다.
1: 그렇죠, 요즘에. 그렇죠. 예.
0: 예, 그리고 예, 정서가 그냥 불안정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0: 그래서 그게 길태중이 그 저 박윤덕 그 저 교수님을 좀 뵈려고 그랬습니다.
1: 예, 오늘 오시겠습니까?
0: 예, 오늘 시간 되는가요?
1: 오전에 오면 됩니다. 예.
0: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0: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 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아, 내 전화 맞습니까?
1: 예, 맞습니다.
4: 예, 예. 나는 그 친가가 오늘이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 데이터 예약하자 그랬다.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4: 나는 예, 주요하게 어제 위 나쁜 사람은 변비 온다던데 나 설사를 하네 이 위 나쁘단 말입니다.
1: 예, 그런 경우가 예. 있습니다. 예, 예.
4: 어, 근데 내 동미들이랑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두이 굳고
1: 예, 예.
4: 그다음에 위 나쁘다 했다. 근데 나는 설사를 계속 하고 위 나빠서 예, 내 야, 내 정말 약을 예, 내 이 용서인데 연기력 그저 예, 좋단 선생님 많이 댕기면 돈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 그래도 이 방송 듣고 서리네 그 길태병원에 선생님들 모두 용하다까나에 주약의 그 박창호 주인 선생님이 위에 정말 잘한다는 이런 소문 듣고 내 거기 가서 예, 두 번 약을 제다 먹었습니다.
1: 네.
4: 근데 내 지금 예, 요지간에 내 이게 지금 해체해서 나오고 막 이래져 그뭡니까?
1: 예.
4: 나 그래 그거에 마음대로 먹고 있습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4: 예. 그리고 어쩐가 이게 위 이래매에 이게 설사를 나가면 아침에 눈 탁 뜨면 벌써부터 화장실부터 따라가고 이랬습니다.
1: 예, 예.
4: 근데 내 요새 내 딱 이거 계속 적어 놓는단 말입니다.
1: 예.
4: 근데 내 어전에 한 열 며칠 됐습니다. 저 열세 날인가 그런 행사에 없습니다. 그저에 그래서 딱 제 시간에 딱딱
1: 예.
4: 많이 가는 시간에 가고 이렇다만 한다. 그래서
1: 예.
4: 기분도 좋고 난 영 그저 별로 요지 안에 사는 것 같더라 한다.
1: 예.
4: 내 아무래도 영 고사했던 그 생각하고 내 오늘이 시간이 될 때 내 오늘 갔다 올려고 그래 한다.
1: 예.
4: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오늘 예약해 주십시오.
1: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4: 됐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1: 그냥 예. 오시면 예. 됩니다. 예.
4: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네, 전번에 박성호 선생님이지요. 예, 전번에 좀 치료받아 보니, 허리 아픈 게 좀 지금도 어째 좀 시원치 않습니다.
1: 예, 예. 박창호 주임 뭐였습니까?
5: 예, 예,
1: 예.
5: 예.
1: 예.
2: 네.
5: 그래, 저 치료를 하려고.
1: 예.
5: 예.
1: 그냥 오시면 그래. 됩니다.
5: 그래요?
1: 예, 박주임은 그, 매일 문진합니다.
5: 예, 그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5: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6: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수고하십니까?
1: 예.
6: 그, 저는 이 길태중이 박윤덕 주임 이사의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6: 나는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큽니다.
1: 예, 예.
6: 그, 어, 이 수치 피전 한 개의 심장이 크다고,
1: 예. 예, 예.
6: 그래서는 오늘 가서 보냈습니다. 뭐, 체처도 하고, 무슨 심장 두다고. 근데,
1: 예.
6: 심장이 크고, 맥박이 또 영 늦고, 예, 뭐, 접어있던데, 약이 무슨 구슬에 보고는 농인들 다 있다면 약은 별로 없습니다.
1: 예, 예.
6: 그런 게.

0: 자꾸 이렇게 가슴이 후덕덕 후덕덕 하고, 그럼 또 좀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하고 이런 게 무슨 이야기 없지 해서 그 광고를 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박윤덕 주임이 산대 가서 예, 중약을로 이래 심장 뭐 보충하고 뭐 비약하라든지 그래서 예, 중약을 저는 한 세 번개나 먹었습니다. 굉장히 이래 숨이 차고 뭐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도 많이 났고 결국 맥박이 없는 게 그것도 이렇게 맥박이 어서는 한 얼마씩 올라옵니다. 막 40몇 지르고 내려오는 게 그래 영 상태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박윤덕 주임이 있어야고 오늘 가서 또 더 지르고 그랍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 주에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냥 그 약국에 가서 예, 약방에 가서 임의로 말이죠. 예, 예, 진정제라든가 수면제를 잡수지 말고 예, 병원에 오셔서 예, 이제 소개를 했지만 박윤덕 주임처럼 예, 이러한 질병을 탈출한 분들을 찾아서 첫째는 원인을 꼭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정확한 치료를 받아야 이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3: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호가복은 5월 17일 연길에서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 회장 권순기 일행을 회견했습니다. 호가복은 연변주 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해 권순기 일행에게 환영을 표하고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가 장기간 연변의 경제사회 발전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지역 우세가 뚜렷하고 자원 천품이 우수하며 우대 정책이 중첩되고 발전 기세가 강대한 바 저력이 깊고 상업을 중시하며 전망이 밝은 투자 옥토입니다. 당년 연변은 습군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여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지역 특점, 자원 천품,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에 입각해 세포 및 유전자 치료, 의학 건강, 의료 미용 및 건강 양생 등 새로운 영역을 적극 배치하고 있으며 현지 실정에 맞게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발전의 새 동력을 육성하며 발전의 새 우세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업종 전문가, 기업가들이 심층 고찰한 토대에서 실무적 협력의 돌파구를 정확히 찾고 호혜 상생의 접점을 파악해 연길 의료미용 소진 건설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많은 산업혁신을 연변에 배치하고 더 많은 과학연구 성과를 연변에서 전화하며 더 많은 량질의 대상과 팀, 인재가 연변에 자리 잡도록 적극 추천해 세포산업, 생물제약, 의료미용 및 건강양생 등 분야에서 깊이 있는 협력을 전개함으로써 연변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공유하고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를 희망합니다. 주당위 주정부에서는 각 과학연구팀, 전문가 학자들이 연변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데 량질의 봉사를 제공하고 량호한 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권순기는 참가한 전문가, 기업가들을 대표해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연변은 경영 환경이 우량하고 정책 우세가 두드러지며 발전 잠재력이 거대합니다. 미래를 향해 연변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자체 우세를 발휘해 연변과의 실무적 협력을 깊이 기획하고 추진하며 협력 의향이 실속 있는 대상으로 전화되도록 힘써 주동해 연변 경제가 더욱 좋고 더욱 빠른 발전을 실현하는 데 조력할 것입니다.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 고급 자문 전문가 양의신,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 고급 자문 전문가이며 국가 세포산업 공정중심 주임인 류모군,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 상무 부회장 겸 생명과학사업위원회 회장이며 심수시 북과 생물과학기술 유한회사 리사장인 호준원,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 상무 부회장이며 거시안 집단 리사장인 박걸,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 생물경제사업위원회 부회장이며 북경통화 립태 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 리사장인 리영준, 주 지도 일꾼들인 주금성, 왕길보, 권대걸 및 주직서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5월 17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8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4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2건입니다. 그중 안도현 2건, 도나시 1건, 왕청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4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 생태 관련 사건이 3건으로 75%를 차지합니다.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문명하고 조화로우며 원활한 도로 교통 환경을 구축하고서 도나시에서는 문명 도나 양보 선행을 핵심으로 다각도 선전, 전방위 문명 인도 등 조치를 통해 광범한 주민들이 자각적으로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주동적으로 교통 루습을 벌여 문명 레이가 도시 거리의 가장 따뜻한 풍경선으로 되게 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공안국 교통관리부문에서는 도시구역 주요 도로 입구, 주요 자유 간선 도로 및 상업 거리에서 문명교통 인도 활동을 펼쳐 자동차 운전수가 주동적으로 행인을 양보하고 행인들은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통행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민경들은 또 행인에게 양보하는 운전수들에게 문명 레이 양보 선전품을 발급하고 교통법규와 문명 운전 지식을 보급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문명하게 운전하고 출행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도나 주민 동금과입니다.
0: 평소 차를 운전해 출퇴근할 때면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여 행인들에게 양보합니다.
1: 행인에게 양보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현재 도나의 교통 환경은 갈수록 좋아지고 운전수들이 행인들에게 양보하고 행인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기에 출행이 편안하고 안심됩니다. 우리는 응당 교통규칙을 더 자각적으로 준수해 문명 도나 건설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봅니다. 도나시 공안국 교통관리대대 종합관리중대 중대장 손혜입니다. 횡단보도는 행인의 안전선이고 생명선이며 또한 도시의 문명선입니다. 자동차 운전수가 횡단보도에서 양보하는 것은 법률 명문 규정이자 도나 주민들의 문명 자질의 직접적인 체현입니다. 우리는 도시 주요 도로 입구, 주요 자유 간선도로, 상업거리 등 중점 구역에서 문명하지 않은 교통 혼란 현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인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도나시에서는 문명 교통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문명 레이 양보가 점차 일상에 융합되고 습관으로 되게 함으로써 따뜻한 문명 레이 양보로 도시 새 기풍을 함양하고 도시 문명 온도를 부단히 높이게 됩니다.
2: 다기능 디지털 영화관 첫 상영 가동식 및 문화로 변강 침윤 빛과 그림자 331 주제 사진전이 일전 명정시 삼합진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문학예술계연합회 연변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에서 주최하고 룡정시 당위 선전부 등 단위에서 주관했습니다. 행사는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변경 공공문화봉사를 더욱 완선하고 변경 주민들의 문화오락생활을 풍부히 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가동식에서는 다기능 디지털 영화관과 연변촬영가협회 삼합진 촬영창작기지 현판을 제막하고 책 증정식 및 휴대폰 촬영기법 공익 양성을 진행했으며 문화로 변강 침윤 빛과 그림자 331 주제 사진전을 펼쳤습니다. 현장에서는 홍색 영화 나와 나의 조국을 방영했습니다. 주문학예술계연합회 부주석 정은룡입니다. 오늘 삼합진에서 가동한 다기능 디지털 영화관과 문화로 변강 침윤 빛과 그림자 331 주제 사진전은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 15호 문화혜민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변강 향촌지능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다기능 디지털 영화관을 문화로 마음을 적시고 문화관광에 힘을 실어주는 종합진지로 만들어 연변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문의의 힘을 주입하려합니다. 이 다기능 디지털 영화관은 영화 관람, 문예 공연, 정책 선전, 주민 토론, 예술 전시 등 기능을 일체화하는 바 상시화 운영을 하고 분기마다 전시 작품을 승격해 331국도 연선 문화관광 융합 새 주목점, 민족 단결 선전 새 창구를 구축함으로써 문화로 변강 향촌 진흥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1: 홍색 이야기 선전 강연 불씨 전승을 주제로 한 연길시 로병사의 집 봉사중심 제2회 홍색 이야기 선전 강연 대회 및 신시대 홍색 이야기 쉼터 창립 5주년 기념 활동이 일전 연변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사회 각계층에서 온 선전 강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홍색 이야기를 들려주며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신앙을 전했습니다. 연변대학 간호학원 학생들이 정체론 홍색 무대극으로 활동의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선전 강연 대회는 6개 조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참가 선수들은 소방구조, 청년 간부, 사회구역 기층, 중소학생 및 연변대학 간호학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왔습니다. 이들은 진실한 언어와 포만된 정감으로 전장에서 불꽃 인생을 밝히다. 12살 김금녀의 봉화절창 등 감동적인 홍색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정체로운 표현과 생동한 이야기는 현장 관중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대회 마지막 공훈 로병사 대표들이 무대에 올라 홍색 노래를 함께 불렀으며 익숙한 선율은 관중들이 혁명 선배들의 뜨거운 열정과 굳건한 신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연변대학 간호학원 학생 리흔요입니다.
0: 앞으로도 계속해 홍색 이야기의 선전 강연자가 돼 로 병사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영웅의 정신이 계속 전승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심사를 거쳐 대회에서는 문명 선전 강연 샛별 등 상을 선정했습니다. 대회 참석한 지도 일꾼들은 수상한 선전 강연자들에게 영예 증서를 수여하며 홍색 문화 전승을 위한 그들의 노력과 기여를 긍정하면서 이런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명기하고 홍색 유전자를 잘 전승해 나가기를 바랐습니다.
2: 청년 무형문화재 전승인이고 연도 무형문화재 인물이며 짧은 영상 계정 에트 강심천 9월을 운영하고 있는 류화정이 일전 안도현에서 조선족 학춤 연수를 마친 후 완정판 하계춤 짧은 영상을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스승을 찾아 배우고 영상으로 구현하기까지 그녀는 청춘의 시각과 뉴미디어 표현으로 조선족 문화의 정수가 담긴 전통무용을 생생하게 젊은 대중의 시야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조선족 학춤은 국가급 무형문화재이고 중국 조선족 민속문화의 상징적 보물이며 안도현은 이 무형문화재 종목의 핵심 전승 및 보호 진지입니다. 정통 학춤의 정수를 느끼기 위해 류화정은 주급 학춤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인 리영화를 따라 몰입식으로 학춤의 춤사위, 운율 및 문화적 배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신체 동작에서부터 정신적 핵심에 이르기까지 전통 무형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전방위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리영화는 조선족 학춤 제5대 전승인으로서 현재 안도현 문화관 무용 연출을 맡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형문화재의 본연을 지킴과 동시에 무용 주제와 표현 형식을 과감하게 혁신해 전통 학춤이 현대인의 심미에 더욱 부합되도록 했습니다. 안도현 문화관 창작 안무부 무용 연출이며 조선족 학춤 제5대 주급 대표적 무형문화재 전승인인 리영화입니다. 학춤의 어려운 점은 단순히 학의 표정과 동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민족 안의 것을 몸으로 표현해내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 류화정은 안도에서 학춤을 연수하면서 무형문화재 기록, 예술 창작을 핵심으로 삼아 학춤의 형태와 선악의 이미지를 시적인 영상으로 융합시켜 아름답고 치유적인 짧은 영상 형식으로 창작 표현을 완성했습니다. 청년 전파자의 시각으로 가장 진실한 학습 과정과 가장 순수한 무용의 경지를 통해 조선족 전통 문화의 경의를 표해했으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조선족 학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배후의 민족 이야기를 요해하도록 함으로써 오래된 무형문화재가 당대에 살아 숨쉬고 미래에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현재 이 학춤 짧은 영상은 여러 플랫폼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으며 무형문화재의 생동한 전승에 청춘의 주석을 달아줬습니다.
0: 양광지혜 공익교실컵 제1회 연변주 특수아동 취미 주산속셈 융합전시 활동이 일전 연변주 주산속셈 무형문화재 전시관에서 있었습니다. 주장애인연합회, 주재정국, 주교육국에서 함께 주최한 이 활동은 전성 최초로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한 취미 주산속셈 융합전시 활동입니다. 활동은 교수 성과를 검증하고 전시 플랫폼을 마련해 특수아동이 학교와 사회에 더욱 잘 융합되도록 돕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활동 당일 전주 각 회복치료기관과 특수교육학교에서 온 수십 명 특수아동들이 교원, 학부모, 자원봉사자의 동반하에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경연에서는 주산속셈 꼬마 달인 등 취미 종목을 마련했으며 창의적인 조작 순서도 배치했습니다. 즐거운 현장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손, 눈, 두뇌 협조 능력과 집중력을 단련했습니다. 연변주 장애인 종합회복치료지도중심 주임 증건남입니다. 올해 5월 17일은 36번째 전국 장애인 돕기의 날입니다. 주 장애인연합회에서는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계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활동은 아이들에게 자아를 전시할 플랫폼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학습 성과도 검증했습니다. 다음 단계 주 장애인연합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특수아동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렵니다. 전 사회가 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그들이 따뜻하게 성장하도록 돕길 호소합니다. 취미 경연이 끝난 후 심사위원단은 아이들의 성적에 따라 1등상, 2등상, 3등상을 선정했으며 모든 참가 아동에게 경연 참가 증서와 상품을 수여했습니다.
2: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정찬영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 문화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사회 발전의 취지를 둔 토크식 프로그램 방송 스페셜 많은 분들의 관심 기대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방송 스페셜 코너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결코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하여 사람마다 원활한 인간관계를 바라고 있는데요. 타인과의 원활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사회성은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성은 어릴 때부터 키워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 오늘에는요, 아이들의 이 사회성 키워주기를 둘러싸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생방송실에는요, 심리상담사 김광춘 선생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주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요,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일부 지방에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12도입니다. 오리수 삼림 화재 위험 기상 등급은 4급이고 공기 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2급으로 전해봤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계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0: 네, 심리상담사 김광춘 선생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사람마다 원활한 인간관계를 바라고, 그게 또 필요한 사회성은 어릴 때부터 키워져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요즘 보게 되면은요, 이 또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의 생각 밖으로 적지 않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3: 네, 사회성 발달 방면이 문제로 학교 적응이나 또래 관계 등 면에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0: 네.
3: 그전에 청소년들이 이런 사회성 발달은 뭐 성장 과정에서 가정이나 학교나 지역사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면 지금은 핵가족화되고 지역사회 공동체 기능이 감소된 등 원인으로 사회성 형성에서 문제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그 영향이 뭐 청소년 시기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도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0: 네.
3: 그래서 사회성 발달이란 가정이나 지역사회, 교육기관 등과 같은 사회적 지도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지식가치, 태도, 규범, 행동양식 등을 습득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반사회적인 충동과 행동을 통제하여서 원만한 사회 참여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유아기로부터 청소년기 이런 시기에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은 자기 통제와 또래관계 형성, 갈등 해결 능력 등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배워 자신이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능을 배우고 성인기 사회적 생존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 이런 과정인 것입니다.
0: 네.
3: 그런데 사회성 발달 과정에서 사회성이 잘 키워지지 않으면 또래 관계에서 따돌림이나 뭐 충돌이 잦아지는 문제나 학교나 사회생활 부적응 등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근년에 이런 연구 결과나 또 저 같은 경우 이런 심리상담 사회도가 결부해 볼 때 제일 보편적인 하나의 문제는 이 심리 건강 면에서 바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0: 네.
3: 그래서 자신이 감정을 표현하거나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힘들어하면서 뭐 청소년 우울증 등 이런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이런 문제가 존재한데, 그래서 청소년들이 심리건강 조사 결과를 봐도 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0: 네.
3: 그래서 이런 청소년 관대는 뭐 어떤 뭐 극단적인 선택은 아니더라도 어떤 뭐 자기 행위나 타인을 상해하는 이런 충동적 행동을 하는 등 이런 심각한 이런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경우도 바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도 종종 접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큰 문제는 바로 학교 폭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우라는 근년에 이런 쇼웬치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으로 뭐 따돌림을 한다거나 또 지금은 그 인터넷이 발달하고 애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터넷 공간에서 어떤 상대방을 비방상해하는 데 이런 문제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래 우리가 심리학적 각도에서 볼 때는 이런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이런 사회성발달에서 문제를 바로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가정들에서 부모님들도 고심하는 하나의 문제가 이 청소년들이 과도한 어떤 인터넷 사용과 게임 중독 같은 문제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보면은 그 사회성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과 깊은 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관계에서 이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또 타인을 신뢰하고 타인과 협력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또 어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현실 세계에서 내가 친구를 어떻게 만나거나 이런 게 두려우니까나 그 가상 세계로 바로 도피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0: 네.
3: 그래서 온라인 활동 시간이 늘어나고 그 현실보다는 오히려 그 온라인 관계에 더 집착하는 바로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 사회성 발달은 성인이 되어서 사회 적응한데도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사회성 발달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뭐, 그러면 대학교 입학한 후, 대학교 가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부모나 뭐 선생님들 영향이 약해진 상황에서 어떤 애들은 그 사회성이 부족하니까 여러 명이 그 함께 그 숙소에서 생활하는 이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집에서는 계속 자기 방에 혼자서 있었는데 여러 명이서 생활하는 것에 적응 못하거나 또 어떤 학교의 그 학습이나 또 생활의 그 대인관계 면에서도 이 부적응으로 뭐 대학에 가는데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 갔는데도 뭐 휴학한다거나 이런 문제도 초래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직장 취직이나 사회생활 면에서도 그 영향을 주어서 이런 사회 적응하기 힘들어서 우리가 뭐 은둔형 위터리라 하죠. 집에만 있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 낯선 사회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이 바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사회성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그 학교 생활 등에 생성되는 또래 관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나 하는 거 있고, 다른 하나는 이 가정에서 부모의 어떤 효능감이나 양육 스트레스 등과 이런 같은 이런 가족 관계가 바로 영향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사회성 발달이 결핍으로 인한 문제는 비교적 심각하고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주목하고 또 중시해야 할 격적 과제로 취급해서 가정과 학교 또 지역사회가 전체가 이렇게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0: 그래요. 아, 참 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뭐 아이들과 잘 어울렸으면 잘 보냈으면 부모님의 바람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 또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주된 원인이 바로 이 사회성 부족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사회성 약한 아이들에게 있어서 보게 되면은요 그 어떤 공통된 심리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름 어떻게 보십니까?
3: 네, 청소년 시기 사회성 능력이 발달은 주로 자아개념의 발달과 또래 관계의 형성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 등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0: 네.
3: 그래서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자체가 이런 사회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래 관계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그 사회성 능력이 발달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겠죠.
0: 네.
3: 그래서 실제 상담사들을 봐도 이 방급에서나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사귀지 못해서 혹은 또 친구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이기소침하고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 아이들마다 어떤 구체적인 고민은 다르지만은 공통된 문제점들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네. 자아 개념과 또래 관계 두 개 부분을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아 개념은 뭐 우리가 뭐 어떤 자기 개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태도, 느낌을 포함한 자신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인식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아기로부터 자신을 표현할 때 보통 그 뭐 애들이 그죠. 나는 누구보다 키가 크다거나 뭐 힘이 세다. 난 누구보다 더 곱다. 이렇게 그 자신의 특성을 쉽게 애들은 그 또래와 비교하면서 바로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독특하다는 것을 비교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 기대를 내면은 함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도 하고 또 이상적인 자아상과 현실적인 자기를 비교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더 자아반성적이고 객관적인 자아개념을 획득해서 바로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한 그 자기 탐색과 또 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을 경험하게 되면은 바로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뭐나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이 생기게 되는데 만약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을 보면은 바로 공통한 문제점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자기 비난 또는 낮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우선 그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표현을 우선 먼저 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이 우리 어찌 보면 사회 상호작용에서 아주 제일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은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또 자기 감정을 표달하는 것 전달하는 방식도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거나 또 회피적인 이런 극단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또래 관계에서 어떤 충돌이 많아지거나 또 혹은 관계를 아예 잘 형성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바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자존감이 낮아지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래 관계에서 어떤 그 전에 한두 번 어떤 실패했던 이런 경험이 몇 번 쌓이게 되면 아이들은 새로운 어떤 또래 관계를 맺는 자체로 어떤 그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나는 어차피 아들한테 뭐 인기가 없다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학습된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면서 자기 효능감과 자기 통제력이 저하되는데 그래서 이런 뭐 또래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가족이나 선생님들은 타인과의 관계도 잘 형성하지 못하고 또 학업 성취 등에도 바로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또 또래 관계 부분에서 보면은 또래 집단은 아동이 사회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유아기로부터 사회성 발달의 기초가 튼튼한 아이들은 그 친구를 사귀는 법이나 친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 등 사회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사회성이라는 것이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러지 않을까. 유치원 애들 가운데도 그 애들을 리드하고 막 지휘하고 이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 따르기만 하는 애들이 왜 그렇게 생기는가 하는 것이 그 단순 어떤 성격이나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바로 그때부터 사회성이 발달해서 차이가 조금씩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그 공통한 문제점으로 우선 그 타인의 평가에 대한 과도한 불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 그 불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면 어떤 바보처럼 보일까 봐 혹은 또 내 요청을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앞서니까 친구로 사귀자는 말도 못하고 바로 이렇게 되면서 그 또래 관계 형성을 잘 형성하지 못하고 시도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불안 때문에 어떤 중립적인 상황에서도 타인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가 그 학교에서 자신 한번 쳐다봤는데 아, 나를 무시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 애는 그저 지나간 눈길 한번 봤을 뿐인데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누군가 웃으면은 아, 나를 비웃는구나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지도 왜곡은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방어적이거나 혹은 또 어떤 자기를 깔본다 생각하면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되면서 이 결과적으로는 또래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고 어떤 또 충돌도 많아지는 이런 원인이 되는 겁니다.
0: 네.
3: 다음으로 이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애들 가운데는 이 정서적 공감 능력이 실패해서 이런 것도 바로 공통한 문제점으로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고급 학년이나 정성성도로 크면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 어떤 인지적인 부분은 이 공감하는 데서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 감정을 함께 느끼고 어떤 정서적인 공감 여정이 부족해서 그 친구가 보내는 이런 감정적 신호를 읽어내지 못하니까 그 관계가 잘 맺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0: 네.
3: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이 감정들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해서 바로 관계에서 분열이 생기기 쉬운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공통한 문제들은 가운데서 이 각 아이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어려움이 바로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맞춤형으로 개선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가끔 보게 되면은 뭐 집에 자네가 사회상에 떨어져도 우리 부모님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래 학교에 보내게 되면 잘하겠지, 잘 어울리겠지. 뭐 집에 오게 되면 별 말이 적고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3: 예.
0: 이 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이 사회성 부족 신호가 보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3: 네, 그 자녀가 가정에서 이 부모와 교류한 방식은 상대적으로 고정되고 안정되어서 그 매일매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의 그 또래 관계나 선신형과의 사회 관계 등 사회적 교류에서 사회성이 부족해서 나타난 신호들을 어떤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내가 적응을 못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집에 와서 부모와 교류한 거는 뭐 필반 어제와 오늘 다름없이 또 보면 잘 모른다는 거죠.
0: 그래요.
3: 그래서 이 상황에서
0: 뭐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 보통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3: 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 상담사들 보면 그래서 이게 몇 년이 지나서 이 사회성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그 어떤 학교 생활 부족으로 해서 아예 뭐 학교를 가지 않으려 하거나 또 어떤 그 바로 심각하면 어떤 자해 행위를 하려 하는 것을 발견한다 이렇게 엄중하게 악화된 후에야 이 부모님들이 바로 알아차리고 대책을 대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물론 어떤 병원의 어떤 정신공학과나 심리 상담으로 개선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힘든 과정이고 또 효과를 보는데도 불리하기 때문에 될수록 빨리 그 자녀의 사회성 부족 신호를 알아차리고 또 대책을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주의하면 좋겠죠. 예? 그래서 아래 그 자녀 영역 과정에서 흔히 홀쉬할 수 있는 이 사회성 부족 신호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0: 네.
3: 첫 번째로는 이거는 그나마 발견하기 쉬운 신호로 또래 관계의 활동 이런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거나 또 뭐 친한 친구가 없다고 말한다면은 부모님도 좀 주의해야 되는 거죠. 또 어디 보면 뭐 친구의 생일 파티에 참가하거나 뭐 방과 후나 휴식일에 또 함께 원래 활동을 했는데 뭐 어제는 안 하거나 혹은 또 계속해서 피하려 한다면은 바로 경고 신호인 겁니다.
0: 네.
3: 그래서 또래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해서 초대받지 못하거나 기피하는 초기 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성 부족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학교 일상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주 그 뭐 학교 가기 싫다거나 더 직접적으로 누가 나를 무시한다거나 혹은 수호선생님 뭐 남한시대처럼 이렇게 특정 인물이나 관계를 지목하는 부정적인 발언이 반복된다면은 더욱 지나치지 말고 애 말을 잘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부모님들은 그 애들이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은 그거는 정말 중시하고 또 애 말에 그 마음에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걸 잘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과 관련된 이럴 때 부모님들이 어때는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정말 뭐 선생님 말은 뭐나 다 맞고 선생님 따라 배웠으니까 자녀를 교육할 때도 그것이 바로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선생님과 관련된 일이면은 아 선생님도 늘 더 잘하라고 그랬겠지 그래도 선생님 말은 잘 들어야 된다고 같이 선생님 입장을 대변하는 말을 하거나 애를 그 도리로 설득하려 하는데 바로 이것이 너무 급급하게 하면은 그 애 말 잘 들어주지 못하니까 애 상황을 잘 파악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0: 네.
3: 그래서 진짜로 선생님과 관계의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고 또 때는 사회성 부족으로 인한 애의 그 인지적 판단에 오류가 생겨서 바로 이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나 애를 교육하려 하기보다 실제 상황을 정확히 고려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는 학업에서 무기력감을 느끼거나 성적이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학업 성적과 사회성의 연관성을 홀쉬하는데 그래서 청소년 관련 연구들을 보면은 학교에서의 사회성 그러니까 또래관계나 선생님과 관계에서 원활하여서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 학업에서의 자기 효능감과 자기 통제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즉 건강한 사회적 관계망을 가진 청소년일수록 학업적 어려움을 극복할 자신감이 높고 행동과 감정 조절력이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또래 관계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은 학업에서 무기력감을 느끼기 쉽고 학업 성취도 더 낮아지는 경향이 바로 있는 겁니다.
0: 네.
3: 그래서 그 부모들이 뭐 별다른 이유 없는 데가 계속 공부하기 싫어하거나 또 성적이 계속 떨어진다면은 이게 뭐 어떤 학업 능력의 문제보다는 자녀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중심을 돌리고 또 이 사회성을 키워서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이 힘을 키울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에? 그리고 넷째로는 그 애가 자녀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것도 사회성 부족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 그러니까 애가 사소한데도 짜증을 내거나 반대로 전혀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도 바로 위험한 신호입니다. 에?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사춘기면 애들이 보통 그 형성 과정에서 어떤 그 바로 뭐 짜증을 내거나 말하기 싫어하거나 하는 이런 이건 어찌 보면 정상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하고 사성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혼돈할 수 있고 어떤 또 실제로 두 가지 영향이 다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면서 지켜보고 잘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0: 네.
3: 그래서 특히 그 신체적 증상도 동반해서 뭐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계속 뭐 특별한 질병이 없다는데 얘가 자주 그 뭐 머리 아프다거나 또 어제는 아침에 그 학교 갈 때 되면은 뭐 배가 아프다 하면서 이 호소한다면은 이 더 경각성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 적응하지 못해서 이런 표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적 스트레스가 신체화된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 상황을 자주 물어보고 선생님과도 소통하면서 이 학교 생활 상황도 잘 조회해야 됩니다. 네.
0: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할진데 보게 되면 아이들의 사회성은 뭐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잘 키워줘야 하지 않을까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합니다. 부모들은 양육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자녀들의 사회성을 키워줘야 한다고 보십니까?
3: 네. 가정은 사회성 발달이 첫 번째 학교이고 또 부모님은 어떤 첫 번째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도 명확히 밝혀졌듯이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자녀의 그 사회성 발달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회성 발달은 갓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영유아 시기부터 이 사회성 발달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뭐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이 이 뭐 사회성이 발달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가정에서 그 부모님들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떤 직접 혹은 간접적인 수많은 사회적 체험들 통해서 발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애의 성장 단계에 맞게 여러 가지 경험을 쌓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애들이 집에서 뭐 형제 자매들과 놀거나 또 동네에서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이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키우는데 어린 시절에는 자연스러운 놀이 과정에서 사회성을 키워주면 됩니다.
0: 네.
3: 그래서 각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아기로부터 약 4살까지 유아기는 기본적인 이 대인관계를 형성해서 또래와 함께 놀면서 사회적 규칙을 익히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서 뭐 이 놀이기구를 놀거나 할 때 이번에 내 차례다 이렇게 알려줘서 그 반복적으로 알려주면서 이런 차례를 지키거나 이런 사회적 규칙을 아이들의 사회적 그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그 수요와 감정을 말로 잘 표현할 수 있게 그 부모님들이 될수록 풍부한 언어로 애와 이 자아 표현하는 대화를 하면 좋습니다. 이제는 그 애들이 언어도 발달하니까 부모님들 언어를 풍부하게 쓸수록 애도 바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거나 이런 언어도 바로 풍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이 시기에 제일 기본적인 어떤 뭐 안녕하세요, 뭐 감사합니다 같은 이런 그 교재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사말을 배우고 애가 이걸 바로 습관화로 생활 속에서 쓸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약 4살부터 학교 입학 전까지 뭐 거의 유치원 다닐 이럴 때인데 이때는 그때가 바로 애들이 그 속구놀이를 좋아할 때가 아니니까 이게 바로 다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구놀이를 즐겨할 때인데 이럴 때 그 애들의 어떤 협력과 의사소통력을 그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양하면 되는 겁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뭐 아빠 엄마 놀이를 하거나 뭐 그 의사선생 놀이를 하거나 하면서 이런 사회적 역할을 하나 익히게 하고 또 애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이 친구들과 협력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게 하면 되는데.
0: 네.
3: 또 그리고 이때는 그 그림 보고 뭐 그 이야기를 만들거나 혹은 또 상상한 것을 말하는 등으로 이런 자기 표현력을 높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소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너는 어떻게 생각해? 혹은 너는 어떤 걸 원해? 이런 질문을 자주 하면서 이런 대화에 익숙하고 그리고 또 친구가 슬퍼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로 그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이런 능력도 키워주면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소학교 적응 학년 정도에서는 규칙과 약속을 지키는 것과 팀워크와 경쟁을 바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0: 네.
3: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축구 시합 한다면 어떤 규칙을 따르거나 이미 그 전에 약속한 어떤 전술을 지키거나 이런 것들도 바로 알려주고 그 애들이 그것을 또 이 반급이나 소조 등 이런 팀워크로 다른 집단과 경쟁하는 이런 구조도 이해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실점 이런 거 잘 이해 못하면 그 막 시합에서 지거나 하면은 막 어떤 정서적 불안이 생기거나 싸우거나 하는데 그래서 특히 경쟁이 있으면 바로 충돌 등도 생기게 되는데 이때 그 감정 조절과 감정 표현을 이런 사회적 규범에 맞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거지.
0: 네.
3: 걔가 어떤 그 뭐 화가 났을 때 뭐 상대방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깊은 숨을 쉬거나 하면서 이런 조절을 한다거나 혹은 또 감정과 사건의 어떤 자초지종을 조리정연하게 말로 표현하는 이런 훈련 등을 바로 하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소학교 고급 학년 정도에서는 사회적 책임감과 리더십 함양을 키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네가 그의 입장이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력을 키워주고 또 서로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견을 조율하고 이 타인과 타협하는 이런 법을 배워서 사회적 책임감을 체험하게 하면 좋은 거죠.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좋고 또 학교나 그리고 사회의 어떤 행사에도 애가 그 참가해서 친구들과 함께 목표를 정하고 실행하는 어떤 체험도 하고 또 활동에서 그 리더 역할을 경험해 보도록 하면 좋은 거죠. 그리고 초등 때부터는 자신을 찾아서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시기인데 이럴 때는 애들이 사회성 발달이 비교적 뭐 순조롭게 이미 다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회 개혁과 보편적 윤리 규칙이 기반한 어떤 도전적 판단이 가능해진 시기이기도 하는 겁니다. 때문에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키울 수 있도록 자리과 존중을 바탕으로 책임감을 부여하면서 부모님들이 그 정서적 이런 지지와 공감으로 이 불안정한 시기를 잘 지내게 할 수 있으면 바로 이런 사생을 잘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예?
0: 예. 그래요. 보게 되면 자녀들의 뭐 원활한 인간 관계에서도 부모님들의 모범 역할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을 듯 싶기도 합니다. 어머니, 선생님께서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3: 네,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만나는 사회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제일 처음에 뭐 자기 위해 인간 사회를 보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지지하는 그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애가 사회성을 키워서 사회적 자신감을 키우고 또 사회적 기능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모의 모범적 역할이 당연히 아주 중요하겠죠.
0: 네.
3: 그래서 자녀의 사회성이 건강한 발달을 해서 이 모범을 보여주자면은 부모님들이 일상생활 그 자체가 바로 본보기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3: 첫째로는 부모님들 스스로 그 자기의 어떤 사회성 패턴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녀와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또 그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어떻게 대화하는지 내가 친구와는 어떻게 지내는지 그 뭐 타인들과 충돌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등을 그 잘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애는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지켜보며 관찰하며 학습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부모님이 스스로 자신이 바로 이런 인간관계 패턴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어떤 뭐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할 때 뭐 욕을 하거나 뭐 물건을 파괴하는 이런 폭력을 휘두른다면은 그 자녀가 그 어린 애가 아주 어릴 때라도 그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면은 갈등 해결의 올바른 방식이 바로 폭력이나 공격적인 것이 이 틀렸다고 애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방식인가 잘못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부모님들이 어떤 부부싸움을 해도 아, 지금은 화가 나서 우리가 좀 대화하기 어려우니까 한 10분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이런 것들로 이런 감동 조절하는 이런 모범을 보인다면은 자네도 바로 그런 방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성의 형성 과정은 바로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그 행동을 수없이 보호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습득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언행이 A 사회성 발달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바로 점검해보고 개선이 필요하다면은 바로 의식적인 노력을 부모님들이 먼저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4: 그렇죠.
3: 그리고 둘째로는 이 배양하고 싶은 자녀의 사회성 기능에 관해서 부모님들이 생활 속에서 모범적인 행동으로 부모님들이 먼저 실천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는 너는 어떻게 해라 하면서 부모님이 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님들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나 교제 방식이나 혹은 습관 등이 실천에서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자녀에게는 바로 그것이 교과서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광경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부모님들이 애를 데리고 이렇게 길을 쭉 가다가 면목 안 사람 만나면은 그 애한테 인사해라고 시키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야, 인사해라, 누구다 하고서 이렇게 인사를 자꾸 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애한테 이 인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라도 볼 수 있지만은 근데 애는 뭐 인사할 줄 잘 모르거나 부끄러움을 타거나 또 어색해서 인사를 잘 하지 못하는 등 이런 부모님들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말은 가면 아직 이 어린애한테는 인사가 아직 몸에 배웠던 자연스러운 사회성 습관으로 되지 못했다는 표현인데
4: 그렇죠.
3: 그럴 때 바로 인사해라 우리가 뭐 그저 지시하는 방법보다는 오히려 부모님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사람 만날 때 깍듯이 인사하는 이런 모범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0: 부모님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따라가면서 뭐 엄마 아빠 뒤에 숨는다든가 어떤 사람도 잘 안 하는 경우인데 아이 때부터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남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이런 면은 좋잖아요.
3: 그렇죠. 그러니까 달라로. 뭐 우리가 저기 아파트에 살면서도 같은 사회에 있는 사람 만나면 뭐 엘리베이터에서나 복도에서나 만나면은 그 부모님 먼저 인사하고 이런 것을 자주 하면은 그 애는 바로 자연스럽게 배워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 부모님이 시키지 않거나 부모님 없는 곳에서도 바로 실천할 수 있다는 건데.
0: 그렇죠.

0: 어떤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거나 어떤 가족 여행이나 뭐 박물관 견학이나 이런 그 다양한 사적 활동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그 기능을 배우고 응용할 수 있게 하면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럴 때 그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뭔가 하면은 이 사성을 키우는 단련을 시킨다고 애가 그 싫어하는 곳에 억지로 데려가거나 또 싫어하는 사람들과 억지로 만나게 하지는 말아야 되는 건데.
1: 네.
0: 그러니까 특히 애가 어릴 때 어때 보면 부모들이 아, 우리 집 애가 너무 그 내향적이다 혹은 친구가 적다는 이유로 억지로 그 뭐 애가 싫어하는데 격투기 같은 것을 어떻게 배우게 한다거나.
1: 예, 예, 맞아요.
0: 예, 그리고 또 애가 애들이 많은 곳에 가 놀면 좋다 해서 애는 싫어하는데 그 놀이터로 이 정도 들어가서 막 애들이 만들어 막 밀어넣거나 이런 부모들도 있는데 어찌 보면 그 자체가 바로 어떤 권위나 힘으로 다른 사람을 강요하고 괴롭히는 잘못된 분위기를 그 본보기를 보여준 것 같기 때문에 너무 급해하지 말고 그 A사를 존중하면서 바로 이런 실천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 성격 키워준다고 해서 성격 가장 또 보게 되면 중요하잖아요.
0: 예.
1: 애가 어떤 장소에 가든지 부끄럼을 탄다든가 아니면 뒷공무를 한다든가 이런 면에서 참 우리 부모들 잘해준다고 하는데 오일성 어떤 경우는 반작용 놓을 때도 있고.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 우리가 애들이 그 사회성 발달에서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내향적이면은 뭐 사회성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성격과 관계없이 뭐 어떤 아이들이 다 자신에게 적합한 어떤 훌륭한 사회성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애들이 뭐 친구가 많아야 된다거나 많은 애들과 잘 어울려야 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어른들이 편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성 발달에서 애들이 또래와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어떤 뭐 너무 많은 애들과 접촉하거나 자선 접촉보다는 그 좋은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가서 애들과 같이 놀아도 기쁘게 놀고 그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래들과 사귀는 것도 어떤 친구의 수가 중요한 것보다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그 능력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의 개성에 맞추어서 자녀가 자신을 알고 또 타인을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 방법을 터득하는 그 사회성을 바로 키워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다시 한번 이 사회성에 약한 아이들을 위한 해결책 뭐 정리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해결책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요.
0: 네, 그러니까 옛적에는 아이들이 사회성이 가정이나 동네에서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면은 지금은 사회 변화와 함께 의식적인 교육이나 훈련도 필요한 가정, 학교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서 함께 노력하는 과제로 되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업을 통해 익힌 많은 지식과 능력이 효율적인 기계나 뭐 인공지능에 대체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사회를 살아가면서 누구에나 꼭 필수적인 사회성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돌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이 약한 아이들이 사회성을 강화하거나 또 보다 건강하고 풍만하게 사회성이 발달을 촉진하는 것은 많은 아이들이 이 변화무쌍하고 또 불확성이 높아지는 현대사회 상황에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사회성 발달은 크게 말하면 세 가지를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뭐 오늘 많이 얘기했지만 간단히 개괄하자면 첫째는 나를 알고 지키는 기초 역량을 키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또 표현하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하나는 키워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는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지키고 또 협력하고 남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기능들을 습득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기초상에서 바로 실제로 그 타인들과 갈등과 충돌이 생길 때 그걸 유연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바로 키워주면 되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사회성이 약한 아이들은 바로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어떤 방면에서 힘들어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회성 발달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우리가 이끌어줘야 된다는 건데
1: 네.
0: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회성이 부족한 애라고 이렇게 락인을 찍지 말고 그 아이의 강점과 장점에 수준을 맞춰서 자아존중감 회복을 중심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사회성 병에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건강한 사회성은 청소년들이 현재와 또 장래의 이런 행복과 성장을 촉진하며 어려운 상황과 시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모두 건강한 사회성 발달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사회 일원으로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사회성은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창 이 자라나는 자녀의 사회성

0: 사회성 문제 때문에 고민이셨던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오늘 프로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현명한 인도로 해서 아이들마다 또 사회성을 갖추어서 행복한 삶에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정말 아낌없이 좋은 말씀 주신 심리상담사 김광춘 선생님께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0: 오늘도 저희 프로 청취에 감사드립니다. 도로시가 다시 인사드리죠.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의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한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